0: 몰라서 어떡하지 나는 몰라 이런 건 전혀 모르겠어
1: 빼기 선물

0: Ant. Ever so sorry, P. I didn't see you there.
1: Perfectly okay, E. No problem.
0: Everyone ready?
2: Pen.
0: Eh? Naughty pen. Every time. Come back here. Stop escaping. Anyone for... Stop it. It tickles. Nice ears, T. Troublesome little pen.
1: Grab it. It's getting away.
3: No. Where's it gone?
0: Not in there. There! It's escaped! Tricky little pen. We need a trap. Everyone, join me.
1: Pet!
4: Good dog! Get the pen! Go on, go for the pen!
0: No! Need to try something else.
4: P-E-G.
2: Peg!
4: Great! The peg is going to get it!
5: Yep!
1: Pesky pen!
0: Try again.
2: Pen!
0: No! It's getting away! Leave this to E. You never escape!
1: Go get it, E!
0: Got it! Horrific!
1: Poor pen!
3: Not much use now, is it?
0: Too bad. Leave this to E. This could be trouble. Nice.
4: Great.
0: Thanks, Pen. You're not so bad after all. Eh? What's so funny?
6: 여러분,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이것은 재밌는 과일 공장입니다. 언제나 신선한 과일을 생산한답니다.
7: 우와!
8: 우와!
9: 어떻게 하는 거야?
6: 아, 누워서 떡 먹기지. 완전 쉬워. 딱 봐도 그냥 이렇게... 우와! 멍청한 기계 고장났네.
10: 안에 오렌지 두 개가 있던데... 에? 이가 해보면 어떨까?
11: 이는 바로 1 더하기 1.
6: 왜 자꾸
11: 이는 바로 1 더하기 1.
6: 맛있겠다.
10: 헬기의 이가 1과 1로 나뉘어서 내려왔어.
6: 나도 과일 먹을래. 이제 내 차례야.
11: 3은 바로 1 더하기 2.
0: 냠냠, 맛있겠다.
11: 3은 바로 1 더하기 2.
5: 어? 3은 어딨지?
9: 이 네모를 당겨보자.
11: 1 더하기 2는 오! 바로 3.
10: 어, 거꾸로도 작동하나 봐.
6: 어? 정답! 내 바나나!
11: 3은 바로 여기 1.
10: 이젠 여기 2가 있고 저기 1이네.
5: 근데 3이 아직 바나나를 못 먹었어.
11: 2 더하기 1은 바로 3.
6: 뭐야? 아직 바나나 못 먹었어.
9: 저기 사과야. 정사각형 사과. 흥.
11: 4는 바로 2 더하기 2.
5: 냠냠.
6: 어?
5: 냠냠.
6: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멍청한 녀석.
5: 3은 어떻게? 우리가 사과 3개를 먹게 해줄 방법을 찾자.
10: 봐. 다시 사과 4개가 생겼어.
9: 내가 3이 내볼게. 자, 간다.
11: 4는 바로
6: 거기
11: 사.

0: 원하는 포메이드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래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모험을 떠나보자. 넘버블록 성으로.
2: 신난다. 어떻게 들어가지?
1: 한번 저 손잡이를 당겨볼까?
3: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1: 5가 4보다 크잖아.
2: 5를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1은 바로 5.
3: 6이 주사위 박사인데 6을 어떻게 부르지? 4
2: 더하기 2는 바로
1: 6.
4: 안녕 친구, 내가 알려줄게. 주사위를 위로 던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0: 문이 일곱 개야. 어느 문으로 가지?
1: 7이 알고 있지 않을까?
2: 7을 어떻게 부르지?
0: 4?
1: 더하기 3은? 바로?
3: 4! 오! 난 운이 좋아! 와!
2: 오! 이쪽이야!
1: 누워서 떡 먹기야. 잘 보라고.
2: 길이 없어.
4: 방법이 있어. 깃들을 잡고 지나가는데.
0: 저 위에까지 손이 닿으려면 다리 긴 블록이 필요해.
1: 팔! 팔을 어떻게 부르지?
0: 4?
1: 더하기 3? 더하기 1은? 바로?
0: 8! 먹처블록 그네!
2: 예!
0: 1, 2, 3!

0: not playing. You can't catch me. Yes, I can. Run, run as fast as you can. Oh.
1: I can't eat any more. You're it.
2: I'm for my tea.
3: Perfect time to pop off.
0: Run, run as fast as you can.
4: You can't catch us.
5: We're the Alpha Blocks.
6: 9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치워야지. 벽은 너무 위험해.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아홉 개.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아홉 개. 오!
3: 만약 병 하나가 공룡이 된다면.
7: 그럼 1, 2, 3, 4, 5, 6, 7, 8. 위험한 바닥에 초록병 여덟 개. 옥토블록 숨기기. 1, 2, 3, 4, 5, 6, 7, 8 숨겨.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8개.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8개.
3: 여우가 병 하나를 훔쳐간다면. 안 돼!
8: 그럼 1, 2, 3, 4, 5, 6, 7. 상자 속에 숨은 초록병 7개. 정말 행운이야. 우!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3: 만약 고약한 곰을 깨워버리면.
8: 어?
3: 아니, 귀여운 곰에게 안기면.
8: 그럼 1, 2, 3, 4, 5, 6.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6개. 내 이름은 유. 게임을 시작해.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3: 만약 병 하나가 빙빙 돌면. 오!
8: 네가 이겼어. 그럼 1, 2, 3, 4, 5. 바닥에 누운 초록병 5개.

0: 초록빵 다섯 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네 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네 개. 예.
1: 만약 병이 해가가 놀러 간다면 그럼 1, 2, 3, 삼각형이 된 초록병 세 개가 됐네.
2: 알리송
1: 공중에 전하는
3: 공중회전하는 초록병 두 개.
4: 오! 돌아와!
3: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두 개.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두 개.
1: 만약 병 하나가 멀리 가버리면
5: 그런 게
1: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한 개. 안녕? 안녕?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한 개.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한 개. 만약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없네.
6: 벽에 걸린 초록병 10개.
7: 안전한 바닥에
8: 상자 속에 숨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말하는 포인트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수석이 가자!

목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왕 벼룩을 잡아라.
2: 슈퍼펫 미니버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컬린원에 도착했습니다. 곧 사자보호 구역에 진입합니다.

0: 슈퍼펫들이잖아.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지? 오, 이런, 리오잖아. 아빠, 슈퍼펫들을 도와줘야 해요.
1: 그래? 어서 안전벨트를 매려.
0: 슈퍼펫들아, 여기야. 멈춰, 리오. 얘네들은 내 친구란 말이야. 어?
1: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 슈퍼패트라. 저 친구는 리온데 우리 보호구역

0: 게 산단다.
1: 근데 오늘 행동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왜 그런 거지?
0: 꽤 가려워하는 것 같구나. 가만히 있으면 검진을 할 수 있을 텐데.
1: 등글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긁어준 다음 아빠가 진료할 수 있잖아요.
2: 슈퍼윙스?
3: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트한테서 연락이 온 거야?
4: 그래, 맞아, 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컬리넌에서 전화가 왔어.
1: 안녕, 슈퍼윙스. 난 카알라야. 우리 아빠는 수의사신데 여기서 돌보는 사자 한 마리가 가려움이 아주 심해.
3: 혹시 등글개 하나만 배달해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어떤 물건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1: 고마워. 이따 보자.
4: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마을인 컬리넌에는 사자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곳의 사자들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3: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등글게 하나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4: 이번 임무엔 누가 같이 가는 게 좋을까? 항상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구는 슈퍼윙스 샛별.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가엾은리요. 택배만 도착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1: 택배였습니다.
0: 좋았어. 저기에요.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슈퍼윙스의 별 색깔이야.
0: 컬리넌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여긴 네 택배 갈라. 기다리던 등글게야. 이제 리오를 도와줄 수 있어. 댄키.
1: 어?
2: 댄키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고맙다란 뜻이란다. 그럼 이제 사자를 시원하게 긁어줘 볼까?
0: 좋아요. 리오. 내가 시원하게 긁어줄게. 효과가 있어요.
2: 좋았어. 이제 왜 이렇게 가려운지 이유를 찾아볼까? 내가 의심했던 대로 벼룩이 있구나.
3: 저런, 벼룩을 어떻게 없애죠?
2: 글쎄, 힘들 것 같은데. 벼룩들이 엄청 작은 데다 사자 갈기가 무성하게 엉켜있거든.
0: 하지만 리오를 도와줘야 해요.
1: 걱정 마.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가 사자 갈기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벼룩을 잡는 거야.
2: 그게 가능하니?
1: 네! 축소 광산을 쏴서 우릴 아주 작게 만들면 돼요.
0: 저도 가도 돼요, 아빠?
2: 그래, 슈퍼윙스랑 꼭 같이 있으렴.
1: 좋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0: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팬 합체!

0: 정말 대단해. 진짜 사자갈기 속에 들어왔잖아. 벼룩 탐사대 출동해볼까? 벼룩아! 벼룩아 나와라! 어딨니 벼룩아? 정말 심하게 엉켰는걸? 이러다 한 마리도 못 찾을 것 같... 벼룩이다! 어서 잡아야 해!
1: 나한테 맡겨!
2: 저리 가! 이번엔 내 차례야! 슈퍼 끈끈이 파워 장갑 장착! 슈퍼 끈끈이로 벼룩 잡기 액션!
3: 이런, 그쪽이 아닌데.
2: 우와, 이건 완전 벼룩 놀이터잖아.
0: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많은 벼룩들을 언제 다 잡지?
4: 이런, 내 얘기를 다 들었나 봐.
0: 벼룩이 안 생기게 갈기도 빗겨주고 목욕도 시켜줄게.
3: 아주 훌륭한 처방인데 칼라.
0: 짜잔!
2: 멋진데?
0: 정말 깔끔해.
2: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0: 고마워, 호기.
3: 조심히 가거라.
2: 슈퍼리스와 슈퍼팩! 임무 완료! 출동! 게임 속으로!
5: 슈퍼팩 미니버스가 한국에 있는 부산의 광안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정차할 곳은 오락실입니다.

잡았다.

슈퍼 배터리잖아. 초보자에게 케이크 대왕은 너무 어렵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어? 달리팻, 지금 뭐 하는 거야? 괜찮아? 우와!

0: 저건 이 게임의 최종 보스인 케이크 대왕이야. 알리펫을 구하러 게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슈퍼윙스?
1: 안녕 슈퍼윙스, 난 서준이야.
0: 알리펫이 게임 속으로 들어갔는데 최종 보스인 케이크 대왕한테 붙잡혔어. 내가 이 게임을 잘 아니까 알리펫을 구할 수 있는데 나의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해줄 방법이 있을까?
1: 게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코인을 만들어줄게.
0: 이야, 고마워. 이따 보자.
2: 비디오 게임은 한국, 특히 부산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 그리고 말이야, 한국에서 가장 큰 오락실도 바로 부산에 있지.
1: 우와, 부산은 아주 멋진데.
2: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1: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특별한 코인 한 개 만들게. 택배 준비 완료. 자,
2: 이번엔 누가 출동하는 게 좋을까? 비디오 게임 속에 들어갈 만큼 모험심이 강한 친구는 슈퍼윙스 알리.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준비 완료! 강북 부산 섬 출발!
1: 알리피씨 정말 걱정되는구나. 어?
2: 걱정 마세요, 엄마. 곧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 택배만 오면요.
3: 택배였습니다!
2: 어? 어? 야, 왔어요!
3: 난 고기야!
2: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4: 난 알리야. 모험이 있는 곳엔 항상 내가 있지.
2: 부산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엄마셔.
3: 여기 네 택배.
2: 정말 멋진 동전인데?
3: 동전?
1: 동전은 우리가 쓰는 한국어로 코인이란 뜻이란다.
3: 그렇군요. 이제 이 동전을 이용해 슈퍼패트를 구하자.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말이야.
2: 엄마, 슈퍼윙스랑 비디오 게임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1: 그래, 한때라면 괜찮아.
2: 좋아, 특수동전아. 네 힘을 보여줘.

진짜 게임 속이야. 맛있어 보이는데. 날 따라와.

0: 소리 진짜 크다. 발 들고
1: 조심 조심.
2: 간식 시간이다. 거기 당장 못 써.
3: 이제 마지막 판을 뗄 때 같은데.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0: 좋아,
3: 슈퍼

암벽 등반용 밧줄 로켓 부스터 장착! 암벽 등반용 밧줄 액션!

0: 그래! 생일 파티 때처럼 후하고 케이크 대왕의 초를 불어보는 거야.
1: 네가 이 게임을 잘 알아서 다행이다. 한번 해보자.
2: 좋았다.
1: 홍이 스픽!
0: 케이크를 포장해버리자! 그거야!
1: 케이크를 포장하려면 케이크 상자가 필요한데! 바로 저기 있어! 로켓 부스터 액션!
2: 예쁘게 포장 완료!
1: 슈퍼위즈와 서준! 최종 보스 붙이르기 성공!
0: 엄마! 비디오 게임 안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모험을 했어요. 엄청 뛰어다니고 진짜 재밌었어요. 이야! 계속해서 달리고 싶은데 우리 야외 놀이터로 놀러 가요.
3: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1: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눈피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일단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카페 가족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합해.
5: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5: 8이야.
3: 당신
4: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카페 가족.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제?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랑

열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홍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펫호텔 대소동. 슈퍼펫 미니버스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내리실 곳은 펫호텔입니다.
2: 슈퍼펫들을 만나다니 정말 기뻐. 슈퍼펫들아 어서와. 난 이곳의 안내원인 사라라고 해. 환영합니다.

0: 엄마! 아. 슈퍼펫들이 왔어요.
1: 안녕. 만나서 반가워.
0: 얘네들을 돌봐줘도 될까요?
1: 그럼 물론이지, 사라.
0: 야호!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이리 와.

0: 장난꾸러기들이구나. 너희를 잘 돌볼 수 있게 도와줄 뭔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슈퍼윙스?
1: 안녕, 슈퍼윙스.
0: 난 사라야. 오늘 내가 슈퍼패트를 돌볼 건데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줄 무언가가 필요해.
2: 슈퍼패트는 스티커를 좋아해. 말을 잘 들으면 칭찬 스티커를 주는 거야.
0: 칭찬 스티커?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어떤 주문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1: 고마워. 이따 보자.
0: 두바이는 유명한 관광도시야. 멋진 호텔들이 많고 그중엔 펫호텔도 있지. 두바이에는 모래고양이, 아라비아 늑대, 그리고 오릭스처럼 멋진 동물들도 있어.
2: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까?
0: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칭찬 스티커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고마워 우지야. 슈퍼팻들이 이 칭찬 스티커를 받으려고 말을 아주 잘 들을 것 같은데.
0: 그래도 힘든 임무가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출동할 슈퍼윙스가 필요하겠지?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까? 행동이 바른 슈퍼윙스는 누가 있지? 경찰 비행기 동반장! 이번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바로 공이 있어! 바이로 세이버!
1: 괜찮아질 거예요. 택배가 오면
2: 택배 왔습니다.
1: 야호! 도착했어.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봉반장. 사건은 내게 맡겨.
1: 두바이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엄마셔. 어? 여기 네 택배. 정말 완벽해. 고마워. 마음에 드니 슈퍼패트라? 말을 잘 들으면 이 칭찬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 줄을 서세요. 정말 착한 애들이구나. 아카누.
4: 아카누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랍어로 잘했어란 뜻이란다.
2: 골든보이!
1: 펫호텔에 온 걸 환영해, 골든보이. 다음에는 꼭 정문을 이용해 줄래?
5: 정문으로 들어올 시간이 없어서. 괜찮다면 난 좀 쉬어야겠어. 가서 돌아, 골든펫. 재밌게 놀아. 널 잘 돌봐줄 거야. 여긴 펫호텔이니까. 이따 보자.
3: 발에 모래가 들어갔잖아. 좀 씻고 올게.
1: 너도 칭찬 스티커를 받고 싶구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하나 줄게. 기차를 타게. 날 따라와.
4: 재밌게 놀다 오렴.
1: 자, 모두 타세요.

이쪽이야. 펫 놀이터에 온 걸 환영해. 신나게 놀아보자.

0: 우리가 도와줘야 해. 슈퍼패트라, 기차를 멈춰주면 스티커를 줄게.
1: 정말 편안했어. 이제야 모래가 말끔히 씻긴 것 같다고?

0: 스페시잖아. 포기패. 내가 때려줄게. 무사해서 다행이야.
1: 이 차를 멈춰.
0: 슈퍼 인수와 슈퍼.

0: 내 스티커가 어디로 갔지?
1: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때야.
0: 그래, 다시 해보자. 로켓 부스터!

0: 경찰 방패 장차 이창범 주기 액션.
1: 구해줘서 고마워. 호텔도 전부 정리했어. 아까려.
2: 슈퍼팬들이 큰 도움이 됐어.
3: 난 이제 다른 데 가서 쉬어야겠다. 잘 있어.
1: 너도 아주 잘했어, 골든팩. 자, 칭찬 스티커.
2: 미니버스잖아. 또봐, 슈퍼팬들아.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오싹오싹 예티 소동.
4: 슈퍼팬 미니버스가 히말라야 눈 속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경고, 눈보라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0: 눈이 그칠 때까지 등산객용 오두막에 있다가 집으로 내려가자, 키마.
1: 좋아요, 아빠. 우와! 슈퍼펫? 안녕, 슈퍼펫들아. 많이 놀랐지? 난 너희가 거대한 괴물인 줄 알았어. 괴물을 진짜 봤다고? 슈퍼펫들이 괴물을 봤대요. 그것도 두 마리나. 설마 예티일까요?
0: 예티는 그냥 전설에 불과하단다. 전혀 겁낼 거 없어. 봐. 밖에 괴물이나 서린 따윈 없잖니? 게다가 눈도 그쳤고. 눈이 또 내리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는 게 좋겠다.
1: 하지만 곧 어두워지잖아요. 예티가 나타나면 어떻게 알아봐요? 슈퍼윙스?

0: 슈퍼패트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1: 그래, 맞아, 호기.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전화가 왔어.
2: 안녕, 슈퍼윙스. 난 키마야.
3: 아빠와 함께 히말라야에서 하이킹 중인데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해. 근데 어둠 속에서 예티를 만날까봐 무서워. 손전등을 배달해줄 수 있을까?
4: 네가 무섭지 않게 도와줄 특별한 손전등을 만들어줄게. 재밌는 노래도 나올 거야.
2: 진짜 다행이다. 있나보자.
1: 히말라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야. 그곳엔 많은 동물들이 사는데 우연히 예티 같은 전설의 동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0: 정말 꼭꼭 예티를 만나고 싶어.
1: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0: 알았어.
4: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노래가 나오는 손전등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1: 오늘은 누가 좋을까? 괴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대처할 슈퍼윙스 아린.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0: 됐다. 휴, 드디어 빠졌구나.
1: 이제 택배만 오면 산을 무사히 내려갈 수 있어요.
2: 택배 왔습니다. 어? 예, 왔어요.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아리야. 구조할 준비 돼 있어.
2: 네팔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1: 여기 유택배.
0: 와. 내 손전등.
2: 이제 어두운 곳에서도 전혀 무섭지 않게 내려갈 수 있겠다. 빨리 집에 가서 아마를 보고 싶어.
0: 아마?
3: 아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네팔어로 엄마란 뜻이란다.
1: 좋은데요? 키마의 아마를 만나러
4: 출발!

0: 그냥 나뭇가지야, 키마.
1: 나뭇가지구나.
0: 키마, 손전등으로 음악을 좀 틀어보는 거 어때? 좋은 생각이야, 호기.

0: 있고.
1: 어? 무슨 소리 못 들었어?
2: 아, 혹시 메아리 아닐까? 아닌 것 같아. 꼭 누군가 우리 뒤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도 안 보여, 키마. 계속 가자.
1: 그래.

어? 안 돼!

거기. 어, 안 돼. 이거 내 거야. 어? 너 하나도 안 무섭구나. 그냥 장난꾸러기 꼬마 같은데.

0: 저 예티가 이 꼬마의 엄마인가 봐. 예티를 구해야 해.
1: 엄마.
0: 아리.

0: 슈퍼인수와 슈퍼프렛 예티 구조 성공!
1: 이젠 예티에 대한 무서운 전설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았어. 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예티를 만나는 게 무섭지 않아. 이거 받아 꼬마야.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고마워 슈퍼빅스.
2: 잘 가라.
0: 슈퍼빅스와 슈퍼팬 임무 완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글렉소
4: 글렉소 얼마들까?
5: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재밌다.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6: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7: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해.

0: 달라요. 어떤 우주입니까? 우주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동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누구야, 누구? 누가 날 부른 거야? 어머, 너야?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뻑, 뻑뻑, 뻑뻑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1: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0: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춰. 본래 왈츠를 쿵짝짝 쿵짝.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최고는 엄마.
1: 아, 돌아라.
2: 어? 자. 어서 청소해 볼까? 자. 해야겠네.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
1: 그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지?
3: 그러게, 처음 듣는 소리인데.
0: 우리 집에 누가 왔나 봐. 내려가 보자.

0: 말이었잖아.
1: 엄마가 코 고는 건 처음 봐.
2: 쿵쿵. 꼭 천둥 소리 같아.
1: 근데 엄마가 왜 갑자기 코를 고는 거지?
0: 저번에 곰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코를 고는 거래.
3: 우리가 어지럽힌 집을 치우느라 엄마가 많이 피곤했나 봐.
1: 엄마가 자는 동안 청소하는 거 어때? 그럼 엄마도 피곤해하시지 않을 거야.
4: 좋아!
1: 엄마가 깨지 않게 조심해. 쉿, 쉿.

0: 우리 아가들 뭐 하고 있니?
1: 엄마. 잠꼬대였구나. 엄마는 꿈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나 봐. 우리 엄마가 깨기 전에 빨리 청소하자.
2: 그래.

0: 좋았다. 이제 엄마도 피곤해하시지 않겠지?
1: 야, 그런데 왜 이렇게

0: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 어? 아가들이 여기서 왜 자고 있는 거지?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아가들이 다 치운 거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잘 자렴.
1: 공불리기 대장 마지.
2: 아깝다. 다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3: 간다.
4: 괜찮아, 마지요.
3: 금방 가서 고 가져올게. 참, 동생들은 잘하는데 왜 나만 못하는 거야? 여기 있다.
5: 괜찮나? 진흙 구슬을 굴리는 중이었는데 이거 미안하게 됐군.
3: 아니에요. 그런데 새똥구리 아저씨, 새똥 구슬이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5: 하하, 그거야 이 쇳덩구리한텐 어려운 일이 아니지. 허허, 이렇게 구슬에 진흙을 묻히면서 굴리면 허허, 금방 커다래지지.
3: 우와, 아, 그럼 혹시 제 공도 크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5: 어허, 공을 크게 만들어달라고?
3: 네, 동생들이랑 공 굴리기 놀이를 했는데 저만 잘 못했거든요. 공이 커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5: 그런 일이 있었구만. 걱정 말라고, 이 쇳덩구리 아저씨가 엄청나게 큰 공을 만들어줄 테니.
3: 예, 고맙습니다.
5: 먼저 공에 진흙을 잔뜩 바르는 거야. 공이 찐득찐득해져서 진흙이 잘 달라붙게.
3: 이렇게요.
5: 좋았어. 이제 공을 언덕 아래로 굴려.
3: 네.
5: 어서 공을 따라가자.
3: 네. 공이 엄청 커졌잖아.
5: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쇳덩구리가 공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어때? 마음에 드나?
3: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 블록도 다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쇳덩구리 아저씨.

0: 뭐 이 정도 가지고 어디 한번 굴려보라고?
1: 네! 너무 무거워요.
0: 너무 무겁다고? 내가 도와주지. 자, 이렇게. 이럴 수가. 기다려! 이 셋도 무리가 보여주지!
2: 그런데 마주 오빠는 왜 안 오는 거지?
3: 그러게, 아직 공을 못 찾았나?
0: 단을 비켜!
3: 마리아! 마주 오빠! 괜찮아? 우와! 이것 좀 봐! 마지 형이 블록을 다 쓰러뜨렸어! 정말이네.
1: 대단한데 마지영. 야호! 내가 해냈다.
0: 직접 공이 돼서 굴러가다니. 마지야말로 최고의 공 굴리기 대장인걸.
3: 맞아. 식동구리 아저씨, 저도 커다란 공 만들어주세요. 저도요.
1: 저도요.
0: 그럼 우리 다 같이 커다란 공을 만들어 볼까?

0: 이렇게 우리가 만든 로켓을 타고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1: 맞아!
0: 찾았다! 잡았다! 야! 드디어 달을 낳았다!
2: 공주야!
3: 당장 내 동생 내려줘!
0: 난 달이 아니라 공주야.
4: 미안.
0: 달이 아니었구나. 달을 따려다가 그만.
1: 달을 딴다고?
3: 달을 따서 공놀이 하려고.
5: 우와, 재밌겠다.
3: 나도 달 딸래.
1: 나도.
0: 근데 엄마, 달을 딸 수 있어요?
6: 글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까?
3: 자, 그럼 달 따러 출발!

0: 다들 갈까지! 리아! 가라, 기다려! 내가 간다!
1: 어머나, 달님이 아니라 아가들이 잡혔네.
2: 나를 어떻게 따지?
3: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0: 달까지 날아갈 수도 없고.
4: 아, 우리에겐 로켓이 있잖아.
0: 아, 맞아, 그걸 타면 되겠다.
3: 로켓.
0: 이런 멋진 로켓을 만들자니 너희들.

0: 이걸 타면 달까지 갈 수 있을 거야.
1: 영자!
0: 어서 출발하자!
2: 어, 잠깐! 달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이걸 써야지. 그럼 달 로켓 출발합니다.
0: 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아, 지금이야. 다들 준비됐지?
1: 달 잡아라.
2: 종이 로켓 달까지 날아갑니다. 모두 꽉 잡으세요.

0: 달나라 여행 어땠어?
1: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2: 아차, 결국 발은 따지 못했네.
3: 맞아.
4: 좋은 생각이 났다. 발 잡았다.
0: 어머, 우리 잠자리채 안에 달님이 쏙 들어왔구나.
5: 나도, 나도.

0: 아직 멀었어요.
1: 눈 뜨면 안 돼.
2: 다 됐다. 보물 어디 어디 있을까요?
0: 내가 제일 먼저 찾아야지.
3: 여기 있나?
1: 찾았다. 우와,
4: 나도.
1: 인형이잖아.
4: 애꾼 키리.
0: 질 수 없지. 뭘 그렇게 찾아?
1: 와, 깜짝이야!
0: 놀라긴. 해왕도토리라도 감춰놓은 거야?
5: 아니야, 보물을 찾는 거야.
1: 보물? 나도 보물 찾을래. 내가 먼저 찾을 거야.
0: 보물?
1: 여기 있나? 보물!
0: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찾았다! 보물! 야!
0: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너야말로.

0: 보물이다!
1: 뭐? 어디 어디? 좋았어! 내가 먼저 봤어!
0: 먼저 잡으면 그만이지!
1: 보물은 내 거야!
0: 안 돼! 내 보물!
2: 아,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어!
1: 우리가 어떻게?
2: 하나, 둘!
1: 하나, 둘!
2: 하나, 둘!
1: 오, 이거 괜찮은데?
2: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1: 하나, 둘!
2: 하나, 둘!
1: 하나, 둘!
2: 하나, 둘!
0: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3: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0: 엄마! 어? 우리도 보물 찾았어요!
4: 야! 야! 야! 야!
1: 드디어 떨어졌네?
3: 괜찮니? 끈끈이 주걱 때문에 고생했구나.
4: 끈끈이 주걱이요?
3: 그래, 이게 바로 끈끈이 주걱이란다. 잎사귀 끝에서 끈적끈적한 풀이 나와서 그런 이름이 붙었지.
4: 우와, 그렇구나.
0: 신기해요.
5: 새띠엄마, 근데 무슨 보물 찾았어?
0: 우와, 고기다.
1: 내 보물.
0: 무슨 소리야, 이건 내 보물이지.
1: 이린데.
3: 둘이 같이 찾은 거니까 같이 놀 수 있게 만들어볼까? 자,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우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1: 스쿨버스
1: 내일 떠놀자.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3: 또 졌네.
1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5: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6: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5: 출발.
16: 돼버리가 도망간다.
15: 3위 쫓아가야지.
16: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4: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예쁜데 사진 안 찍어줘?

알지? 꼭 깜빡해도 돼. 내가 계속 알려줄 테니까.

내 생일에는 일찍 일어나는 거지? 어, 일어났네? 혹시나 내 생일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생일 선물 목록이야. 네가 고민할까봐 내가 미리 준비했지. 오늘부터라도 절대 잊으면 안 돼.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 오늘은 즐겁게 선물 받는 날. 다 어디 간 거지? 어떻게 내 생일을 잊을 수 있는 거야? 아, 곰이랑 같이 생일 파티하려고 기다리는 거구나. 짜잔! 나왔어! 뭐야, 내 생일 정말로 잊은 거야? 늑대 친구들아, 너희도 잊은 거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날을 잊을 수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기억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제 그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내가 도전해주지! 그래, 좋아. 하지만 만약 게임에서 네가 지게 되면 내 동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 했지?

이제는 동생이다. 여기는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뭐? 비밀 요원? 그게 뭔데? 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좋아, 변신하는 거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보롱보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4: 야호
5: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모험을 떠나보자. 넘버블록 사그로.
2: 신난다. 어떻게 들어가지?
1: 한번 저 손잡이를 당겨볼까?
3: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1: 5가 4보다 크잖아.
2: 5를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1은 바로 5.
3: 6이 주사위 박사인데 6을 어떻게 부르지? 4
2: 더하기 2는 바로
1: 6.
4: 안녕 친구, 내가 알려줄게. 주사위를 위로 던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3: 7개야. 어느 문으로 가지?
1: 7이 알고 있지 않을까?
2: 7을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3은 바로
5: 7. 오, 난 운이 좋아. 와!
2: 이쪽이야.
1: 누워서 떡 먹기야. 잘 보라고.
2: 길이 없어.
6: 방법이 있어. 깃들을 잡고 지나가는데.
3: 저 위에까지 손이 닿으려면 발이 긴 블록이 필요해.
1: 팔! 팔을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3 더하기 1은 바로
3: 8. 옥토블록 그네.
2: 예!
3: 1, 2, 3, 4, 5, 6, 7, 8. 그네!
6: 안 열려.
3: 정사각형은 힘이 세. 내가 해볼게. 더 커다란 정사각형이 필요해. 9!
1: 9를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3
2: 더하기 2는 바로
3: 9.
6: 고마워.
1: 2 3
3: 4 왕관 4개.
2: 멋지다. 이제 어떻게 나가지?
1: 10이 있으면 로켓을 타고 나갈 수 있겠는데.
3: 10을 어떻게 부르지?
1: 전부 합쳐보자.
3: 4
1: 더하기 3
2: 더하기 2
6: 더하기 1은 바로
1: 10.
7: 10

0: 초록빵 5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4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4개. 예!
1: 만약 병 하나가 놀러 간다면 그럼 1, 2, 3 삼각형이 된 초록병 3개가 됐네. 알리송! 공중에 전하는 초록병 3개. 공중에 전하는 초록병 3개. 만약 병 하나가 따라간다면
2: 그럼 1, 2
3: 공중에 전하는 초록병 2개.
4: 오! 돌아와!
3: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두 개.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두 개.
1: 만약 병 하나가 멀리 가버리면 그런 게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한 개. 안녕, 안녕.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한 개.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한 개. 만약 간질간질 또리가 생기면
5: 벽에 걸린 초록병 10개.
6: 안전한 바닥에
7: 상자 속에 숨은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니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나는 오기 잘 타면 난 말야 살아 숨쉬지 오직 오만 운전 나는 넘버블로 기차라고 후후 다시 손님 없나요? 그럼 다시 출발해 우후

0: 것만 가능해. 다시 나로 돌아왔어. 5 빼기 1은
1: 바로 4.
0: 4 빼기 1은 바로 3. 3 빼기 1은
1: 바로 2.

0: 좋은 생각이 났어. 이를 차례로 더 해보자. 거기 있는 바로 삼. 거기 있는 바로 오.
1: 오직 오만 가능해. 다시 나로 돌아왔어. 오.
0: 맥이 있는
1: 바로 삼.
0: 맥이 있는
1: 바로 이.
0: 이런 서둘러. 캥거루처럼

0: 가서 어떡하지 나는 몰라 이런 건 전혀 모르겠어
1: 빼기 서문

0: Excellent. Ever so sorry, P. I didn't see you there.
1: Perfectly okay, E. No problem.
0: Everyone ready?
2: Pen.
0: Eh? Naughty pen. Every time. Come back here. Stop escaping. Anyone for t- Stop it. It tickles. Nice ears, T. Troublesome little pen.
1: Grab it! It's getting away!
3: No!
4: Where's it gone?
3: Not in there.
0: There! It's escaped! Tricky little pen. We need a trap. Everyone, join me.
1: Pet!
3: Good dog. Get the pen. Go on, go for the pen.
0: No! Need to try something else.
1: Peg!
3: Great! The peg is going to get it!
1: Yep! Pesky pen!
0: Try again.
2: Pen!
0: No! It's getting away! Leave this to me! You'll never escape!
1: Go get it, E!
0: Got it! Terrific!
1: Poor pen!
4: Not much use now, is it?
0: Too bad. Leave this to E. This could be trouble. Nice.
3: Great.
0: Thanks, Pen. You're not so bad after all. Eh? What's so funny?
5: 여러분,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이것은 재밌는 과일 공장입니다. 언제나 신선한 과일을 생산한답니다.
6: 우와!
7: 우와!
8: 어떻게 하는 거야?
5: 아, 누워서 떡 먹기지. 완전 쉬워. 딱 봐도 그냥 이렇게. 어, 멍청한 기계 고장났네.
9: 안에 오렌지 두 개가 있던데. 어? 네가 해보면 어떨까?
10: 2는 바로 1 더하기 1.
5: 왜 자꾸?
10: 2는 바로 1 더하기 1.
5: 맛있겠다.
9: 세 개의 이가 1과 1로 나뉘어서 내려왔어.

0: 이제 내 차례야. 3은 바로 1 더하기 2.
1: 냠냠 맛있겠다.
0: 3은 바로 1 더하기 2.
2: 어? 3은 어딨지?
3: 이 레버를 당겨보자.
0: 더하기 2는 오! 바로 3.
4: 어, 거꾸로도 작동하나 봐.
0: 어? 정답! 내 바다다! 3은 바로 더하기 1.
4: 이젠 여기 2가 있고 저기 1이 있네.
2: 근데 3이 아직 바나나를 못 먹었어.
0: 2 더하기 1은 바로 3.
5: 뭐야? 아직 바나나 못 먹었어.
3: 저기 사과야. 정사각형 사과. 흥.
0: 4는 바로 2 더하기 2.
2: 냠냠.
0: 어?
2: 냠냠.
5: 아니야. 이 망정한 녀석.
2: 3은 어떻게? 우리가 사과 3개를 먹게 해줄 방법을 찾자.
4: 봐. 다시 사과 4개가 생겼어.
3: 내가 3이 내볼게. 자, 간다.
0: 4는 바로 여기 3.
5: 내가 뭐랬어? 누워서 떡 먹기 완전 쉽다니까. 아유.
6: I'm ready now, I'm ready to roll. Hello, flower. I think you should be red too.
7: Red!
6: The flower is red. Red like me. Oh, this flower is red. And this one is red. Red, red, red. Red, red. But they're not red. They're not even a teeny-weeny bit red. Lots of not red things.
7: Ooh, I'm so excited! Let's find where they come from. That's not red. That's not red. That's not red.
8: Blue. Cool. Blue like me.
6: Wow! I haven't seen you before. You're not red.
8: No, I'm blue. Cool to meet you.
6: I'm red. I'm excited to meet you.
8: I thought blue was the only colour in the world.
6: And I thought red was. So, what does blue do?
8: Blue's a cool colour. You'll find it in yummy things like blue blueberrie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꾸렁꾸렁 닫아요. 비치고 캠핑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대왕벼룩을 잡아라.
3: 슈퍼펫 미니버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컬리넌에 도착했습니다. 곧 사자보호 구역에 진입합니다.

0: 슈퍼팻들이잖아.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지? 오, 이런, 리오잖아. 아빠, 슈퍼팻들을 도와줘야 해요.
1: 그래? 어서 안전벨트를 매렴.
0: 슈퍼팻들아, 여기야. 멈춰, 리우. 얘네들은 내 친구란 말이야.
1: 휴,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 슈퍼팻들아. 저 친구는 리온데 우리 보호구역에 산단다.
0: 근데 오늘 행동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왜 그런 거지?
1: 꽤 가려워하는 것 같구나. 가만히 있으면 검진을 할 수 있을 텐데.
0: 둥글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긁어준 다음 아빠가 진료할 수 있잖아요.
2: 슈퍼윙스?
3: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팻들한테서 연락이 온 거야?
4: 그래, 맞아, 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컬리넌에서 전화가 왔어.
0: 안녕, 슈퍼윙스. 난 카알라야. 우리 아빠는 수의사신데 여기서 돌보는 사자 한 마리가 가려움이 아주 심해. 혹시 등글게 하나만 배달해줄 수 있을까?
3: 물론이지. 어떤 물건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0: 고마워. 이따 보자.
4: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마을인 컬리넌에는 사자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곳의 사자들은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대.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3: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둥글게 하나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4: 이번 임무엔 누가 같이 가는 게 좋을까? 항상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구는 슈퍼윙스 샛별.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가엾은 리우. 택배만 도착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1: 택배였습니다.
0: 좋았어. 저기에요.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슈퍼윙스 별 색깔이야.
0: 컬리넌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여긴 이 택배 갈라. 기다리던 등글게야. 이제 리오를 도와줄 수 있어. 댄키.
1: 어?
2: 댄키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고맙다란 뜻이란다. 그럼 이제 사자를 시원하게 긁어줘 볼까?
0: 좋아요. 리오, 내가 시원하게 긁어줄게. 효과가 있어요.
2: 좋았어. 이제 왜 이렇게 가려운지 이유를 찾아볼까? 내가 의심했던 대로 벼룩이 있구나.
3: 저런, 벼룩을 어떻게 없애줘?
2: 글쎄, 힘들 것 같은데. 벼룩들이 엄청 작은 데다 사자 갈기가 무성하게 엉켜있거든.
0: 하지만 리오를 도와줘야 해요.
1: 걱정 마.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가 사자 갈기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벼룩을 잡는 거야.
2: 그게 가능하니?
1: 네! 축소 광선을 쏴서 우릴 아주 작게 만들면 돼요.
0: 저도 가도 돼요, 아빠?
2: 그래, 슈퍼윙스랑 꼭 같이 있으렴.
1: 좋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0: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팬 합체!

0: 들어왔잖아. 벼룩 탐사대 출동해 볼까? 벼룩아, 벼룩아 나와라. 어딨니 벼룩아? 정말 심하게 엉켰는걸? 이러다 한 마리도 못 찾을 것 같... 벼룩이다! 어서 잡아야 해!
1: 나한테 맡겨!
2: 저리 가! 이번엔 내 차례야! 슈퍼 끈끈이 파워 장갑 장착! 슈퍼 끈끈이로 벼룩 잡기 액션!
3: 이런, 그쪽이 아닌데.
2: 우와, 이건 완전 벼룩 놀이터잖아.
0: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많은 벼룩들을 언제나 잡지. 이런, 내 얘기를 다 들었나 봐. 벼룩이 안 생기게 갈기도 비껴주고 목욕도 시켜줄게.
3: 아주 훌륭한 처방인데 칼라.

0: 멋진데. 정말 깔끔해.
1: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0: 고마워, 호기.
2: 조심히 가거라.
3: 슈퍼리스와 슈퍼패 임무 완료!
0: 출동! 게임 속으로!
4: 슈퍼팩 미니버스가 한국에 있는 부산의 광안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정차할 곳은 오락실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배터리잖아. 초보자에게 케이크 대왕은 너무 어렵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알리펫, 지금 뭐 하는 거야? 괜찮아? 우와!

0: 어, 안 돼. 저건 이 게임의 최종 보스인 케이크 대왕이야. 알리펫을 구하러 게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슈퍼윙스?
1: 안녕 슈퍼윙스, 난 서준이야.
0: 알리펫이 게임 속으로 들어갔는데 최종 보스인 케이크 대왕한테 붙잡혔어. 내가 이 게임을 잘 아니까 알리펫을 구할 수 있는데 날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해줄 방법이 있을까?
2: 게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코인을 만들어줄게.
0: 이야, 고마워. 이따 보자.
3: 비디오 게임은 한국, 특히 부산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 그리고 말야, 한국에서 가장 큰 오락실도 바로 부산에 있지.
4: 우와, 부산은 아주 멋진데.
3: 우주야, 택배 준비 부탁해.
4: 알았어.
2: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특별한 코인 한 개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3: 이번엔 누가 출동하는 게 좋을까? 비디오 게임 속에 들어갈 만큼 모험심이 강한 친구는 슈퍼윙스 알리.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입동 준비 완료!
1: 알리페 씨 정말 걱정되는구나.
2: 걱정 마세요 엄마. 곧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 택배만 오면요.
3: 택배 왔습니다.
2: 이야 왔어요.
3: 난 고기야.
2: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4: 난 알리야. 모험이 있는 곳엔 항상 내가 있지.
2: 부산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엄마셔.
4: 여기 네 택배.
2: 우와, 정말 멋진 동전인데?
4: 동전?
1: 동전은 우리가 쓰는 한국어로 코인이란 뜻이란다.
2: 그렇군요. 이제 이 동전을 이용해 슈퍼패트를 구하자.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말이야. 엄마, 슈퍼윙스랑 비디오 게임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1: 그래, 함께라면 괜찮아.
2: 좋아, 특수동전아. 네 힘을 보여줘!

진짜 게임 속이야. 맛있어 보이는데. 날 따라와.

0: 어서 와.
1: 소리 진짜 크다.
0: 발 들고 조심, 조심.
2: 간식 시간이다. 거기 당장 못 써.

슈퍼

0: 그래! 생일 파티 때처럼 후하고 케이크 대왕의 초를 불어보는 거야.
1: 네가 이 게임을 잘 알아서 다행이다. 한번 해보자. 좋았다. 거기 스픽!
0: 케이크를 포장해버리자! 그거야! 케이크를 포장하려면 케이크 상자가 필요한데! 바로 저기 있어! 로켓 부스터 액션! 예쁘게 포장 완료! 슈퍼위즈와 서준! 최종 보스 부찌르기 성공!
2: 엄마! 비디오 게임 안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모험을 했어요. 엄청 뛰어다니고 진짜 재밌었어요. 이야! 계속해서 달리고 싶은데 우리 야외 놀이터로 놀러 가요.
3: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1: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숲속에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반발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네.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삐야!

0: 반짝반짝하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자, 바람막이 입고 같이 캠핑장으로 가볼까요? 우후! 신나 보이네.
1: 네. 지금 막 노래 부르려던 참이었어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0: 아,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네. 어, 뭐야? 이미 다 모여 있었네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이제 막 시작했어요.
3: 네.
2: 근데 이제 뭐 할까?
4: 마시멜로 구워 먹어요.
5: 난 고구마 먹어야지.
6: 오, 그래. 어, 가면 안 그런데. 불이 좀 약한가? 장작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0: 잠시만요. 저는 캠핑 박사 존박. 이 캠핑장의 주인입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7: 안녕하세요.
2: 어디 가시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6: 어디 가신 거야?
0: 가져왔습니다.
2: 정말 깨끗해요.
0: 정상을 세웠어요.
5: 달콤해.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0: 어, 뜨거우니까 조심.
8: 네. 이 분위기, 오늘의 날씨, 여기 모인 우리들. 정말 완벽한 것 같네요.
2: 근데 댕구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 지금 이 순간 딱 듣고 싶은 게 있긴 하거든요.
6: 어? 듣고 싶은 거? 그게 뭘까? 어?
0: 그건 제가 알고 있죠.
5: 어?
0: 짜자잔.
6: 어? 어?
0: 캠핑에 빠질 수 없는 재밌는 이야기.
2: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5: 그거 무슨 책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0: 제가 이 캠핑장에 온 친구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5: 네!
9: 기대돼.
0: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숲속에 요술을 부리는 호랑이가 살았어요. 호랑이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요술을 가지고 있었지요.
2: 와, 요술펜 나도 갖고 싶다.
0: 그 모습을 지켜본 수사자는 호랑이에게 부탁했어요.
10: 너 무늬가 참 멋있다. 나도 지금보다 화려해질 수 있을까?
0: 호랑이는 먼저 종이에 사자를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자의 머리에 커다란 갈기를 쓱쓱 그렸지요. 그러자 눈앞에 있던 사자에게 짠 하고 갈기가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사자는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호랑이는 황소에게 커다란 뿔을, 염소에게 깔끔한 수염을, 수탉에게 새빨간

0: 빨간 벼슬을, 양에게 복슬복슬한 털을 그려주었지요. 모두가 호랑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기뻐하였고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전해줬어요. 호랑이는 숲속에서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자고 있던 호랑이에게 한 거지가 찾아왔어요.
1: 야! 소문을 듣고 왔어! 나에게 쌀 한 가마니만 그려주시오!
0: 호랑이는 사람을 보고 놀랐지만 배를 고른 거지의 간절함에 얼른 쌀 한 가마니를 그려주고 거지를 보냈어요. 잠시 뒤 거지는 호랑이를 다시 찾아왔어요. 뒤에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2: 맙소사! 너무 많이 데려왔잖아!
1: 나에게 쌀 세 가마니를 그려주시오.
2: 커다란 집을 한 채 그려줄 수 있나요?
3: 이봐! 나는 금 한 덩이만 받겠네!
0: 사람들은 서로 소리쳤어요. 숲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호랑이는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마을에는 어느새 긴 줄이 생겼어요. 호랑이에게 요술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부탁하는 줄이었죠.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쌀을 얻고 집을 얻고 번쩍이는 금을 얻었어요. 어느새 마을에는 가난이 사라지고 모두가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어쩐지 호랑이 앞에 줄은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아니 어쩐지 점점 길어지는 듯 했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아우성을 쳤어요.
4: 호랑이 힘들겠다.
0: 그렇겠지. 그래서 그날 밤 쉴 새 없이 그림을 그리느라 지친 호랑이는 숲으로 몰래 도망을 쳤어요. 잠시 뒤 숲은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호랑이를 찾으러 숲속을 헤집기 시작한 거예요.
1: 저기에 있다! 호랑이 꼬리다!
3: 헉, 내 꼬리!
0: 숨어있던 곳을 들킨 호랑이는 다급하게 종이와 연필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아주 높은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죠. 너무 높아서 발까지 닿을 만큼 기다란 나무였어요. 호랑이는 그렇게 나무를 타고 달을 향해 올라갔어요.
5: 휴, 다행이다. 이제 못 쫓아오겠지?
0: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사람이 나무를 오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래에서 나무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붙고 호랑이가 어느새 달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무에 붙어 올라가 나무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기울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2: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욕심부리다니 쌤통이다.
0: 그렇게 달에서 평생을 살게 된 호랑이는 숲속 동물 친구들이 그리워졌어요. 남아있는 종이에 하나 둘 친구들의 모습을 담은 별들을 이어 그렸어요. 그리고 하늘로 멀리 보냈죠. 염소자리, 사자자리, 황소자리, 양자리. 매일 깜깜한 밤하늘에는 호랑이가 그린 별들이 밝게 빛나며 멀리 있는 숲속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요.
6: 이야기 끝.
7: 와,
5: 친구 생각을 하며 그린 그림이 별자리가 된 거네요.
2: 별자리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줄이야.
5: 얘들아, 저기 좀 봐.
2: 별이 쏟아질 것 같아.
7: 너무 예쁘다.
2: 별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하늘아, 할머니 집 갔을 때도 별 엄청 많았잖아.

0: 별똥별도 봤지?
1: 나는 별 보니까 엄마 생각나. 우리 엄마도 별 좋아하시는데.
2: 선생님은 어릴 적 친구가 떠오른다.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자고 우정을 맹세했었는데.
3: 다들 별을 보니까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나는구나.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노래.

0: 그러다 보니 벌써 잘 시간이 지났네. 얘들아, 어서 자러 가자.
1: 벌써 자요?
2: 여기가 노래하는 캠핑장 맞죠? 노래소리를 따라왔어요.
3: 네, 맞아요. 잘 찾아왔어요.
1: 아니, 우리 빼고 다 재밌게 논 거예요? 중간에 길 잃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4: 참, 이걸 어쩌지? 우리는 다 놀고 이제 막 자러 가려던 중인데.
1: 잔다고?
2: 그건 말도 안 됐어.
3: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밤새 썩으면서 놀아요. 우리 다 준비됐거든요.
2: 좋아요. 이거지.
0: 이거 참 고민되네.

0: 이건 어때요? 어?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고민해보기. 잘까 말까, 잘까 말까.
1: 좋다. 그래요. 그럼 친구들을 위해 노래 한 곡 더 들려줄게요.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공주님, 제가 만든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1: 우와, 잘 먹겠습니다.
2: 평강아! 어? 평강아!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내가 보물지도를 발견했어.
3: 보물지도?
2: 이거야. 자, 봐봐. 나무 밑에 뭔가 묻혀있어서 파봤더니 보물지도가 떡!
1: 잠깐, 이거 진짜 보물지도 맞아?
2: 맞다니까, 느낌이 팍 왔어.
1: 이게 진짜 지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넌 지도 볼 줄 모르잖아.
2: 어? 내가 왜 몰라? 이거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이야. 폭포 있는 것도 똑같고. 폭포에서 출발해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면 호랑이가 있는 곳에 도착! 바로 이곳에 보물이 있을 거야.
1: 엉터리 같은데? 그럼 이 검은 네모는 뭐야?
2: 몰라. 가서 찾아봐야지.
1: 뭐? 그렇게 큰 산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
0: 원달아, 일단 지도를 자세히 분석한 후에 가는 게 좋아.
2: 에이, 괜찮아요. 봄을 찾으면 뭐 할까? 일단 최신형 게임기부터 사고, 그 다음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거야.
0: 그래도 먼저 지도를 자세히.
2: 보물을 찾으려면 일단 손전등, 모기약, 물도 필요할 거고. 아, 보물 앞에 있는 호랑이는 어떻게 처리하지?
1: 요즘 호랑이가 어디 있니? 그 지도 가짜 같아.
2: 에헤이, 보물 지키려고 누가 키우고 있겠지.
0: 맙소사, 말이 안 통하네. 고구려의 부마라면 지도 보는 법을 알아야 할 텐데. 누가 좋을까? 아! 온달아, 보물 찾기 전에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오자.
2: 지금요? 아, 보물 찾으러 가야 하는데.
0: 조선의 지도학자 김정호 선생님 만나러 갈 건데.
2: 선생님! 저 그분 알아요!
0: 진짜?
2: 네! 우리나라 지도 만들려고 백두산을 8번이나 올라갔던 분이잖아요.
0: 그건 잘못 알려진...
2: 잘됐다! 김정호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보물을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빨리 가요!
0: 그건 안 돼! 역사가 바뀔 수 있어!
2: 그럼 뭐 힌트라도...
0: 머리에 지식을!

0: 비켜! 비켜!
1: 거기서라!
0: 비켜!
1: 거기서! 서라니까!
0: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지? 저게 뭐야? 뭐야, 당신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 저희가 지워드릴게요. 어? 이건 지도네요?
4: 어? 아, 그럼 혹시 김정호 선생님?
1: 어디서라? 예? 행자 이놈! 잡히겠다!
4: 아, 어디가 돼요?
1: 대차리 비켜라! 에잉, 잡았다! 이 사기꾼!
4: 아, 왜? 아, 왜 이러세요?
5: 너희들이 만든 엉터리 지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줄 알아?
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오해는 무슨? 여기 증거가 가득하구만. 너희들 방금 도망친 지도 사기꾼이랑 한패잖아. 그 사기꾼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봤어.
4: 지도 사기꾼이라뇨? 그분은 지도 만드시는 김

0: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김종호인데?
1: 진짜요? 아저씨가 진짜 김종호 선생님이에요?
2: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분이 지도를 갖고 있길래 김종호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0: 그 말이 사실인가?
3: 네, 진짜예요.
0: 그 거짓말하는 눈빛은 아닌데.
4: 아이고. 이제 보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구먼. 오고 그랬죠요.
0: 그럼 지도 사기꾼과는 어떻게 엮이게 된 건가?
2: 그게 사실 저희는 지도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 김정호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그만 그 자를 김정호 선생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혹시 일손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지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4: 오, 마침 잘 됐네. 음? 요즘 일손이 모자라서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0: 그 지도 제작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아무나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 지도 만드시는 것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0: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아무한테나 일을 맡길 수는 없다. 내 시험을 통과하면 받아주마.
5: 이제 안 쫓아오는 건가? 내 안경 고장났잖아.
6: 오늘 정말 왜 이래? 아까도 요상한 녀석들이 갑자기 허공에서 나타나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5: 갑자기 허공에서? 혹시 그 녀석들 하얀 강아지와 함께 있었나?
6: 어떻게 알았어?
5: 안경 쓴 어른이랑 어린 남자의 한 명, 여자의 한 명?
6: 맞소. 아는 사람이요?
5: 역시 하늘은 내 편이야. 어서 그 녀석들이 있는 곳을 알려줘.
6: 에이, 맨입으로는 안 되지.
5: 당신이 망가뜨린 이 안경값은 어떻게 할 건데?
6: 줬어. 자, 알려줄 테니 잘 외우시오. 이 앞으로 쭉 가다가 두 번째 골목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간 다음 사거리가 나오면 왼쪽으로 꺾었다가 느티나무에서 반바퀴 돌아 직진하고 바위 옆으로 세 발자국 더 가서 오른쪽으로 쭉 직진하면 거기 있을 거요.
5: 어지러워. 지금 그걸 다 외우라고?
6: 아니면 이 지도에 그 사람들 있는 곳을 표시해 줄 테니 딱 연락만 내시든가.
5: 뭐? 돈을 내라는 거야?
6: 싫으면 다 외우시든가.
1: 이걸 다 외우라고요?
0: 지도 기호를 외우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이 기호들을 다 알아야 일을 도울 수 있으니 모두 숙지하면 그때 내게 오시오.
1: 이걸 어떻게 외우지? 저거 내 보물 지도에 있는 거다. 어디 있지? 내가 똑같은 걸 봤는데. 검게 칠해진 네모가... 여기 있다!
2: 저 한자는 창고라고 읽는 거야.
1: 이게 창고? 그럼 창고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였어요. 구불구불한 선도 있는데요?
2: 구불구불한 선은 하천을 뜻하고 직선은 도로를 뜻한다고 쓰여 있구나. 거봐라, 지도를 분석하지 않았다면 엉뚱한 곳에 갈 뻔했잖니.
1: 난 반대로 생각했는데 잘못 갈 뻔했네요. 그러니까 보물을 찾으려면 창고 앞에 있는 하천을 따라가야 하는 거구나. 혹시 모르니까 김정호 선생님께 확인해봐야지.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2: 그새 어디 가셨나?
3: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2: 이건...
3: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고 용 두 마리 옆에 김정호 선생님?
1: 여기에 X 표시가 있어. X 표시는 X맨이야.

0: 엑스맨이 선생님을 납치했나 봐.
1: 설마 엑스맨이
0: 선생님?
2: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확인하러 가보시죠.
3: 아, 귀간지러워.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근데 지도에는 분명히 여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왜 녀석들이 없는 거야? 설마 이 지도는 내가 가져가겠다. 가짜 지도는 아니겠지? 무슨 소리지? 호랑이다! 살려줘!
1: 곡선으로 표시된 하천을 지나 직선으로 표시된 길을 따라왔으니
0: 아, 이제 두 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 창고만 찾으면 돼! 이 시대에는 용이 살았군.
1: 어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 분명히 뜻하는 게 있을 거예요.
0: 아, 아저씨, 혹시 이 근처에 용이 사는 곳이 있나요?
4: 뭐? 용이라고?
2: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이 근처에 용과 관련된 것이 있을까요? 물건이나 전설이라도요.
1: 승천하는 용 두 마리요.
4: 용이라면 혹시 쌍용나무를 말하는 건가?
2: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쌍용나무.
4: 이 길로 쭉 가면 나올 것이네.
1: 감사합니다.
0: 오, 찾았다. 김정호 선생님, 저희가 구하러 갑니다. 와, 진짜 용이 아니라 용을 닮은 나무였구나.
2: 지도에 긴 설명을 쓸 수 없으니 간단하게 표시한 거였어.
1: 저기 창고가 보여요.
0: 김정호 선생님! 두 사람은 이 근처를 찾아봐 주세요. 저는 저쪽을 찾아볼게요.
2: 선생님!
1: 선생님!
0: 김정호 선생님! 선생님!
4: 다 왔구나.
0: 괜찮으세요? 갑자기 납치당해 놀라셨죠?
4: 어이? 아니, 납치라니 무슨 말이냐?
2: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4: 아, 사실 지도를 보고 나를 찾아내는 게 진짜 시험이었어. 내 예상과는 다르게 훌륭히 통과했구만.
1: 다행이에요. 저희 선생님이 납치되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4: 미안하다. 사실 이곳이 지도를 만드는 작업장이라서 어차피 모두 이곳에 와야 했단다.
3: 야! 살려줘! 아이고야! 호랑이!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을 줄 알고 내가 달려왔다.
4: 아니, 저자는 또 누군가?
0: 엑스맨이라는 이상한 녀석이에요. 선생님, 위험하니까 피해 계세요.
3: 이상한 녀석이라니. 더 이상 내 앞길이나 방해하지 말라고. 나와라, 엑스론! 엑스레이저, 발사!
0: 맞아라! 삼조보의 방패!

0: 이런 최대 지도 목판들이 이끼로라. 내가 저놈을
1: 선생님 위험해요. 우선 목판이 없는 곳으로 피해야겠어요.
0: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거라.
1: 그럼 평강이랑 선생님은 목판 불을 꺼주세요.
0: 자 온다라 따라오거라. 이쪽으로.
2: 어디 도망가.
0: 저기 큰 바위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라.
1: 안돼.
0: 꽃밭에 나오면 왼쪽으로, 그 다음 갈림길에서는 오른쪽으로.
2: 이 녀석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1: 우와, 인간 내비게이션 같아요.
2: 제법이 참 여기까지다.
0: 이쪽이야. 저 농구를 잡아당기자. 자, 당겨! 전부도 아니고 몇 개만 탄 것이니 괜찮아. 그 부분만 다시 만들면 된다.
1: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가 책임질게요. 타버린 목판이 어느 지역이에요? 제가 가서 그려올게요.
0: 가다니? 아니 어디로?
1: 지도를 그리려면 그 지역에 직접 가봐야 하잖아요. 선생님도 전국을 세 번 돌고 백두산을 여덟 번이나 올라가셔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셨잖아요.
0: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보여줄 것이 있단다.
1: 우와, 이게 다 뭐예요?
0: 그동안 모아둔 우리나라의 지도들이다. 이 지도들을 서로 비교 분석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바로잡고 있지.
1: 그럼 이전 지도들을 보고 전국도 직접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지도를 만드신 거예요?
0: 그래, 이렇게 훌륭한 지도들을 남겨준 선조들 덕분에 지금 내가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거란다.
3: 모든 곳에 다 가보는 게 아니라 먼저 가본 이들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며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대동여지도 탄생의 비밀이야.

0: 자, 이제 다 됐다.
1: 우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2: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0: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1: 이제 지도 보는 법도 배웠으니까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 진짜 보물이 있으면 좋겠구나.
2: 난 아무래도 이 지도 이상한데.
1: 아니야, 진짜 보물 지도야. 여기서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 여기다!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였어. 어. 여기에 내 보물들이 있겠구나. 안녕 내 보물들아. 어? 야호! 드디어 발견했다.
2: 김정호가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김정호 선생님 덕분에 지도 읽는 법을 알게 됐잖아. 이제 어떤 보물지도도 다 읽을 수 있다고.
2: 이 가짜 보물지도도

0: 가짜 지도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1: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고산자 김정호는 출생연도, 사망연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조선 후기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를 만든 학자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0: 선생님, 질문 있어요.
1: 네, 뭐죠?
0: 대동여 지도를 만들기 전에는 지도가 없었나요?
1: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중앙이나 관청에서 볼 수 있는 지도는 있었지만 백성들을 위한 지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위해 김정호는 지도를 보는 사람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동여 지도에 지도 기호표를 기입하기도 했습니다.
2: 그런데 왜 지도를 목판으로 만들었어요?
1: 지도를 목판본으로 제작하여 남긴 이유는 상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지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 22첩을 목판본으로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 외에도 다양한 지도를 제작했고 국토 정보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지리책의 편찬도 진행했습니다.
3: 아, 그렇구나!
1: 이제 김정호에 대해 잘 알겠죠?
3: 네!
1: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김정호 카드 수집 성공!
5: 죄송합니다, 장군.
0: 선생님, 어디까지 올라가야 해요?
5: 고맙습니다.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어디야?
1: 어디야?
0: 우와, 진짜 한옥이다.
2: 되게 진짜 옛날 한옥이네. 오.
0: 진짜 한옥에 살고 싶어.
3: 와. 문도 창호제로 돼 있는 것 같아, 진짜.
0: 그게? 저걸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안에 보고 막 이러잖아.
3: 이렇게 훔쳐보잖아.

0: 잡았어요.
1: 너무 높게 잡은 건가?
0: 이거는 뭐 제주도는 커녕 그냥 삼겹살도
2: 삼겹살이 몇 만이었지? 삼겹살이?
0: 50만? 너무 크게 잡았고.
3: 그래도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조회수 높았던
1: 거.
3: 오래된 게 아닌데도 높은 게 계란으로 바위깨기니까 뭔가 계란 막 그치. 속담 같은 거나 엉뚱한 거를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건가?
1: 어, 속담 괜찮다. 우리가 파헤치는 거지. 이게 진짜 속담의... 그 속담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0: 팩트인지 아니면 허언인지.
3: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겨울 관련된 속담을
1: 겨울 관련된...
3: 해보는 게 어떨까? 겨울 관련된 속담.
1: 아까 언니가 뭐 얘기하지 않았나?
3: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0: 들어간다. 이 속담이 저희는 과학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3: 아, 그거 물리 법칙 중에 면적이 좁을수록 유체의 유속이 빨라지는 막 그런 게 있어요. 프랑스의 과학자 베르누이가 발견해서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는데요. 공기나 물과 같은 유체는 넓은 통로를 지날 때보다 좁은 통로를 지날 때 속력이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을 다 열었을 때보다 조금만 열었을 때 바람이 더 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이 황소처럼 매섭게 느껴진다는 뜻이죠.
1: 괜찮네. 뭔가 과학적인
0: 아, 원리가 있네.
1: 그러면 일단 속담이 옛날 말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옛날 뭔가 그런 분위기, 옛날 시대를 뭔가 이렇게 재현하는 거 어때?
3: 뭐 한옥마을 같은 데 가서
1: 오, 그렇지.
3: 한복도 쫙
1: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진짜 속담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우리는 사연자 큐!
1: 네, 오늘의 퀘스트! 속담, 진실 혹은 거짓! 네, 겨울에 어울리는 속담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실험해볼 속담은 뭔가요?
3: 저희가 오늘 검증해볼 그 속담은요. 첫 번째로,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분다.
1: 자, 그러면 저희가 실험에 앞서서 속담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판돌이들이 직접 재현을 해볼 건데요. 다들! 연기 좀 가능하나요?
3: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네, 저도 너가 걱정이 되네요.
0: 제일
1: 네, 자 그럼 저희 삼돌이들의 드라마 기대해주세요. 개봉막 뚝! 여기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와. 그 드라마에서 쓸 의상입니다. 와. 이게 딱 와. 보니까 지금 네. 여자 한 벌, 남자 두 벌이야.

0: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날려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날려야 돼요? 이렇게 날려야 돼요?
1: 베르누이 법칙이 일단 봐봐요.
2: 공기가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속력이 더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의 큰 고리보다 작은 고리를 지날 때 공기 분자의 속력이 더 커져요. 그런데 공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공기가 빠르게 흐르면 작아지고 느리게 흐르면 커지거든요. 그래서 큰 고리를 앞으로 해서 던지면 공기의 압력이 높아져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해요. 반대로 작은 고리를 앞으로 해서 던지면 공기의 압력이 낮아져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1: 살짝만 해보면 앞으로 던지면은 이렇게 금방 떨어지는데 이제 작은 쪽이 앞으로 던지면은 좀 이렇게
0: 우와 많이 간다.
1: 좀
0: 오! 우와 많이 간다.
3: 큰 데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작은 데가 더 잘 되는 거야.
0: 영종이 형은 하겠습니다.
3: 자, 영종이 지금 자 준비 한 번이야 귀에 한 번이야. 네. 시작.
0: 오!
1: 오!
0: 오!
1: 오! 오!
3: 오케이.
0: 꽤 오케이. 별로 못 남았어.
3: 자, 여기, 여기. 와, 자, 저거. 영종이 여기. 과연 오늘도
1: 근데 이게 좀 긴장된다.
3: 긴장되지.
1: 그치.
3: 벌칙은

0: 정해졌다.
1: 오!
2: 오!
1: 왔어.
2: 오!
1: 오! 왔어. 나이스. 아, 오늘은 아니다.
0: 명조이가?
3: 스팟이야, 스팟.
0: 아, 나 이거.
1: 채영이 꼴찌 될 수도 있어.
3: 아, 안 돼.
0: 그냥 제발.
1: 대충 던지.
0: 제발.
1: 잘 가던데?
0: 아니야,
3: 똑같아요.
0: 어, 대기다, 대기다. 와,
3: 4로. 대박. 근데 진짜 똑같아. 똑같아서 떠나면 안 돼, 스팟은.
0: 자. 일단, 영준이 입고 싶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1: 저희가 드라마 각본이 3남매잖아요. 무난하게 둘째 하겠습니다. 아, 아씨, 첫째 형의 거예요.
4: 이거 이제 이것 때문에.
0: 조선 시대에도 팬들아?
3: 귀엽다 이거.

0: 얘들아, 이럴 때일수록 셋이서 꽉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라.
1: 좋다. 오빠야, 나 배가 너무 고프다. 아침에 요만한 감자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이가. 배고프다.
2: 형님아, 내 귀가 얼음장처럼 얼어갖고 누가 떼가도 모르겠다. 이거 웃잖아.
0: 자, 이거 쓰라. 어때? 이제 좀 뜨뜻하나?
2: 와, 형님아, 최고다.
0: 최고인다.
2: 확실히 따뜻하대.
0: 와, 뭐야. 너무 춥다. 얘들아, 이불 뒤집어서 쓰자. 써, 쓰라, 쓰라. 왜 춥다.
1: 오빠야, 쟤 구멍 좀 메꿔봐라. 춥다.
0: 알았다, 기다려봐라. 봐라, 이제 좀 괜찮나?
1: 구멍이 너무 많다. 저기랑 저기랑 여기랑 다 박아라.
3: 어디?
0: 아, 있구나.
1: 여기, 여기.
0: 어이, 맞네. 아, 됐나?
1: 저기 있다, 아이가 저기, 저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막아라.
0: 하, 지금 이거 어떻게 막나, 이거. 발, 아이고, 씨.
1: 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막아라.
0: 어디?
1: 아, 콧구멍에는 막아라, 콧구멍으로.
0: 아! 이러다 내 손가락 다 동상 걸리겠다.

0: 진짜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1: 바늘로 뚫어볼게. 뚫렸어요.
2: 뚫렸어.
0: 아이고. 일단 리본을 먼저 대볼게.
1: 틀어줘.
0: 리본이 미동도 없네요.
1: 아 진짜요?
0: 각으로 이렇게 봐도 바람이 거의 안 느껴져.
1: 고! 어? 오, 좀 움직인다.
0: 이제야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풍속계로 한번 줘볼까요?
1: 지금 어때요? 지금 살짝, 살짝 있는 정도?
0: 여전히 0입니다. 와우.
1: 자, 손가락 해볼게요. 손가락. 건아!
3: 네!
1: 틀어줘.
3: 네.
0: 오, 이제서야 좀 리본에 확실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1: 그러네.
0: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풍속계로 한번. 와, 오! 이제 잘 돌아가네요.
1: 1.8. 자, 네모나게 잘라볼게요. 야, 역시.
3: 역시. 오, 보여요.
1: 와, 잘 된다.
3: 와.
1: 지금 저도 보여요.
3: 오, 싫어, 싫어.
1: 예, 예. 야.
0: 그럼 이거 과연 이 구멍의 풍속은 얼마일지.
1: 오! 왜요?
2: 4.8!
0: 구멍이 커졌는데 세기가 더 세기가 더 세졌네요.
1: 그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0: 이번엔 좀 가로로 길게 한번 해볼게요.
1: 요렇게, 요렇게 옆에 해볼까?
0: 네.
1: 네.
0: 어떻게 보면 구멍이 3개네요, 총.
1: 오, 역시.
3: 오, 세다, 세다.
1: 오, 역시.
3: 오, 세다, 세다.
1: 역시 세요.
0: 어, 아까보다 약간 약해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1: 맞춰봅시다.
3: 오.
1: 오?
3: 오?
1: 오?
3: 오?
0: 오? 오? 오? 3.1.
1: 3.1?
3: 더 내려갔어요?
1: 왜지?
0: 아까보다 좀 내려갔어.
3: 구멍이 커서 그래요.
0: 맞아.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결과긴 합니다, 이게.
1: 그러면은 우리 아예 한번 크게 한번 뚫어보자.
0: 이번에는 3 곱하기 3.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리본 한번.
3: 우와, 아까보다 좀 약간 약해지긴.
1: 약한 건가? 나는 사실 리본으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뭔가 이렇게 빡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면은 풍속계 한번 보자. 오, 2.7!
3: 줄어들었어요.
1: 좀 줄어들었어.
0: 오, 좀 줄어들긴 했네.
1: 오!
3: 더 크게 해볼까요? 오.
1: 더 크게?
0: 자.
1: 그럼 4 곱하기 4 해보자.
0: 자, 풍속계.
3: 크면 클수록 낮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2.3이에요.
1: 이렇게 첫 번째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바늘로 뚫었을 때는 네. 그냥 뭔가 미동조차 없었어요. 사실
0: 맞아요.
1: 리본이나
0: 바람이 잘 안 들어왔어.
1: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도 그렇게 큰 뭔가 반응은 안 보였고, 그리고 우리가 네모나게 잘랐을 때부터 확실히 뭔가 보였죠.
3: 맞아요, 맞아요.
0: 어쨌건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진짜 면적이 좁을수록 바람의 세기가 셌다는 거. 로 통해서 그 정도면 속담이 되게 진실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1: 아, 역시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
0: 그 옛날에 이런 걸 알다니.
1: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속담,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진실입니다.

0: 눈 춥다. 손발이 꽝꽝 얼었다.
1: 막둥이 축제. 이 오빠가 가죽신 신겨야 되는데 이 엄동설 안에 집신이 웬 말이고.
2: 막둥아, 내가 따뜻하게 해줄까?
0: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해줄 긴데.
1: 어? 뭐야? 뭐야? 아! 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2: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따뜻한 물이야. 어때? 따뜻하지?
1: 엄마야, 이 뭔 일이고? 둘째, 니 때문에 정신 나갔지 않나? 엄마네, 오줌 넣어봤자 잠깐 따뜻하지만 아이고, 오줌이 얼마나 더럽긴데. 괜찮나? 어? 괜찮네.

0: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따뜻한 물이야. 어때, 따뜻하지?
1: 건발의 오줌 누기는요?
0: 은펜바 효과라고 그거 들어보셨어요?
2: 은펜바?
0: 네. 뜨거운 물 있고 차가운 물 있으면은 뭐가 더 먼저 올 것 같아요?
2: 당연히 차가운 물이 얼지.
1: 차가운 물이 얼죠.
0: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특정 조건 하에서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얼게 될 때가 있어요.
3: 뜨거운 물과 찬물을 냉장고에 넣고 동시에 얼려보면 특정한 조건에서는 뜨거운 물이 찬물보다 더 빨리 얼거든요. 이러한 현상을 은펜바 효과라고 해요. 이는 뜨거운 물이 찬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얼 때 더 빠르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어떤 조건에서 은펜바 효과가 일어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4: 우리는 사이언스타 큐! 속담, 진실 혹은 거짓! 네, 이번 속담, 엄발의 오줌 누기를 저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1: 어디죠?
4: 어디죠?
1: 어디죠?
5: 냉동 창고로 가야 합니다.
4: 아, 그렇죠.
5: 가러 갈까요? 갑시다.
4: 어우, 눈까지 내는데 얼음 창고까지 들어가고. 와, 여긴가 보다.
5: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안에 얼마나 더 춥다는 거지?
4: 몇 도나 되나 여기? 한 영하 10 몇 도 되나? 오,
1: 어우.
5: 와.
1: 아직은 그래서
5: 아직 여기부터가 다른데?
1: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4: 잠깐만, 이제 점점 이제 손가락이 손끝이
5: 이거 주머니에 손 넣어야겠다.
1: 저도 입질이 오기 시작했고요.
4: 춥다. 점점 추워지는데 얼굴이 조금씩 빨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귀가 지금 뭐
1: 저는 지금 안면이 마비되는 느낌이 지금 들기
5: 목이 움츠러집니다.
1: 야, 너무 추워.
5: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확인한 것 같은데?

0: 사실 엄발의 오줌 누기 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발을 얼릴 수가 없잖아.
1: 그렇죠.
0: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 인형들을 저희 대신 좀 발을 좀 얼려줄 우리 인형들.

0: 반 정도 딸고 비타 음료를 반에 반을 정도를 따릅니다.
1: 믹스 믹스. 가짜 오줌이니까

아무래도 오줌이랑 좀 비슷하게 체온 정도로 한 35도 하나를 만들고 그거보다 낮은 거랑 하나랑 높은 거 하나가 필요하니까 5도씩 70도씩 정도로

0: 자, 5도, 35도, 5도 70도. 완성했습니다.
1: 완성했습니다.
0: 그러면은 과연 어떤 온도가 가장 빨리 얼지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0: 우와!
2: 바람아.
0: 우와, 추워, 추워. 뭐, 아까보다 더 추워진 것 같아.
1: 맞아요. 지금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0: 이제 잘 얼었나?
2: 이걸 어떻게 하더라고요?
0: 봐봐. 우와, 야, 꽝꽝 얼었어.
2: 헐.
0: 야, 꽝꽝 얼었어.
2: 딱딱해요? 그러면 일단 먼저 빨리 세팅을 합시다.
0: 세팅합시다.
2: 세팅 실시.
0: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하자. 여기 5도, 35도, 와, 70도.
1: 오, 대박이다.
0: 그치?
2: 자, 준비. 2, 1, 고!
1: 짠.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0: 자.
2: 좋아, 좋아.
0: 카메라를.
2: 카메라. 카메라 세팅해주세요. 카메라 세팅해볼까요?
0: 자.
1: 자,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잘 나올 수 있나?
0: 자. 이 정도면 딱 나와.
2: 오케이. 네. 오케이.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3, 2, 1, 녹화.
1: 여기 오는 게 나오나?
2: 됐다.
0: 됐어.
2: 나올 거예요.
0: 갑시다.
3: 가자, 가자, 가자.
0: 빨리 가자.
1: 자, 좋습니다.
0: 와, 추워.

0: 보자. 과연. 근데 봐봐, 이거는 거의 다 얼었고. 얘는 살짝 얼었고. 얘는 물이 아직 있어.
1: 말도 안 돼.
0: 우도가 제일 빨리 얼었어. 얘는 물이 아직 있어.
2: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0: 뭔가 이 조건에 아직 뭔가 이걸 딱 맞추지 못한 건가?

0: 그러니까 사실 은펜바 효과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연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가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습도나 그 표면적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1: 습도
0: 약간 좀 조건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2: 아 진짜 뭔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우리 진짜 막
0: 열심히 했는데
2: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아쉽다. 그치?
3: 정말 아쉽네.
4: 어떡하쥬?
0: 사실 은펜바 효과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좀 더 확실한 실험도 하나 더 생각해 봤거든요.
2: 아 진짜?
0: 하늘에서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3: 오 대박 대박.
2: 우리가 직접?
0: 네.
2: 와 진짜?
0: 은펜바 효과가 표면적도 중요한데 그 물을 공기에다가 이렇게 흙 뿌리면은 공기랑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3: 아, 네 맞죠.
0: 그걸 이용하는 건데 이게 찬물을 했을 때는 잘 안 되고 그냥 떨어지는데.
2: 맞아, 나 해봤어.
0: 뜨거운 물을 딱 공중에 뿌리면은 그게 눈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3: 그 겨울 왕국처럼 되는 거예요?
0: 그렇지, 우리 엘사가 될 수 있는 거야.
5: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차가운 물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물 뿌리기 전에는 모자를 딱 쓰시고 조심히 뿌려주세요. 자, 할게요. 아무 그게 없는데? 자, 과연 성공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6: 차가운 물.
5: Let's go!
2: 자, 고속카메라!
5: 와! 와! 정말 아쉽지만 되지 않았어요.
0: 그냥 물이네요.
2: 아무것도 없네요. 아, 그러면은 뜨거운 물 해봅시다.
5: 저희 이용하니까 저기 빠질 수 있어.
2: 자.
0: 자, 이제 준비. 한번 제가 뜨거운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 3, 2, 잘 보세요. 1!
2: 완전 멋있었어 지금.
3: 와,
0: 이야.
5: 우박이 떨어진다. 우박이 떨어져.
2: 우리는 센스타 큐! 네, 이렇게 해서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진실로 밝혀졌고요. 엄발의 오줌 얘기는 아쉽게도 저희가 진실로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3: 네,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속다 걱정도 했고 영정이 가져온 아이디어로 성공했기 때문에 전 제가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눈보라 너무 멋있었어요.
3: 맞아요, 멋있었어요.
2: 최고 최고.
0: 본방송에서 볼 수 없는 재밌는 영상들은 네. 아래의 주소로 들어오셔서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2: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3: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2: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5: 안녕.
2: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3: 굿소
4: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굿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굿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죠.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뭐?

0: 레미,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저게 뭐지? 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Lion.
1: Lion.
0: Lion.

스타트!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냐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자,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you want to play? Save him!

believe that story. Now I'm bored again.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t strange? Aha! An elephant spouts water! Everybod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2: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쿵짝쿵짝 랄랄라.
1: 신

0: 안녕, 난 기타 치는 딩가라고 해. 다음은 피아노.
1: 안녕, 나는 피아노 치는 레미. 다음은 드럼.
2: 안녕, 난 드럼 치는 구두. 다음은 하마리나.
3: 하하하 하마리나. 안녕, 나는 춤추는 하마리나야.

0: 랄랄라 친구들 진짜로 춤 잘 춘다.
1: 하마디 나도 춤 잘 추죠.
0: 응, 최고.
1: 랄랄라 밴드도 정말 멋져요.
2: 고마워.
1: 우와, 피아노 정말 잘 친다. 하마리 나도 딩동댕 딩동댕 피아노 치고 싶다.
2: 그래? 랄랄라 친구들도 피아노 치고 싶나요?
3: 네.
0: 좋았어. 그럼 우리 랄랄라 친구들 신나게 악기 놀이 해볼까요?
3: 네. 와!
0: 신나게 춤춰.

0: 최고.
1: 큰 북도 있지.
2: 우와, 북소리 정말 크다. 우리도 신나게 북쳐요.
1: 자, 랄랄라 친구들, 이번엔 힘차게 북 준비.
0: 준비.

0: 나팔을 불어봅시다.
1: 우와, 나도 같이 해.
0: 좋아.

사람님의 생일 다 함께 파티를 열어보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오는 거야? 혹시 모두 나를 잊은 거야?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 나는 외로운 호랑이 어흥. 아무도 나를

0: 깜짝이야.
1: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0: 아 뭐야 난 안 온 줄 알았잖아.
2: 지금부터 호랑이님의 깜짝 생일 파티 시작.

0: 오늘의 댄스 왕은 한마리다.
1: 와, 나는요 춤 잘 추는 하하하 한마리나.
2: 랄랄라 밴드와 신나게 악기 연주해봐요.

0: 잘했어요. 다 함께 악기 박수! 예. 우와!
1: 랄랄라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2: 네!
1: 즐거웠던 사람, 쿵쿵쿵! 발 구르기!
3: 쿵쿵쿵쿵쿵쿵! 우와! 자, 모두 모두 잘했으니까 짝짝짝 힘차게 박수!
0: 자, 한 번 더 쿵쿵쿵! 짝짝짝짝짝짝짝짝짝!
2: 신난다!
0: 자,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고
1: 언제나 즐겁게 랄랄라!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억울하다. 억울해.

0: 안녕, 나 은우야. 나 지금 진짜 재밌는 영상 보고 있어.
1: 은우야, 30분만 보기로 약속했지? 시간 다 됐다.
0: 네. 좀 더 보고 싶지만 난 약속을 잘 지키는 은우니까. 어? 충전. 하, 이게 아닌데? 엄만 내 마음도 모르면서 속상해. 답답해. 사실 유치원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었어.
2: 깨끗하다.
3: 기물 파손제.

0: 해야지. 야, 왜 내 차 때려?
1: 아, 네가 갖고 있는 건지 몰랐잖아.
0: 몰랐으면 다냐?
1: 몰랐으면 다지. 왜 미치냐?
0: 에이. 아, 선생님.
2: 어, 윤아, 왜 그래?
0: 얘가 저 미쳤어요. 아파요.
3: 아니, 네가 먼저 그랬잖아.
0: 네가 먼저 내 차 때렸잖아. 아!
2: 아이고, 윤아 속상했구나. 아유, 근데 윤호야 이거 봐라. 자동차 하나도 안 다쳤다. 우와, 이 차가 엄청 튼튼한가 봐.
3: 뭐야, 선생님은 다 내 잘못인 줄 아는 거야?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닌데. 윤호가 먼저 밀쳤는데. 답답해, 속상해.
2: 오,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 번 더? 그래, 자, 한 번 더. 하나,

0: 나 억울해. 나는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해. 억울하다고. 내 마음을 왜 골라줘. 은우 마음 몰라주는 엄마, 친구, 선생님 모두 다
1: 미워, 짜증나.
2: 피상, 피상. 억울해서 화가 나는 은우의 마음이 위험한 은우를 마음의 방으로 오호리댕댕.
3: 여기가 어디지? 저기 뭐가 있나 봐.

0: 나는 왜 우리 그들의 마음을 몰라주는가? 와!
1: 너 누구냐니까?
0: 아니요, 내 소개가 좀 늦었지? 내 이름은 억울이. 은우 마음 속에 있는 억울한 마음. 은우, 너 엄마가 네 맘도 몰라주고 약속 안 지킨다고 야단쳐서 억울했지?
2: 채은우, 뭐하니?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은우, 이렇게 계속 약속 안 지키면 앞으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0: 윤호가 먼저 밀쳐서 너도 밀친 건데 너만 잘못한 것처럼 보여서 억울했지?
3: 아, 몰랐으면 자지 왜 밀치냐? 선생님!
4: 맞아, 억울했어.
0: 은우야, 너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자, 준비됐지? 둘, 셋!
5: 아! 억울해!
0: 빈디가, 너 좀 시끄럽거든?
4: 너 왜 우는데?
6: 아니, 은우 보니까 나의 억울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지 뭐야.
4: 너도 억울했었던 일 있었어?
6: 당연하지. 누구나 억울했던 일은 있을걸.
7: 옥수수다!
8: 우와, 맛있겠다! 아이, 그런데 지금 딩딩이 너 혼자 먹는 거야?
6: 미안. 내가 옥수수를 워낙 좋아해서 혼자 다 먹었냐? 누구?

0: 감기 꼈어?
1: 어우, 그거야 당연히 딩딩이겠지.
0: 나? 나 아닌가?
1: 허유, 네가 아닐 리가 있겠어. 방귀에서 어우, 딱 옥수수 냄새가 나는걸.
0: 맞아. 어우, 옥수수 썩은 냄새. 아닌가? 방귀에서 옥수수 냄새 하나도 안 나는가?
2: 아니긴, 딱 옥수수 냄새구만.
1: 맞아. 으유, 이 옥수수 방귀쟁이 옥수수.

0: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억울하다.
1: 징징이, 네가 진짜 안 낀 거 맞아?
0: 안 끼었다니까. 동동이나 댕댕이가 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2: 아니, 듣기만 해도 너무 억울한걸.
0: 그치 그치.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 시간이 지나니까 억울한 마음도 점점 괜찮아지더라고.
1: 그래도 동동이 댕댕이 믿지 않아?
0: 처음엔 미웠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친구들 마음도 좀 이해되더라. 나 혼자 옥수수를 다 먹었으니 내가 얼마나 얄미웠겠어.
2: 아이, 그치만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나보고 했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은우야?
1: 응.
0: 맞아. 그래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은우가 먼저 윤호를 밀치지 않았단 사실 나도 알고.
2: 나도 알고.
1: 나도 알아. 근데 선생님은 모르시잖아.
3: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친구야? 지금 당장 용기를 내라. 최은우, 넌 할 수 있어!
1: 넌 또 누구야?
3: 난 용감이. 은우노의 용감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야.
2: 찬성이요!
1: 근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가 선생님이 우리 엄마처럼 또
4: 변명?
1: 이럼 어떡해?
2: 선생님이 그러시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0: 자자자, 그럼 방법은 두 가지. 1번, 억울한 마음이 작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본다.
2: 나 작아지기 싫은데. 안 작아질 건데.
0: 응, 그럴 것 같았어. 그렇담 2번, 용기 내서 선생님께 사실을 말씀드려본다.
3: 그래, 2번 용기를 내보자. 아자.
0: 자, 과연 은우의 선택은?
1: 어떡하지?
4: 은우 뭐하니?
1: 어? 선생님.
4: 은우, 혼자 여기서 뭐해?
3: 은우야, 할 수 있어. 용기, 아주.
1: 선생님, 저 할 말 있어요.
4: 은우, 할 말이 뭔데?
1: 아까요, 제가 먼저 윤호 밀친 거 아니거든요. 윤호가 먼저 밀쳐서 저도 화나서 그런 거예요.
4: 그랬어? 윤호가 왜 은우를 밀쳤을까?
1: 제가 로봇으로 윤호 자동차 때렸거든요. 저는 윤호가 갖고 놀던 건지 몰라서 그런 건데.
4: 아, 은우는 모르고 그런 건데 윤호는 자기 장난감 건드려서 화가 난 거구나. 아휴, 은우랑 윤호 둘 다 속상했겠다, 그치?
1: 네.
4: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잘

0: 잘 알겠어.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를 밀치거나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지?
1: 네, 알아요.
0: 선생님이 윤호한테도 살짝 가서 얘기할게. 자, 이제 밖에 나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놀까?
1: 네.
0: 응, 가자. 가자. 아이고, 가자. 그랬구나.
1: 용기 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억울한 마음이 사라졌어. 기분이 훨씬 좋아.
2: 파워 펀치! 야, 왜 내 차 때려?
3: 네가 갖고 오려고 한지 몰랐잖아.
2: 몰랐으면 다냐?
3: 몰랐으면 다지. 왜 미치냐?
1: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해서 윤우도 억울했을 것 같아.
4: 야, 지은호.
2: 응? 왜?
4: 아까 네가 갖고 놀던 자동차 모르고 때려서 미안.
2: 괜찮아. 나도 아까 너 밀어서 미안.
4: 괜찮아. 야, 나 미끄럼틀 엄청 빨리 내릴 수 있다.
2: 아, 나야말로.
4: 아, 내가 더 빨리 내릴 수 있어. 아, 내가 속빨이야.
2: 어디 한번 네가 잘 타나 보여.
3: 오빠냐.
5: 응, 잘 타네.
2: 아, 나도 모르겠다.
3: 아니, 내가 너보다 더 잘 타.
2: 내가 너보다 잘 타거든.
3: 아, 아니거든. 휴.
2: 스피드런.

0: 아이들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 즐거운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4: 인증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건 우리나라 전통악기예요. 친구들에게 전통악기를 연주해 주려고 옷도 이렇게 입었어요.
1: 선생님 멋져요.
0: 그래? 그럼 이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이 악기의 이름은 징이에요.
1: 징?
0: 징! 징은 징 하고 소리가 나요.
1: 징.
0: 깊고 웅장한 소리가 나요.
2: 선생님, 저도 쳐보고 싶어요.
0: 그래요?
2: 우와.
0: 자, 이제 친구들이 자유롭게 쳐보세요.
3: 바꿔라 한글.
2: 어? 이건 징이 아니라 종이잖아. 징이 종으로 바뀌었어.
4: 우리는 징이 필요해.
5: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 용사 아이야.
3: 어? 이.
7: 야.
3: 훈민정음, 안녕?
8: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징이 종으로 바뀌었어.
8: 징, 징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징을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계를 찾자. 어? 파괴된 글자야. 기억이? 오를 만나? 고! 고가? 받침 미음을 만나면?
1: 탕!
0: 곰이야!
1: 탕! 탕!
0: 어?
1: 탕! 탕! 탕!
0: 어? 탕! 찾았어! 곰 등에 한글 징이 있어! 하!
2: 두루라!
1: 탕!
0: 천지!
3: 한글 징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이제 옷 속으로 모습을 감출 것이다.

0: 수줍다니. 한글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한글을 볼 수 있지?
1: 캉!
0: 입다에 막 써놓는 말은 뭐지? 벗다! 지금이야! 하!
2: 아니, 나의 입다 공격을 벗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3: 멈춰!
4: 다!
3: 다!
0: 다! 용사들이 위험해! 그렇다면

0: 문이 생겼어.
1: 야!
0: 샷!
1: 야! 야!
0: 한글이 파괴됐어.
2: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 수 있어.
3: 나라 한글!
0: 샷!

0: 고고층.
1: 저장 완료. 진 국민정음의 손으로.
2: 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짠.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징! 징! 호호! 얍! 종! 종! 종을 흔들어요! 딸랑딸랑! 하하하하하! 얍! 징! 징! 오호! 자, 사불놀이 태가 왔어요. 오호! 징은 어디에 있을까요?
1: 한글 징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자, 징을 찾았나요? 북! 장국, 꽹과리, 징, 징, 오잉, 한글 징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징, 징,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가 받침 이응을 만나 징, 징.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징! 친구들 따라해봐요. 징! 끝!
1: 징에서 가운데 소리 이를 오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종, 장.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징에서 가운데 소리 이를 오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종, 장.
2: 징, 종. 선생님이 징을 소개해요. 징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징을 종으로 바꿔라 한글. 징이 종이 되었어요. 천지가 입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벗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징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징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징을 쳐요. 훈민정음이 징을 쳐요. 훈민정음이 징을 쳐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용.

하늘을 나는 용! 불을 뿜는 용! 나는 용이다! 용!

0: 우리는 꼬리가 긴 용이지.
1: 우리 꼬리는 지구를 두 바퀴나 돌 수 있지.
0: 어디든지 날 수도 있지. 구름 위도 문제없다. 와!
2: 바꿔라 한글.
3: 왜? 용이 양으로 바뀌었어.
4: 우리가 만든 소중한 용인데.
3: 우리는 용이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 용사 아이야.
6: 어? 이?
7: 야!
6: 호민정은 안녕?
4: 안녕.
6: 무슨 일이야?
4: 용이 양으로 바뀌었어.
3: 용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용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기차역이야. 한글은 어디에 있지? 한글 용이 저기 있어. 천지?
1: 한글 용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절대 한글을 가져갈 수 없다.
0: 안 돼!

0: 한글을 놓치고 말았어. 어서 한글을 찾아야 해.
1: 우리의 능력을 되찾아 기차를 따라가자.
2: 그럼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타다에 맞서는 말은 뭐지? 내리다!

0: 군대를 찾았어.
1: 아니, 나의 타다 공격을 내비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안 돼.
3: 내가 부메랑으로 요를 쓸 수 있어.

0: 용.
1: 저장 완료. 용.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용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용! 용! 욱! 양! 양! 복슬복슬 귀여운 양! 안녕! 얍! 얍! 용! 용! 오! 멋지다! 할아버지도 용이 되어볼까? 친구들, 잠시만!
1: 히히! 한글 용 먹어야지! 용! 냠냠! 슝!
0: 하하하하하! 짜잔! 할아버지는 멋진 용이다! 우잉! 한글 용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용! 용! 순서대로 써볼게요. 이응이 요를 만나 요. 요가 받침 이응을 만나 용. 용.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용! 친구들, 따라해봐요. 용! 끝!
1: 용에서 가운데 소리 요를 야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양. 앙.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용에서 가운데 소리 요를 야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양. 앙. 히히.
0: 용. 양. 훈민이와 정음이가 용이 되었어요. 우리는 꼬리가 긴 용. 우리는 불을 뿜는 용.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용을 양으로 바꿔라 한글. 용이 양이 되었어요. 천지가 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내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용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정음 용이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용을 만들어요. 훈민정음이 용을 만들어요. 훈민정음이 용을 만들어요.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건더피,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그래, 그래서 그랬던 거지.
1: 그랬었구나. 뭐냐? 해극기이냐?
2: 짠! 뭐라는 거냐? 텔레비전이거든.
3: 텔레비전?
2: 자, 이걸 보면 지구랑 지구인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야.
1: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단 거야?
2: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기나 하십시오. 볼트 선배가 출연하신 영화도 정말 재밌지 말입니다. 그건 엄청난 명작이지. 그럼 공부 열심히 하라고.
1: 에? 이게 뭐야? 엄청 단순하게 생긴 물건이네. 이게 뭐라고 지구에 대한 걸 알려준단 거야.
4: 이어서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 인간이다
4: 되며 주말에는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 아하, 미래의 날씨를 알려주는군. 제법 쓸모 있는데.
4: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로 해결을 하잖아.
5: 그런 바보 상태에 빠질 시간 없다. 우리는 대장님을 도와서 해거킹을 찾아야 한다. 비콩, 엘리.
6: 뭐지? 정전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0: 후식으로 건전지를 먹어볼까? 미안.
1: 빈 공간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죠. 강하게 쇼. 백테크리 왔는데요.
2: 저건 아니지.
3: 디노, 죽지 마.
2: 이건 너무 슬프잖아. 뭐야? 왜 꺼지는 거야? 왜 이래? 야, 다음 장면 내놓으란 말이야!
4: 저 녀석은 전기킹?
0: 이런 이런 보고 있었는지 몰랐네. 전기킹 믿으셨구나. 당장 다시 전화.
5: 다시 못 켜지. 전기는 이미 다 소화됐거든.
0: 너 이리 와.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잡아봐. 전기킹.
6: 멈춰라, 전기킹!
0: 느리야, 느리야! 그렇게 느려서 날 어떻게 잡는단 거야?
6: 정말 화나게 하는군!
0: 응? 뭐해?
4: 전기킹! 얌전히 봉인되는 것이 좋을 거다.
0: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거 좀 놔주면 안 될까? 너무 아파.
4: 전기킹!
0: 느리지만 착한 건 인정. 안녕.
4: 전기킹은 전기를 먹을수록 점점 강해지고 몸집이 커진다.
7: 게다가 전기 안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잡기도 힘들지.
4: 가장 중요한 순간에 텔레비전을 꺼버리다니!
8: 그치만 지금으로서는 잡을 방법이 없잖아.
6: 야! 건전지를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전기킹은 전기로 되어 있으니까 건전지 안에 넣으면 됩니다.
4: 오, 좋은 생각이야! 텔레비전을 못 보게 만든 전기킹! 내가 반드시 잡고만다!
6: 나!
4: 체키!

0: 됐어. 됐어.
1: 지구 장기는.

0: 필요 없잖아.
1: 너는 도망칠 수 없다, 전기킹.
0: 아, 전기만 좀 먹겠다는데 왜 그래 이런.

0: 비콘 언제 오는 거지?
1: 여기 왔다! 전기키! 넌 반드시 내가 잡는다!
2: 이건 또 뭐야?
1: 새끼!
3: 알겠습니다!
1: 받아라, 전기킹! 왜 이러지?
2: 어리석은 녀석들!
4: 비콘, 괜찮습니까?
1: 배터리는?
4: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내가 시간을 끌어볼게.
2: 무슨 짓을 꾸미는진 모르겠지만 마음대로는 안 될 거다.
1: 제키, 아직이야!
4: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1: 저기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2: 노란 말이야!
4: 다 됐습니다!
1: 전기킹, 넌 이제 끝이야!
4: 받아라, 전기킹!

0: 전기킹 공인 완료!
1: 해냈어.
0: 비콩, 괜찮습니까? 비콩,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당탕탕 미스터리 먼지 소동.

여기가 너무 깨끗하잖아, 지지. 이제야 좀 더러워졌네.

0: 청소를 하긴 해야겠네. 누구한테 대신 시킬 방법 없나?
1: 아! 있다!
2: 아, 대장. 여기 내교킹이 없는 것 같은데요?
3: 분명히 이 근처일 텐데.
1: 긴급 상황이야! 빨리 집으로 와줘!
3: 무슨 일이냐, 볼트? 에그킹이 나타난 건가?
0: 어? 그건 아닌데...
1: 아무튼 빨리 와! 긴급 상황이라고!
3: 호크, 크로컷, 비콩! 에그킹 수색은 너희한테 맡기겠다. 엘리, 넌 나랑 같이 가자.
2: 네, 대장!
4: 뭐?
3: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여길 청소란 말인가?
5: 그래! 너희의 능력을 보여줘.
3: 볼트, 우리는 에그킹을 잡기 위해 지구에 왔다.
2: 맞아. 청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5: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렌지는 못 먹을 텐데.
3: 뭐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건가?
5: 그러니까 청소 좀 해줘. 그럼 부탁할게.
3: 엘리, 오렌지를 얻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임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자.
2: 네, 대장. 오, 깨끗해지네. 좋아.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걸?
3: 먼지가 많군. 내가 다 없애주지.
1: 뭐야? 먼지가 왜 없어졌어?
3: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2: 여기 청소한 것 같은데?
1: 먼지!
2: 좀 나아졌겠지? 말도 안 돼! 대장, 이 집 이상해요. 먼지가 자꾸 생겨요.
3: 안 되겠군. 최후의 수단이다. 비콩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6: 청소기 개조 완료! 모터를 바꿔서 흡입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7: 오!
6: 여기로. 이게 왜 이래? 안 돼!
1: 먼지 최고!
5: 야! 이게 뭐야? 집이 더러워졌잖아!
8: 여기도 에그킹이 없어.
9: 잠깐! 대장한테 가보자. 그쪽에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
8: 뭐?
10: 대장님, 괜찮으세요?

0: 고마워, 피코.
1: 엘리 뒤에 먼지킹이 있어.
0: 뭐? 집을 더럽힌 게 다 네 녀석 짓이었구나.
2: 너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대.
3: 집이 너무 웃겨.

0: 먼지통이 어? 사라졌어.
1: 어? 어? 어? 저쪽에. 어딜 도망가?
2: 나 따라오지 마.
3: 토마호크.
2: 지지. 소중한 먼지들이. 지지.
0: 먼지 폭탄이야.
3: 토마호크가 소용이 없다니.
0: 놓쳤어.
3: 저기다. 먼지캥.
0: 이 녀석 당장 봉인해주지.
3: 안돼. 단순한 공격은 정하지 않아.
4: 엘리 말이 맞다. 또 먼지만 뒤집어 쓰게 될 거다.
0: 그럼 어떡하지?
2: 왜 공격 안 해? 나 먼지 털어줄게, 지지.
0: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3: 저 먼지만 날려버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5: 그래, 그거다.
4: 엘리, 저 녀석의 몸은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바람을 일으켜서 먼지를 모두 날려버려라.
3: 네, 대장. 해볼게요. 야, 시야.

0: 먼지가 없으니까 아프다. 지지.
1: 멀티, 봉이 넣자.
2: 응, 알았어.
0: 오지 마. 지지.
2: 갑자기 무슨 일이야?
1: 저 녀석은!

0: 보스킹!
1: 라이온,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 녀석은 내가 데려간다.
2: 이럴 수가! 먼지킹을 데려갔잖아!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훈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함께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치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4: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먹자.

0: 드디어 완성입니다. 내 치의 결정체가 갤런 농장 인증 신선 채소. 자 여러분, 출하 작업을 계속하자고요. 버팔로 크러쉬가 짐을 옮기러 고도할 겁니다.
1: 뭐가 갤런 농장 신선 채소야? 네가 언제부터 농부였다고?
0: 그렇게 화내지 마요, 캡틴. 백신 개발도 재밌었지만 농사도 적성이 맞는다니까요. 물의 온도와 토양의 질의 파악부터 정성을 다해서...
1: 한심한 녀석들 뿐이군. 하지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헤비하여 저 녀석이야.
0: 저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시구만.
1: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탐내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도 발명가라면 저 녀석을 찾아내 장치라도 하나 만들어봐.
0: 있어요.
1: 있어?
0: 진정한 천재란 언제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는 거. 헤비아이언, 아니 헤비아이언 와일드라고 해야 하나? 그를 찾아내라고 하실 줄 이미 예상했죠.
1: 역시 버스터맨은 믿고 있어.
0: 뭐요? 사실은 헤비아이언에게 운송을 맡길 때 추적하기 위한 거였지만 이쪽이라면 녀석은 아마도 바다 건너.
1: 바다 건너?
0: 포르카카 근해 무인도에 숨어있는 듯하군요.
1: 녀석, 어느새 그런 먼 데까지.
0: 자, 그럼 알아서 찾으시고. 네? 아직 전 출하 작업이...
1: 헤비아이언, 이 메탈 카드 볼 자격도 없는 녀석! 갖고 해라! 오, 캡틴! 오라라.
2: 무아의 대지, 그러니까 마키나 행성이 폭발하며 날아오른 거대한 용이라고?
3: 그게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대.
4: 준, 포르카카에선 잘 있지? 보충과제 대충하면 혼난다. 페루루, 우리의 잘 봐줘.
3: 네?
5: 용 얘기 말이야. 혹시 몰라서 각지의 천문대에 문의해봤는데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오는 천체는 관측되지 않았대.
6: 하지만 난 똑똑히 봤어. 그간 모아의 대지에 잠들어있는 전설의 파괴신. 그 이름은 파이라트 체험. 우리 모로온족 전설에는 이렇게 전해지지. 모아의 대지. 파멸의 위기에 처한 그때 파괴신은 깨어난다. 깊은 땅속에서 용이 깨어나 죽음이 만물을 삼킬 것이다.
2: 마키나 행성의 파괴신이 굳이 왜 지구에 온다는 거야?
6: 모르겠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여성의 냄새가 짙어지는 건 분명해.
7: 나도 요즘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어.
2: 불길한 기운?
7: 이상하게 불안하다고 할까, 초조하다고 할까.
8: 야생의 감각이군.
7: 나도 죽뼈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야.
8: 털이 어딨다고 그러시나.
7: 시가 기분이 그렇다는 거지. 기분이
6: 전설의 파괴신.
9: 걱정 말라니까. 우리한텐 이렇게나 동료가 많잖아. 게다가 강력한 비장의 카드 그랑블루레온도 있고 다같이 힘을 합치면 두려울 게 없잖아. 안 그래 솔레이?
2: 안 그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어.
10: 모든 수치가 측정 불가? 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2: 그랑 블루레온의 힘은 태양처럼 강해. 제어하기 아주 어려울 거야.
6: 난 일단 헤비아이언의 행방도 궁금해.
11: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어디로 가는 거지?
7: 요리! 요리!
4: 왜? 무슨 일인데? 그거 팔아!
7: 캡틴이!
1: 요호 요호 즐거운 해적 인생!
0: 출발 때와 다르게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닙니까?
1: 멍청하긴, 이게 내 전속력이다. 목적지까지 이 정도는 즐겨야지.
0: 네네, 하지만 버팔로 크러쉬가 없으니 조금 어색하군요.
1: 그 녀석은 성실하게 일하며 새 세상에 적응 중이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순 없지. 게다가 요리가 걱정할 거고.
4: 선장님이 뛰쳐나갔다고?
3: 헤비아이언이랑 단판 지으러?
7: 그 녀석은 메탈카드봇 자격이 없다며 엄청 화냈다고 미니 갤런이 알려줬다.
2: 어디로 갔는진 알아?
7: 바다 건너 올까까 무인도라고 했어.
2: 올까까 보르까까 말이야? 확실해?
11: 버스터 갤런이라면 알아냈을 법도 해.
2: 여기로 오고 있다면 짐 작가는 무인도가 있을까, 페루루?
12: 아유, 글쎄, 이 근방 무인도는 수십 개인데.
13: 내가 바로 하늘에서 찾아봐드리지.
12: 응, 시에르도 도와줄 거야.
6: 가자, 전!
9: 탐색 작전은 익숙하지. 당장 찾으러 가자.
6: 나도 가야!
4: 거파라,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넌 여기 있는 게 좋지 않겠니?
7: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면 캡틴과 동료도 아니다.
3: 응, 알겠어. 너도 와.
5: 근데 무슨 수로 가려고?
7: 어, 그건...
12: 방법이야, 있지. 우리에겐 순백의 날개가 있잖아.
0: 자, 이제 포르카카 해역에 들어오긴 했는데...
14: 어, 저기, 저 섬이에요.
1: 좋았어. 바람의 몸을 맡겨 전속력으로.
0: 아, 저기 있습니다. 아직 들킨 것 같진 않으니 천천히...
1: 가자! 쫓아 바다를 건너오다니 이제 좀 해적들까지.
12: 자, 보내준지도 확인했지? 각자 흩어져서 샅샅이 찾아보자고.
9: 알겠어. 누가 먼저 찾는지 겨뤄볼까?
15: 어, 그거 재밌겠군.
9: 재수없지.
1: 아무리 혼자가 좋다지만 의리를 그리 쉽게 내다던져버리는 녀석일 줄은 몰랐군. 그렇게 강해지는 게 죄겠나? 입 대신자! 입담으로 넌 애초에 나지 않았어! 그 해적머리로 이해할 수 없겠지! 이 힘이 가진 의미를! 의미 좋아! 해적인 나보다 파격적인 녀석이!
2: 여긴 솔레이유. 이쪽 섬은 아무것도 없어.
3: 이쪽도!
2: 이쪽은...
5: 찾았다! 어? 블랙호크랑 헤비아이언이야. 우리 이미 치고받고 난리가 났는데.
3: 어?
2: 위치를 알려줄게. 스카이갤러, 이쪽이야.
16: 분부대로, 페루르 아가씨.
1: 결국 네 녀석은 모든 걸 힘으로 지배하고 싶을 뿐이잖아. 지배라, 할 수 없다! 나도 나약해졌군.
16: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버팔로고.
1: 아니, 지금이다.
16: 그대의 각오 마음에 드는군.
3: 다녀와라!
1: 간다!
3: 헐! 스카이갤러, 이 바보가 왜 벌써 떨어뜨리는데?
2: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니까!
3: 어쩔 수 없지! 원점으로 간다! 버팔로 크러쉬, 대답!
1: 버팔로 몬설트! 캡틴, 괜찮아? 버팔로 크러쉬, 너희 녀석! 여긴 왜 온 거냐?
15: 쭉 꽉 잡으시게.
9: 같이 변신 착지하는 건 적응이 안 되네. 그 타이밍이었어, 버팔로 크러쉬. 헤비아이언, 지금 엄청난 녀석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우리끼리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1: 알고 있다. 이 녀석은 내가 접었었나? 널 방해할 생각이라면 널이 묻다! 이건 무 말이겠는데?
9: 헤비아이언, 정신 차려!

0: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군.
1: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야. 당장 제거해야 해.
2: 제거라니. 그런 무서운 소리. 저 녀석도 우리 친구야.
0: 저렇게 파괴만 일삼는 녀석이 어디가 친구라는 거지?
3: 아니, 준 말이 맞아. 녀석도 고향을 거의 지옥가족이 된 우리 동료야.
4: 그러니까 우린 나약해지는 거다. 그런 호른 소리를 하는 녀석들에게 이 땅의 지도자 자리를 맡길 순 없어.
1: 저건
2: 솔레이유, 블레이온, 블루컵과 힘을 합칠 때.
1: 하지만 우린 아직 그랑 블루레온을 제대로.
2: 저 녀석을 멈추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고.
1: 그래, 시도는 해봐야겠지. 블레이온,
0: 달리 방법이 없겠군.
2: 블루컵,
1: 블레이온,
5: 슈페리어 유나이트.

0: 실패했어.
1: 얘들아!
2: 자, 도망쳐봐라!
3: 좀처럼 타이밍을 못 찾아서 조마조마했네요.
1: 어떻게 런!
3: 혹시나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전에 사용했던 자력 필드 발생 장치를 강력하게 버전업 빼뒀죠.
2: 솔레이오, 내가 녀석을 설득해보지.
0: 부탁해. 솔리드온 셋업.
2: 여기까지 헤비아야.
4: 솔리드온, 그렇게 녀석들에게 분노하더니 그 평온한 삶에 앉아버렸군.
2: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그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함께 싸우자고. 어? 형제야.
4: 그걸로 부족해. 녀석의 역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당한다. 야유강치다!
3: 맙소사, 내 자력 필드가!
2: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0: 조심해, 다이아 브레이커!
2: 다이아 브레이커! 그딴 건 동시대의 힘으로 더 견고해지. 헤라클스에게 용의 기침 수준이지.
0: 솔리드온, 그라운드 퓨리!
2: 그라운드 퓨리! 지독한 녀석 같으니 우리보다 더 짐승이 많다 이게.
5: 이제야 지상에서의 승부는 끝난 것 같고, 나이언고. 하늘에서의 대결은 나와 하는 게 어떤가?
4: 하늘에 아직 때가 아닐지도 모르겠군. 나 혼자서는 어렵지.
0: 스스로 바다에 빠졌어?
5: 바다 속 이동도 능한가 보군. 그렇게도 힘이 좋은가, 아이언고?
6: 그래! 너 같은 녀석은 진행당이 아우야!
7: 헤비아이온.
0: 그랑 블루리온이었다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역시 우리로선 블루캅과 블레이온의 두 힘을 동시에 다루기는 어려워.
1: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게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고.
0: 준,
1: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해. 다음에는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야.
8: 준의 말이 맞아. 블레이온, 다음엔 반드시 성공하자.
9: 마음을 하나로.
10: 견진, 감사 인사는 해야지.
6: 그렇게 감사는 무슨. 난 와일드 카드 몬들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었어.
10: 뭔데?
3: 하지만 그들 덕분에 살아난 건 사실이죠.
6: 아니, 바로 그 시간뿐이거든. 가자! 준, 나중에 보자.
11: 캡틴!
12: 같이 가요!
11: 준, 우리한테 남사하다고 전해줘.
1: 모터원에서 보자.
9: 솔직하지 못한 선장님.
0: 그러게.

0: 몇인지 알기나 해.
1: 네네. 헤로운 녀석, 낭만이란 걸 모른다니까. 달밤에 하늘을 날면 기분이 좋잖아.
0: 그거 꼭 따야 해.
1: 그럼 난 총잡이인걸.
0: 그만해, 모래 다 튀거든.
1: 아이, 헤로로 좀만 놀다 가자. 어?
0: 알았어, 딱 한 번 같이 날아주지 뭐. 어? 시에로.
2: 시에로가 사라졌다고?
0: 그렇다니까. 온 마을을 다 뒤져도 안 보여. 신전에도 없었고.
1: 설마 유괴?

0: 메탈카드 보스?
1: 어쩐지 스펠란자보다 조용하더라니.
2: 나초한 거 아니야?
1: 그건 이전 문인데.
2: 야, 가실했었냐?
3: 불법차처럼 끌려갔다거나.
0: 시에로는 비행기잖아.
4: 혹시 하늘에서 찾아야 하려나. 일단 나이트 그리폰이랑 이 일대를 둘러볼게.
5: 하늘 일이라면 언제든지 맡기셔.
0: 나도 펜터모넷이랑 같이 갈게.
5: 남겨둬.
6: 고마워. 너희도 슬슬 모호타운에 돌아가야 할 텐데 자꾸 일이 생기네.
4: 뭐 어차피 기간 트랙스를 따라 기름 조달 받으러 간 녀석들도 기다려야 하니까.
5: 먹보들 같은 이라고.
6: 웨폰 카드는 왜?
4: 저 눈에 띄는 날개를 시에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사라진 헤비 아이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야지. 그럼 다녀올게.
6: 부탁할게. 어? 준, 어땠어?
4: 못 찾았어. 플래시 벡터? 쟨 왜 저러고 있는 거야?
6: 그게...
1: 스파크 비트 늦는군.
7: 동생아! 어디로 간 거야?
4: 설마 스파크 비트도 사라진 거야?
8: 기다리는 것도 무모해서 녀석이랑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겼어!
7: 또 헛소리하네! 내가 더 빨랐다고! 녀석이! 이 새우 머리가!
8: 통주제! 야, 루커씨! 누가 더 빨랐는지 네가 본 걸 말해봐!
7: 바보냐, 진실도 명확해질 뿐이지!
6: 그게... 둘 다 진짜 빨랐어, 정말로!
7: 그게 궁금하네!
8: 내일 다시 한번 겨루자. 다음이야말로 단판을. 우리 갔어.
0: 모습은 못 본 거야?
8: 봤어.
4: 뭐?
8: 저기까지 무서워서 내 뺀 거냐?
6: 저기 하늘을.
8: 스파크 비트를 데려간 녀석이겐 검은 날개가 있었어.
1: 맞지?
8: 네가 그런 거 맞지?
4: 잠깐.
1: 스파크 비트를 어쨌지?
9: 이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에겐 알리바이가 있어.
1: 그래, 나이트 그리폰은 준과 함께 시에로를 찾아다녔잖아.
9: 이래서 메탈 어쩌고들이랑은 상종하지 않는 게 좋으셔.
1: 뭐라고?
8: 진정해. 아니, 그걸로 납득 못해.
6: 레드 블리츠,
8: 이 녀석이 몰래 숨겨놓은 동료일 수도 있잖아. 다른 데로 말해. 와일드 카드만
9: 끈질기시고.
4: 나이트 그리폰!
9: 어디 계속하실까?
8: 저 날개! 그때 본 녀석도 똑같이 펄럭거렸다고!
6: 그치만 날개 소리가 전혀 달라!
1: 이 마을에 미지의 비행형 와일드카드 보스 있는 것 같고.
4: 내가 해볼라!
1: 날개를 펄럭이는 비행 방식은 녀석들의 특징이야. 너의 동료가 아닌 건 확실하지?
0: 나이트 그리폰, 일단 진정하자.
9: 준의 이름을 걸고 결코 아니야.
4: 멋대로 내 이름 걸지 마!
1: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을 찾을 수 있지?
4: 저요? 응?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6: 뭐?
8: 왜 날 보는데? 왜 또 내가 믿기냐고!
4: 넌 전에도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잖아. 동료들을 구하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8: 죽고 보자, 쭉!
6: 정말 괜찮은 거 맞지?
4: 나만 믿으라고.
6: 언제 나오려나.
4: 올 거면 빨리 좀 와주지. 말린 문어 남은 거 없어?
6: 네가 다 먹었잖아.
4: 아니거든. 아, 큰일 났네. 이거 블루카드 싫어하는데.
0: 뭔가 오고 있어.
4: 뭐? 너희 괜찮아?
6: 뭐지?
1: 스파크 비트인가?
7: 동생아!
6: 그만해, 스파크 비트!
7: 동생아!
8: 야야, 어떻게 된 거야?
6: 왜 저러는 거야?
10: 맞아, 저기!
8: 시에로?
11: 꽉 잡아!
6: 왜 우리 공격하는 거야?
11: 준, 예감이 좋지 않아.
4: 어쩔 수 없나? 블루카, 대박!
11: 제로, 미안!
8: 야, 괜찮냐? 상대는 좀 구분해서 쏘라고!
11: 시에로!
6: 시에로!
1: 아무래도 이상한데? 예전에 대장처럼 머리를 다쳤나?
0: 전, 베르르!
11: 스파크 비트!
8: 저 녀석, 뭘 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1: 저 정상들은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을 텐데? 펑지다.
6: 레드 블리츠! 레더!
0: 블레이온 세더 붙잡아.
6: 노크러시 세더 블리자드 에이지.
7: 이 녀석 가만히 있어.
4: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1: 증상은 비슷하지만 뭔가 이질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10: 종지야, 날 뛰게나.
0: 역시 이건. 저기, 저 건물 뒤편에 둘을 조종하고 있는 녀석이 있어.
10: 뭐라고?
12: 그럼 확인해봐야겠군.
10: 거기서!
0: 뭐야?
10: 자네도 나와 함께하는 게 어떤가?
12: 이 목소리.
4: 솔레이유, 스파크 비트 좀 맡아줄 수 있어?
0: 알겠어, 플레이어.
10: 자넨 어째서 내 말을 듣지 않지?
4: 그럴 리 없잖아!
5: 슬슬 나도 끼워주실까?
4: 부탁할게, 나이트 그리퍼, 대답!
9: 고풍적인 분에게 나와 대결하는 게 어울리시지?
10: 멋진 날개를 갖추고 있군. 내 것 또한 자넨 못지않단만.
12: 가만히 있어, 시에로!
6: 문어에게요, 우리가 붙고!
12: 스파크비트를 데려간 녀석!
13: 저 녀석이 내 동생을...
10: 어떤가?
9: 어허, 이건 질투가 나는가?
13: 저 녀석, 설마? 아니, 아닐 거야.
4: 왜 그래, 메가인드로?
9: 이가리더, 싸우는 모습이 보통 우아한 게 아니셔.
10: 고맙네. 보답으로 더 보여주지.
9: 러드문 리퍼!
4: 스크리치 오브 그레이!
10: 하베스팅 소울! 뭐? 안타깝군. 와일드 카드 봇이 아니었으면 난 훌륭한 종이 되어줬을 텐데.
13: 준, 나를 내보냈죠?
4: 뭐?
13: 어서.
4: 알았어. 내가 불러.
10: 블러드윈, 정말 너냐?
13: 내가 불러. 자네인가?
10: 뭐? 어째서 이런 곳에? 아니, 살아있었던 거냐? 그 모습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머지않아 알게 될 걸세. 자네로선 쉽게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말일세.
12: 거기서!
0: 드디어 멈췄어.
13: 스파크비트!
4: 메가인 블러, 그 녀석이랑 서로 아는 사이야?
1: 녀석의 이름은 블러드윈. 나와 같이 스타가디언 제13부대에서 근무하던 의무장교였다.
4: 뭐?
1: 와일드 카드 국가의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접경지대에서 우리는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었지.
10: 이 녀석들 날로 거칠어지고 있군.
7: 방위라인이 뚫렸어! 빨리 철수해!
1: 여기까지인가?
10: 내 오랜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때가 온 것 같군.
1: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설마?
10: 걱정 말려나.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네. 나중에 봄새.
1: 이봐, 블러드윙! 블러드윙! 우린 다시는 서로를 볼 수 없었지. 그날 이후 난 군의관을 그만뒀다.
4: 메가인 블러.
13: 블러드윙의 희생 덕에 살아남았었군.
14: 그런데 그 녀석이 살아있었다?
1: 그래, 변한 그 모습. 녀석은 와일드 카드봇의 힘을 얻어 살아남은 걸 테지.
14: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잖아.
1: 아니, 그 녀석은 짐승의 힘에게 영혼을 판 배신자야.
5: 죽는 와일드 카드봇 거룩하게.
14: 가만히 있어봐, 벤토먼에.
13: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폭주하고 결국 죽는다. 그게 상식이었어.
1: 블러드윙은 틈만 나면 바이러스를 우리 힘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했었지. 터무니없는 얘기라 웃어넘겼지만 딥바이트의 감염 사실, 데비아연의 직접감, 그리고 블루캄. 네가 살아남은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불가능하지 않던 걸 알게 됐다. 베르르, 이 녀석들을 봉인해서 나중에 스펠란저로 옮겨줘. 정밀 검사도 해야 하니까.
4: 있잖아, 블루캅은 솔레이유 덕분이라 쳐도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상식치곤 살아있는 메탈카드봇이 많지 않아?
6: 딥바이트는 감염되기 전 기억이 없다고 했어. 만약 모두가 그랬다면 누구도 살아남은 감염자가 있는 줄은 몰랐겠지.
5: 가여운 딥바이트.
7: 하지만 아버지랑 머슬 하이드는 잘만 기억하잖아.
4: 헤비아이언도 그래 보였어.
14: 내가 어떻게 생존하고 기억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 감염되었던 사실은 아무도 안 믿어줬어. 비웃음만 받았었지.

0: 기간트렉스 대장관이 날 이해해줬어.
1: 너희는 기간트렉스나 디파이트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0: 그런 외모의 메탈 카드 보스는 원래부터 흔했으니까.
2: 아버지 웨폰 카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3: 난 겉모습이 바뀌고 야성의 힘을 가지게 된 것뿐 메탈 카드 보스의 성질은 그대로랬어.
4: 역시 감염된 적이 있는 메탈 카드 보스가 더 있을 수 있단 거네.
5: 의심되는 녀석들이 몇 생각나는데.
3: 마키나 행성이 멸망하고 이곳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
5: 블러드윙도 뭔가 알고 있으려나.
1: 시에로와 스파크 비트를 조종하고 있던 건 틀림없어.
4: 흡혈기처럼?
6: 그게 뭐야?
4: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동료를 늘리는 괴물이야.
7: 녀석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동료를 늘리려는 거지?
5: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4: 그래, 그럼 들어가자.
6: 무서운 밤이었어.
8: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0: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미더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클릭소.
3: 클릭소. 몰라내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정신이 드니? 이거 몇 개?
1: 2개.
0: 부일합니다.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2: 블레이언과 와일드 가디 덕에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3: 솔리드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2: 지구에 도착한 직후라 더 날뛰기엔 힘이 부족했을 거야.
4: 블루컵은?
0: 걱정 마. 여기 있어. 자.
4: 왜 네가 가지고 있어?
0: 안심해. 내 메탈브레스로 길들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4: 당연하지!
0: 네가 기절해 있어서 이 아이한테 대신 봉인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단다.
4: 뭐라고요? 누가 도와달랬어?
0: 넘어질라. 벌써 뛰면 안 돼.
2: 메가엠블러 어디야? 네 도움이 필요해.
5: 다 됐어요.
4: 이걸로 된 거야?
5: 네, 백신을 접종했으니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도 아니죠.
6: 야! 나 다음에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전화해 볼랬다니 그래야 쓰나.
4: 하나도 안 아프다고 폭발력 컷이.
5: 얌전히 있으세요. 자, 다음은 헤비 아이언 씨. 어디 갔죠?
7: 아유,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당했길래 이 모양이야.
8: 솔리돈 녀석을 만났다면 그 꼴이 된 것도 당연하지. 다음에 나타나면 날 불러라. 하나 물어보지, 블루카. 네가 짐승의 힘을 처음 얻을 때의 기분은 어땠지?
9: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힘이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 더 이상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가 날 짓눌렀어.
8: 날 바닥에 눕혔던 스타가디언이 공포라. 그 힘 나도 궁금하고.
10: 그 입 조심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몰라.
8: 모르니까 궁금한 거잖나, 의사 양반.
11: 그런 소리 또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묵직씨.
8: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11: 자긴 우리 아들 보고 아직도 애송이라 하면서. 그치, 우리 아들?
12: 묵직이 여기 있다.
5: 자, 당신이 무우타운의 마지막 접종자입니다.
8: 내 몸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건 사양이다.
10: 이봐, 백신은 모두가 접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자, 직접 하든지 해.
8: 덤벼들은 와일드 카드봇을 다 날려버리면 그게 예방이지.
5: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요.
12: 저 녀석 그냥 주사 맞기 싫은 거예요.
4: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12: 걱정이 그 자체다. 시끄러워.
7: 자, 일단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10: 고마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다음은 뒷바퀴죠.
0: 준, 크레스트 왔다.
2: 안녕하세요. 블루캅은 어때?
10: 이게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 회복을 도울 거야.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해.
11: 그래, 루카.

0: 얘기를 나누는데 무료해 보이더군. 그를 부르면 좋은 전력이 될 거다. 자, 그럼 이만 떠나볼까, 엠블러 의원?
1: 준, 블루카비 솔레 위에 메탈 브레스에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거야.
2: 뭐?
1: 레이아 박스의 지시가 옳았던 거지.
2: 솔레이유에게 못되게 굴어버렸어.
3: 신경 쓰지 마. 동생한텐 내가 대신 사과해둘게.
4: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3: 그럴래?
5: 자유랄강 좋구만. 대리원 감옥가는 천지차이야. 하지만 배고파. 이래서야 날뛸 수가 없잖아.
6: 녀석들의 부금자리는 알아냈어야지. 멍청하게.
5: 적장이란 녀석이 이리 계획성이 없어서야. 덕분에 떠도는 신세고. 이 녀석들이 그럼 거기서 참고 있었어야 했나?
6: 어쩔 수 없긴 하지.
5: 참기 어려웠을 듯. 그렇지. 가만히 있었다면 저 멀리서 우리 동지들이 비웃었을 거라. 배고프군.
7: 솔레이유! 좋은 아침!
8: 안녕.
9: 그, 침략자 친구. 반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8: 뭐야?
9: 아, 미안. 오늘 아침 신문 때문에 우주 침략자 와일드 카드봇 호수 붕괴!
10: 너도 이 녀석들의 동료잖아. 어떻게 된 거야?
8: 이런 거 다 엉터리야.
7: 엉터리라니?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썼다는 거야?
4: 블레이오는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7: 하지만 요즘 와일드 카드봇 때문에 피해가 심한 건 사실이잖아. 정유소 화재, 차량 연쇄 전복에 우리 학교까지 모두 불안해한다고.
4: 곧 해결할 거야.
7: 얘들아, 그만 앉아. 곧 수업 시간이야.
4: 그럼
7: 증거를 보여줘.
4: 원한다면.
7: 얘들아, 그만해.
11: 그래. 솔레이유를 한번 믿어줘봐.
7: 준.
11: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지. 메탈 카드봇들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지구인들의 다정한 이웃이잖아. 베라, 너도 플래터젤트랑 친구잖아. 안 그래?
7: 맞아.
11: 너희도 타이건이랑 축구하고 잘만 놀았으면서.
9: 재밌었어.
11: 난 와일드 카드봇들도 똑같이 믿어.
8: 아깐 고마워.
11: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땐 고마웠어. 블루캅을 구해줘서.
8: 난 어머니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야.
11: 그렇구나.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
8: 어? 신경 안 써.
12: 신경 안 쓴다고?
8: 왜?
12: 아니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말이지. 준, 넌 어째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
11: 그야 뭐 감이지.
12: 감?
11: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타이건과 나이트 그리폰이랑도 친구가 됐어. 물론 펜터몬넷도. 솔리드 혼도 마찬가지란 거야.
12: 어처구니없는 녀석이군.
7: 준은 원래 그런 아이거든.
4: 우리도 준과 메탈 카드봇들이 산전수전 겪는 걸 지켜봐왔어.
11: 어, 맞다.
4: 좀 막무가내긴 하지만 이번 일도 잘 해낼 거야.
8: 준, 이거 돌려줄게.
11: 얘들아!
4: 믿어준 것에 대한 감내야.
11: 고마워. 그럼 솔리드온 공인작전을 세워볼까?
3: 녀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처음 합체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을 거야.
13: 배고파서 이동이 둔해졌을 테니까.
7: 그럼 숨어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겠는데?
12: 배고픈 만큼 먹을 게 나타나면 바로 덤빌 테지.
5: 갑니다!
4: 먹을 게 많은 도시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겠네.
7: 풀물 예상 구역들을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
12: 내가 하늘의 눈이 되어 드리지.
11: 너 뿔에 찔린 건 괜찮은 거야?
12: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하늘을 나는 정도는 문제없다고. 코뿔소들께서 나타나셨어. 좌표를 전송하겠다.
3: 좋아. 발견하는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각자 흩어져 있자.
4: 난 펜터무넷이랑 하늘에서 대기할게.
5: 그럼 나랑 주는 중앙지점을.
7: 넌 자고 있으라니까 그러네.
14: 내 차에 타라. 이 형이 운전해주지.
11: 배드형 최고.
12: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하늘 위에 감시자. 먼저 녀석의 행동을 정밀하게 파악해줄 자가 필요해. 가능하면 은밀한 자.
11: 그렇다면 그 녀석밖에 없지.
8: 그 녀석?
15: 여긴 섀도우 X. 전달받은 좌표로 긴급 이동 중. 이상 타깃 발견. 유저 트럭을 공격하고 있다.
5: 뭐야 이것들은.
12: 즉 녀석들은 당신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으셔.
11: 알겠어.
14: 좋아, 꽉 잡아.
4: 우리도 서두르자, 펜터몬에.
3: 가자, 와일드 가게.
11: 합체하기 전에 붙잡긴 어렵겠지?
3: 쉽지 않을 거야. 각자 흩어져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최선이니까. 최대한 빨리 녀석의 에너지를 얻는 걸 막아야 해.
11: 트랙이 멈췄다!
5: 사람 달려! 얼마만의 식사인가?
11: 솔리돈이 합체해버렸어! 곧 기름을 노릴 거야! 빨랑빨랑! 곧 도착해! 타이건 준비됐지?
5: 언제든지! 살아있길 잘했군!
14: 저기 녀석이 보여!
11: 밥 먹는데 미안하지만 쏴버려 타이건!
12: 에너지 섭취를 저지한다 해도 남은 힘을 다해 공격해올 녀석을 막는 게 말처럼 쉬운지.

0: 밥 먹을 땐 코뿔소가 안 건드린다고!
1: 달관 세라! 솔리드온의 합체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2: 그런 게 있어?
3: 녀석이 결합할 때 강력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걸 감지했어.
2: 자기력.
4: 자성 말이야.
5: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자기력은 열을 가하면 약해져.
1: 어? 그렇다는 건? 레이온, 네가 나설 차례야. 부탁할게.
3: 부탁은 무슨?
0: 무식하게 돌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기껏 되돌아와서 남의 식사를 방해하고 부끄러워져라!
1: 하지만 저번처럼 똑같이 막히면 소용이 없어. 확실하게 녀석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겠네. 힘으로 말이야.
6: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었다, 솔리드홍.
2: 뭐? 최악의 수도빠!
1: 데비아이언, 세럼!
0: 메탈 카르봇의 무법자, 데비아이언이다!
6: 널 알아봐주다니 영광이군.
0: 우리를 벗어나 떠돌면 맘에 안 들면 다 날려버린다고 들었다. 우리보다 더 짐승 같은 녀석이 어째서 이러고 있지?
1: 조심해,
6: 데비 아이언! 아이, 없다. 세상이 바뀐 것뿐! 애송해!
1: 응? 아이언 캐논!
2: 나이스 목적지!
1: 솔레이온! 지금이야!
4: 응, 플레이온!
0: 오메가 히트! 플레이온! 넌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 데비 아이언! 싱겁다는 듯한 그 얼굴을 보니 너도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지! 내가 맞췄나?
1: 데비아이언! 조금만 더 버텨줘!
6: 버틸 것도 없다.
0: 주는 와일드 카드봇을 믿는다고 했어. 그 믿음에 우리가 도망친다!
6: 지금이다, 애송이다!
4: 파이어로 블레이즈!

0: 일을 시켜서 미안.
1: 난 괜찮으니까 그보다 빨리 녀석을 봉인해.
2: 수고했어, 블레이어.
3: 솔레이유, 이번엔 네 차례 같은데?
0: 알겠어.
4: 헤비 아이온!
5: 너 뭘 하려는 거야?
6: 새로운 힘이라.
4: 안 돼, 헤비 아이온!
3: 아저씨! 좋아, 완벽한 작전 같아.
7: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3: 자, 하기로 정했으니까 출발!
8: 준, 우리도 가고 싶지만 짐밖에 안 될 거야.
0: 무사히 돌아와야 해.
3: 맡겨둬. 가자.
4: 뭐해, 헤비 아이언? 안 나가고. 뭐 고민거리라도 있어?
6: 오랜만에 전투라 기대되는 것뿐이야.
3: 이번엔 녀석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6: 노력해보지.
4: 헤비 아이언!
1: 저 녀석, 무슨 짓을!
9: 스스로 비스트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6: 이게 짐승의 힘!
4: 묵지가 죽지! 너 백신은!
6: 너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
2: 준! 당장 날 내보내줘!
4: 하지만 넌 아직...
2: 부탁이야! 이 몸은 위험한 상태의 헤비 아이언! 지금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
6: 난 더 이상 그 나약한 헤비 아이언이 아니다!
4: 큰일 났다! 저 아저씨가 그렇게 미쳐버렸어! 어떡하지, 준! 돌아와, 헤비 아이언!
2: 너?
4: 루카, 그만 들어!
2: 준!
4: 타이거 세덤! 타이거 캐논에이저!
6: 나도 가겠어!
0: 넌 힘을 다 썼잖아.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들면서.
1: 그렇다고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10: 이걸 쓰면 돼!
0: 그건...
10: 긴급 회복제야. 메가인블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줬어.
4: 그 짠돌이가 그냥 줬다고요?
10: 아니, 중고차 변압기 10개랑 바꿨어.
1: 고맙다. 솔레이오, 나 끝까지 싸울게.
0: 알았어. 에드씨, 부탁드릴게요.
10: 나한테 맡겨.
11: 우리가 시간 좀 벌어져볼까? 아저씨 귀찮게 하는 건 자신 있거든.
12: 쓰! 그런 거라면 맡겨만 둬.
3: 부탁해, 얘들아. 타이건, 선수 교체야.
0: 센터몬의 세덤.
3: 섀도우 액션, 세덤.
11: 호랑이, 센터 탐체.
12: 고생했다.
6: 잘 들어봐.
11: 정신 차려, 이 아저씨야.
12: 거기서 더 강해지겠다니. 욕심도 막.

0: 자식이라고 욕할 걸!
1: 결코 이기면!
0: 뭐야, 날 수도 있어? 좀 사귀인 걸!
2: 그래봤자 저 경추는 기어다닐 걸!
1: 저건 데비아이야?
3: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서 가자!
1: 조금 맞다! 조금만 더 됐다.
4: 빈터몬은 거기서 벗어나.
1: 어딜 가나?
4: 다이어로.
1: 레이저. 야생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피와 같다. 그걸 악용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나한테 설교를 해. 건방진 승기사자가 틀린.
4: 지금이야 플레이언. 제로웨스트
0: 베딩 코메이커.
1: 이게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0: 잘 알지. 하지만 이건 어떨까.
4: 오메가 히트 플레이.
0: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헤비아이어. 우린 잘 지냈잖아.
1: 글쎄, 왜 그랬을까?
0: 너?
1: 새로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3: 일단 펴자! 에너지가 심상찮아!
4: 지금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번에도 블록급처럼 이 친구를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0: 네가 왜 사과를 해? 섀도우엑스!
2: 아저씨!
4: 플레이어, 너도!
1: 누나가...
4: 이대로 모두가 위험해!
3: 소메이어!
1: 뭐하는 거야! 헤비 드래곤
5: 리미터 헤즈 리펄서 리프트 전개.
6: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0: 어? 솔레이야!
6: 뭐라?
1: 안 돼!
6: 꿈쩍도 안 해! 어서 가자, 준!
7: 아이석기, 갑자기 온 힘으로 쏴대면 그렇게 되지.
8: 뭐라고?
7: 하지만 짐승의 힘을 스스로 손에 넣으려고 한 그 뺨은 마음에 들었어. 어때? 나와 손잡지 않겠나?
8: 난 혼자가 좋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잠시 함께해도 나쁘진 않겠지.
7: 뭐든 다 물어봐. 그 전에 밥부터 먹자고.
9: 솔레이오는 반중력 시스템으로 너희 또래 평균 무게인 38.5kg으로 맞추고 있어.
10: 반중력 시스템?
9: 사실은 소형체보다 무거운데 그래야 평범한 아이로 보일 테니까. 이 아이는 그걸 사용해서 널 지킨 거야. 그 후 몸이 정지한 건 전자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회로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10: 인간이 아니었구나.
9: 그래,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란다.
10: 그럼 그건요? 솔레이유가 크레스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9: 그랬지.
3: 모두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10: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9: 속상하니까 아들이 나 몰래 다른 행성에서 온 로봇과 친구나 되고 말이야.
3: 와일드가디 말씀이시라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9: 그래도 엄마랑 상담을 하면 좋지 않니?
3: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9: 어쨌든 그게 보내서 다른 메탈 카드봇을 찾기로 했지.
10: 네?
9: 운석이 떨어졌다고 알려진 장소는 이적듯이 뒤졌어. 그리고 가까스로 발견한 거야. 남극의 빙하 속에 떨어진 플레이온을. 우리 아들이 먼저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블레이온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지.
11: 넌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0: 드디어 나도 새로운 메탈카드봇을 만나게 돼서 기뻐.
1: 난 와일드카드봇이다. 녀석들과는 달라.
0: 와일드카드봇? 그게 또 달라?
1: 어?
0: 이제 보니 눈이 좀 다른 것 같기도. 손톱도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이 등에 달린 건 뭐야? 의미가 있는 거니?
1: 이건 내 부족의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물건이다. 내가 최후의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0: 어? 뭐가 떨어졌는데? 어머, 신기해라.
1: 그건 메탈 브레스다.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어.
0: 선택받은 자?
1: 머나먼 별에서 온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순수함을 지닌 자를 말하지.
2: 대표님,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0: 고마워, 솔레이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2: 대표님, 여기 떨어뜨리신 게.
0: 너!
2: 왜 그러시죠?
0: 원래 솔레이유는 내가 만든 집사 로봇이었지만 메탈 브레스와의 조합을 연구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솔레이유는 나의 딸로서 재탄생한 거야. 거기에 살짝 나랑 크레스트의 DNA 정보를... 더 이상은 비밀.
3: 저 머리가 못 따라가겠어요.
4: 가짜 기억을 주입시켜서 내 여동생으로 날조했다는 뜻이야.
0: 날조라니. 얘도 참.
3: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0: 난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크레스트는 벌써 홀로 소개를 해버렸고, 귀여운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는 게 내 꿈이었지.
3: 왠지 남일 같지가 않은데.
4: 에휴.
5: 블리야, 넌 솔레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1: 그래, 이곳에서 기계 생명체라 불리는 우리에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4: 어머니는 예전부터 저러셨어. 주장도 강하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시지.
3: 너도 고생이 많네. 솔레이유는 널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4: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좀 걱정되네.
3: 뭐야, 걱정도 해주고 좋은 오빠네.
4: 자,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보자.
6: 역시 와일드 카드봇은 밥심이지. 그래, 상황은 대충 알겠다. 메탈 카드봇과 송인들의 공존이야. 무법자라 불리던 녀석이 그런 한심한 평화놀이에 만족할 리 없지.
7: 난 그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6: 소인 꼬마를 따르는 와일드 카드봇보다 더 와일드 카드봇답군. 고향과 동료들이 사라졌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면 될 뿐. 그렇지, 형제야?
7: 본능이라.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6: 그렇지.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이건 녀석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알려줘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머리부터 노린다.
3: 안나랑 태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8: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주자, 준. 너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보여.
3: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하나야. 블루캅, 솔레이오를 만나러 가자.
4: 어머니, 이거나.
0: 블루캅의 생체 정보야. 전에 솔레이유가 봉인해준 덕분에 정밀한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었지.
4: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0: 여기 봐.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이 부분은 전혀 쓰이질 않아. 블레이온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본 거랑도 비슷해. 대체 뭘까?
9: 당신들 뭐하는 짓입니까?
6: 네가 모타운의 족장이군. 너희의 공전은 내가 갖겠다.
9: 뭐라고?
0: 이 부분을 요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다.
10: 모타운 신청 건물이
4: 어머니!
11: 오늘은 준이랑 솔레이유가 안 나왔네? 무슨 일이지?
12: 안나, 준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13: 아니, 에드 아저씨한테 작전이 실패했다는 얘기 말고는.
12: 뭐? 선생님, 비켜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11: 무슨 일이지?
14: 모타운 경찰 전역이 알린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반복한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9: 모타운 시청이
11: 점령당했다고?
14: 보이십니까? 두 메탈 카드봇이 시청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 솔리도운이랑 헤비아이요?
14: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빨리! 자, 그 시장이 쇠사슬로 묶여있습니다.
13: 아빠!
6: 우리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너희의 족장은 이제 우리 소라에 있다. 양전이 모타운을 우리에게 넘기라. 저항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0: 어머머, 큰일이네.
9: 솔리도운. 솔레이유.
0: 우리 딸 기분은 어떠니?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두 번 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꾸렁꾸렁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4: 즐거운 캠핑여행
5: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교내 피구대회 1. 야, 부실에서 공 놀이하지 말라고.
3: 그럼 어디서 해?
2: 운동장 있잖아.
3: 거긴 운동부 애들 때문에 자리가 없단 말이야.
2: 그래서 어쩌라고. 실내에서 하는 건 괜찮냐?
4: 그래 태호야, 이제 그만하자.
3: 에이, 귀찮은데.
2: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5: 잠시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아, 이번에 제가 교내 피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말이죠. 히어로 서클도 꼭 참가해서 모범이 되어줬으면 해요.
4: 피구대회요?
3: 물론이죠. 피구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5: 태우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피구의 룰은 알고 있나요?
3: 물론이죠. 공으로 상대방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5: 초능력을 사용하는 경기가 아니라는 것도요.
3: 네? 그야 당연히.
6: 선생님, 얘네 운동 못해요. 초능력 없인 절대 못 이길걸요.
4: 저도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해서요.
6: 피구대회도 운동부 빼면 다들 별로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5: 뭐라고요? 이렇게나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데도요. 제가 얼마나 희열을 기울여 준비한 대회인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3: 상품이 60인치 TV.
6: 아, 됐어요. 얘들이랑 하면 어차피 우승 못해요.
3: 너무하네 진짜.
5: 그럼 초능력을 쓰는 조건은 어떤가요? 대회에 참가할 의향이 있나요?
3: 우와, 완전 당연하죠.
6: 아니, 근데 그건 반칙 아니에요.
5: 아, 물론 다른 참가자들도 같은 조건이어야 공평하겠죠. 대회 규칙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어요. 모두가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보도록 하지요. 그럼 다들 분발해주세요. 어?
3: 아싸! 그럼 무조건 우리가 우승이구만. 그치, 빈센트?
4: 글쎄. 난 좀 걱정되는데. 로봇부도 있고 오컬트부도 있고 만화부도 있잖아.
3: 확실히. 우와! 그래봐야 우리가 우승할 거지만. 안 그러냐, 디너?
7: 드디어 발견했어! 새로운 물질이야!
8: 우와, 역시 부장님이세요. 당장 카페에 보고하죠. 이름은 테슬리로 하실 건가요?
7: 테슬리? 좋지. 내 이름을 따서 말이야.
8: 네? 뭐라고요?
7: 무슨 일이죠? 뭐라고요?
8: 이미 재작년에 디노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대.
7: 디노. 멀리 화학, 공학, 우주, 생명 모든 분야에서 날 앞지르고 있어.
5: 여러분, 동아리 활동은 잘하고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에 있을 피구대회 과학부도 참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8: 아, 피구대회요? 재밌겠다.
7: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과학

0: 경시 대회를 준비해야 돼요.
1: 아, 연구가 바쁜 건 알지만 가끔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하면 좋잖아요. 다른 부도 많이 참석할 테니까 과학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잠깐만요. 혹시 디노, 아니 히어로서클도 참가하나요?
1: 아, 금방 갔다 왔었는데요. 상품은 자기들 거라나 뭐라나 아주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0: 그럼 저희 과학부도 참가하겠습니다. 디노,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깎아주지.
1: 보니형? 마나부는 벌써 피구대회를 준비 중인 건가요?
2: 아니요, 그냥 몸푸는 중인데요.
3: 만화를 그리다 보면 중간중간 스트레칭이 필요한 법이죠. 그나저나 피구대회라니요.
1: 어? 마나부가 참가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3: 부장, 부실에 TV 하나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그래, 애니메이션 채널 볼 때 유용할 것 같군.
1: 어? 많이들 참가해 줬으면 좋겠군요.
4: 야, 내가 실내에서 공놀이에서 말랬지?
5: 피구대회 연습 중인데.
4: 나가서 해!
5: 어쩔 수 없구만. 체육관에나 가볼까? 와, 반드마!
6: 너네도 연습하러 왔어?
5: 뭐, 그렇지. 기왕 이렇게 만난 거 연습 게임 앞으로 어때?
6: 너네 둘만으로 괜찮겠어?
7: 태우야, 쟤는 네 명인데 우린 둘이잖아.
5: 에이, 우리가 훨씬 유리하니까 괜찮아. 살살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덤벼. 으아! 대센터!
7: 꼭 잡아줄 수 있었잖아.
5: 이 녀석들이! 뭐지? 나 왜 진 거지?
6: 본인 실력에 너무 무지한 게 아닐까?
0: 그런 걸 자의식 과잉이라고 해.
5: 말도 안 돼! 무효야, 무효! 이건 처음부터 불공평한 경기였다고!
6: 조급해하지 마. 어차피 내일이 경기니까 곧 만날 거야.
8: 그때까지 실력을 좀 갈고 닦지 그래?
0: 쟤는 진짜 못한다.
5: 큰일이야! 큰일 났다고! 내가 지다니 이건 재앙이야. 우리 부의 미래를 끊치라고.
3: 재앙 같은 소리 하네. 호들갑 떨지 마.
5: 이게 다 2대4로 붙어서 그래. 빈센트 얘기해줘. 그 녀석들 엄청난다고.
7: 우리가 상대가 안 되긴 했지.
3: 걔네가 강한 게 아니라 니들이 못하는 거겠지.
5: 어떻게 그러지, 만말을. 우리가 지면 60인치 TV도 없는 거라고.
3: 알면 방해나 하지 마라.
5: 3시간면 그 녀석들을 이길 수 있어. 어? 이대로 걔네가 우승할 거라고.
3: 아...
9: 뭐? 한 판 더 하자고?
5: 그래! 우릴 절대 이길 수 없을걸?
6: 근데 니들이랑 하는 건 좀 시간 낭비 같아. 너무 쉬어서 연습이 안 돼.
5: 뭐라고?
3: 뭐야, 니들 얘네한테 진 거야? 난 또 만화분의 로봇 본 줄 알았네.
10: 잠깐, 뭐라고 했어?
11: 그 발언 넘겨들을 수 없는데.
6: 우리 얕잡아 보다니, 다시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5: 캬, 누가 할 소리. 이번에야말로 우리의 승리다. 빈센트, 알겠지? 공이 날아올 때 박쥐로 변신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거야. 빈센트!
7: 잡아줄 수 있었잖아.
5: 내가 너의 복수를 해줄게. 빈센트, 네 복수 내가 갚아줄게. 걱정 마. 배달아!
9: 우와, 엄청 느려.
6: 내 차례인가? 봐주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 짠!
5: 선우야, 잘했어, 잘했어. 자자, 던지는 건 내가 할게.
3: 시끄러. 넌 이제 공 던지지 마. 왜 졌는지 알겠네.
0: 빨라, 아무것도 안 보였어.
3: 나도 안 봐준다.
5: 우와, 역시 3대4니까 할만하구만.
3: 시끄러, 너도 잘한 거 없거든. 어쨌든 니들 아웃이니까 빨리 나가.
5: 그래, 나가라, 빨리 나가.
6: 안 되겠어. 그건...

0: 법을 쓰는 수밖에 없겠어. 마빈, 설마 그건 대회를 위해 아껴둔 거잖아.
1: 아, 그래, 그건 비장의 카드야.
0: 하지만 이 길이면 어쩔 수 없어. 야!
2: 우와, 정말 멋있다, 필살기.
3: 야, 니들 괜히 힘 빼지 마. 이런 건 나한테 소용없다. 적당히 해. 니들 체력도 없잖아.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2: 우와, 세라! 수고했어, 수고했어! 자, 자, 마무리는 내가 할게! 이제 저쪽으로 가서 좀 쉬고 있어!
3: 야, 너 괜찮냐?
0: 더기 못해!
3: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2: 세라, 넌 좀 물러나 있어! 내가 다 잡아낼 테니까!
3: 알아서 해라, 너무 세게 하지 말고.
2: 녀석이, 너 잘하는 게 대체 뭐야!
4: 우와, 마빈!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고!
5: 우리가 이겼다!
2: 우리가 이겼다!
3: 이것도!
2: 잘못했어! 잘못했어!
3: 나 혼자 나갈 테니까 너랑 그냥 출전하지 마!

0: 야! 거기 똑바로 안 해?
1: 드디어 완성이네요, 부장.
2: 그나저나 정말 이런 걸 들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3: 걱정 마. 내 계획은 완벽하니까. 분명히 교장 선생님이 규칙이 없는 배구라고 했어. 이번에야말로 1등은 내 거야.
0: 교내 필구대회 2.
4: 모두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바우시 타임의 피구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으므로 각 동아리별로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푸짐한 상품도 타가시길 바랄게요.
0: 좋았어! 상품은 우리 거래!
5: 근데 럭키가 아까부터 안 보인다?
6: 치어리더가 재밌어 보인다고 그쪽으로 가버렸어. 다시 데려와야겠지.
7: 괜찮아. 전력 계산은 끝났어.
3: 디노, 기다려라. 이 몸이 짓밟아줄 테니까.
0: 좋아, 좋아, 좋아. 첫 번째 상대는 누구냐? 오컬컬트? 순식간에 이겨주지. 자, 갔더라.
8: 안 보고 싶었어?
9: 너희들은 칼라미티?
10: 니네 제정신이야?
11: 에이, 그치만 규칙이 없는 대회잖아.
3: 맞아, 우린 우리 능력을 쓸 뿐이야.
8: 그럼 이제 우리 차례 맞지?
0: 녀석들, 이번엔 내 차례다. 차!
12: 어떡하지, 디노? 이제 우리만 남았어. 그게 뭐야?
11: 뭐야, 저건?
3: 이상하게 생겼네.
8: 그런 걸로 우릴 이길 수 있겠어?

0: 정말 시시한 경기네.
1: 아싸! 잘했어, 들아!
2: 말도 안 돼!
0: 지사해! 방심했네. 미안.
3: 그래, 쉽게 탈락하지 말라고. 우린 결승에서 만나야 하니까 말이야. 응?
4: 안녕, 난 도일이라고 해. 탐정이지.
3: 뭐야, 너무 쉬운 상대를 만난 것 같은데.
5: 그러게요, 대진운이 좋았어요.
4: 정말, 정말 열등감에 가득 차 있군.
3: 뭐? 열등감?
5: 감히 우리 부장님께 무례하다.
4: 딱히 너희에게 한 말이 아닌데 왜 발끈하는 거지?
6: 걸려들었다! 걸려들었다!
4: 조금 전 반응으로 확실해졌군. 너는 아주 열등감으로 가득 찬 인간이야.
3: 뭐가 어쩌고 어째?
5: 우리 부장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4: 그리고 너희 둘은 그런 부장을 속으로는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지.
7: 우와, 그걸 어떻게 하는...
3: 뭐야?
5: 오해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3: 미겁한 녀석! 가만두지 않겠어!
5: 부장! 진정하세요! 너 이 녀석!
7: 각오하는 게 좋을걸?
5: 부장의 복수는 우리가 한다!
4: 복수? 그건 어려울 텐데. 왜냐면 나는 기권할 거거든.
7: 뭐?
4: 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아.
8: 자자, 이번에야말로 이 몸의 실력을 보여주지.
9: 어떡하지? 하필 만화부야.
8: 자, 걱정 마, 빈센트. 내가 다 잡아낼 테니까.
10: 스트라이크입니다, 부장.
9: 모두들 딜을 부탁한다.
11: 나 기권할게.
8: 포기하지 마, 빈센트!
12: 세게 나오려나 본데 나도 안 봐줄 거야. 내공 피하긴 어려울걸?

이걸로 우리 부의 승리가, 어?

0: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런 장난감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간다!
1: 부장!
0: 슬슬 체력의 한계인가? 내 배팅 머신만큼 뛰어난 건 인정하지만 기계는 지치지 않아.
2: 디노! 역시 네가 이길 줄 알고 있었어!
3: 대단해!
2: 반드시 우승하자고!
4: 넌 한 것도 없잖아. 디노가 다 했지.
5: 난 벤치에서 응원할게.
3: 럭키도 응원할 거야!
2: 무슨 소리야! 다 같이 싸워야지! 응!
6: 뭐야? 혼자 남은 거야?
7: 기권하는 게 어때? 우리를 이길 순 없을 텐데.
0: 그럼 시작하지. 기권하지 않는 건가? 그렇다면 패배를 맛보여주는 수밖에.
6: 준비됐어, 대장!
0: 나와라!

0: 엄청 멋있다.
1: 가라 울트라 가이거 슈.
0: 디루 괜찮은 거냐?
1: 이 로봇 다음번 공격은 못 버티겠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기권해.
2: 오작동인가?
1: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만 우린 어떤 각도에서 오는 공이라도 잡을 수 있는. 공을 주워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군. 더 할 거냐?
3: 항복할게.
2: 대체 뭐야? 저 따위 로봇은 어떡해?
4: 우와, 역시 디노는 천재.
2: 제가 러버프가 방심해서 진 거야. 나처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1: 이봐! 너희 상대는 나라고!
4: 급식부?
2: 뭐냐 그건? 설마 너도 로봇이냐?
1: 이건 내 비밀 병기다!
5: 우와, 맛있겠다.
4: 냄새 좋다.
2: 에이, 이게 어쨌다는 거야?
1: 너네가 나한테 져준다면 난 이걸 너희에게 줄 거야.
5: 우와, 좋아.
2: 에이, 웃기지 마. 그딴 이유로 져줄 것 같냐?
1: 마냐. 너희가 날 이기고 올라간다면 남은 학교 생활 동안 이런 것만 주겠어.
2: 뭐라고?
4: 아, 말도 안 돼. 그런 법이 어딨어.
1: 그럼 급식부가 무슨 수로 피구 대회를 이기는데?
4: 그건 그렇네. 부장, 어쩌죠? 큰일이에요.
6: 매일 저런 걸 급식으로 먹기 싫어요.
1: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3: 부장!

0: 드디어 만났군. 진우, 오늘 널 반드시
1: 난 기권하겠어.
0: 뭐?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이대로 포기한다고? 어? 설마 네 녀석 이 몸에게 겁먹은 거냐?
2: 응? 와, 잘됐다. 붙었으면 우리가 졌을 듯.
3: 모두들 얼른 시상대로 모여주세요.
0: 드디어 1등! 내가 1등을 했어! 똑똑히 봐라, 이 패배자들아.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이 테슬라다.
3: 자, 그럼 우승 상품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3등에겐 노트와 공책을, 2등에겐 60인치 최신형 TV를,
1: 만세!
3: 마지막으로 어? 우리 1등 과학부에게는 아우슈타인 한정판 스태츄.
0: 뭐라고요?
3: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니까 대대손손 소중히 보관하길.
4: 쟤네들 혹시 일부러 2등 한 건가?
2: 그래도 부장 소원은 이렇잖아.
3: 어? 세슬리군, 우리 기념사진이나 한 장 찍을까요?
0: 그래도 이긴 건 이긴 거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죠.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콜라 마셔야지.
3: 지금 주문하시면 단돈 10만원! 10만원에 한정상품 판매 중입니다!
4: 저런 거 보면 맨날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잖아?
5: 여보세요?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남아있나요? 네!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4: 태호야, 설마 지금 그거 산 거야?
5: 당연하지! 자동차가 10만원인데 안 살 수가 없잖냐!
4: 저거 다 상술이야. 게다가도 운전면허도 없잖아.
5: 운전은 나중에 배우면 되지. 그리고 12개월 할부로 샀으니까 돈은 미래에 내가 알아서 내줄 거야.
3: 네, 방금 10만원짜리 자동차 매진됐다는 소식입니다. 행운의 주인공들께 축하 말씀 드립니다.
5: 그거 봐, 매진이잖아. 저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4: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 응? 이게 뭐야? 우와, 이거 카우맨 팬사인회 초대권 아니야.
5: 진짜? 작년에 나 그거 가고 싶었는데.
4: 대박.
6: 너희들 되게 행복해 보인다.
5: 에? 너 누구야?
6: 행복한 웃음이 싫은 사람이랄까. 너희 곧 불행하게 만들어줄게.
5: 불행해져? 갑자기 뭔 소리야?
7: 택배 왔습니다. 여기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거 맞죠?
4: 너 아까 주문한 자동차 아니야?
5: 이게 뭐야? 그림이잖아!
3: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시 추가 물량 100개를 확보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자동차 프린팅 티셔츠입니다.
5: 티셔츠가 무슨 10만 원이나 해! 저기요!
4: 세나야, 그거 작년 티켓 아니야?
8: 뭐?
5: 뭐야? 진짜 세나?
4: 저기
8: 또 봐?
4: 이거 유통기한이 작년이야.
6: 역시 행복한 녀석들 불행하게 만드는 건 너무 재밌어.
4: 넌 대체 누군데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6: 내 이름은 리리스, 마계의 후계자다. 이 지구상의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내 목표야. 너희들도 곧 불행한 일이 닥칠걸? 너무 기대된다.

0: 여기도 리리스라는 애가 다녀간 걸까? 어떡하지? 맞아, 혹시 걔네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1: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사람들을 불행해지게 만드는 저주를 뿌리고 다니지.
2: 그건 뭐야?
3: 이거? 이건 불행을 막아주는 보적이야.
0: 정말? 나도 하나만 줘.
1: 너희는 필요 없어. 니들 불행의 저주를 받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0: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는...
3: 넌 행운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받아도 불행해질 수가 없어. 그리고 넌...
0: 나는...
1: 이미 불행한 사람이라서 면역이야.
3: 어쨌든 너희들 녀석을 막을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한테 온 거지.
0: 막을 수 있어?
3: 우린 불가능하지만 불행 면역이 너희라면 가능할걸.
0: 우리가?
1: 리리스는 마계에서 왔어. 아마도 가출 같은 걸 했겠지.
3: 너희들이 마계로 가서 그 리리스라는 녀석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면 그쪽에서 리리스를 데리고 갈 거야.
1: 너희 둘 여기 와서 서봐.
2: 마계? 재밌겠다.
0: 럭키야, 잠깐만. 그 마계 생물들이 우릴 공격하진 않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3: 시작하자.
4: 라요야나 돕는 문화 럭키 세계마.
0: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여기가 마계인가?
5: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온 거냐?
0: 저희는...
2: 리리스 알아?
5: 뭐? 니들 리리스님을 알고 있어?
6: 리리스! 리리스는 지금 어디에 있냐?
0: 그게...
2: 우리 학교에 놀러왔어!
6: 학교라고?
0: 리리스가 나타나서 저희 학교가 엉망이 됐어요.
6: 뭐야, 잘 지내고 있구만.
0: 네?
6: 저렇게 놀고 나면 다시 곧 돌아오겠지. 찾을 필요 없으니까 수색 중단해.
5: 네?
0: 그럼 리리스는 안 데려가세요?
6: 데리러 가긴. 재밌게 놀고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됐어.
2: 저선 우리 아빠만 해.
0: 망했다.
1: 어떻게 됐어?
2: 재밌었어.
0: 마계에서 리리스 찾으러 올 생각이 없대.
3: 곤란하게 됐네.
1: 그럼 이제 어떡하지?
7: 우야, 아직도 불행해지지 않은 녀석들이 있잖아.
3: 아니,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7: 문 앞에 이거? 그냥 떼어내니까 되던데. 뭐야, 너희 둘 설마 아직도 불행해지지 않은 거야?
0: 이런 게 불행한 게 아니면 뭐야? 난 이미 불행하다고.
7: 어설픈 저주로는 안 되겠군. 좋아, 그렇다면 내 최대의 힘을 끌어모아서 불행하게 만들어주지.
2: 금방 뭐야? 멋있어,
7: 뭐, 뭐야? 왜 네 녀석은 계속 저주가 안 먹히는 거야? 너 정체가 뭐야?
2: 나도 너처럼 날 수 있어. 우리 죽어가자.
7: 시끄러, 가까이 오지 마.
6: 이 녀석.
7: 뭐야 이거?
3: 우리 부시!
6: 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녀석이 말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우리 애를 때리려고 했다고? 애들께 놀다 보면 장난칠 수도 있지. 장난이랑 싸움도 구분 못하는 것 같은데 나랑 장난 좀 쳐볼까?

0: 가면 안 돼!
1: 우리가 애들 싸움에 괜히 끼어든 건가?
2: 그런 것 같군.
0: 럭키, 나 이제 갈게. 안녕. 나중에 또 나와.
3: 어젠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았는데 평화로우니 좋긴 좋네.
4: 네! 어? 지금 15만 원만 내시면 이 멋진 오토바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또 저 광고냐.
5: 여보세요? 혹시 빙저 오토바이 사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3: 야, 넌 또 속냐?
5: 저거 봐봐. 오토바이 뒷모습도 보여주잖아. 저건 진짜 오토바이라고. 또 속을 리가 없지. 거기다 리니스인가 뭔가 하는 애도 없고.
0: 럭키! 여기 내가 갖고 놀던 인형 너 주려고 가지고 왔어. 와, 고마워.
6: 택배 왔습니다. 태호 씨 맞죠?
7: 오토바이가 너무 작은데.
5: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8: 정말 평화롭네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라니. 럭키 형 어디 있나요?
5: 에? 럭키요?
8: 빨리요. 럭키 형 본 사람 없나요?
3: 럭키라면 뭐 저쪽에. 어? 낮잠 자는 줄 알았는데.
8: 럭키 형이 없잖아요.
7: 부실에 없다면 기숙사에 있는 게 아닐까요?
8: 아니에요. 상암 선생님들도 럭키 형을 보지 못했대요. 럭키 형을 찾지 못한다면 난 끝장이에요.
9: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졌어.
5: 연결이 안 된다는데요?
3: 학교 안에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7: 나가서 갈 만한 곳도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럭키는 말없이 놀러가기도 하니까 금방 돌아오지 않을까요?
3: 아니, 근데 럭키는 왜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8: 럭키 형의 아버님이 곧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바우슈타인입니다.
10: 야! 접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럭키 수업은 언제쯤 끝날까요?
11: 너무 오랜만이라 설레서 말이지요.
8: 예.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11: 야! 얼른 내려가겠습니다.
7: 그러고 보니 어제... 럭키야, 어디가?
0: 럭키, 옷 갈 때마다 올라가!
7: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5: 세나, 옷커트볼을 가봤어?
3: 거기 문 잠겨있던데.
5: 완전 수상하잖아!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
8: 세나 양, 도와줘요!
3: 왜?
7: 역시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5: 디노한테 말해서 문을 부숴볼까?
12: 남의 부실문은 왜 부숴?
13: 오컬 컬트!
14: 무슨 일이야?

0: 제가 양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들킬걸요.
0: 예, 아버님. 예, 럭키양은 지금 옆에 있답니다.
2: 아빠!
3: 우리 딸. 전화가 안 돼서 너무 답답했단다. 학교생활 잘하고 있네.
2: 아빠는 언제 도착해?
3: 글쎄다, 한 5분?

0: 난 이제 끝이에요. 세나야, 럭키양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해요.
1: 선생님, 럭키에 대한 단서는!
2: 너는 럭키 친구 아니냐? 무슨 일이지?
3: 아, 그게 그러니까... 럭키가 갖고 싶다고 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럭키 몰래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2: 어? 그게 정말이냐? 우리 딸이 갖고 싶은 게 있었다고?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좋아할 만한 걸 잔뜩 준비해야겠지. 좋아! 얼른 다시 쇼핑하러 가야겠다. 야!
0: 세나야! 멋질 하나요! 세나야기 시간을 끄는 동안 서두르세요!
4: 럭키에게 가는 차원의 문은 열었는데
5: 아직 누가 갈지 못 정했대요!
6: 부정하긴 빈센트가 가기로 결정했다고!
3: 뭐? 왜? 왜 내가 가야 되는데?
6: 빈센트! 마계로 가는 차원문이래잖아! 마계는 네가 전문 아니냐?
0: 멋질 하는 거예요! 둘 다 빨리 럭키양을 찾아오세요!
7: 침입자다! 침입자!
8: 둘 다 없애버리지!

0: 여보세요?
1: 세나 양, 어떻게 돼가나요?
0: 쇼핑 다 하고 다시 내려가는 중이에요.
1: 아직 안 돼요. 대우군과 빈센트군이 럭키양을 찾아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끌어주세요.
2: 네? 여기서 뭘 더 어떻게...
1: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을 부탁해보세요.
2: 아, 맞다.
3: 무슨 일이냐?
2: 아직 럭키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없어요.
3: 뭐? 제일 좋아하는 선물? 그게 뭐지?
2: 아유, 그러니까 핑크색 헬리콥터?
3: 이런 거 말이냐?
2: 아니에요. 그것보다 황금색으로 번쩍번쩍하는 잠수함?
3: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이제 얼른 가자꾸나.
2: 잠깐만요. 사실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별이에요.
3: 그럼 대체 뭐란 말이냐?
2: 이런 별 100개, 아니 1000개요.
3: 종이접기인가?
2: 아니, 하나하나 접으면서 정성이 들어가는 거라야 한다고요. 선물은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 몰라요?
3: 거참 까다롭구만. 뭐, 좋다. 어떻게 접는 건지 알려다오.
4: 브리켓들, 네가 좀 설득해봐.
5: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어떻게 좀 해봐.
4: 이번엔 네가 나설 기회를 줄게.
5: 책임 회피 좀 하지마. 너의 괴롭히는 거 너무 재밌다. 안녕, 잘 지냈어?
6: 릴리스.
5: 뭐? 럭키? 아까 여기 오긴 했었지. 마개 꽃을 찾는 중이랬어.
6: 마개 꽃? 그럼 어디로 갔는데?
5: 글쎄, 알려준다고 너네가 갈 수 있을까?
7: 부탁이야. 럭키네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얼른 럭키를 찾아야 한다고.
5: 뭐, 찾으러 가는 것까지야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지. 너네 무기는 챙겨왔지?
6: 무기?
5: 안전벨트 매라고 금방 도착하게 해줄게.

0: 잠깐만! 무기란 이거!
1: 아, 참 그렇지. 오늘 저녁 메뉴로 뭐가 좋을지 럭키에게 미리 물어봐야겠구만.

0: 키야, 배는 아직 안 고프니?
1: 아, 참 그렇지. 네 친구도 여기 있는데. 같이 무슨 선물을 사갈까 고민했는데 기대해도 좋단다. 아, 참, 저녁으로 뭐 먹고 싶니?
2: 아무거나 좋아.
1: 아무거나?
0: 그럼 여기 네 친구는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마.
2: 피자요.
1: 피자? 피자 어떠냐? 좋지? 에? 너 괜찮은 거냐? 안색이 안 좋은데.
2: 괜찮아요.
3: 여기 럭키가 있다고?
4: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져.
3: 저기! 어? 괴물이잖아.
4: 혹시 저 꽃이 럭키가 찾는 마의 꽃 아닐까?
3: 확실히 뭔가 신비한 기운이. 럭키! 럭키! 그만 좀!
5: 그러지 마! 하지 마!
1: 일어났구나. 피곤해 보여서 안 깨웠다. 마침 학교에 도착했구나.
6: 뭐라고요?
1: 야!
6: 오셨군요, 아버님. 차라도 한 잔.
1: 그보다 우리 럭키 먼저 봐도 될까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6: 예.
1: 럭키야! 이건 내 딸이 아니잖아! 럭키야!
2: 아빠! 생일 축하해!
1: 우리 딸! 이거 아빠 주는 선물이야?
2: 응!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
1: 내가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우리 딸한테 당해버렸네! 아 참! 다들 내가 한 통 낼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4: 전 됐어요.
3: 저도 괜찮습니다.
1: 숫기가 없는 친구들이구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미더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핑크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0: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뮤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넘버블럭스 친구들,
8: 모여라!
7: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8: 20까지 파티해! 우리 같이 놀자.
7: 5와 3이 만나면
8: 8이야.
7: 당신,
8: 우리 모두 8.
7: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8: 함께 놀아요.
7: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무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쿵짝쿵짝 랄랄라.
1: 우리 신나.

0: 안녕, 난 기타 치는 진가라고 해. 다음은 피아노.
1: 안녕, 나는 피아노 치는 레미. 다음은 드럼.
2: 안녕, 난 드럼 치는 두두. 다음은 하마리나.
3: 하마리나. 안녕, 나는 춤추는 하마리나야. 다음은 꾸.
4: 안녕, 나는 악기 자동차 꾸.

0: 얼랄라 친구들 진짜로 춤 잘 춘다.
1: 하마리 나도 춤 잘 추죠.
0: 응, 최고.
1: 랄랄라 밴드도 정말 멋져요.
2: 고마워.
1: 우와, 피아노 정말 잘 친다. 하마리 나도 딩동댕 딩동댕 피아노 치고 싶다.
2: 그래? 랄랄라 친구들도 피아노 치고 싶나요?
3: 네!
0: 좋았어. 그럼 우리 랄랄라 친구들 신나게 악기 놀이 해볼까요?
4: 네. 와!
0: 신나게 춤춰보자!

0: 북쪽도 있지.
1: 우와, 북소리 정말 크다. 우리도 신나게 북쳐요.
0: 자, 랄랄라 친구들, 이번엔 힘차게 북 준비.
2: 준비.

0: 나팔을 불어봅시다.
1: 우와, 나도 같이 해.
0: 좋아.

명왕 호랑이네 생일 다 함께 파티를 열어보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있는 거야? 혹시 모두 나를 잊은 거야?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 나는 외로운 호랑이 어흥. 아무도 나를 좋아.

0: 깜짝이야.
1: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0: 아, 뭐야. 난 안 온 줄 알았잖아.
1: 지금부터 호랑이님의 깜짝 생일 파티 시작!

0: 오늘의 댄스 왕은 한마리다.
1: 와, 사장님, 나는요 춤 잘 추는 하하하 한마리나.
2: 랄랄라 밴드와 신나게 악기 연주해봐요.

0: 잘했어요. 다 함께 악기 박수! 예. 우와!
1: 랄랄라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2: 네!
1: 즐거웠던 사람 쿵쿵쿵 발 구르기!
3: 쿵쿵쿵쿵쿵쿵쿵! 우와! 자, 모두 모두 잘했으니까 짝짝짝 힘차게 박수!
0: 자, 한 번 더 쿵쿵쿵! 짝짝짝짝짝짝짝!
4: 신난다!
0: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고
1: 언제나 즐겁게 랄랄라! 랄랄라.

K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2: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억울하다! 억울해!
2: 안녕, 나 은우야. 나 지금 진짜 재밌는 영상 보고 있어.
3: 은우야, 30분만 보기로 약속했지? 시간 다 됐다.
2: 네. 좀 더 보고 싶지만 난 약속을 잘 지키는 은우니까

0: 충전만 해놓고서 가야지. 이건가?
1: 채은우, 뭐하니?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0: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 충전하려고.
1: 또, 또 변명. 은우, 이렇게 계속 약속 안 지키면 앞으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알았어?
0: 이게 아닌데? 엄만 내 마음도 모르면서 속상해, 답답해. 사실 유치원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었어.
2: 깨끗하다.
3: 비밀파설제.
2: 슈우. 타 펀치. 야, 왜 내 차 때려?
0: 아, 네가 갖고 있는 건지 몰랐잖아.
2: 몰랐으면 다냐?
0: 몰랐으면 다지. 왜 미치냐?
2: 에이. 아, 선생님.
4: 어, 윤아, 왜 그래?
2: 얘가 저 밀쳤어요. 아파요.
0: 아니, 네가 먼저 그랬잖아.
2: 네가 먼저 내 차 때렸잖아. 아!
4: 아이고, 윤아, 속상했구나. 아유, 근데 윤우야, 이거 봐라. 자동차 하나도 안 다쳤다. 우와, 이 차가 엄청 튼튼한가 봐.
0: 뭐야, 선생님은 다 내 잘못인 줄 아는 거야?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닌데, 윤우가 먼저 밀쳤는데. 답답해, 속상해.
4: 오,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더?
1: 그래,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0: 나 억울해. 나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해. 억울하다고. 내 마음을 왜 몰라줘. 은우 마음 몰라주는 엄마, 친구, 선생님 모두 다
1: 미워, 짜증나.
2: 피상, 피상. 억울해서 화가 나는 은우의 마음이 위험해. 은우를 마음의 방으로

0: 세상은 왜 우리 은우의 마음을 몰라주는가? 와!
1: 너 누구냐니까?
0: 아니요, 내 소개가 좀 늦었지? 내 이름은 억울이. 은우 마음 속에 있는 억울한 마음. 은우, 너 엄마가 네 마음도 몰라주고 약속 안 지킨다고 야단쳐서 억울했지?
2: 채은우, 뭐하니?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은우, 이렇게 계속 약속 안 지키면 앞으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0: 윤호가 먼저 밀쳐서 너도 밀친 건데 너만 잘못한 것처럼 보여서 억울했지?
3: 아, 몰랐으면 다지! 왜 밀치냐? 선생님!
4: 맞아, 억울했어.
0: 은우야, 너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에이, 자, 준비됐지? 둘, 셋! 아! 민디가, 너 좀 시끄럽거든?
4: 너 왜 웃는데?
5: 아니, 은우 보니까 나의 억울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지 뭐야.
4: 너도 억울했었던 일 있었어?
5: 당연하지. 누구나 억울했던 일은 있을걸.
6: 옥수수다!
7: 우와, 맛있겠다! 아이, 그런데 지금 딩딩이 너 혼자 먹는 거야?
5: 미안. 내가 옥수수를 워낙 좋아해서 혼자 다 먹었냐?
6: 누가 방귀 꼈어?
7: 그거야 당연히 딩딩이겠지.
5: 나 아닌데?
7: 허유, 네가 아닐 리가 있겠어. 방귀에서 딱 옥수수 냄새가 나는걸.
6: 맞아. 어우, 옥수수 썩은 냄새.
5: 아닌가? 방귀에서 옥수수 냄새 하나도 안 나는가?
6: 아니긴, 딱 옥수수 냄새구만.
7: 맞아. 으유, 이 옥수수 방귀쟁이 옥수수.

0: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억울하다.
1: 징징이, 네가 진짜 안 낀 거 맞아?
0: 안 끼웠다니까. 둥둥이나 댕댕이가 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2: 아니, 듣기만 해도 너무 억울한걸.
0: 그치 그치.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 시간이 지나니까 억울한 마음도 점점 괜찮아지더라고.
1: 그래도 둥둥이 댕댕이 믿지 않아?
0: 처음엔 미웠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친구들 마음도 좀 이해되더라. 나 혼자 옥수수를 다 먹었으니 내가 얼마나 얄미웠겠어.
2: 아이, 그치만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나보고 했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은우야?
1: 응, 응.
0: 맞아. 그래도

0: 진실은 변하지 않아. 은우가 먼저 윤호를 밀치지 않았단 사실 나도 알고.
1: 나도 알고.
2: 나도 알아. 근데 선생님은 모르시잖아.
3: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친구야? 지금 당장 용기를 내라. 최은우, 넌 할 수 있어.
2: 넌 또 누구야?
3: 난 용감이. 은우노의 용감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다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야.
1: 찬성이요!
2: 근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다가 선생님이 우리 엄마처럼 또
4: 변명?
2: 이럼 어떡해?
1: 선생님이 그러시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0: 자, 그럼 방법은 두 가지. 1번, 억울한 마음이 작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본다.
1: 나? 나 작아지기 싫은데? 안 작아질 건데?
0: 응, 그럴 것 같았어. 그렇담 2번, 용기 내서 선생님께 사실을 말씀드려본다.
3: 그래, 2번 용기를 내보자. 아자!
0: 자, 과연 은우의 선택은?
2: 어떡하지?
5: 은우 뭐하니?
2: 어? 선생님.
5: 은우, 혼자 여기서 뭐해?
3: 은우야, 할 수 있어. 용기, 아주!
2: 선생님, 저 할 말 있어요.
5: 은우, 할 말이 뭔데?
2: 아까요, 제가 먼저 윤호 밀친 거 아니거든요? 윤호가 먼저 밀쳐서 저도 화나서 그런 거예요.
5: 그랬어? 윤호가 왜 은우를 밀쳤을까?
2: 제가 로봇으로 윤호 자동차 때렸거든요. 저는 윤호가 갖고 놀던 건지 몰라서 그런 건데.
5: 아, 은우는 모르고 그런 건데 윤호는 자기 장난감 건드려서 화가 난 거구나. 아휴, 은우랑 윤호 둘 다 속상했겠다, 그지?
2: 네.
5: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잘 알겠어.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를 밀치거나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지?
2: 네, 알아요.
5: 선생님이 윤호한테도 살짝 가서 얘기할게. 자, 이제 밖에 나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놀까?
2: 네.
5: 응, 가자. 가자. 아이고, 가자. 그랬구나.
2: 용기 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억울한 마음이 사라졌어. 기분이 훨씬 좋아.
6: 파워 펀치! 야, 왜 내 차 때려?
2: 아, 네가 갖고 놀던 건지 몰랐잖아.
6: 몰랐으면 다냐?
2: 몰랐으면 다지. 왜 밀치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해서 윤호도 억울했을 것 같아. 야, 지은호.
6: 응? 왜?
2: 아까 네가 갖고 놀던 자동차 모르고 때려서 미안.
6: 괜찮아. 나도 아까 너 밀어서 미안.
2: 괜찮아. 야, 나 미끄럼틀 엄청 빨리 내릴 수 있다.
6: 아, 나야말로.
2: 아, 내가 더 빨리 내릴 수 있어. 아, 얘가 더 빨리야.
6: 어디 한번 네가 잘 타나 볼.
2: 어떠냐?
5: 응, 잘 타네.
6: 아, 나도 모르겠다.
2: 아, 내가 너보다 더 잘 타.
6: 내가 너보다 잘 타거든?
2: 아, 아니거든.
6: 휴. 스피드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그래, 그래서 그랬던 거지.
1: 그랬었구나.
2: 뭐냐? 해극기이냐?
3: 짠! 뭐라는 거냐? 텔레비전이거든.
4: 텔레비전?
3: 자, 이걸 보면 지구랑 지구인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야.
1: 그런 걸로 뭘 할 수 있단 거야?
5: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기나 하십시오. 볼트 선배가 출연하신 영화도 정말 재밌지 말입니다.
3: 그건 엄청난 명작이지. 그럼 공부 열심히 하라고.
1: 에? 이게 뭐야? 엄청 단순하게 생긴 물건이네. 이게 뭐라고 지구에 대한 걸 알려준단 거야.
6: 이어서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7: 인간이다
6: 되며 주말에는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 아하, 미래의 날씨를 알려주는군. 제법 쓸모 있는데.
6: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로 대결을 하잖아.
2: 그런 바보 선수에 빠질 시간 없다. 우리는 대장님을 도와서 해거킹을 찾아야 한다. 비콩, 헬리.
8: 뭐지? 정전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에거킹?
9: 이 집 전기 잘하네. 후식으로 건전지를 먹어볼까? 미안.
10: 빈 공간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죠. 강하게 쇼. 백테크를 봤는데요.
11: 저건 아니지.
7: 디노, 죽지 마.
11: 이거 너무 슬프잖아.
7: 뭐야? 왜 꺼지는 거야?
11: 왜 이래?
1: 야, 다음 장면 내.

0: 저 녀석은 전기킹?
1: 이런 이런 보고 있었는지 몰랐네.
2: 전기킹 늦으셨구나. 당장 다시 전화.
1: 다시 못 켜지. 전기님이 다 소화됐거든.
2: 너 이리 와.
1: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잡아봐.
2: 전기킹.
3: 멈춰라 전기킹.
1: 느려 느려. 그렇게 느려서 날 어떻게 잡는단 거야.
3: 정말 화나게 하는군.
1: 응? 뭐해?
0: 전기킹.

0: 얌전히 봉인되는 것이 좋을 거다.
1: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거 좀 놔주면 안 될까? 너무 아파.
0: 전기 케이크!
1: 느리지만 착한 건 인정. 안녕.
0: 전기킹은 전기를 먹을수록 점점 강해지고 몸집이 커진다.
2: 게다가 전기 안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잡기도 힘들지.
3: 가장 중요한 순간에 텔레비전을 꺼버리다니!
4: 그치만 지금으로서는 잡을 방법이 없잖아.
5: 나 건전지를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전기킹은 전기로 되어 있으니까 건전지 안에 넣으면 됩니다.
3: 오, 좋은 생각이야. 텔레비전을 못 보게 만든 전기킹, 내가 반드시 잡고 만다.

0: 됐어. 됐어.
1: 시구전기는 정말 맛있어. 너희들은 또 뭐야?
2: 볼트. 응?

0: 길이 없잖아.
1: 너는 도망칠 수 없다, 전기킹.
0: 아, 전기만 좀 먹겠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0: 빅콘 언제 오는 거지?
1: 여기 왔다! 정직히! 넌 반드시 내가 잡는다!
2: 이건 또 뭐야?
1: 제키!
0: 알겠습니다!
1: 받아라, 전기킹!

0: 왜 이러지?
1: 어리석은 녀석들.
2: 비콩, 괜찮습니까?
0: 배터리는?
2: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0: 내가 시간을 끌어볼게.
1: 무슨 짓을 꾸미는진 모르겠지만 마음대로는 안 될 거야. 이 녀석들.
3: 제키, 아직이야.
2: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3: 저기 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1: 노란 말이야.
2: 다 됐습니다.
3: 저기 키, 넌 이제 끝이야.
2: 전기킹!

전기킹 공인 완료! 해냈어. 비콩, 괜찮습니까? 비콩,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당탕탕 미스터리 먼지 소동.

0: 공기가 너무 깨끗하잖아, 지지. 이제야 좀 더러워졌네.
1: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어? 아우, 안 되겠다. 볼트한테 청소시켜야지. 이건 나 혼자 어떻게 치워!
2: 청소를 하긴 해야겠네. 누구한테 대신 시킬 방법 없나?
1: 아! 있다!
3: 대장, 여기 네거킹이 없는 것 같은데요?
4: 분명히 이 근처일 텐데.
1: 긴급 상황이야! 빨리 집으로 와줘!
4: 무슨 일이냐, 볼트? 에그킹이 나타난 건가?
2: 어? 그건 아닌데...
1: 아무튼 빨리 와! 긴급 상황이라고!
4: 호크, 크로커, 비콩! 에그킹 수색은 너희한테 맡기겠다. 엘리, 넌 나랑 같이 가자.
3: 네, 대장!
5: 뭐?
4: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여길 청소하란 말인가?
6: 그래! 너희의 능력을 보여줘.
4: 볼트, 우리는 에그킹을 잡기 위해 지구에 왔다.
3: 맞아. 청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6: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렌지는 못 먹을 텐데.
4: 뭐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건가?
6: 그러니까

0: 좀 해줘. 그럼 부탁할게.
1: 엘리, 오렌지를 얻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임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자.
2: 네, 대장. 오, 깨끗해지네. 좋아. 자.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걸?
1: 먼지가 많군. 내가 다 없애주지.
3: 뭐야? 먼지가 왜 없어졌어?
1: 어?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2: 여기 청소한 것 같은데.
3: 먼지!
2: 좀 나아졌겠지? 말도 안 돼. 대장, 이 집 이상해요. 먼지가 자꾸 생겨요.
1: 안 되겠군. 최후의 수단이다. 비콩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4: 청소기 개조 완료! 모터를 바꿔서 흡입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5: 오!
4: 여기도. 이게 왜 이래? 안 돼! 안 돼!
3: 먼지 최고!
0: 이게 뭐야? 집이 더러워졌잖아!
6: 여기도 애극행이 없어.
7: 잠깐! 대장한테 가보자. 그쪽에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
8: 뭐?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2: 고마워, 비코.
7: 엘리 뒤에 먼지 킹이 있어.
2: 뭐?
4: 집을 더럽힌 게 다 네 녀석 짓이었구나.
1: 너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대.

저쪽. 어딜 도망가?

0: 이상한 먼지들. 이치치! 먼지 폭탄이야.
1: 토마호크가 소용이 없다니.
2: 에? 놓쳤어.
1: 저기다. 먼지킹.
3: 이 녀석 당장 본인의 주지.
1: 안 돼. 단순한 공격은 정하지 않아.
4: 엘리 말이 맞다. 또 먼지만 뒤집어 쓰게 될 거다.
2: 그럼 어떡하지?
0: 왜 공격 안 해? 나 먼지 털어도 돼, 지지?
3: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1: 저 먼지만 날려버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5: 그래, 그거다.
4: 엘리, 저 녀석의 몸은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바람을 일으켜서 먼지를 모두 날려버려라.
1: 네, 대장, 해볼게요. 야, 시야.

0: 옳지, 봉인하지.
1: 응, 알았어.
2: 오지마.
1: 갑자기 무슨 일이야?
0: 저 녀석은.

0: 보스킹!
1: 라이온, 정말 오랜만이구나. 이 녀석은 내가 데려간다.
2: 이럴 수가, 먼지킹을 데려갔잖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확대.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변신.
4: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가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벌써부터 기대돼.
1: 맛있게 변신하는 하얀 밀가루.
2: 혹시 나보다 잘생긴 쿠키 녀석을 만드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반짝이면 어쩌지? 나보다 더 멋진 케이크까지 만들어버리면 어쩌지? 야! 아마 난 버려질 거야.
3: 이제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다음 순서는 오늘은 바깥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교실에서 숫자 공부를 할 거예요.
4: 아, 놀이터.
3: 숙성이 끝날 때까지 반죽을 부탁할게요.
5: 뭐야? 너 이상한 괴물놀이라도 하는 거야? 진짜 괴물이야!

0: 정신 차려, 주니.
1: 이게 어떻게?
0: 앞을 봐봐. 밀가루 반죽이 괴물로 변했어. 분명히 어둠의 기운 때문일 거야.
2: 한둘이 아니야. 아예 마법류 주원을 차지하려나 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누가 좀 도와줘.
3: 버려진 닭. 안 버려진 닭. 버려진 닭. 안 버려진. 아! 못하겠어. 버려진다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잠깐. 만들어진 음식들을 죄다 부숴버리면. 그래, 그거야. 난 절대 버려지지 않아. 당장 해버리는 거야. 아, 뜨거워. 응? 이게 뭐야? 유치원이 왜 이렇게 됐지? 누구야? 말캉말캉 밀가루 반죽이잖아. 이게 뭐야? 밀가루 반죽이 괴물이 되었잖아. 어쩌지? 어쩌지? 일단 녀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이 고향의 냄새. 역시 반죽 괴물 중에 반죽 괴물 반죽 대왕님이셨군요.

저도 밀가루 반죽 출신이었답니다. 예쁜 쿠키, 예쁜 케이크가 되고 싶었죠. 대왕님처럼 멋진 케이크맨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대왕님처럼. 하지만 마법 유치원 꼬마 녀석들에게 재롱이나 피우는 신세랍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0: 남은 꼬마 녀석들은 기숙사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1: 케이크맨, 어서 좀 도와주세요.
0: 아, 네. 이게 왜 안 떨어져? 바닥이 전부 끈적이 반죽들로 가득하잖아. 이래선 갈 수가 없는데.
1: 밀가루!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면 끈적이지 않을 거예요.
0: 어허! 잠시만 기다리세요. 좋았어! 손이 닿잖아.
2: 케이크맨! 빨리 우리 좀 도와줘.
0: 케이크를 벗으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다 내 맨몸을 보고 다들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못해, 절대 못해. 반죽이 굳어서 내 팔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2: 저기 어? 딱딱한 반죽은 물을 뿌리면 말랑해지지 않을까?
3: 아, 그거야! 빨리 물, 물!
0: 점! 왜 이렇게 보채냐?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네?
2: 케이크맨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4: 그러게, 간 지 한참 됐는데.
0: 모두 어? 숨을 참아!
2: 뭐?
0: 물대 폭발사!
4: 고마워, 케이크맨.
2: 쿠키맨이라 불러야 하나?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반죽 괴물들이 지금 기숙사를 뒤지고 있어.
2: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4: 이럴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서 밀가루 반죽들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해.
5: 어떻게 되돌려?
2: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5: 그냥 반죽 만들지 말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나 할걸.
2: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논다셨잖아.
0: 어? 햇볕? 놀이터로 나가면
4: 나간다고?
0: 햇볕에다 말리면 꼼짝 달싹 못할 텐데.
5: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데?
2: 바로 그거야. 쿠키맨, 넌 천재야.
0: 케이크맨인데.
2: 반죽 괴물을 놀이터로 유인해줘.
0: 어디 있는 거지? 케이크가 어디 갔냐고요? 제가 잠시 벗어두었었죠. 아까 친구들을 구해주다가 거추장스러워서. 들켜버렸네. 친구들을 구해준다고 말해버렸어. 얘들아, 도와줘.
2: 식용유로 미끌미끌 작작 성공.
0: 준이,
4: 어서 미끄러져야 해.
2: 이쪽이야.

0: 안 되게. 어?
1: 됐다! 됐어! 그런데 너무 더워.
2: 시원해!
3: 자, 이제 됐어요. 어둠의 기운 때문에 변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2: 성공이에요!
3: 따뜻한 햇볕이야말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는 마법이지요.
0: 이제 반죽들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야. 고마워, 케이크맨.
1: 아이, 뭐 이 정도라. 하지만 새로운 쿠키가 나오면...
2: 어?

0: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빵도 케이크도 만들 거잖아. 나보다 더 멋있는. 그럼 날 버릴 거였잖아.
1: 넌 장난감이지 음식이 아닌데.
2: 먹는 음식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잖아.
3: 다시 말하면 넌 못 먹는 거지.
4: 어둠의 기운을 물리친 힌센 케이크맨.
2: 이 아이디어 덕분에 밀가루 반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어.
4: 친구들을 구해주는 멋진 케이크맨.
1: 햇볕으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칠 생각을 했잖아.
5: 번뜩이는
1: 아이디어.

0: 버리지 않을 거지?
1: 아이 참, 우리가 널 왜 버려?
0: 고마워.
1: 너의 용기를.

0: 얘들아!
1: 어? 어? 어? 어? 어? 그 새 또 먹어! 내가 대장이야!
2: 뭐야? 야, 빨리빨리 안 쓰라. 다시 걸레질을 해야 하잖아. 빗자루질 다 끝나면 하라고. 그럼 맨날 마지막에 나 혼자만 청소하잖아.
3: 순서를 지키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2: 네가 대장이야? 왜 명령이야?
3: 명령이 아니라 순서지.
4: 자자,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고기 볶음을 하는 걸로.
5: 잠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요리는 국물 요리지.
4: 맛을 안다면 볶음이지.
5: 뭐? 그럼 난 맛을 모른단 얘기야?
6: 쟤들 또 시작이다.
5: 맛을 네가 아냐?
4: 네가 볶음 맛을 알아?
5: 그만 좀 해!
6: 배고픈데 다들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먹는 중이야.
4: 놀고 있다고?
5: 우리가 노는 걸로 보였어?
1: 네. 더 이상 너희랑은 같이 못 있겠어.
5: 누가 할 소리?
7: 다들 왜 싸우는 거지?
1: 마법 청소도구, 마법 조리도구, 마법 장난감들까지 다들 싸우고 있어.

모두의 문제를 한 번에. 아하! 이제 알겠어! 우리에게 필요해 모두의 대자.

0: 우린 대장 필요 없거든.
1: 저기, 어? 유치원엔 없지만 학교에선 대장이랑 비슷한 반장이란 걸 뽑는데.
0: 반장? 어떻게 뽑는 건데? 어?
1: 투표?
0: 투표? 자, 빈 종이에 우리들의 대장이 될 친구의 이름을 적어줘. 종이는 상자에 넣어줘. 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친구가 우리의 대장이야. 자, 이제 하나씩 읽을게. 봉이,
2: 까이,
0: 스펀지, 베리, 알파, 국자, 케이크,
1: 어? 어? 설마 모두 자기 이름을 적은 건가?
0: 아하, 나도 내 이름 적었는데.
1: 너도?
0: 나도. 아, 군타.
1: 정말 모두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네.
0: 핀핀만 안 나왔어.
1: 핀핀. 어? 아니, 왜 군타?
3: 야호! 내가 대장 군타님이시다.
1: 군타님이시다. 야, 군타가 대장?
0: 핀핀이 군타를 적었나 봐.
3: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이제부터 내 맘대로 모두 다 따르는 거야. 청소부터 먼저.
4: 아니 아니,
3: 밥 먹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이 청소.
4: 아니 아니,
3: 배부르면 졸리니까 모두 같이 낮잠부터.
4: 자, 모두 나를 따라 낮잠을 자볼까나?
1: 이건 이상해. 모든 걸 다 같이 한다.
3: 쉬.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불만 있으면 투표해. 하지만 투표는 끝났어.
1: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0: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
1: 토니, 좋은 방법 없을까?
0: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설득해보자.
1: 그래!
5: 왜 내 침대에서...
3: 자... 우리 마음대로 노니까 진짜 좋은데?
5: 좋다, 핀! 장난!
3: 뭐야, 너희들?
0: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모았어. 전부 13! 우리가 더 많아.
1: 저기, 12이야.
0: 뭐? 준이! 준이 어디 갔어?
1: 응? 그게 이쪽에서 놀다 보니 재밌더라고.
3: 우리도 12, 너희도 12, 어쩌나? 딴 생각하지 말고 대장 말을 들으라고. 얘들아, 가자!
1: 가자! 군타, 분명 꽤 많은 톤이라면 뭔가 계획을 짤 거야.
3: 뭐? 계획?
1: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 말이야.
3: 스펀지, 네가 가서 무슨 속셈인지 엿듣고 와봐.
0: 어쩌지? 군타네랑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3: 너희들 먼저 공격했지?
0: 아니야, 실수라고.
3: 먼저 공격한 게 틀림없어.
0: 아, 공격한 게 아니야.
3: 이제부터
6: 이게 뭐야?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5: 그만해!
6: 아, 실수. 다들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네.
0: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못 참아! 혼내주마!
2: 아무도 없어. 얼른 처리하고 나가는 거야.
1: 알았다, 캐.
7: 아이쿠, 미안.
8: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9: 몰랐어.
0: 다음 계획은...

0: 축하해.
1: 아, 시끄러워. 다음 작전을 설명할게. 도미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따라.
2: 장난감 배달은 나한테 맡기라고.
0: 더 이상은 못 참아. 자, 공격! 좋아! 자, 자!
3: 이럴 땐 응원이 최고지.

0: 여러분, 초코 수액을 맞았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 죄송해요, 로블리.
0: 사과는 제가 아니라 케이크맨에게 해야지요. 대체 왜 편을 나누어 그런 싸움을 한 건가요? 네?
1: 그게...
2: 대장님 제 말을 안 들어서요.
1: 대장으로 뽑혀서 이상한 규칙만 정했다고요.
0: 대장? 규칙이라고요? 그랬단 말이지요. 다들 대장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군요. 규칙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규칙을 정할 때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줘야 한답니다. 그럼 대장이 없어도 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겠지요?

0: 미연을 베이크만.
1: 미연. 촛불.
2: 촛불? 촛불을 찾나 봐. 여기.
1: 다시 친해진 오일에 축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3: 이글. 샤트.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3: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공주님, 제가 만든 겁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6: 우와, 잘 먹겠습니다.
7: 평강아! 어? 평강아!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내가 보물지도를 발견했어.
5: 보물지도?
7: 이거야. 자, 봐봐. 나무 밑에 뭔가 묻혀있어서 파봤더니 보물지도가 떡.
6: 잠깐, 이거 진짜 보물지도 맞아?
7: 맞다니까. 느낌이 팍 왔어.
6: 이게 진짜 지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넌 지도 볼 줄 모르잖아.
7: 내가 왜 몰라? 이거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이야. 폭포 있는 것도 똑같고, 폭포에서 출발해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면, 아, 호랑이가 있는 곳에 도착! 바로 이곳에 보물이 있을 거야!
6: 엉터리 같은데? 그럼 이 검은 네모는 뭐야?
7: 몰라! 가서 찾아봐야지!
6: 뭐? 그렇게 큰 산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
5: 온달아, 일단 지도를 자세히 분석한 후에 가는 게 좋아.
7: 에이, 괜찮아요. 봄을 찾으면 뭐 할까? 일단 최신형 게임기부터 사고, 그 다음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거야.
5: 그래도 먼저 지도를 자세히...
7: 보물을 찾으려면 일단 손전등, 모기약, 물도 필요할 거고. 자, 보물 앞에 있는 호랑이는 어떻게 처리하지?
6: 요즘 호랑이가 어디 있니? 그 지도 가짜 같아.
7: 에헤이, 보물 지키려고 누가 키우고 있겠지.
5: 맙소사, 말이 안 통하네. 고구려의 부마라면 지도 보는 법을 알아야 할 텐데. 누가 좋을까? 아, 온달아, 보물 찾기 전에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오자.
7: 지금요? 아, 보물 찾으러 가야 하는데.
5: 조선의 지도학자 김정호 선생님 만나러 갈 건데.
7: 선생님, 저 그분 알아요.
5: 진짜?
7: 네, 우리나라 지도 만들려고 백두산을 8번이나 올라갔던 분이잖아요.
5: 아, 그건 잘못 알려진.
7: 아, 잘됐다. 김정호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보물을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빨리 가요.
5: 그건 안 돼. 역사가 바뀔 수 있어.
7: 아, 그럼 뭐 힌트라도.

0: 비켜! 비켜!
1: 거기 서라!
0: 비켜!
1: 거기 서! 서라니까!
0: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지? 저게 뭐야? 뭐야, 당신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 저희가 지워드릴게요. 어? 이건 지도네요?
4: 어? 그럼 혹시 김정호 선생님?
1: 거기서라! 어? 예? 행제 이놈! 잡히겠다!
4: 어디 가세요?
1: 대차리 비켜라! 엥? 잡았다! 이 사기꾼!
4: 왜 이러세요?
5: 너희들이 만든 엉터리 지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줄 알아?
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오해는 무슨? 여기 증거가 가득하구만. 너희들 방금 도망친 지도 사기꾼이랑 한패잖아. 그 사기꾼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봤어.
4: 지도 사기꾼이라뇨? 그분은 지도 만드시는 김정호 선생님이에요.
5: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김정호인데?
4: 진짜요? 아저씨가 진짜 김정호 선생님이에요?
2: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분이 지도를 갖고 있길래 김정호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5: 그 말이 사실인가?
3: 네, 진짜예요.
5: 그 거짓말하는 눈빛은 아닌데.
1: 아이고. 이제 보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구먼. 오, 그랬죠요.
5: 그럼 지도 사기꾼과는 어떻게 엮이게 된 건가?
2: 그게 사실 저희는 지도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 김정호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그만 그 자를 김정호 선생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혹시 일손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지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뭐, 마침 잘 됐네. 요즘 일손이 모자라서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5: 그 지도 제작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아무나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4: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 지도 만드시는 것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가문의 영광일 거예요.
5: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아무한테나 일을 맡길 수는 없다. 내 시험을 통과하면 받아주마.
0: 이제 안 쫓아오는 건가? 내 안경 고장났잖아.
6: 오늘 정말 왜 이래? 아까도 요상한 녀석들이 갑자기 허공에서 나타나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7: 갑자기 허공에서? 혹시 그 녀석들 하얀 강아지와 함께 있었나?
6: 어떻게 알았어?
7: 안경 쓴 어른이랑 어린 남자의 한 명, 여자의 한 명?
6: 맞소! 아는 사람이요?
7: 역시 하늘은 내 편이야! 어서 그 녀석들이 있는 곳을 알려줘.
6: 에이, 맨입으로는 안 되지.
7: 뭐? 당신이 망가뜨린 이 안경값은 어떻게 할 건데?
6: 줬어. 자, 알려줄 테니 잘 외우시오. 이 앞으로 쭉 가다가 두 번째 골목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간 다음 사거리가 나오면 왼쪽으로 꺾었다가 느티나무에서 한 바퀴 돌아 직진하고 바위 옆으로 세 발자국 더 가서 오른쪽으로 쭉 직진하면 거기 있을 거요.
7: 아, 어지러워. 지금 그걸 다 외우라고?
6: 아니면 이 지도에 그 사람들 있는 곳을 표시해 줄 테니 딱 열량만 내시든가.
7: 뭐? 돈을 내라는 거야?
6: 싫으면 다 외우시던가.
4: 이걸 다 외우라고요?
5: 지도 기호를 외우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이 기호들을 다 알아야 일을 도울 수 있으니 모두 숙지하면 그때 내게 오시오.
4: 이걸 어떻게 외우지? 어? 저거 내 보물 지도에 있는 거다. 어디 있지? 내가 똑같은 걸 봤는데 검게 칠해진 네모가 아! 여기 있다!
2: 저 한자는 창고라고 읽는 거야.
4: 이게 창고? 아! 그럼 창고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였어요! 구불구불한 선도 있는데요?
2: 구불구불한 선은 하천을 뜻하고 직선은 도로를 뜻한다고 쓰여 있구나. 거 봐라, 지도를 분석하지 않았다면 엉뚱한 곳에 갈 뻔했잖니.
4: 휴, 난 반대로 생각했는데 잘못 갈 뻔했네요. 그러니까 보물을 찾으려면 창고 앞에 있는 하천을 따라가야 하는 거구나. 아, 혹시 모르니까 김정호 선생님께 확인해봐야지.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세요?
2: 그새 어디 가셨나?
3: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2: 이건?
3: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고 용 두 마리 옆에 김정우 선생님?
4: 여기에 X 표시가 있어. X 표시는 X맨이야. X맨이 선생님을 납치했나 봐.
3: 설마 X맨이 선생님?
2: 확실하진 않지만

0: 일단 확인하러 가보시죠.
1: 아, 귀간지러워. 누가 내기를 하나? 근데 지도에는 분명히 여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왜 녀석들이 없는 거야? 설마 이 지도는 내가 가져가겠다. 가짜 지도는 아니겠지?
0: 어? 무슨 소리지?
1: 호랑이다! 살려줘!
2: 곡선으로 표시된 하천을 지나 직선으로 표시된 길을 따라왔으니
3: 아, 이제 두 마리의 용이 살고 있는 창고만 찾으면 돼! 이 시대에는 용이 살았군.
2: 어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0: 분명히 뜻하는 게 있을 거예요.
3: 아저씨, 혹시 이 근처에 용이 사는 곳이 있나요?
4: 뭐? 용이라고?
0: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이 근처에 용과 관련된 것이 있을까요? 물건이나 전설이라도요.
2: 승천하는 용 두 마리요.
4: 용이라면 혹시 쌍용나무를 말하는 건가?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쌍용나무.
4: 이 길로 쭉 가면 나올 것이네.
2: 감사합니다.
3: 오, 찾았다. 김정호 선생님, 저희가 구하러 갑니다.
5: 와, 진짜 용이 아니라 용을 닮은 나무였구나.
0: 지도에 긴 설명을 쓸 수 없으니 간단하게 표시한 거였어.
2: 저기 창고가 보여요.
3: 김정호 선생님! 두 사람은 이 근처를 찾아봐 주세요. 저는 저쪽을 찾아볼게요.
0: 선생님!
2: 선생님!
3: 김정호 선생님! 선생님!
4: 왔구나.
3: 괜찮으세요? 갑자기 납치당해 놀라셨죠?
4: 어이? 아니, 납치라니 무슨 말이냐?
0: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4: 아, 사실 지도를 보고 나를 찾아내는 게 진짜 시험이었어. 내 예상과는 다르게 훌륭히 통과했구만. 어?
2: 다행이에요. 저희 선생님이 납치되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4: 미안하다. 사실 이곳이 지도를 만드는 작업장이라서 어차피 모두 이곳에 와야 했단다.
1: 야! 살려줘! 아이고야! 호랑이!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을 줄 알고 내가 달려왔다.
4: 아니, 저자는 또 누군가?
3: 엑스맨이라는 이상한 녀석이에요. 선생님, 위험하니까 피해 계세요.
1: 이상한 녀석이라니. 더 이상 내 앞길이나 방해하지 말라고. 나와라, 엑스론! 엑스레이저, 발사!
3: 맞아라! 삼조의 방패!

0: 이런 최대 지도 목판들이 이끼거라. 내가 저놈을.
1: 선생님 위험해요. 우선 목판이 없는 곳으로 피해야겠어요.
0: 아,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거라.
1: 그럼 평강이랑 선생님은 목판 불을 꺼주세요.
0: 자, 온다라.
2: 있어라.
0: 따라오거라. 이쪽으로.
2: 어딜 도망가.
0: 저기 큰 바위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라.
1: 안돼.
0: 꽃밭이 나오면 왼쪽으로, 그 다음 갈림길에서는 오른쪽으로.
2: 이 녀석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0: 제법 있지만 여기까지다.
1: 이쪽에. 저 농구를 잡아당기자. 자, 당겨.
2: 지도 목판이 타버려서 어떡해요?
3: 전부도 아니고 몇 개만 탄 것이니 괜찮아. 그 부분만 다시 만들면 된다.
4: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가 책임질게요. 타버린 목판이 어느 지역이에요? 제가 가서 그려올게요.
3: 가다니? 아니 어디로?
4: 지도를 그리려면 그 지역에 직접 가봐야 하잖아요. 선생님도 전국을 3번 돌고 백두산을 8번이나 올라가셔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셨잖아요.
3: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보여줄 것이 있단다.
4: 우와, 이게 다 뭐예요?
3: 그동안 모아둔 우리나라의 지도들이다. 이 지도들을 서로 비교 분석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바로잡고 있지.
4: 그럼 이전 지도들을 보고 전국도 직접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지도를 만드신 거예요?
3: 그래. 이렇게 훌륭한 지도들을 남겨준 선조들 덕분에 지금 내가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거란다.
5: 모든 곳에 다 가보는 게 아니라 먼저 가본 이들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며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대동여지도 탄생의 비밀이야.

0: 이제 다 됐다.
1: 우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2: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0: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1: 이제 지도 보는 법도 배웠으니까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 진짜 보물이 있으면 좋겠구나.
2: 난 아무래도 이 지도 이상한데.
1: 아니야, 진짜 보물 지도야. 여기서 이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 여기다!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였어. 여기에 내 보물들이 있겠구나. 안녕 내 보물들아. 야호! 다 드디어 발견했다.
2: 뭐야? 메롱이래?
1: 이게 뭐야? 누가 그냥 장난친 거였어? 내 보물! 오늘의 위인 김정호! 우와, 김정호다!
2: 너 김정호가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김정호 선생님 덕분에 지도 읽는 법을 알게 됐잖아. 이제 어떤 보물 지도도 다 읽을 수 있다고.
2: 이 가짜 보물 지도도?
1: 이 가짜 지도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3: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0: 고산자 김정호는 출생연도, 사망연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조선 후기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학자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1: 선생님, 질문 있어요.
0: 네, 뭐죠?
1: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전에는 지도가 없었나요?
0: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중앙이나 관청에서 볼 수 있는 지도는 있었지만 백성들을 위한 지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위해 김정호는 지도를 보는 사람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동여지도에 지도 기호표를 기입하기도 했습니다.
2: 그런데 왜 지도를 목판으로 만들었어요?
0: 지도를 목판본으로 제작하여 남긴 이유는 상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지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22첩을 목판본으로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외에도 다양한 지도를 제작했고 국토 정보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지리책의 편찬도 진행했습니다.
3: 아, 그렇구나!
0: 이제 김정호에 대해 잘 알겠죠?
3: 네!
0: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김정호 카드 수집 성공!
5: 죄송합니다, 장군.
1: 선생님, 어디까지 올라가야 해요?
5: 고맙습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인조 쳐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클릭서
2: 클릭서 몰라내가
0: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구형지형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Lion.
1: Lion.
0: Lion.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do you want to play? Would you hurry up? Save him already! Hey.

0: 파닥파닥 공작새.
1: 아,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 아, 고구마야. 어, 여기서 왜 울고 있어?
2: 난 고구마가 아니야. 하늘을 나는 새라고, 새.
1: 어? 새?
2: 친구들은 다 멋진 날개가 있는데 나만 없어.
1: 아, 엄청 속상하겠다. 어, 아, 호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2: 어?
1: 내가 호이한테 멋진 날개 만들어 달라고 할게. 어?
2: 어?

0: 정말 고마워.
1: 호이야, 호이야.
2: 나 불렀어?
1: 새 친구가 하늘을 훨훨 날 수 있게 예쁜 날개를 만들어줘.
2: 새? 새가 어딨는데?
1: 저기 있잖아. 날개 빨리 만들어줘, 호이.
2: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진 날개 만들어줄게. 그럼 시작해볼까? 호잇, 호잇, 방방방!
1: 나도, 나도, 방방!

0: 두근 두근 방방 호이 호이 호이에요. 요요요요요 새 친구 요 어떤 날개 갖고 싶어 요.
1: 온종일 날아다녀도 끄떡없는 엄청 가벼운 날개, 그리고 초록색이랑 분홍색도 있었으면 좋겠어.
0: 접수 완료. 재료 좀 가지고 올게. 요. 잠깐만 기다려.
2: 빨리 와.

0: 초록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널 위해 모두 준비했어.
1: 우와. 근데 분홍색은 뭐로 만들 거야?
0: 아, 분홍색은 나두가 가장 좋아하는 햄.
1: 우와, 허이, 많이 올려줘.
0: 알았어.
1: 호이, 이 솜사탕은 뭐야? 먹어도 돼?
0: 안 돼, 나두야. 그건 가벼운 깃털을 만들 때 사용할 거란 말이야. 초록색 채소랑 분홍 햄 그리고 솜사탕 마시멜로를 이용해서 예쁜 날개를 만들어보자.
1: 아하!

0: 짜잔! 아. 새 친구 날개 완성!
1: 완성! 자. 아.
0: 어때? 마음에 들어?
2: 어? 어, 진짜 예뻐. 어, 내가 갖고 싶던 날개야.
3: 우와. 호이야! 응? 나 새 친구처럼 엄청 화려하고 몸보다 큰 깃털 가진 새를 본 적 있어.
0: 크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 아, 그거다! 공작새!
3: 어, 맞아! 공작새였어! 어, 그때 본 공작새는 머리에 예쁜 왕관도 쓰고 있었는데, 어, 근데 얘는 왕관이 없네. 어.
0: 나도야. 그럼 우리가 빨간 보석 왕관을 만들어줄까?
3: 어? 빨간 보석이 달린 왕관? 어? 근데 보석은 어디서 찾지?
0: 잠깐만.
3: 어, 보석 빨간 짠. 왕관.
0: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3: 어, 우와! 전부 다 빨갛다. 어허.
0: 먼저 사과를 한번 잘라볼까?
3: 어? 짜잔. 빨간 사과 속은 하얗네.
4: 근데 사과 씨는 검은색이어서 보석으로 쓰기엔 너무 좀 그렇다. 그렇지?
3: 아, 그렇다.
0: 자, 그럼 방울토마토는?
3: 어, 방울토마토. 응. 어, 그걸 잘라보자.
0: 그래, 이거 방울토마토를 한번 잘라보자.
3: 응.
0: 자. 짜잔.
3: 어, 작은 씨가 안에 있긴 한데.
4: 보석으로 쓰기엔 너무 물렁물렁하지.
3: 어.
0: 그럼 석류는?
3: 어, 석류?
0: 응.
3: 어, 새 친구보다 엄청 큰데 보석이 될 수 있을까?
0: 그럼 이 석류를 바늘로 갈라서 한번 확인해 볼까?
3: 어, 그래, 그래.
0: 자.
4: 자.
3: 어?
0: 우와! 우와, 나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3: 있다, 이거 봐. 있다. 우와. 빨간 보석, 석류 안에 빨간 보석.
0: 우와. 나도야,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나도야.
3: 찾았다, 우리가 찾았다.
0: 찾았다. 우와.
3: 빨리. 보석 왕관을 만들어주자.
0: 알겠어, 만들어줄게.

0: 빨간 보석 왕관이랑 크고 화려한 깃털까지 모두 달아줬어.
1: 우와, 정말 예쁜 공작새다.
2: 이제 진짜 내 모습을 찾았어. 정말 고마워.
0: 공작새야, 이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높이 높이 훨훨 날아볼까?
1: 날아!
0: 호이, 호이, 호이, 호이!
1: 호이, 호이, 호이, 호이,
0: 친구들, 다양한 채소와 과일로 공작새 날개와 보석 왕관 만들기 진짜 재밌었죠? 친구들, 호이보다 더 멋진 공작새 만들어보는 거예요.
1: 나도.

0: 친구들, 안녕. 나는 요정 호호예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도와주었던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곳에 왔어요. 반짝반짝 유리 구두가 무척이나 잘 어울렸던 그 친구의 이름은?
1: 여정님. 응? 이야기는 동화의 방에서 나라와 호이가 들려주기로 했잖아요.
0: 아, 그랬었지.
1: 자, 그럼 오늘도 다 함께 힘차게 불러볼까요?
0: 열려라.

0: 신데렐라.
1: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빠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새엄마와 결혼을 했고 새엄마는 두 명의 언니들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2: 어머, 더러워라. 이제부터 널 신데렐라라고 불러야겠다.
1: 신데렐라는 먼지투성이라는 뜻이에요.
2: 신데렐라한테 이 따뜻한 방은 아까워.
0: 그러니까 신데렐라는 더러운 다락방이 딱이지.
1: 새엄마와 언니들은 매일매일 신데렐라를 괴롭혔어요. 신데렐라는 춥고 어두운 다락방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2: 엄마.
1: 외로운 신데렐라는 다락방에서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펑펑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0: 어머, 어머, 어머, 소식 들었어? 왕자님이

0: 무도회를 연대.
1: 아우 신나. 가장 예쁜 드레스를 입고 가야지.
2: 신데렐라는 언니들의 드레스를 골라주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해주느라 하루하루 더 바쁘고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무도회 날이 되었어요.
1: 넌 집이나 보고 있어. 청소도 싹 다 해놓고. 그럼 다녀오마.
3: 나도 가고 싶은데.

0: 슬프게 울고 있구나. 가엾은 신데렐라. 너도 무도회장에 가고 싶니?
1: 네, 저도 무도회장에 가고 싶어요.
0: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호이, 호이. 호이, 호이.
1: 어머나 세상에.
0: 마차도 마부도 하인도 모두 다 준비되었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쁜 드레스와 구두를 선물로 주마. 호이, 호이.
1: 우와. 아, 요정님 덕분에 무도회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0: 그래. 하지만 12시가 되기 전엔 집으로 꼭 돌아와야 한단다. 12시가 지나면 모든 마법이 다 풀려버리거든.
1: 네, 명심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정님.
2: 신데렐라가 드디어 왕궁에 도착했어요.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모두 신데렐라를 바라봤어요.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구지?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함께 춤추시겠어요?
1: 네, 좋아요.

0: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게 되다니. 며칠 뒤 왕자는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구두가 발에 맞는 아가씨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1: 혹시 제가 신어봐도 될까요?
0: 드디어 당신을 찾았군요, 신데렐라. 나와 결혼해주겠소?
2: 네, 좋아요.

0: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신데렐라를 도와주었던 요정 호우는 이후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다녔답니다. 신데렐라가 행복해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신데렐라처럼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1: 호, 나도. 친구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내가 마법을 쓸 수 있는 요정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 우리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0: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0: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얘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가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를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 좀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학원도 많이 다니고 폐진, 유리 막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다칠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1: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이천.
2: 안녕하세요.
3: 네, 누구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서 왔습니다.
3: 네, 어서 오세요.
2: 이렇게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4: 네. 조용하네요, 집이.
3: 조용하죠.
1: 어? 그러고 보니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오늘의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데요?
4: 고양이는 어디 있어요?
3: 놀러 나갔어요.
4: 놀러 나갔어요.

0: 며칠 전.
1: 언제 나갔어요?
0: 2시간 전에.
1: 언제 들어와요?
0: 2시간 됐으니까. 빨리 들어올 때는 요맘때 들어오기도 하는데, 늦게 들어오면 5시간 후에.
2: 5시간이요? 일단 고양이를 기다려보는 제작진. 하지만 올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죠. 녀석을 찾아 나섰습니다.
0: 짱이 찾으러 왔어요. 우리 짱이. 우리 짱이 찾으러 왔어요. 발. 짱이 발. 짱이 발. 짱이 발. 맞지? 짱. 야, 여기 있네. 짱이야. 집에 가야지. 그만 놀고. 가자.
2: 자동차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 녀석이 바로 짱이랍니다.
0: 우리, 짱이야. 우리 이거 먹자. 네. 이거 먹자. 어째, 이뻐. 이뻐. 나가자. 짱이, 이거 줘. 알았지. 가자. 이게 제일 유일한 방법이야. 과연?
3: 아, 더 놀고 싶은데.
2: 결국 간식에 홀려 강제 귀가한 녀석.
0: 짱이, 짱이 놀았으니까 발 닦자. 짱이 발 좀 봅시다. 오늘은 많이 안 놀았나 봐요. 깨끗해요. 깃발은 더럽네요.
1: 짱이 발이 원래는 흰색이에요.
0: 짱이 발이요?
4: 흰색이지.
0: 원래 흰색이죠. 원래 흰색인데 매일 나가가지고 이렇게 새카매진 거예요. 지금 이게 하얘진 거예요, 그래도. 며칠 전에 물을 식혀가지고. 그나마.
2: 밖에서 신나게 놀고 집에서 배불리 먹는 생활 패턴. 그런데 짱이는 언제부터 외출을 하게 된 걸까요?
0: 환경을 그때 바꿨거든요. 이 냉장고 위치가 좀 불편해서 위치를 바꿨는데,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잠깐 한번 나가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계속 이제 나가는 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거의 2년 다 돼가죠. 나간 지는.
2: 열린 문틈으로 난생 처음 바깥 세상을 경험한 짱이. 이후 외출에 대한 갈망이 점점 높아졌고, 결국 보호자와 산책을 다녔었는데요. 이제는 전용문을 통해 셀프 외출을 한다는 녀석. 다행히 셀프 귀가도 잘한답니다. 하지만 외출이 잦아지면서 문제 행동이 생겼는데요.
0: 밥만 먹지? 모래 그 화장실에는 전혀 볼일을 안 보더라고. 그 모래통 사이즈도 작아서 안 보는 줄 알고 큰 걸로 바꿨는데도 안 보고, 모래 질도 아예 좋은 걸로 저희가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전혀 그게 먹히질 않더라고요.
2: 새로 산 화장실은 2년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집에서는 볼일을 보지 않은 짱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보호자.
5: 갑자기 흙은 왜 파는 거예요?
6: 고양이가 화장실을 집에서 안 봐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화장실 봐가지고 혹시 몰라서 흙 퍼면은 볼까 봐 푸는 거예요. 이쪽에서 소변이랑 대변 다 봐가지고
5: 이 근처에서 보는 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6: 따라와봐서 봤더니 여기서 볼일을 보더라고요.
2: 짱이에게 익숙한 텃밭의 흙까지 공수.
6: 짱! 여기다가 씌행. 여기다가 씌. 여기다 안가.
2: 기존 화장실에 천연 화장실까지 추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잠시 후 신호가 온듯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녀석. 주변을 맴돌며 고민하더니 이내 현관 앞에서 애처롭게 울기 시작합니다.
0: 몇 시간이고 울어요.
4: 몇날 며칠이라도 울어요.
0: 저희가 잠을 못 자요. 새벽이고 뭐고 그냥 계속 울어요. 계속 내보낼 때까지.
2: 녀석이 집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난감도 제공해 봤는데요.

0: 이제는 오로지 바깥 구경, 외출뿐이라는데요. 다시 현관 앞에 자리를 잡고 애절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1: 어? 어떡해? 화장실 가고 싶어?
0: 보호자의 걱정대로 정말 화장실 때문일까요? 짱이의 외출에 동참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녀석. 익숙하게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집을 나선 짱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2: 아, 시원하다냥.
0: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녀석이 향한 곳은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유리조각길. 그 위를 거침없이 활보하는 녀석. 짱이야, 너 괜찮니? 위험천만한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지 담 너머로 유유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짱이의 외출을 관찰한 결과 집 주변에서 볼일을 보는 것은 물론 마치 모험이라도 하는 듯 온 동네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곳을 다녔네요. 잠시 후 맑았던 하늘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호자가 짱이를 찾아 나섰는데요.
1: 여기가 짱이가 많이 오는 곳인데 여기서 기다려보면은 될 것 같아요.
0: 하지만 보호자의 생각과 달리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녀석. 짱이야, 어딜 갔니?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짱이가 자주 온다는 동네 카페.
1: 짱이 봤어요?
2: 짱이요?
1: 네.
2: 짱이 아직 못 봤는데.
0: 녀석의 최애 휴식 공간이라는 카페 테라스로 함께 나가봤는데요. 이곳도 텅 비어있네요.
3: 아침에는 이쪽에서 이제 햇빛 쬐면서 아침 일광욕을 하고 비가 오거나 그럴 때도 짱이랑 이렇게 있다가 투벅투벅 걸어가는 모습 많이 보고 그래요.
4: 밤에 된다고요?
3: 네, 밤에 이제 좀 이제 8시에서
0: 그리고 이어지는 사장님의 충격 제보.
3: 맞습니다. 차 밑에서 노란 고양이와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싸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봤더니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0: 이후 녀석의 아이들로 추정되는 새끼 고양이들까지 만났다는데요. 짱이와 제법 닮긴 했네요. 외출 경력만 2년. 하지만 아직까지 중성화를 하지 않았던 짱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1: 중성화를 하려고 이제 병원에다가 물어봤는데 이제 밖에서 아무래도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만약에 중성화를 하고 밖에 나가면 이제 다른 고양이랑 만나게 되면 이제 공격성이 없어져가지고 맞고 온다 하면은 네, 아무래도 더 걱정되니까.
5: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변명인데 네.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권유하지도 않고 또 뭐 어떤 부작용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1: 방광염 걸린다고
5: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겁을 먹고 아 그러면 그런 부작용도 있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좀 미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은 했었어요.
0: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고 어스름이 찾아와도 돌아오지 않는 녀석. 보호자의 걱정도 깊어만 갑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짱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네요.
1: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와서?
0: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죠.
1: 짱이가 종종 집에서 나가는데 집안에서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근데 집에서 지낸다고 해도 집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그게 제일 걱정돼요.
0: 짱이의 외출 본능을 잠재워줄 한 남자, 야옹신이 지금 찾아갑니다.
1: 누구세요?
6: 안녕하세요. 네, 공유 부탁에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 저, 나를 엄청 쳐다보고 있네? 이 녀석이 오늘 문제의 고양이군요. 네. 얼굴만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 친구?
1: 짱이에요.
6: 짱이? 짱이 안녕? 아이고 그래 되게 착하네요. 근데 발이 이렇게 시꺼매.
1: 놀다 왔어.
6: 놀다 왔다고?
5: 얘가 한번 나가면
6: 네. 네
5: 장기 출타를 해요.
6: 얼마나?
5: 제일로 길었던 게 2박 3일.
6: 2박 3일이요?
5: 네. 겨울에도 한번 나가면 1박 2일은 보통이고 그러니까 막 우리는 또 애가 어른 건가
6: 그러니까요.
5: 막 이런 거 없죠. 나가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을 아예 안 써요.
6: 화장실 안 써요, 집에서?
5: 네.
6: 이유가 있을 텐데. 환경을 봐볼까요? 잠시만. 여기 캣타워.
1: 네. 네.
6: 여기 잘 안 쓰고?
1: 네.
6: 다른 거 없니요?
5: 스크래치나
6: 스크래치도 큰 거 있네.
5: 자고 놀고.
6: 여기서 자고 놀고. 그럼 화장실은 이쪽에 있어요?
1: 네,
6: 이쪽에?
1: 저쪽.
6: 아, 좀 떨어져 있네.
1: 네.
6: 아, 이렇게. 네. 여기 흙이 있어요, 근데.
1: 저 밖에서 이제 볼일 보니까 화장실 안 써가지고 이제 한번 퍼 왔었어요.
6: 퍼 온 거예요?
1: 네. 관심이 없네요.
6: 화장실 어, 근데 관심이 없어요. 쓰지도 네. 않고.
2: 내 화장실은 따로 있다오.
6: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같이 한번 봐보고요. 왜 짱이가 밖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지 좀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면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볼까요?
0: 내일 스스로 외출을 했던 짱이 돌아오는 시간도 제각각이었는데요.
6: 아이고 저렇게 외국 보면 이렇게 문 조그맣게 네, 달린 거 있거든요.
1: 아, 네.
6: 그런 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나가면은 얼마 정도 있다 들어가요?
1: 6시간?
6: 보통 평균적으로 5시간, 6시간.
0: 대소변은 언제나 밖에서 해결했죠.
1: 정말 진짜.
5: 우리
1: 다 제가 먹어드리는구나.
6: 아니, 고양이가 중요해. 손맛이 중요해.
1: 손맛을 바꿔주겠구나.
0: 녀석을 위해 직접 흙까지 퍼왔었던 보호자. 하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죠.
1: 근데 한번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가질 않았어요.
6: 일단 저게 뭐 재질 자체는 자기가 익숙한 재질이고 천연 모래 쓰는 사용,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사이즈가 작아요 일단. 봐봐요. 사이즈가 저 얘 보통 고양이 화장실 크기는 기본적으로 이 신장 꼬리까지 길이 1.5배. 원래
1: 큰 걸로 해야 된다는
6: 거. 커야죠.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러면 아이들이 잘 안 쓰죠.
0: 무기력했던 집안에서와 달리 밖에서는 에너지가 남달랐는데요.
6: 저기서 밖에서도 신나게 다니네.
0: 하지만 아찔한 순간도 있었죠.
6: 아이고 위험하네요, 되게. 고양이가 외출하는 경우에 어디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냐면 집 바로 앞에서. 더군다나 차 사고. 집 앞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10마리 중에 6.8마리에서 8마리. 68%에서 80%.
1: 확률이 엄청,
6: 엄청 높아요.
0: 위험천만한 길을 걷기도 했었는데요.
6: 물론 위험해요. 저런 거. 저기서 발다치네. 걸어서 발다치는 거야.
0: 그러고 보니 녀석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은데요?
6: 발이 떨떡거린다 그랬어요.
5: 그전에는 저렇게까지 안 다치고 들어왔는데
6: 영역이 점점 확장돼서 그래요. 돌아다니고
1: 많이 다니고
6: 처음에는 집 근처 집 앞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방팔방 가야 돼.
0: 실제로 외출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돌아왔다는 녀석. 게다가 동네 주민을 통해 여러 마리의 여자친구는 물론 새끼들까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6: 얘 중성 안 했어요?
1: 응.
6: 왜 안 했어요?
1: 아니 그래서 하려고 했어요. 네. 이제 나가고 화장실도 안 보고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쪽 이제 병원에 물어봤죠.
6: 네.
1: 했더니 이제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해도 네. 방...

0: 건강염 때문에 또 다시 병원을 올 일도 있을 거라고.
1: 그러니까 수컷, 중성화된 수컷이 발생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는 돼 있지만,
0: 네.
1: 실질적으로 집에서 아이한테 자극 같은 것들 많이 주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것도. 중성 안 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던가, 그런 문제도 생겨요. 전립선 종양이라던가.
0: 밖에서 이제 소대변을 봐도 만약에 그때 다른 고양이를 만난다고 해도
1: 네.
0: 맞고 온다고. 공격성이 없어져서.
1: 공격성이 없어진다고요?
0: 네.
1: 공격성이 없어져요. 자기 방어적인 공격은 다 해요. 당연히 내가 위협을 당하는 당연히 맞받아치죠. 그건 성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것도
1: 중성화가
0: 네.
1: 문제가 아니라. 중성화를 안 했으니까, 예. 네. 화장실도 쓰는 거에 대한 것도 변하고,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하러 나가죠.
2: 외출 감행부터 화장실 거부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였네요.
1: 짱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본능적인 야생 사이클을 따라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적으로 성숙해지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해지면서 자기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싶어지는 본능이 분명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가서 대소변을 보려한다던가 여자친구를 좀 만드는 행동을 좀 자주 보였던 거죠. 이런 짱이의 야생적인 본능을 집안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 이번에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짱이 같은 경우는 이 오감을 다 밖에서 받아왔잖아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섯 가지를 집에서 이제 제공해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촉각, 만져서, 성취감 이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위험한 상태에서 이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안전한 공간에서 할수 있는 거죠.
2: 집안에서도 짱이의 감각을 충분히 자극시켜줄 대체품이 필요한데요. 먼저 미각과 촉각부터 해결해 볼까요?
1: 캣그라스 같은 경우는 촉각적으로 아이가 지금 만져보고 그 다음에 먹어서 헤어볼을 관리도 할수 있고 자연을 접하게 할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배치해 놓으면 고양이들이 좋아해요.
2: 캣타워 주변으로 배치 완료!
1: 고양이는 동체 시력이 높기 때문에 동체 시력이 한 4배에서 5배 높아요. 사람보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고양이 예능 TV라고 하면은 대부분 저렇게 움직이는 것도 빠르게. 소리, 자연 소리. 그러니까 청각과 시각적인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2: 이번에는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켜줄 영상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후보 1번은 짹짹 새 채널.
1: 미동도 없네요.
2: 후보 2번 바다 채널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 채널은 어떨까요?
3: 아니, 이 소리는
1: 밖에서 고양이들을 많이 만나는 겁니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자극 중에서도 고양이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네요.
2: 잠시 후 TV 화면에 푹 빠진 녀석. 친구라도 만난 듯 대화까지 나누네요.
1: 밖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봤을 때는 흥분을 시킨다든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고양이다 하면서 되게 즐겁게 좀 보는 느낌. 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집에서 이런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을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2: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외출을 즐겼던 짱이를 위해 특별한 솔루션도 준비했는데요.
1: 짱이를 위해서 산책을 할 거예요.
3: 산책이요?
1: 제한적 외출, 안전한 외출에서 많이들 쓰시는 이 우주선 가방. 이거 이용해서 짱이를 데리고 나가서 한번 볼 거예요. 갑자기 이제 안 나가게 되거나 이러면은 아이가 봤던 자극들, 없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를 완전 보호장치 통해서 같이 한번 나가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안전한 외출이 가능한데?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거 보면.
0: 와우.
2: 산책 준비 완료! 이제 함께 밖으로 나가볼까요?
3: 오, 신기하다냐.
1: 중성화 수술 한다고 하더라도 호르몬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거나 억제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출에 대한 욕망이 바로 사라지거나 이런 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아까 말한 시각적인 거, 집에서

0: TV라든가 CCTV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안전한 외출. 그래서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집에서 자다가 그냥 잠깐 나갔다 오자라고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구경시켜주고 한 번 돌고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거죠. 여기구나. 이런 데 다니면 발 다쳐요. 화면을 보다가 직접 또 보니까 더 위험하다.
1: 네.
0: 엄청 위험하네. 그러니까 발을 다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보면, 여기 보면 막 깨진 이런 소주병 있구나. 날카롭잖아, 엄청. 다칠 수밖에 없죠. 여하튼 여긴 되게 위험한 공간인데? 이 동선 자체가. 짱! 응, 짱! 너 여기 다니면 안 돼.
2: 이제 구경만 할게요.
3: 마지막 코스는 녀석의 데이트 장소였던 카페 테라스.
0: 여기서 영상에서 봤던 곳이 우리가 여기가 그래도 좀 안전한 공간이다. 여기는 그나마 여태까지 이 아이 공간 중에서는 이 공간이 제일 안정적인 공간이기는 해요. 확실히.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더 안전하게 쉴 수도 있고.
3: 안전하게 외출을 마친 녀석에게 간식 보상도 잊지 말아야겠죠?
0: 같이 이렇게 아이가 정확하게 어떤 데 있었던 건 다 알고 계셨어요?
1: 그냥 돌아다니는 건 알았는데.
0: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 네. 이면도로에서 움직이는 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받았던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아니면 촉각적인 거 느꼈던 것들을 최대한 집에서 느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이번에 솔루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실 수 있겠죠?
1: 네.
0: 약속할 수 있죠?
1: 네. 근데 중성하고 혹시 막 성격이 날카로워지거나 막 그러진 않겠죠?
0: 전혀요. 오히려 행동학적으로 중성화 수술은 아이를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사람에게. 그래서 오히려 야생적 본능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중성화 수술 더 권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조금.
1: 그렇죠. 많이 늦은 거 아니에요.
0: 근데 뭐 암컷에 비해서 여자 고양이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죠. 여자 고양이는 늦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수컷 고양이는 좀 늦더라도 꼭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집안에서 화장실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 아 그래요?
0: 네. 오늘 어떠셨어요?
1: 일단 수술을 해서 뭐 호르몬이나 남자적인 그런 걸 좀 낮추고
0: 남자적인 거 본능적인
1: 본능적인 거를 좀 낮추고 이제 집안에서 놀이나 이제 뭐 환경 뭐 시각 뭐
0: 오감 충족 오감 충족 관련된 것도
1: 오감 그런 거 이제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0: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3: 며칠 후 중성화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짱이와 보호자.
2: 새로운 외출 코스인가?
3: 수술 전 몸무게부터 체크.
2: 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0: 얘는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안녕이야 오늘부로. 뭘 말해.
3: 드디어 시작된 중성화 수술. 다행히 녀석이 잘 견뎌준 덕분에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0: 짱이니.
1: 별다를 건 없니?
0: 응.
1: 잘했죠? 이거 싫어.
0: 깔 때 좀 답답할 거야. 정상적으로 회복했으니까 잘 돌봐줘. 잘.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돌보는 경우에는 다 같이 뭔가를 정해서 지키는 게 좀 어려워요. 마음 약해지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1: 내보내면 안 되죠.
0: 오케이, 알겠어.
1: 짱!
3: 짱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묘생을 고부애가 응원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바야흐로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학, 멀리 하고 싶으시죠? 어려워서? 어렵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과학에서 빠진 그 재미,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저는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학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태어나서 제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을 찾는 곳이 많아졌다는 의미 같아서 전 너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과학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제 과학 관련 행사를 많이 다니는데요. 놀랍게도 주변에 종종 과학이 싫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과학이 싫다는 분들조차도 과학 상식은 정말 많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요. 금속은 뭐 전기가 잘 통하고 유전은 DNA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게 전부 다 과학 상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뒤가 없어요. 금속은 왜 전기가 잘 통하지? DNA라는 거 정확히 뭐지?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과학의 진짜 재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싶어서 무려 12번에 걸쳐서 과학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걸로 이제 우리가 과학을 충분히 안다, 과학이 충분히 익숙하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기억나시나요? 물화생지. 네, 이 기준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한번 들춰봤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무슨 교양책처럼 잘 나오더라고요.

라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끝나면 과학이랑 상당히 가까워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있었던 나보다 조금 더 과학을 좋아하는데 설명을 또 좋아해가지고 하나를 물어보는데 열을 알려주는 친구,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자타공인 과학의 근본입니다. 바로 물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지상을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행자분이 교수님한테 수학적 난제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라고 딱 대답하셨어요. 사실은 물리가 그래요. 이 복잡한 세상의 원리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쉴 수가 없어요. 예, 쉽게만 풀잖아요. 부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릴 때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지 않습니까? 어쩌면 물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리학은 사실 이제 굉장히 커서 배우는 느낌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물체, 무게, 소리, 자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리랑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라는 이름으로 교과서가 나오는 건 고등학교 때입니다. 물리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요, 바로 뉴턴 역학입니다.

역학은 쉽게 말하면 물체 운동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물체 운동. 물리학에서는 물체 운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거의 다 운동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멈춰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져? 달은 왜 안 떨어지고 지구 주위를 돌지? 그럼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날아? 뭐 이런 것들이 물체 운동이고요. 이런 물체 운동을 이해하는 게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학 이론, 이 근본을 만든 분이 바로 17세기 영국에 살았던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 모르는 분이 없어요.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그 옛날 거라는 거, 옛날 거. 그러면은, 아유, 옛날 거, 뭐 한물간 거 아니야? 어? 한물간 물리학을 누가 해? 이럴 수 있는데, 그때 이 역학, 이 물리학이 여전히 현실에서 쓸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물리학의 기본 중에 기본, 뉴턴 운동법칙 세 가지를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운동을 알아보기 전에, 유명한 문구 하나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 되게 멋있는 말 같아.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을 좀 공부한 분들, 우리 이과분들한테는 이 문장 자체가 약간 당황스러운 문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과학에서는 속도와 속력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릴 때 속도랑 속력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일상에서는 둘 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단어로 비슷하게 쓰이지만 과학에서는 둘이 달라요. 운동하는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위치는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이때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측정한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이동거리. 말 그대로 이동한 거리예요. 뭐 어려울 거 없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에 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변이 좀 낯설죠. 변이는 변한 위치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이 변화를 말합니다. 뭐 둘은 얼핏 같아 보이는데 같은 말은 아니에요. 운동장의 400m 트랙을 한 바퀴를 돌았어.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동거리 400m입니다. 하지만 변이는 0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운동장 돌아 할 때도 이동거리입니까? 변입니까?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속력이랑 속도가 뭐가 다른지 알 수 있겠죠?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하지만 속도 어떻습니까?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속력은 그냥 그 빠르기 그 자체만을 나타내는 거고요.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지만 그 안에서 방향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속도에는 방향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물체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먼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체가 그들의 자연적 위치로 돌아가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들고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흙의 속성을 가진 물체, 그 물체의 자연적인 위치 어디입니까? 아래쪽입니다. 왜냐? 흙이니까 낮은 곳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럼 불길은 뭐야? 불길 위로 올라가잖아. 이건 불의 자연적인 위치가 높은 곳, 위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위치를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운동이고 이런 자연적인 운동 말고 일부러 힘을 줘서 움직이는 강제 운동은 반드시 어떤 물체에 접촉해서 힘을 줘야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힘을 주면 움직이고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멈추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그러다 2000년 후에 누가 나타났냐? 16세기에 갈릴레이가 등장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마찰만 없으면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일 거라는 이런 주장을 했죠. 굉장히 그전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움직여줄 뭔가가 없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말은 지금처럼 관성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전혀 당연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지동설도 주장했잖아요. 지동설. 아, 지동설도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야, 지구 어떻게 돌아, 나 가만히 있는데 안 어지러워? 이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도 아니야, 지구는 돌아, 지동설을 외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동설을 외치고 물체 운동에 대해서도 이런 혁신적인 주장을 한 걸 보면은 야, 갈릴레오 갈릴레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뭐 크게 외쳤냐 좀 작게 외쳤냐, 요거는 또 후대에서 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적당히 외쳤겠죠. 너무 크게 외치면 또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또 굉장히 또 영리한 분이었기 때문에 치고 빠지고 잘했어요. 네. 그런데 갈릴레이보다 조금 늦게 프랑스에서 태어난 분이 있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 말로 유명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관성의 개념을 구체화했어요. 그리고 갈릴레이와 데카르트의 이런 연구 결과가 뉴턴 운동 제1법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뉴턴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작 뉴턴은 이전에 과학자들이 남겨놓은 지식에 자신의 연구 성과를 더해서 세 가지 법칙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물체 운동을 관찰해 봤더니 모두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일명 프린키피아라는 서양 과학사의 바이블 같은 책에 그 내용을 잘 담았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실제로 봤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네, 막 뉴턴이 막 이렇게 메모한 것 같은 흔적도 있어. 네,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 뉴턴이라는 분이 사실 주목받는 걸 좀 싫어하고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것도 헨리 혜성으로 유명한 에드먼드 헨리라는 과학자가 뉴턴한테 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책의 맨 앞에 보시면 헨리가 뉴턴에게 바치는 헌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신성한 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자, 어느 누가 뉴턴보다 더 가까이 신에게 다가가

왔어요. 실제로 이 프린키피아는 뉴턴의 기적 같은 업적이 총망라된 책이어서 물리학의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합니다. 자, 그럼 관상법칙 뭐냐? 아주 익숙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관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바로 그 버스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그 안에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뒤로 쏠립니다. 반대로 빠르게 달리던 버스가 급정지하면 그 안에 사람들은 앞으로 쏠립니다. 그 예전에 제 친구가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에 있는 그 여학생을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아니라 관성 때문에 이런 무례한 짓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관성 때문이지만 사과는 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게 바로 관성입니다. 돌아가는 선풍기, 전원을 끄잖아요? 어느 정도 날개가 돌다가 멈춥니다. 그죠? 또 100m를 전력 질주하다가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몸을 멈추고 싶어도 계속 달려가요. 운동하던 건 계속 운동하려고 하죠. 반대로 정지해 있던 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합니다. 테이블에 있던 식탁볼을 팍 떼면은 물건들이 안 움직여 그대로 있어. 그죠? 테이블이 남아있어요. 실제로 1977년 우주로 쏘아올린 보이저호는 지금 무려 46년째 우주를 비행 중입니다. 마찰력이 희박한 우주로 나간 물체는 이렇게 별다른 추진력이 없어도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죠. 뭐 관성,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막상 관성과 관련된 문제를 만나잖아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관성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이 되셨는지 확인해볼까요? 네, 여기 긴 막대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나무 블록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 블록의 위치가 이렇게 테이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 블록을 직접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나무 블록의 위로 올라올 수 있을까? 요걸 한번 해볼 건데요. 뜬금없이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관성을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바로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대기 위쪽을 망치로 칩니다. 보세요. 오우, 이만큼이 올라왔습니다. 관성 법칙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나무 블록은 원래 자리를 유지하려 했고요. 막대기를 망치로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가 내려가는데 이 블록은 원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막대기만 내려가서 마치 블록을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관성은 실제합니다. 그럼 기세를 몰아서 다음 법칙으로 바로 갑니다. 제2법칙 알아볼게요. 우리가 달리는 차 안에서 안전띠를 해야 하는 이유, 방금 말씀드린 관성 때문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 있으면 우리 몸도 시간당 100km로 움직이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차가 급제동을 하잖아요. 우리 몸은 앞으로 팍 쏠립니다. 그래서 튕겨나가지 않게 의자에 몸을 딱 고정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전띠가 이상하게 KTX나 기차에 없습니다. 왜죠? 실제로 벨트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차 엄청 크고 무겁죠. 그래서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실상 버스나 자가용처럼 빠르게 감속되지가 않아요. 즉 급정거가 아니라 그냥 정지야, 정지. 제동거리가 길고 속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해도 이 열차 자체가 바로 멈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열차 안에서 몸이 튕겨나갈 위험은 자동차보다 낮은 거죠. 근데 괜히 안전띠를 착용하면은 오히려 이게 신속한 탈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성 법칙은 어떤 물체의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물체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힘이 항상 사방에서 가해주죠. 그렇다면 물체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 마찰 없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공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공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밀어주면 원래보다 빨라지면서 굴러가겠죠.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 힘을 가하면 공이 느려지거나 멈추겠죠. 심하면 원래 방향과 다른 쪽으로 굴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 물체 빠르기 혹은 방향까지 변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빠르기의 방향이 포함된 개념 뭐였죠? 속도죠, 속도. 이렇게 힘이 가해져서 속도가 변하는 걸 과학에선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그래서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깁니다. 보통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가속도의 가가 한자로 더해질까요? 더해질까? 그러니까 속도가 더해진다라는 그 어감 때문에 빨라지는 것만 가속도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느려져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빠르기든 방향이든 속도가 일단 변하기만 하면 일단 무조건 가속도가 있는 거고요. 이런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까 가속도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네, 힘. 그래서 힘이 커질수록 가속도도 커집니다. 세게 미는 게 살살 미는 것보다 당연히 속도 변화가 크겠죠? 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골프공이랑 볼링공을 던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뭐가 더 빨리 날아갈까요? 네,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하나는 바로 물체의 질량입니다. 질량. 볼링공처럼 무거운 물체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골프공처럼 비교적 가벼운 물체는 변화시키기 쉽겠죠. 굴러오는 볼링공을 반대로 멈추는 거, 이것보다 굴러오는 골프공 멈추는 것이 쉽겠죠. 네, 던질 때도 똑같고 멈출 때도 똑같아요. KTX를 멈추는 것보다 버스를 멈추는 게 쉽겠죠. 물론 둘 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못 멈춰. 그러니까 이건 실험해보지 마세요. 네, 이 말을 과학적으로 옮겨보면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합니다. 이 결과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하면 가속도 법칙이 나오는데요.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하고 힘과 비례한다. 이걸 가속도 법칙 혹은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식을 변형하면 바로 그 유명한 F는 MA가 돼요. F는 MA. 제가 웬만하면 공식 없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공식은 정말 알아둬야 돼요.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고 가장 기본이고 이거를 빼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식입니다. 아마 그냥 주입식으로 과학을 배운 세대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 이거랑 뉴턴의 F는 MA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물론 둘 다 기억을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이 두 가지랑 근의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법칙이니까 복잡할 법도 한데 말도 안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이게 지구에서든 우주에서든 물체 움직임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공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기업에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것,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결국 이 공식 덕분입니다. 뭐 일론 머스크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어지간한 것들, 뭐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뭐 힘이 작용해서 움직이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바로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골프 치실 때, 러닝하실 때, 들고 있던 물체를 떨어뜨리실 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에서 가속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더 적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는 수준이에요.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까지 봤는데 그럼 마지막 운동 법칙 뭘까요? 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완전히 밀폐된 위쪽까지 전부 막힌 무게 1000g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100g의 드론을 넣었습니다. 드론을 딱 담으면 이 전체 상자의 무게 어떻게 됩니까? 1100g이죠. 뭐 이거 당연하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상자 속에 드론이 이제 날아올라요. 공중에 떴어. 이 상자의 무게는 몇 그램이 될까요? 네. 정답! 1100g. 똑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드론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야, 떴잖아. 뜨면 무게가 없죠. 무게가 0이야. 그러면 상자 무게만 따져서 총 1000g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밀폐된 곳입니다. 밀폐된 곳. 그쵸? 밀폐된 곳이에요. 상자 안에 공기도 꽉 찼고 요게 딱 1000g인 거야. 이 상자 속 공기까지 합쳐서 우리가 1000g으로 이제 잰 거죠. 근데 드론을 띄우잖아요. 드론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드론이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면서 몸체를 띄웁니다. 원래 상자의 무게에 드론은 떴지만 드론의 무게만큼 밀어내는 힘이 요 아래쪽에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자 어떻습니까? 드론이 뜬 힘, 뜬 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 밀어내는 힘이 더해진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자 전체의 무게는 여전히 1100g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도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헬리콥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아래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아래로 어마어마하게 불겠죠. 네, 몸이 막 밀려요. 몸 밀려.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 겁니다. 바람이라는 거는 공기죠. 그죠? 헬기는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면서 뜹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 말은 헬기가 공기를 밀어내는 작용에 반작용으로 공기도 헬기를 위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 모든 면이 밀폐된 상자니까 공기가 사방으로 분산되지 않고 딱 갇혀 있으니까 딱 드론 무게만큼의 공기의 무게가 이 전체 상자 무게에 더해진다고 보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바퀴 달린 의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뒤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뒷사람이 앞사람의 등을 밉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이거 드론보다 쉽죠? 네, 앞에 앉은 사람 앞으로 갑니다. 뒤에 앉은 사람 뒤로 갑니다. 이건 아마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법한 일이다 보니까 상상하기도 쉽고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뭐 놀이공원 범퍼카랑 똑같아요. 멈춰있던 빈 차에 내가 가서 부딪히면 내 차는 속도가 줄어들고 아무도 안 타고 있던 빈 차는 반대로 속도가 커지죠. 그죠? 네. 그리고 뭐 내가 뒤로 밀려나게 돼요. 네. 여러분이 손으로 책상을 이렇게 내려쳐보세요. 내가 때렸죠. 그러면 나는 내가 때렸으니까 안 아파야 돼. 근데 내 손도 아파요. 왜냐면 책상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책상도 나를 때렸다는 겁니다. 네. 친구랑 싸울 때도 내가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아프죠. 하지만 나도 아파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아, 너 손 괜찮아? 내 얼굴은 괜찮아. 야, 너도 손 아프겠다. 왜냐? 바로 세 번째 뉴턴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이에요. 항상 어떤 힘이 작용할 때는 힘을 받은 물체뿐만 아니라 힘을 가했던 물체도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다. 힘은 늘 쌍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이 반작용 자체가 과학을 모르면 실감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내가 바닥을 딛고 걸어 다닐 때 바닥도 나를 민다는 거. 이렇게 들으면은 그렇구나. 뭐 하지만 뭐 걸을 때마다 바닥이 나를 밀고 있어. 뭐 이렇게 막 절절하게 느끼진 않잖아요. 이 모든 힘이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 과학자들의 의문과 호기심 그리고 관찰과 통찰이 없었다면 어쩌면 인류가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는 원리입니다. 여기다 약간 밤의 감성 한 스푼을 한번 더하면요. 저는 제가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저를 뒤에서 떠받쳐준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하시는 일, 바라는 일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딛고 걸어 나가시면 아마 세상이 여러분을 같은 힘으로 밀어줄 겁니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이성의 세계로 돌아가면요. 우리 생활에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동수단입니다. 배는

노를 젓거나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받는 반작용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행기 역시 공기를 밀어낼 때 생기는 반작용을 이용하고요. 자동차는 땅을 뒤로 밀어내는 힘, 땅이 차를 밀어내는 반작용으로 다릅니다. 야, 이 정도면은 뭐 작용 반작용 다 알았다 뭐 싶으실 텐데, 작용 반작용에는 약간 교묘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작용 반작용 법칙을 한번 완벽하게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과 마차 역설이라고 불리는 퀴즈인데요. 작용 반작용 개념을 오해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말이 앞으로 가려면 마차를 당겨야 됩니다. 그런데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마차도 말을 뒤로 당깁니다. 어? 뭐야? 그러면 말과 마차는 서로 똑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이 문제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선 말이 마차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 때문에 마차도 말을 당기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작용 반작용 관계 두 힘은 서로 더해질 일이 없어요. 마차가 말을 당기는 힘은 말에 작용하는 거고요, 말이 마차를 당기는 힘은 마차에 작용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 운동 상태를 알려면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만 계산해야 돼요. 말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기가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더 크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마차 입장에서 볼게요. 마차 입장에서는 수레와 바퀴 사이의 마찰력 혹은 공기 저항보다 말이 나를 당기는 힘이 크면 그럼 땡인 거예요. 말이랑 마차가 앞으로 못 나간다면 그거는 각각 다른 힘들로 상쇄가 되는 거지 작용 반작용하는 힘끼리 상쇄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 둘은 서로 이렇게 상쇄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내가 책상을 때렸어. 책상은 나를 때렸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두 힘은 절대 합쳐질 일이 없다는 과학 지식까지 드리는 겁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차게 여러분께 전달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물리학의 고전인 뉴턴 운동 법칙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야, 요즘 영화 같은 데서도 시간과 블랙홀 뭐 이런 소재가 다뤄지고요. 많은 분들이 양자역학이나 미시세계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고전 물리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 가서는 아,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약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혀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소위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그런 일상생활, 실생활에서 뉴턴 운동 법칙 같은 고전 물리학 법칙들이 여전히 24시간 하루 종일 사방에서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언제나 위인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올타임 레전드인 이유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보기로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고 살면서 도움이 되는 과학 이야기 한번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 볼 건데요. 과연 에너지란 게 무엇인가? 말로만 듣던 엔트로피라는 게 뭔지 열심히 꼼꼼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였습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0: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약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험난한 과학 속에서 잘 생존하고 계십니까?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물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셨나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 스마트폰을 구동시키려면 어떻습니까? 바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접속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다양한 일도 에너지 전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먹고 커피를 끓이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거나 차 타고 회사에 가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활동들 전부 에너지의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에너지가 중요하고 에너지가 돈이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문제는 뭡니까? 에너지 자체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모릅니다. 에너지가 뭐야? 오늘은 이 에너지의 물리적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물리학적으로 이일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신운동 아시죠? 전신운동. 플랭크. 딱 바닥에 팔꿈치를 딱 대고 엎드려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이죠. 플랭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1분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엄청 힘들죠. 네,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1초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플랭크를 물리학에서는 일로 쳐주지 않습니다. 아, 물리학에서 이 일은 힘의 이동거리를 곱한 것을 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성립되려면 일단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플랭크 어떻습니까? 제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리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일은 아닙니다. 또 겨울에 시골에서 비료 포대를 타고 비탈길에서 썰매를 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정말 옛날 얘기네요. 일정한 속도로 비탈길에서 이 포대를 타고 내려오는 썰매. 썰매가 이동은 하죠. 하지만 썰매에 가한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썰매에 내가 가한 힘이 0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뭐 실제로 비료 포대를 타면 이걸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죠. 노는 거야, 노는 거. 뭐 당연히 일이 아닙니다. 일이냐 아니냐를 그냥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개념이 따로 있다.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랑은 좀 다르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지금까지 또 일이라는 것만 설명을 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일이 바로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에너지는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의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 호환이 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단위도 같아요. 네, 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네, 뭐 메디컬 드라마에서 수술하다가 환자의 심장이 멈추는 경우 이때 제세동기를 쓰면서 막 200줄, 300줄 막 차지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럼 일이 에너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네, 내가 팔을 휘둘러서 공을 멀리 던졌어요. 그럼 내가 이 팔을 휘두르는 일을 한 만큼 공이라는 물체에게 운동 에너지를 준 겁니다. 그죠? 내가 바퀴가 달린 휠체어를 밀어요. 휠체어에게 운동 에너지를 준 겁니다. 즉 이렇게 내가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배 상자가 선반 위에 있습니다. 선반 위에 있는 택배 상자는 지금은 정지해 있어요. 근데 지면을 기준으로 그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언제든지 조금만 뭔가가 바뀌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이 택배 상자가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한테 가능성 있는데? 야, 이거 잠재력 있다. 이렇게 할 때 포텐셜 있다. 야, 포텐 있다. 혹은 포텐 터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은 뜻입니다. 바닥에 그냥 놓여있는 생수병. 이거는 뭐 아무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죠. 하지만 아파트 40층 난간에 놓여있는 생수병. 이게 불안정하게 놓여있다면 떨어지잖아요. 길거리를 다니는 행인이 이걸 막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생수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생수병이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어 자체가 뭐 어떤 분께는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가 어릴 때 배운 개념입니다. 단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배웠을 뿐이죠. 뭐 저는 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왜냐? 위치 에너지. 느낌이 좋아. 포텐셜 에너지. 아,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둘 다 알고 계세요. 다시 에너지로 돌아와 볼게요. 방금 1이 운동 에너지가 되고 또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것을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체 운동이랑 관련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여기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와 C를 거쳐서 D로 가죠. 처음 A 지점까지는 모터가 열차에 열일을 해서 올라갑니다. 네,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최대 높이로 올라갔을 때 어떻습니까? 잠깐 열차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동력이 없어도

중력에 의해서 열차가 빠르게 운동을 합니다. 그 드라마틱한 속력의 변화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물론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제 무서워하진 않고요. 그냥 위기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롤러코스터는 비교적 안전한 놀이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위기가 없겠죠. 여기서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열차의 위치로 봤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건 어느 지점일까? 아, 이거는 뭐 너무 쉽죠. 네,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 가장 높이 있는 A지점이겠죠. 잠재력이 가장 큰 상태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속력이 빠른 구간 어디일까? 그림상으로 보면은 한 B 정도가 굉장히 빨라 보여. 왜냐? 내리막길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속력이 빠르다는 건 우리가 이걸 물리학적으로 봐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상태. 이때가 속력이 가장 빠르겠죠. 그럼 그건 어디일까? 정답 C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다시 말하면 뭐냐? 역학적 에너지, 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 두 가지의 합은 보존이 돼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다시 말해서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C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으니까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겁니다. 즉, 빠르겠죠. 번지점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높은 점프대에 올라가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롤러코스터와 마찬가지로 맨 밑에 도달하는 그 순간의 속력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이야기에서 좀 이상하거나 궁금한 점 없으세요? 과학에서는 호기심은 물론이고 의심도 굉장한 미덕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공을 바닥에 튕긴다고 상상해보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면 공을 딱 튕기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원래대로 포텐셜 에너지가 돌아와야겠죠. 그러면 처음 높이만큼 계속 튀어 올라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의 높이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멈추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은 운동할 때 일반적으로 마찰이나 공기저항 같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뭐야? 그렇다면 에너지는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다는 전제가 붙지만 이보다 더 광범위한 사실상 어떠한 전제도 붙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아까 공의 예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을 바닥에 튕겨서 공이 바닥에 부딪힌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닥에 부딪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공과 바닥의 온도가 아주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과 바닥에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게 으아 뜨거! 으아 라면 끓여 먹자!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뀐 겁니다. 아주 작은 에너지겠죠. 그리고 남은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버리면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공은 이제 더 이상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겠죠. 다 전환됐으니까 그때 공은 운동을 멈추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만 생각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죠.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합한 전체,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요소들에 있는 모든 에너지, 이거는 사라지거나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 다른 이름으로는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 근데

그럼 이럴 수 있어. 아니, 그러면은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면 되잖아. 왜 여기다가 또 뭐 열역학 제1법칙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잖아. 법칙이 두 개잖아. 왜 같은 법칙인데 왜 두 개를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반대예요, 순서가. 열과 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다 만들어진 열역학 제1법칙이 나왔는데, 야, 이게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부르는 게 좀 직관적이겠다.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좀 직관적인 이름으로 같이 부르는 겁니다. 열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열과 역학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서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열역학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야, 뭐하니? 요새 열역학 어때? 뭐 이러지 않잖아. 열역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해요. 사실은 열역학이라는 단어는 어색하지만 열역학 자체는 상당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자동차. 여러분 타고 다닌 거잖아요. 네, 이게 열역학의 산물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대표하는 과학기술 뭐죠? 증기기관. 네,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처럼 열을 이용해서 일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열기관은 열을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입니다. 열역학의 역사는 이 열기관 연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대표적인 열기관은 바로 자동차 엔진입니다. 엔진의 작동 원리를 보시면 열이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가 그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실린더가 있는데요. 실린더에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연료랑 공기를 넣고 압축시켜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팽창한 공기가 피스톤을 밀어내겠죠. 그러면 피스톤이 일을 하게 돼요. 이 피스톤이 일을 하면 크랭크축부터 이 일이 가해진 물체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 때문에 바퀴도 굴러가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엔진의 기본 원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주전자나 냄비에 열을 가하면 뭘 끓이면 어떻습니까? 덮어놨던 뚜껑이 어때요? 들썩들썩 움직이잖아요. 팍팍팍팍 움직이잖아.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단순히 열 에너지를 가했을 뿐인데 물리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야,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열 에너지가 1로 변하려면 결국 실린더 안의 기체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기체를 데우는데도 에너지가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 에너지 양은 보존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체한테도 에너지가 가버리면은 이 열 에너지가 100%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간에 마진을 띠는 이 소매상들이 있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친구한테 야 100만 원 좀 줘. 그럼 친구한테 100만 원을 주면 이 친구가 100만 원을 바로 받겠죠.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100만 원 줬는데 실제 친구한테 95만 원만 전달돼. 즉 나는 원래 1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95만 원만 가니까 아 얼마 아까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예를 들어서 애초에 열 에너지가 100이었어. 이게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게 95만 원이 가면 좋잖아. 50만 원도 안 돼. 뭐야 이게? 어? 중간에서 마진을 50을 넘게 떼어. 야, 이럴 수가 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열 효율이 40만 대도 좋은 겁니다. 중간에 이 마진 뛰는 분들이 너무 많이 뛰어가는 거야. 야, 이거 60을 뛰어가도,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 움직이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거, 손실되지 않고 잘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하시겠죠? 즉, 내가 의도한 대로 에너지를 잘 보관하고 이 에너지를 손실 없이 사용하는 거. 요게 인간의 오랜 욕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연구기관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단 한번 돌아

돌아가기 시작하면 외부 에너지가 없이 자기 혼자 영원히 일하거나 아니면 뭐 열 에너지를 100%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거나 야 이런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상적인 기관을 연구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인류 역사상 연구기관을 만들려는 시도는 백전백패했습니다. 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연구기관은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밖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영원히 일하는 기관이 왜 불가능한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것들이 과거에 등장했던 연구기관 아이디어들입니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계속 돌아가는 수차, 그리고 구슬의 힘으로 계속 돌아가는 회전판 있죠? 어떠세요? 그럴싸해 보십니까? 정답은 절대 안 된답니다. 수차 같은 경우는 물이 떨어지면서 수차를 돌립니다. 이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물을 다시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올라간 물이 다시 떨어지면서 수차를 회전시키죠. 그러면 또 스크류가 돌면서 물을 퍼올려요. 천재적인데?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사이클을 돌 때 저 수차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사용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물을 원래 위치로까지 퍼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벌써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만 돌아도 무조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다음 거 볼게요. 쇠구슬 회전판 연구기관입니다. 뭐 무려 천재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안을 한 거니까 야 그럴싸해 볼 수 있죠. 회전판을 한 번만 돌리면 경사면의 기울기를 따라서 구슬이 차례차례 굴러가면서 회전판을 돌리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수차랑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잖아요. 무조건 외부에서 추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국 멈추게 되겠죠. 연구기관에 관심이 정말 많았던 다빈치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기관이라는 건 덧없는 짓이니까 연구기관 만드는 데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지 마. 이런 말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야, 그런데도 여전히 전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제가 연구기관을 발명했습니다. 특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신청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저한테도 연락 와요, 사실. 예. 네. 근데 특허라는 게 통상 주류 과학 이론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논문에 의해서 기존의 열역학 법칙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연구 기관은 안 된다라는 걸 모든 과학자가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구 기관은 예. 네. 특허 출원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연구기관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네, 정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테이프 가지고 막 했는데 네, 괜히 쓰레기만 만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저도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솔직히 요즘 SNS를 보면은 연구기관이 많이 나와. 한 번 돌리면 멈추지 않아요. 막 바람개비가. 그리고 막 이상한 무슨 물통이 물을 한 번만 딱 퍼주면은 막 계속 물이 돌아. 네. 안 돼. 안 돼. 물어보지 마, DM으로. 안 돼. 아시겠죠? 너무 많이 물어봐요. 궤도님, 이거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조작이야. 절대 안 돼요. 혹은 뭔가 다른 외부에서 힘이 그 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안 돼요. 이제 드디어 열역학 제2법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열과 온도에 관한 법칙인데요.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야? 어려운 느낌이 들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서 놔둬요. 상온에 놔두면 어떻습니까? 혹시 이 뜨거운 물이 점점 부글부글 끓나요? 아니야.
뜨거운 물에 있던 열이

바깥 공기로 나와서 어땠습니까?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나중에는 차갑게 식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예. 네.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간다. 아니, 뭐 이런 당연한 게 법칙이야. 상식 아니야, 상식?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열역학체 이 법칙은 열이 어째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몰라. 무수히 많은 자연현상을 관찰했는데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일을 인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의 섭리야, 기정사실이야 라고 결론 지은 법칙이 바로 제2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몰라. 그냥 야 이거는 당연한 거다. 법칙으로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열역학체 2법칙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온도와 열에 대한 생각을 약간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은 뭐고 온도는 뭘까요? 온도요? 15도요. 15도가 온도가 아니에요. 15도는 온도를 측정한 거죠. 물리학에서 온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물체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크면 온도가 높은 거고요. 내부 에너지가 작으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냄비를 뜨겁게 달굽니다. 네. 이때 냄비가 움직입니까? 냄비의 형태가 바뀌나요? 냄비는 가만히 있고 형태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냄비가 뜨거워졌죠. 열 에너지가 생긴 거죠. 이런 게 내부 에너지입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뭔가 바뀌었어. 보통 뜨거워졌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뭔가 피부에 닿았을 때 뜨거워, 차가워 이렇게 느끼죠. 뜨겁거나 차갑다고 느끼는 거는 그 물체 자체의 열 에너지가 크거나 작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뜨거움과 차가움의 포인트가 열 에너지가 아니라 열 에너지가 큰 물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피부로 열이 이동하거나 혹은 우리 피부가 상대적으로 열 에너지가 작은 물체에게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시던 것과 좀 달라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세요. 천천히 복습을 하면은 어느 순간 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열에너지가 천천히 이동하도록 찬물로 세수하러 오세요. 아시겠죠? 하나 더 재미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열역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열역학 제2법칙도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죠. 네, 엔트로피. 들어는 봤지만 여전히 뭔지 모르는 대표적인 키워드죠. 엔트로피가 뭡니까? 한국어로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무질서도가 뭡니까? 그것은 무질서한 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럼 무질서한 정도는 뭡니까? 몰라요. 네. 그러니 사실은 그냥 번역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엔트로피라고 원어로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법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역학제 이 법칙이 뭐였죠?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온도가 높은 내부 에너지가 큰 쪽에서 온도가 낮은 내부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방 두 개가 있어요. 방 두 개가. 근데 이 방 두 개는 원래는 진공입니다. 진공. 근데 한쪽에는 기체 분자가 10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비었습니다. 기체 분자가 없는 쪽, 이쪽은 내부 에너지가 없죠. 기체 분자가 움직이고 있는 쪽, 내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두 방은 붙어 있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한번 방문을 열어볼게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방문 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 않겠죠. 기체 분자가 원래 있던 방에서 빈 방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나중에는 두 방의 분자 수가 비슷해질 거예요. 사람으로 쳐도 마찬가지야. 방 두 개가 있어. 이 방에 10명 있어. 이 방 비었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방으로 이동하겠죠.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전부 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는 심플하게 확률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왼쪽에만 기체 분자가 몰려있고요. 오른쪽은 텅텅 빌 경우의 수. 요거 1이라고 할게요. 1. 반대로 오른쪽에만 몰려있고 왼쪽은 텅텅 빌 경우의 수도 1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왼쪽에 1개, 오른쪽이 9개일 경우의 수는 모두 10이고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8개인 경우의 수는 45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모든 경우의 수가 무려 102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일 경우의 수가 252개로 가장 많습니다. 확률상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아마 제일 높은 거겠죠. 그런데 현실 어떻습니까? 방이 두 개일 리 없어요. 분자도 10개가 아닙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경우의 수와 확률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한쪽으로 몰릴 확률은 사실상 더 말도 안 되게 낮아져요. 고르게 분포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볼게요. 처음에 물에 잉크방울이 딱 떨어지면은 그냥 잉크방울 모양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잉크가 퍼져나가면서 물과 잉크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섞입니다. 즉, 가장 확률이 높은 결과를 우리가 자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쏠리는 지극히 낮은 경우일수록, 다시 말해서 퍼져나갔던 잉크가 저절로 모여서 한 방울의 형태로 되는 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실생활에 가까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빔밥이 있습니다. 비빔밥. 처음에 이 비빔밥, 밥 위에 나물이나 계란, 고추장 이런 걸 가지런히 딱 뿌려놨어요. 그런데 한번 이걸 뚜껑을 닫고 흔듭니다. 흔들어. 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한번 봅니다. 볼 때 어때요? 뭐 약간 덜 섞였거나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나 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아무리 반복을 해도 절대로 처음처럼 가지런한 상태는 나오지 않아요. 밥, 나물, 계란 그런 상태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것 자체가 자연에서는 자연스러운 방향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향을 엔트로피가 높아졌다라고 말하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상태고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게 일반적이다. 왜냐?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과 열, 그리고 에너지. 물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다행인 거는 연력학이 제3법칙, 제0법칙도 있다는 겁니다. 네, 1법칙과 2법칙만 했다는 거 얼마나 배려해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어려울 거야. 만약에 전부 이해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거는 강연이 아니에요.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보다 보면 친숙해집니다. 전국민 이과생 만들기 프로젝트. 다음 시간에는 정말 재미있는 전기와 자기 이야기. 네, 특히 말이 흥미진진해요. 전자기학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0: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전자기력이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여러분들을 과학으로부터 생존시키기 위해서 돌아온 과학 생존 전문가, 서바이벌 전문가 궤도입니다. 야, 이번 시간에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재밌겠죠?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기. 세상에 뭐 전기 모르는 분 계실까?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영상도 뭐 TV든 폰이든 뭐 전기로 작동하는 기기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테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주 공간에서 갑자기 두세 시간 정전이 됐다. 야, 너무 편합니다, 이거. 뭐, 어? 그게 정말 짧은 정전이 아니라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상 마비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 그런데 우리는 전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요. 어? 전기라는 건 뭘까요? 호롱불 켜고 살던 옛날엔 전기가 없었는데 사람이 발명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에 원래부터 늘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엔 전기라는 걸 사람이 사용할 만한 지식과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우연히 어떤 전기 현상을 발견해서 전기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지금처럼 전기를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전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것을 쓸 수 있게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죠. 전기를 처음 발견한 건 누구냐? 기록만 따지면 기원전 600년경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처음으로 전기 현상을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의 탈레스는 호박이라는 보석, 호박 아시죠? 그 먹는 호박 말고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노랗고 투명한 호박 속에 있던 모기에서 피를 딱 빼서 공룡을 재현한 거 기억나시죠? 먹는 호박 말고 이런 송진이 굳어서 생기는 호박이라는 보석에 묻은 먼지를 닦고 있었어요. 호박에 먼지를 닦고 있는데 먼지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들러붙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때 닦으려고 썼던 게 헝겊인데 사실 호박이랑 헝겊 사이에서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한 거예요. 당시에 그걸 모르니까 뭐야? 먼지가 점점 더 달라붙잖아. 호박에 마법이 깃들었다.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네, 전기를 영어로 electricity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호박이 electron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힘, 전기, 힘, 힘이라는 의미가 더해져서 electricity라는 단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제일 처음 발견한 전기현상은 정전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기라고 하면 동전기, 움직이는 전기를 뜻해요.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서 쓰는 그런 전기는 당연히 계속 흐르듯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전기라는 표현 잘 쓰지 않고요. 그냥 전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동전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정전기는 그거랑 다르게 정적인 전기라는 뜻이에요. 전기가 흐르지 않고 물체 표면 같은데 정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전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아시다시피 주로 마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했던 정전기 실험을 해볼게요. 어릴 때 하던 실험을 다시 하려니까 약간 두근두근합니다. 이렇게 빈 캔을 놓고요. 네. 풍선을 이렇게 담요에 문지른 다음에 빈 캔을 갖다 대면 30년 만에 해서 그런지 더 신기하네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정말 공부 같은 것도 누가 시켜서 그냥 할 때보다는 어른이 돼서 그냥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마찰로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원자라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도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둘러싼 전자로 나뉘어요. 원자 핵이라는 건 양전하를 띠고요.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물체는 전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책상도 우리가 입는 옷도 공기도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런 물체들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균형을 이뤄서 중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체를 서로 비비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찰을 시켜서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녀석이 한쪽 물체에서 다른 쪽 물체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중성이었던 물체 표면이 각각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네, 보시면요. 실리콘이나 비닐 같은 거는 좀 마이너스가 되기 쉽고요. 유리나 머리카락 같은 건 플러스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서 거리가 있는 가운데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잘 띠지 않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방금 실험을 떠올려 보면 풍선은 고무입니다. 담요는 폴리에스테르 소재입니다. 이 둘을 문지르면 풍선 표면이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방금 설명드렸죠? 네. 이 풍선은 마이너스가 되기 좀 쉬운 녀석인 거죠. 그 상태에서 풍선을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가져가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캔 안에는 또 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이너스 전자들이 가져간 풍선의 전자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서로 밀어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반대로 밀려나니까 플러스가 약간 앞으로 가까이 오겠죠? 그래서 풍선에 끌려서 캔이 따라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전기는 저희도 생활 속에서 정말 무수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하면 더 심하게 이런 현상을 보실 수 있죠. 네, 심하면 막 불꽃도 튀잖아요. 두 물체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데 그 전하 차이가 크면 평소에는 둘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 공기까지 순간적으로 전기가 팍 흐릅니다. 마치 번개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불꽃이 튀는 게 결국은 정말 작은 번개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정전기 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갖고 있는 그 차이를 없애줘야 돼요. 네. 내 손이나 내 몸이 어떤 물체와 닿기 전에 다른 물체와 먼저 닿아가지고, 네. 일단 한번 어떤 전하를 차이가 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전 같은 거, 혹은 클립 같은 거를 소지하고 계시다가, 문손잡이 같은 걸 잡기 전에 동전이나 클립으로 손잡이를 먼저 터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전이나 클립이 일종의 범퍼 역할을 해서 정전기가 동전이나 클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은, 네. 작은 번개는 일어나지 않겠죠. 정전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같은 전하 사이에서는 미는 힘,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양전하와 양전하가 만나면 서로 밀어요. 그리고 음전하와 음전하가 만나도 서로 미는 거죠. 이걸 화살표로 보기 쉽게 해놓은 걸 전기력 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전기력이 작용하는 범위, 그거를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장. 전기장을 선이랑 화살표 같은 걸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대충 전기장 느낌을 보여드리면 같은 크기의 양전하랑 음전하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이런 전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전기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전기장 자체가 전기적 현상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전기장이 형성되면 이 전기장 안에 있는 입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쉽게 전구에 불이 켜지는 과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터리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전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장이 전선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원래 전구 안에 있던 전자들이 평소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전기장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전자가 원래보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진동하면서 주변 입자들이랑 막 부딪혀서 열과 빛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전구가 켜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전자가 배터리 음극에서부터 전구까지 막 달려가서 이어 달리기 바톤 터치하듯이 에너지를 딱 전달해요. 그럼 전구가, 어이구, 에너지 오셨어요. 반짝?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불이 바로 켜지는 건 원래 필라멘트 속에 있던 전자가, 원래 있던 거. 얘가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기가 달려가. 야, 너 불을 켜줄게. 야, 땡. 네,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전기현상을 만들어내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그리고 배터리는 이 전기장이 요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극에 몰려있던 전자가 결국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다 닳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드디어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자기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력을 알아보기 위한 첫 단계로 제가 자석이랑 철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자석은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시간에 거의 빠지지 않는 준비물이죠. 이렇게 막대 자석에 철가루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벌써 모양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호, 보이십니까? 보시죠, 보시죠.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해서 철가루가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를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아까 본 전기장이랑 뭔가 느낌 비슷하지 않으세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철가루 모양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장에서 전기력은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향하거든요. 자기장에서 자기력의 방향은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네. 근데 N극과 S극이 왜 N극, S극이라고 불리는지. 뭐, 이거는 뭐, 북쪽, 남쪽을 가리키는 North와 South에서 비롯됐다는 건 이제 아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입니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16세기 영국 물리학자 윌리엄 길버트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지구처럼 구형인 자석으로 실험을 해서 지구가 자석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합니다. 재밌는 게 그전에는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북극성이 잡아당겨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를 거대한 자석이라고 하면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를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보통 자석에서 빨간색 N극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늘 북쪽을 향하게 되는 이유는 북쪽이 실제로 S극이기 때문인 거죠. 야, 재밌지 않습니까? 북쪽, 노스잖아. 근데 거기가 실제로 S극이야. N극을 잡아당기는 S극이 있는 곳이 북극인 겁니다. 그러니까 N극이 북쪽을 보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이름을 N극이라고 붙인 거죠. N극과 S극, 이 정도면 대략 이해하셨을 것 같네요. 다시 자기력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자기력이라는 건 전기력과 비슷한 성질을 보입니다. 물체의 자성이 강할수록 자기력은 강해지죠. 그리고 자성을 띤 물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반대 극은 서로 당기지만요. 같은 극은 밀어냅니다. 그런데 비슷한 줄 알았던 전기력과 자기력 사이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재밌는 겁니다. 우리 아까 실험했던 자석을 한번 줄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어? N극, S극 있잖아요. 쪼개면 아, 얘는 이제 N극이네. 얘는 S극이네. 이렇게 될 것 같죠. 재밌는 게 자석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N극과 S극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자석이 N극과 S극, N극과 S극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계속 잘라도 계속 새로운 N극과 S극이 생겨나는 거예요. 최대한 짧게 정말 극단적으로 가서 원자 크기만큼 쪼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원자 하나하나가 정말 전자 수준까지 쪼개도 아주 작은 자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이게 바로 자기력의 오묘함이에요. 전기력은 아까도 봤지만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죠? 음전하를 띈 입자와 양전하를 띈 입자를 떼어놓으면 한쪽은 음전하, 한쪽은 양전하 상태가 됩니다. 그걸로 전기장이 생기고요. 그런데 자기장도 이렇게 특정한 극을 띠는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과학자들이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런 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기력과 자기장, 야, 이 두 가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쉽게도 과학자들은 전기장을 만드는 전하처럼 자기장을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도 같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마디로, 야,

웰스테드는 이것에 착안해서 비슷한 실험을 반복합니다. 야, 전기력과 자기력, 전기와 자기는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상하게 뭐야? 서로 영향을 준다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웰스테드가 전류와 자석의 상호작용을 발견한 다음에 앙페르라는 과학자가 빙글빙글 도는 전류가 자석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희 어릴 때 원통형 물건에 코일을 빙글빙글 감아서 자석 만드는 실험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도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 이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실험을 해보면 그게 기억에 정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연결하면 자석같이 되는데 전기로 자석을 만든다고 해서 전자석이라고 부릅니다. 딱 그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처럼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 코일을 여러 번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렇게 코일을 여러 번 촘촘하게 감아놓은 걸 솔레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만든 강력한 전자석이 우리 실생활에 알게 모르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쓰레기장에서 자석에 붙는 철 같은 금속이랑 안 붙는 알루미늄 같은 금속 구분할 때도 거대한 전자석이 사용됩니다. 달라붙는 금속만 딱 붙였다가 쫙 이동해가지고 이제 내려놔야 될 때 전류를 안 흘리면 딱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이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류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알아낸 이후에 과학자들은 전기와 자기의 연관성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학자죠. 마이클 페러데이라는 물리학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페러데이는 이름을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고 위대한 과학자고요. 이분이 사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실험 물리학자인데요. 사실 이분은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정말 이일 저일 뭐 복사실에서 재봉공으로도 일하고 막 이러면서 틈틈이 막 책 보고 실험하고 하면서 결국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훌륭하세요. 좀 배우상입니다. 굉장히 미남이시고요. 분위기 자체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페러데이가 어떻게 과학자가 됐느냐? 그분이 19살 때 영국 왕립연구소에서 험프리 데이비라는 유명한 화학자 강연을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데이비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연구 성과를 본 데이비가 페러데이를 조수로 채용을 하죠. 그 후로 거의 50년 가까이 왕립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거죠. 그런데 사실 페러데이는 천재는 아니었어요. 네, 약간 가방끈도 짧다 보니까 수학에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식 같은 걸로 정리도 잘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걸 오히려 많이 남겼어요. 페러데이의 궁금증은 이거였어요. 만약 전류가 자석을 만들 수 있다면 반대로 자석도 전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한지 몰랐어. 하지만 이게 가능한지 계속해서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실험 있잖아요. 천재들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 10번 해보면 안 되거든. 근데 페러데이 천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무려 10,000번의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 성공해냈어요. 네, 자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그 과정을 그분의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 성공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선 돌돌 감아놓은 솔레노이드에 자석이나 전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발생합니다. 자석이 움직이면 자기장이 거기에 맞춰서 변하겠죠. 이렇게 자기장에 변화를 주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이 페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발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전에는 전기를 만들 때 그냥 깨작깨작 만들었어요. 막 마찰시켜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제 그냥 빡빡 아니면 전지 가지고 막 야 이게 전기다 찔끔찔끔 이런 느낌이었어. 그런데 페러데이가 쉽게 전기를 계속

방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냐면 지금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가 전부 다 이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풍력 발전. 어? 돌려, 돌려. 뭐가 돌아가죠? 어. 이 날개가 돌아가. 그죠? 화력 발전, 화학 에너지로 물을 끓입니다. 끓어오른 물이 수증기 형태에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터빈을 돌려요. 돌려, 돌려, 돌려. 수력 발전. 낙차를 이용해서 물이 내려오면서 돌려, 돌려, 돌려.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막 아이언맨처럼 막 징 전기 나와 이런 게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은 역시 핵 분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오는 열 에너지로 또 물을 끓여서 또 수증기 올라오면 터빈 돌려 돌려. 결국은 전부 다 자석이나 코일을 돌리는 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차이지 전부 다 돌려 돌려 돌려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전기를 만드는 원리는 페러데이가 이걸 발견한 이후로 전부 똑같습니다. 아, 물론 뭐 핵융합 발전이라든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기 자체를 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결국 돌려돌려로 전기를 만든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자기 유도는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작은 물건에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교통카드입니다. 교통카드에는 얇은 메모리 칩이 들어있는데요. 이 칩에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카드에 배터리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카드를 쓸 때마다 충전해야 된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카드 안에 전류가 흐르냐? 교통카드를 갖다 대는 단말기 근처에 자기장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장이 변하니까 교통카드 안에 코일의 전류가 유도가 돼서 메모리 칩에 있는 정보를 딱 단말기 근처에 가져갔을 때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충전기를 전원에 연결하면 충전기 안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발생하죠. 이거는 전기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장이 핸드폰 속에 있는 코일에 또 유도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자기가 이번엔 전기가 되는 거죠. 충전기랑 핸드폰의 코일 위치가 잘 안 맞으면 충전이 잘 안 되기는 해요. 하지만 잘만 맞으면 충전 효율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전기와 자기 그 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전류라는 게 사실은 전자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자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면 자기장을 만드는 다른 어떤 존재를 가정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자라는 녀석이 전기장도 만들고 자기장도 만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자가 만들어내는 마치 늘 붙어 다니는 일환성 쌍둥이 같은 두 가지 현상이다. 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 전자가 만드는구나. 그래, 너는 전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야, 자기장도 전자였어? 전자 때문에 전기와 자기, 이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를 따로따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합치자. 그래서 전자기장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합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정리한 끝판왕이 있습니다. 초울트라 슈퍼 수학 천재 제임스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전기와 자기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걸 넘어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수학적으로 정리해버린 거죠. 그런데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를 수학으로 정리하다가 아주아주 아주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뉴턴과 함께 고전 물리학의 투톱으로 손꼽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연구실에 맥스웰의 초상화가 걸려있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죠.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더 존경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수학 천재 맥스웰 도대체 뭘 발견한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맥스웰 방정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기장의 근원은 전하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장의 근원이 없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맞는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전류와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맞는다는 겁니다. 뭐 생각보다 새롭지 않죠? 네, 여태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한 게 이거예요. 사실상 맥스웰이 발견한 건 없고요. 남의 연구 결과를 공식으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발견한 내용을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어떤 체계화된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맥스웰이 더 위대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맥스웰이 자신의 천재적인 수학 능력으로 이 모든 식을 하나로 관통하려고 한 거죠. 이 과정은 사실 우리가 대학교 수학 시간에나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식들은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묶는 연립 방정식으로 만들었더니 그 결과가 파동 방정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파동. 파동은 진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파동의 속도도 딱 보니까 계산할 수 있어서 해봤더니 대략 초당 2억 9,979만 2,458m.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가 나옵니다. 이런 녀석 하나 있죠? 네, 뭔지 아시는 분 계시죠? 혹시 느낌 오셨나요?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아, 소름. 와, 왜 소름 돋는지 모르시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전기와 자기의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죠? 전기와 자기의 방정식. 근데 그 결과가 나온 게 뭐냐? 빛의 속도. 즉, 지금까지 몰랐던 빛의 정체가 수학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빛이라는 게 바로 전기와 자기가 진동하는 전자기파의 하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것도 오직 수학만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요. 문제 풀다 보니까 6개 숫자가 나왔어. 숫자 6개가 나왔네? 뭐지? 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 뭐야? 이번 주 로또 당첨번호 알아낸 수학이었구나. 와, 대박이다. 그러면 뭐야?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이 문제 풀이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지금 로또랑. 빛의 속도가 나왔다는 거야. 제가, 지금 전기와 자기가 빛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즉, 빛의 정체가 전기와 자기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즉, 전자기파였던 거죠. 야, 당시의 물리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고전 물리학의 완성, 정점을 찍은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과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세기와 함께 찾아온 현대 물리학의 혁명은 바로 이 빛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엔 현대 물리학의 두 축,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차라리 깨부수고 싶을 정도입니다.
1: 했다가 다시 이제 평온 상태로 이제 이렇게 자신이 어깨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무르죠. 뭐랄까 칼로 살을 이렇게 베는 통증이라고 그럴까?
0: 어깨가 망가지니 팔도 쓰지 못합니다.
2: 이 상태가 더 이상은 안 가니까 이쪽이 간지러워도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괜찮으니까 이쪽을 다 이쪽 오른손으로 쓰게 되고.
3: 눕는 순간부터 이제 다 아파요, 이제. 안 아프고 그냥 통증 없이 좀 살아봤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0: 하루 평균 3,000번 이상 사용하는 어깨 관절.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크죠.
4: 60세이다. 그러면은 60%에서 회전근개 힘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엄청나게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차라리 이 팔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신 분들이 간혹 오세요.
0: 다양한 어깨 질환으로 고통받던 지원자들. 그리고
2: 이만큼 올라가요.
4: 아, 그래요?
2: 자랑해야지.
0: 단 14일 만에 일어난 기적같은 솔루션. 수술까지 가기 전에 통증에서 벗어나 어깨 펴고 사는 법. 귀하신 몸 어깨 건강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세수 한번 하려고 해도 곡소리부터 나는 영신님의 아침. 왼팔이 불편하신지 오른팔만 사용하고 계시네요.
5: 어머님, 왼쪽이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6: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5: 아, 손이?
6: 네, 그러니까 여기로 이걸로 지금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5: 오른손으로?
6: 네.
0: 통증이 시작된 건 2년 전. 예순을 넘기면서부터인데요. 지금까지도 왼팔은 전혀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는 통증은 제일 아픈 게 요만큼이에요. 요 정도. 여기 왜 우리 동그랗지 않아요? 어깨 만지면 이렇게 딱 잡히는데 여기. 근데 이제 얘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면 여기가 이제 팔이 예방주사 맞는 시기로다가 아프듯이 이제 아픈 거죠.
0: 문제는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위로 올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2: 이게 팔을 드는 거를 이 이상 더 못 들고 그다음에 옆으로도 이거 이상 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뒤는 이거 최대한 치가 이거예요. 뒷짐 짓는 걸 못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을 가도 공중화장실을 가도 저는 이제 늦게 나오게 되는 옷을 입으려면은 이게 돌아가야지 바지를 이렇게 잘 하는데 이걸 다 못하는 거예요. 한참 걸리는 거예요.
0: 시간이 흐를수록 왼쪽 어깨 관절은 점점 더 굳어가는데요. 팔을 위로 드는 것도 뒤로 돌리는 것도 힘들다 보니 혼자 옷 갈아입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2: 도수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뼈에다 넣는 그 주사, 통증 주사 맞고 했는데 한 두 달 지나니까 이게 또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아픈 거죠.
0: 양쪽의 움직임을 비교해봤는데요. 오른팔은 앞으로 올려보니 거의 180도까지 잘 올라가죠. 그런데 왼팔은 120도까지 올리는 것도 버겁습니다. 양옆으로 올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죠. 오른팔보다 왼팔이 더 안 올라가네요. 아이고. 영신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엑스레이 검사와 초음파 검사, 어깨 가동 범위와 근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4: 혹시 어깨에 뭐 다치시거나 그러신 적 없으셨어요?
2: 그런 적은 없어요. 독감을 맞고 한 2주 지났는데 그때부터 조금 아파서 이거 주사를 잘못 맞았나 했는데 이게 조금 네. 옮겨 다니더라고요.
4: 네. 오른쪽 먼저 좀 올려보실게요. 천천히 오른쪽. 네, 여기는 견갑골이 이렇게 좀 잘 움직여요. 자, 이쪽 한번 올려보세요. 이쪽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2: 네.
4: 한 30도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2: 네.
4: 내리셔도 됩니다. 열중 샷 한번 해보실게요. 예, 네, 내리셔도 돼요. 네. 현재의 증상만으로만 말씀을 드릴 때, 네. 50견은 확실히 있으신 거예요. 아, 네. 전형적인 증상이고,
6: 네.
4: 50견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네. 관절 범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네, 그것을 이제 50견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50견이라는 명칭은 조금 잘못됐어요. 50대 생긴 데에서 50견인데,
6: 네.
4: 60대, 70대, 20대, 30대 다 생겨요.
0: 우리의 어깨는 상완골, 견갑골, 쇄골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의 접촉면을 덮은 연골로 서로 연결돼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조직인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낭이 붓고 두꺼워지면서 관절이 움직일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건강한 어깨는 팔을 머리 위까지 잘 올릴 수 있죠. 하지만 50견, 즉 동결견 환자들은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기 어렵고 이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 팔을 양옆으로 벌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팔을 뒤로 돌려서 열중 쉬어 자세를 할 때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앞, 뒤, 옆 모든 동작의 움직임에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4: 동결견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데 그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나 혹은 뭐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이러한 질환들이 있으면 동결견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동결견은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 해가지고 아픈데 오히려 이게 뭐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도 그게 그 안쪽에 중요한 뭐 회전근개 근육이나 이런 곳에 이제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그 관절낭 주머니를 넓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 동결견은 통상 2년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처음엔 통증이 극심하다가 어깨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마지막엔 굳었던 어깨가 풀리며 회복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4: 김영신님은 관절 주머니, 좁아져 있는 관절 주머니를 넓혀야 되고
6: 네.
4: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견갑골이 요거밖에 안 움직이니까 네.

0: 이걸 이렇게 움직이게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매일같이 스트레칭 운동을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 운동은 너무 아프면 안 되고 살짝만 아프게.
1: 두 번째 귀하신 몸. 30년 동안 취미로 테니스를 해온 남균님. 고통 끝에 귀하신 몸에 신청해 주셨다는데요.
2: 아이고 아프라 씨. 일로 온다 이렇게 받으려면 아파.
3: 제2의 인생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동력.
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는 66세 남균입니다. 평소에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테니스인데 작년 초부터 갑자기 이 어깨가 통증이 와서 병원에도 다녀보고 치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아직도 그 통증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젊은이들과 붙어도 밀리지 않는 테니스 실력자였지만 최근엔 어깨 통증 때문에 실력 발휘가 잘안 됩니다. 테니스장에 나오는 횟수도 부쩍 줄었죠.
2: 아유,
1: 마음은 아직 한창인데 몸이 영안 따라줍니다.
3: 나오면 어느 정도 아프던 부위들이 조금씩 조금 덜 아프다고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한 30, 40분,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 통증이 와요.
1: 전국을 누비며 테니스 대회를 휩쓸던 과거의 영광이 아직 생생한데요. 현실은 진땀이 줄줄. 운동 후 스트레칭만 해도 고통이 따릅니다.
3: 안쪽으로 가나 봐.
5: 평소에도 이렇게 아버님이 많이 좀
6: 네네.
5: 불편해하세요?
6: 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억소리를 자주 하더라고요. 어깨가 쓰는 행동은 될수 있으면 안 시켜요.
3: 약간의 통증은 재작년부터 오기 시작했었어요. 테니스를 치고 오면 여기 부위가 딱이 부위예요. 이 부위가 굉장히 아파요. 그냥 많이 써서 오는 근육통인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횟수가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5: 뭐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래봐야 그거 하나 취미 활동인데 뭐 그거 조금 뭐안 한다고 뭐 그게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사실은 얘기하죠.
3: 그렇게 생각할 수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워낙 또 그게 거기서 오는 또 행복감이라든가 그리고 쾌감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다가 한 3주 쉬었어요, 요즘에.
1: 특히 오른팔이 안 좋은데요. 앞으로 올리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옆으로 올리는 게 어렵고 통증이 생깁니다. 남균님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 어깨 가동 범위와 근력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아래로 내릴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자, 버티세요. 힘. 어이구, 어이구. 네, 이렇게 할때 많이 아프셨어요?
3: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 겁이 나요.
0: 겁이 나요. 지금 여기 아프셨고. 지금 회전근개는 부분파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네, 그
0: 네.
3: 얘기를 들어요.
0: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지금 부분파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이 자꾸 자극을 받으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1: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둘러싼 네 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하는데요. 어깨를 회전시키고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회전근개가 찢어져 떨어진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요. 찢어진 정도에 따라 부분파열과 완전파열로 나뉩니다. 부분파열은 힘줄이 뼈에 연결돼 있지만 부분만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고 힘줄이 뼈에서 떨어지면 완전 파열이라고 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관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기 치료.

0: 중요한데요. 파열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만약 찢어진 크기가 2에서 2.5cm 이상이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동결견은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팔 올려보세요 하면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더 도와드려 볼게요 하면은 한 요 정도 더 올려요. 이게 관절 주머니 자체가 아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해도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동결견이고,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파열이다. 심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팔을 아예 못 올립니다. 팔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올리거든요. 제가 옆에서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번쩍번쩍 올라갑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주면은 올라가는 거고, 동결견은 주머니가 쭈그러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해도 안 올라가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운동을 덜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팔뼈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 힘줄이 자꾸 자극을 받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면 생활 습관에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팍 짚고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좀 하시면 안 되고.
2: 힘을 주는 게.
1: 네네. 예.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확 올리는 거.
2: 그거는 안 해요. 전
1: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3: 아이고 아프라.
0: 이제 어깨에 무리를 주는 동작, 특히 테니스나 욕실 청소처럼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1: 부분 파열이 있었을 때 그게 저절로 치료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권유를 한 이유는 그 부분 파열이 있는 데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극을 덜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분 파열이 있는 그 다른 주변에 있는 힘줄들이 더 잘 작용을 해서 이 부분 파열의 역할을 얘네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운동을 권유하는 거죠.
0: 세 번째 귀하신 몸.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어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채님. 지난밤에도 내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4: 지금은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긴 하는데 통증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아침에는 좀 더 심하고. 잘 때 더 이제 저는 자면서 누워있으면 여기가 찢어지는 것이 아프거든요.
0: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잔 날은 아침에 유독 더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다 보니 자세도 점점 망가집니다.
5: 꼭꼭 쑤시고 애리고 하는 것이 계속 있는 데다가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해지는 것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꾸 더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이 느낌이.
0: 15년째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영채님. 대형 차다 보니 기어 바꾸는 것부터 핸들을 돌리는 것까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깨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6: 운전하실 때 어떤 때가 어깨가 제일 아프세요?
5: 기어 넣을 때 하고요. 회전할 때.
0: 하루 꼬박 5시간. 운전대 앞에서도 어깨 통증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죠.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만져봐도 통 나아지지는 않는데요.
7: 내리막을 내려오는데 안전하게 잠수하는.
0: 그날 밤 식탁에 앉은 영채님. 올 초 방송통신대에 진학하며 공부를 시작하셨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 그런데 자세가 영 불편해 보이죠?
6: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이 자세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5: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 불편하죠. 어디서 막 몸부림을 쳐가면서 하죠. 이렇게 양발을 이렇게 올렸다가 팔을 이랬다가 어깨도 이랬다가 서너 시간 하면은 힘들어요.
0: 좁은 식탁에서 공부하느라 다리도 펴지 못하시네요. 목은 앞으로 쭉 나오고 어깨는 안쪽으로 굽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채님, 어딘가 낯이 좀 익은데요. 혹시 지난해 귀하신 몸에 출연하지 않으셨나요?

0: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던 게 벌써
1: 1년 됐습니다.
0: 가까이 됐어요.
1: 예.
2: 아, 지난해 방송된 귀하신 몸 어깨통증 프로젝트. 그때 그 출연자 맞으시죠? 당시 50견, 그러니까 동결견을 진단받고 맞춤 솔루션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겪었던 분이신데요. 통증도 나아지고 안 올라가던 팔도 잘 올리게 되셨었고요.
1: 사실이야? 정말이야? 운동만 해갖고 돼? 뭐 그런 말들 많이 들었고요.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또 지시사항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팔이 그렇게 올라가더라. 그 외에 몸이 이제 저기 좋아지니까 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죠. 뭐 마음껏 탁구도 치고 또 이 철봉도 하고.
2: 지난해 귀하신몸 출연 이후 통증에서 해방돼 좋아하던 탁구도 무리하게 치고 어깨 스트레칭은 소홀히 했다는 영채님.
1: 안 아프니까요. 첫째는 안 아프니까. 이렇게 갑자기 아프게 될 줄 몰랐죠. 안 아프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2월 달까지는 그렇게 아픈 걸 모르고 잘 지냈어요. 근데 2월, 금년 2월 들어와서, 뭐, 또 땡신거리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아픈 통증하고 그때는 이런 데 다 아팠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군데만 아파요, 여기만.
2: 다시 시작된 통증은 지난해와는 다른 부위,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3: 어깨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프세요?
1: 그 앞에 여기가 이렇게 톡 쳐나온 부분 있죠? 여기가 이렇게 무슨 어젯밤에 잠을 굉장히 못 잤어요.
3: 저희 초음파를 한번 찍었었는데 근데 힘줄 위에 얇은 그 활액낭이 있어요. 활액낭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이렇게 두꺼워졌다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거고 이러한 염증 때문에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런 몇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 거죠.
2: 활액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두꺼워졌고 이 때문에 새로운 통증이 유발된 건데요.
3: 지금은 충돌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이 위에 있는 견봉과 이 아래에 있는 상완골이 서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데 여기에 그 활액낭이라는 그 조직이 엄청 두꺼워져 있으면 이렇게 좁아졌을 때 그 활액낭이 자극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증후군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
2: 활액낭, 즉 점액낭은 뼈와 인대, 힘줄이 만나는 부위에 채워져 있는 액체 주머니인데요.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서 두꺼워지면 뼈가 움직일 때마다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평소 자세도 원인이 되는데요. 등이 구부정하고 어깨가 말린 자세도 어깨 충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어깨가 약간 좀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어깨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구부러져 있으니까 좀만 움직여도 뼈랑 뼈랑 닿아버려요. 그러면 이 염증이 계속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깨가 구부러진 이유는 이 어깨를 이렇게 펴주는 등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광배근을 키우면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줘요. 그러면은 움직일 때 훨씬 편안하게 움직여져요. 어깨는 당당한 자세여야 돼요. 항상 이렇게 어깨 쫙 펴고 어깨는 이렇게 내리고 그런 자세 해야 목이 앞으로 빠지는 거를 방지하면서 잘 쓰실 수가 있어요.
1: 전에 하고 나서 또 아픈 것이 이게 내가 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다행히 이제 다른 부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이거에 대한 치료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 솔루션에 앞서 먼저 어깨 관절의 염증을 줄여야 하는데요. 항염증 효과와 통증 경감을 위해 세 분 모두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3: 저희가 초음파에서 염증이 명확하게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염증을 가장 빨리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사 치료거든요. 그리고 주사로 인해서 통증이 빨리 사라져야 그래야지

0: 운동을 또 열심히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서 첫 번째는 주사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1: 이후 각자의 증상에 맞춘 운동 처방을 받았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 운동 시행 여부를 매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0: 요거를 살짝 아플 때까지만 네. 너무너무 아프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살짝 요 기록은 저한테 남아요. 저 운동을 안 하시면 안 하신 거가 다 남습니다. 그래서.
1: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어깨 통증은 줄이고 가동 범위는 넓히는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0: 그러면 운동을 한번 저와 같이 배워볼 텐데, 제가 알려드릴 운동 컨셉은 두손 번쩍 어깨 운동법이에요. 어떤 운동법이라고요? 네. 세분다또 공통점이 뭐냐면, 자세가 안 좋아요. 자세가 안 좋아요.
1: 인정합니다.
0: 네,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들 어깨가 굽어 있고, 목을 앞으로 내밀고, 등을 구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깨는 어깨 관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날개뼈. 그리고 날개뼈는 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을 펴지 않으면 어깨가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허리를 펴야 됩니다, 일단. 허리를 펴야 되고요. 제가 쿠션을 드렸는데 쿠션을 앞으로 빼신 다음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딱 끼우세요. 다리와 골반을 고정시킨 거예요. 등을 스트레칭할 때는 팔을 쭉 뻗어서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50견도 있으시고 어깨 아프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을 어깨 위에 가볍게 올리시고 허리를 펴시고 뒷목 늘린 다음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쭉 돌아보세요.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내쉬는 호흡에 후 오른쪽으로 돌아보세요. 자, 끝까지 돌려야 돼요. 오른쪽 왼쪽을 1회로 해서 총 10번을 해주시면 돼요.
2: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는 스트레칭. 동결근과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인 세 분 모두에게 필요한 공통 운동법입니다.
0: 이번에는 어깨를 펴는 운동을 해야 돼요. 어깨를 펴고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신님은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팔을 이렇게 올리시고 W자를 만들었죠. 이게 수직이 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어깨보다 약간 뒤쪽으로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 날개뼈 있죠? 날개뼈를 서로 모아주면서 등을 한번 펴주시고 후 중간에서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쭉 올렸다가 마치 이 팔뚝이 벽에 붙어 있다고 상상하시고 다시 들여 마시면서 중간으로 오셨다가 내쉬면서 어깨를 쭉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회씩 2세트를 하시면 돼요. 일단 항상 바른 자세 기본이에요.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팔을 양옆으로 벌립니다. 제가 옆모습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어깨가 굽은 분들은 여기서만 이렇게 움직여요. 아,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깨 내리고, 날개뼈를 뒤쪽 아래로 살짝 끌어내린 상태에서 팔을 수직으로 만드세요. 배 집어넣고, 팔을 옆으로. 이 범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 범위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2: 굽은 어깨를 펴고 승모근과 척추 뒤쪽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 모든 어깨 질환에 적용 가능합니다.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을 해결하고 어깨 쫙 펴고 살기 위한 귀하신 몸 어깨 건강 프로젝트. 솔루션 11일째.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은 남균님. 처방받은 운동을 매일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테니스처럼 활동적인 운동을 즐겨했던 남균님이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깨닫고 계시답니다.
3: 운동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뭔가 운동을 하고 나서 조금씩 저에게 찾아오는 변화,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2: 과거 옷을 벗을 때마다 안간힘을 써야 했었는데요.

0: 이게 되게 힘들어요.
1: 이제는 한결 편해 보이죠?
2: 아버님 옷 벗는 건 좀 어떠셨어요?
0: 옷 벗는 부끄러워졌죠.
2: 아무래도. 보니까 그냥 휙 하고 그냥 벗으시네. 저거는 네. 한참 걸리셨는데?
0: 그거 이게 많이 드러나고 보세요. 저는 입을 못 했는데 지금 조금 아프긴 한데 그 지금 하잖아. 아프긴 한데 그걸 이렇게 하잖아.
1: 불과 11일 전에 비해 팔을 옆으로 올릴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귀하신 몸이 아니죠.
3: 네, 안녕하세요.
4: 아유, 어서 오십시오.
3: 네, 운동 열심히 하셨나요?
4: 예, 예. 네. 들어오세요.
3: 이제 남견님께서 자세가 굽어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예. 하는 구부정한 자세가 있잖아요.
1: 구부정한 등 안으로 말려 들어간 어깨를 해결해야 어깨의 통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남규님의 맞춤 솔루션은 바로 근육 운동인데요.
3: 어깨가 충돌 일어나지 않게 어깨를 펴면서 팔을 아래로 살짝 이렇게 끌어당겨서 어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광배근입니다.
1: 광배근을 강화시키면 어깨관절의 상완골이 아래로 내려와 회전근개의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문고리 같은 데다 이걸 걸어요. 건 다음에 동작은 어떻게 하시냐면 가슴을 펴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뒤로 보내면서 가슴을 쭉 펴는 거예요. 하나. 네, 네. 그 배에서 노젓기 할 때 이렇게 해서 노를 잡고 뒤로 당기잖아요.
4: 네, 네.
3: 그래서 이 동작이 노젓기 동작, 로잉 동작이라고 해요. 등에 힘을 주고 다시 천천히 팔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팔꿈치 뒤로 보내면서 네, 가슴 펴주시고 등을 모아주시고 다시 천천히 팔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1: 무엇보다 허리는 굽게 어깨는 쫙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5: 근력 운동은 그 회전근개 힘줄이 자꾸 자극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 위팔뼈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권유를 하고 있고 이 위팔뼈를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근육 중에 하나가 우리 등에 커다랗게 형성이 되어 있는 광배근이에요. 그래서 광배근을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운동을 권유하고 있어요.
1: 지난해 50견이라 불리는 동결견을 진단받고 귀하신 몸 솔루션에 참여했던 영채님.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스트레칭 운동을 게을리해 이번엔 어깨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았죠. 다시 심기일전, 매일 회복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2: 힘들진 않으세요?
6: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양쪽 어깨가 좀 뻐겁고 무겁고 그랬는데 지금 왼쪽, 오른쪽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왼쪽은 아직 그 상태가 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전에 한 통증이 8 뭐 이 정도였다면 지금 6, 7 정도.
2: 조금 낮아졌죠.
6: 조금 낮아졌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시로 땡신거리던 것이 좀 많이 그 간헐적으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1: 하루 5시간 버스 운전을 해야 하는 영채님을 위해 송영민 소장님이 출동했습니다. 운전 중 자세를 분석해봤는데요. 큰 핸들을 돌리고 기어를 바꾸느라 쉬지 않고 어깨를 쓰는 영채님.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 옆모습을 보니 목이 앞으로 나와 있네요.
3: 머리 쪽에 있는 부분 있죠?
6: 예.
3: 이게 완전히 수직이 아니에요. 그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돌아서 앞으로 살짝 밀어주고 있어요.
6: 예.
3: 그러니까 나도 본의 아니게 등은 시트 가운데로 등이 들어가는데 머리는 약간 나도 모르게 내밀게 돼요.
6: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3: 예, 내밀게 돼요. 머리가 약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출렁거리니까 목 근육이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핸들 크게 돌려야 되죠? 예.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6: 예.
3: 자, 쿠션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항상 이게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게 중요해요.
6: 예.
3: 그래서 이제 선생님 허리 쪽에다가 네, 이렇게 가볍게만 받쳐주면 됩니다. 기어도 만져보시고 사실 허리만 펴졌을 뿐인데 어깨 움직임이 편해져요.
6: 예, 그러니까요.
1: 어깨 충돌 증후군엔 자세 교정이 중요합니다. 허리 쿠션으로 등을 곧게 펴니 어깨도 쫙 펴집니다. 앞으로 나왔던 목도 뒤로 들어가고요. 50견이라 불리는 동결견을 진단받은 영신님.
7: 운동하기 전에 찜질팩을 하고 하면은 좋고, 운동 끝난 다음에 냉찜질팩을 하라고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8: 아, 그래서 운동 전에 온찜질?
7: 네네네. 온찜질을 먼저 하고.
8: 지금 솔루션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님?
7: 네.
1: 온찜질은 운동 전. 운동 후 아플 땐 냉찜질이 좋은데요. 솔루션 시작 후 일주일, 영신님은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 스트레칭 운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동결견은 굳은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늘리기 위한 스트레칭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신님에겐 동결견을 위한 특별 처방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장우산이나 긴 막대를 활용해도 좋은 스트레칭인데요.
7: 많이 가죠.
3: 이런 바가 없을 때는 장우산 이용하시면 돼요.
7: 네네.
3: 장우산. 이쪽 손으로는 옆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팔꿈치 붙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팔을 들어서 바닥 쪽으로 찍어 누르듯이 천천히 돌려주면 밀어보세요.
7: 아.
3: 여기, 여기, 여기. 아. 네, 왔어요. 네, 왔죠? 자, 몸 붙이고 팔로만 이렇게 해서 자, 잠깐 한 3초 정도 잠깐 머무르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다시 원래대로 천천히.
8: 꾸준히 해보시니까
7: 네.
8: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7: 효과가 많이 나와요. 어깨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고 팔 올라가는 거, 깨는 거. 이제 요만큼 그래도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 간대는 거, 여기까지 안 갔어요. 샤워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아직은 그래도 요 정도 간 것만 해도 많이 간 거고.
1: 덕분에 불과 일주일 만에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던 왼팔. 이젠 120도까지 올라가네요. 와, 운동만으로도 이게 가능하군요.
7: 아, 네, 안녕하세요. 들으세요.
3: 네. 아,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7: 네.
3: 아니, 근데 표정이 좋으세요.
7: 네, 많이 좋아졌어요.
3: 어떻게 팔, 어떻게 조금 더 올라가요?
7: 아니, 이만큼 올라가요.
3: 아, 그래요?
7: 자랑해요, 아직.
3: 아, 이제 두손 번쩍 조금만 더 하면 하시겠네요?
7: 예. 이제 이 정도 되니까는 네. 아마 다 하면은, 그죠?
3: 네.
7: 이것도 많이 펴지고.
3: 아.
7: 자, 여기 하면서
1: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동네 근린공원마다 있는 운동기구를 활용해 볼 건데요.
3: 이거 어떻게 쓰세요? 이게 50견에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7: 네네.
3: 그런데 지금 부담이 되잖아요.
7: 네.
3: 뒤로 조금 와보세요.
7: 약간.
3: 팔을 네, 앞에서 올릴 수 있게. 그다음에 왼쪽이 안 좋잖아요. 네. 오른쪽 팔로 내리고 왼쪽 팔이 올라가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7: 네.
3: 이렇게 하나. 스트레칭을 해주고 다시 반대로. 가장 기본 동작은 반대쪽 팔로 반대쪽 어깨를 올리는 거예요. 팔을 올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먼저 운동을 하고 팔을 살짝 벌려서 반발짝 앞으로 오신 다음에 오른팔 내리고 왼쪽은 옆으로 올리는 거예요. 옆으로.
7: 아, 예.
3: 예, 안 되죠?
7: 네네.
3: 다시 왼쪽 팔꿈치 구부리고 오른쪽 팔 뻗으면서 올리는 거예요.
1: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프지 않은 팔로 아픈 팔을 위로 당겨줘야 합니다. 아픈 팔엔 힘을 주면 안 되고요.
5: 스트레칭 운동은 그 약간의 통증을 느낄 정도까지만 하라고 저희는 권유를 하고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같은 동작을 10번씩 하라고 권유를 하고는 있어요. 밤에 어깨 통증으로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

0: 먼저 영신님.
1: 안녕하세요, 영신님. 네, 여기 앉으시고요.
2: 네.
1: 네. 참 2주라는 시간이 길면서 되게 짧네요.
2: 네, 맞아요.
1: 네. 일단 관절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팔을 바깥으로 올리는 거는 거의 두 배가 되셨어요. 범위가.
2: 예, 예.
1: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지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뭐 팔 앞으로 올리는 거랑 네, 뒤로 네. 하는 거랑 다 좋아하셨어요.
2: 네.
1: 근데 말씀하신 대로 팔 뒤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원래 가장 회복이 늦고 나중에는 다 언젠가 다 회복이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천천히 회복이 되니까 네. 지금처럼 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네.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0: 네. 왼팔을 양옆으로 올리는 자세 그리고 앞으로 올리는 자세까지 와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가동 범위뿐 아니라 어깨의 근력도 두 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1: 느낌이 어떠세요?
2: 기분부터 좋죠.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 드니까는 네. 벌써 생활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든지 좀 이제는 내가 도전해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들었어요.
1: 사실 동결견이라는 거는 저희 교과서에도 뭐 2년, 3년 이렇게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거든요. 동결견은 사실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시고 그리고 기저질환, 예를 들어서 뭐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이런 분들은 또 잘 생기시거든요. 다시 동결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꾸준히 계속 해나가셔야 되죠.
3: 우리 진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2: 네,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 많이 보잖아요. 이제 저 정도 2주 솔루션에 저렇게 좋아질까? 정말? 근데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좋아져요. 저희 남편도 어깨가 많이 펴졌다고.
1: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한 번만 좀 볼게요. 네, 아프신 쪽이 오른쪽이시죠?
3: 네.
1: 자, 누른 데 위로 만세 하시면 돼요. 자, 만세! 힘! 오!
0: 자, 2주 전에는요?
1: 힘이 좀 좋아하셨어요?
4: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저번에 제가 하면서 비명질렀었는데 그때 처음 하기 전에 그랬던 네네. 것 같아요.
1: 예전에는 이렇게 팔을 올리는 게 힘이 너무 없으셨거든요. 네. 거의 반대쪽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4: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지셨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이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올리는 게 왼쪽보다 오히려 더 세지셨어요. 근력이.
0: 몸은 거짓말하지 않죠. 노력한 만큼 어깨 근력은 두 배 이상 좋아졌고요. 통증 때문에 옆으로 올라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않던 팔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1: 좀 어깨가 좀 어떠세요?
4: 이쪽 어깨는 네. 뭐 전혀 없고요.
1: 네네.
4: 여기는 그 통증은 사라졌어요.
1: 양쪽에 다 앞쪽이 아프시다 하셨었는데 그 예, 통증은 다 사라지셨나 봐요?
4: 땡신땡신 쑤시고 아픈 것이 어제 아침에 너무 좋더라고요.
1: 특히나 이 허리가 꾸부정하면은 어깨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허리를 펴시고 예. 어깨는 항상 당당하게 펴는 자세가 예. 이제 김용채님 어깨에 좋으실 것 같고 와 근력이 뭐 지난번보다 거의 한 두 배 정도는 좋아하셨어요?
4: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0: 귀하신몸 최초 두 번째 도전인 영채님은 어깨 근력이 두 배까지 좋아졌고요. 올라가지 않던 어깨의 가동 범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4: 정말 남다릅니다. 작년에 효과를 봐서 금년에도 사실은 자신은 있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이 운동은 이제 평생 제가 좀 해야겠다라는 각오가 들었어요. 계속 해야죠. 또 안 하면은 똑같은 증상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5: 바른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느꼈던 2주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2주간이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어깨 관절 질환은 원인도 치료법도 다양합니다. 50견, 즉 동결견엔 스트레칭. 초기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충돌 증후군엔 등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 공통적으로는 곧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만 어깨 펴고 살 수 있습니다.
1: 두 번 강조하자면 스트레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하루 종일 근육을 쓰는데 근육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걸 권유를 하고 있고, 스마트폰이든 뭐 키보드 작업이든 자꾸 우리는 꾸부정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부정한 자세가 되면은 어깨는 자꾸 움츠러들고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자꾸 허리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I think if we could get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명동성당에 아베마리아가 울려 퍼집니다. 그 성당 특유의 울림 때문에 더더욱 경건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분이 장삼의 가사를 걸친 스님입니다. 네. 스님께서 성당에서 아베마리아를 부릅니다. 이 스님 출가하신 후에 성악을 전공하셨고요. 찬불가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타 종교인들과 함께 교회, 성당, 뭐 거리에서 수없이 많은 공연을 하고 계신 노래하는 스님 정율 스님을 오늘 만나 뵙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0: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2012년 영상입니다. 네. 명동성당.
1: 네.
0: 어떻게 거기서 아베마리아를 부르게 되셨어요?
1: 제가 1988년 88 장애자 올림픽 기금 마련 산소음악회, 또 그로부터 10년 뒤에 1999년도에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삼소음악회를 했는데.
0: 삼소? 삼소가 네. 뭐죠?
1: 삼소가, 그러니까 불교와 엄불교와 또 천주교. 아. 그 세 종교의 여성 수도자들이 모여서 합창을 했어요. 음악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99년도에 불교 대표 일을 하면서, 또 상대 천주교 대표팀 중에 미디어 사업을 하는 수도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 사업은 수녀님들이 노래를 하고 예. 음반을 만들고 또 책도 만들고 막 이러는 수도회라서 저하고 좀 이렇게 교류가 많았어요. 저도 음반 작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가 해외 포교를 5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만남의 자리에서 아, 명동 성당에서 5월 달에 문화 행사를 하는데 스님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어허.
1: 그래서 나도 정말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제 때마침 주임 신부님께서 승낙을 해주신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카치니 아베 마리아와 이제 제 노래 향심을 불렀는데 그때 이제 신문사 이런 데서 먼저 명동 성당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불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천주교 자매님들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거기 객석이 자리가 다 차고 네. 서서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정말 그 많은 분들

0: 제가 방금 그 성당 특유의 울림 때문에 더더욱 경건하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네. 정말 그 울림이 대단하더라고요.
1: 그 돔 자체가 그러니까요. 소리가 울려서 예.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나저나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우리 스님은 출가하신 후에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네. 우선 그럼 한번 거슬러 가봅시다. 출가는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겁니까?
1: 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고향이 용인이거든요. 그런데 학원을 갔다가 집을 가려면 한 2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되게 춥잖아요. 예, 예. 그런데 상군사령부 그 근처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군인버스가 있어서 동네 언니랑 같이 우리 저 버스 타고 가다가 집 근처에서 내려서 가자 이렇게 꾀를 쓴 거죠.
0: 군인버스를 중학생이 막 타도 돼요?
1: 네, 근데 보니까 그게 법당에 가는 버스였어요. 일반인들도 이제 타고 있어서 그랬는데 버스를 타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타니까 어허 이리 오라고 그러고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가서 못 내리고 법당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수요일마다 법당을 가고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 학생회를 창단하자. 오. 그래서 용인불교 학생회를 창단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들이.
0: 그야말로 우연이군요.
1: 네.
0: 뭐 부모님이 절에 다니셨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1: 부모님은 절에 다니셨죠. 네.
0: 근데 그래. 따라서 가본 적도 별로 없었고, 어렸을 때.
1: 네.
0: 그런데 중학생이었으니까. 우연히 버스 타는 김에? 네. 그래서요, 그래서.
1: 그래서 이제 저를 그렇게 다니게 되었고 학생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스님의 법문 중에 맹기우목이라는 그 법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0: 맹기우목. 그러니까 맹기우목.
1: 망망대에 눈먼 거북이가 커다란 널판지가 있는데 이렇게 목을 깰 수 있는 구멍이 떨어진 널판지에 그 목을 깨어야만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것처럼 인간의 몸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법문이었는데 그 법문을 듣는 순간 내가 그렇게 어렵게 이 인간의 몸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0: 예, 예.
1: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세상에서 정말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던 저희 부친이 돌아가신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놓고 막 고민하던 차에 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정말 내가 뭘 해야 될까 막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저를 유발상자 삼으셨던 고 최종원 스님께서 저한테 하루에 한 번씩 금강경을 읽으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이불 이렇게 탁 엎드려서 이불 속에서 그냥 국어책 읽듯이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일국 기수국 고득원 여대비구중 1250인 구식시 자기지발 이렇게 그냥 읽었어요.
0: 고일 때?
1: 네, 뜻도 모르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 금강경이 다 외워진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그러면 한 3,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한참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그때 그 금강경을 외운 공덕으로 이렇게 일찍 출가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래서 몇 살 때 출가하신 거예요?
1: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이제 출가를 바로 했죠.
0: 네, 네. 네. 그런데 출가하신 스님이 된 이후에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제가 소개했어요.
1: 네.
0: 그건 어떤 계기입니까?
1: 제가 이제 처음 출가해서 저희 노스님 절이 인천에 있는데 이제 수계 받고 대웅전 불사 때문에 한 2년 정도 거기서 머무르다가 저희 은사스님 절은 또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은사스님 절에 와서 있는데 그때 이제 인간문화재 50호인 한동희 큰 스님께 제가 범패를 배우고 있을 때였어요.
0: 범패? 네. 범패가 뭐죠?
1: 아, 불교 음악에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음악을 범패라고 하죠. 근데 범

팝팬은 대중성이 조금 약해요.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음악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어려워요. 조금만 제가 들려드린다면 뭐 나.

0: 그러니까 나무까지 갈때 이거를 정말 염불하시는 스님에 따라서 더 길게도 가고, 그러니까 이 지금 곡조가 어디에 악보로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저도 배울 때 제가 그냥 높게 올라갔다가 끌었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1: 듣고 그냥 배우는
0: 네,
1: 거죠.
0: 그리고 이제 그냥 좀더 쉽게 말하면 스님들이 하는 염불이 범패라고 할수
1: 그렇죠,
0: 있는데,
1: 그렇죠.
0: 조금 더 이제 길게, 왜 국악에서도 더 우리가 흔하게 하는 경기민요 이런 거 말고,
1: 정가 이런
0: 네,
1: 게 있죠.
0: 정가,
1: 정가.
0: 네, 정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그렇게 이제 향가처럼 길게 소리를 뽑아서 가니까 대중들이 따라 할 수는 없잖아요.
1: 어렵죠. 근데 아무튼 그 범패를 배우고 계셨다.
0: 네, 제가 그 범패를 인간문화재 50호 한동희 큰 스님께 염불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스님께서 어느 날 삼소음악회에 우리가 범패 시연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거기서 합창단도 모집한다더라. 정열 스님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 아까 말씀하신 그 불교, 원불교, 천주교,
0: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오디션 보고 또 합격해서 같이 노래도 하고, 중창단도 오디션 봐서 또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삼소음악회를 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이 거의 다한 거죠. 그 삼소 합창했고, 합창 60명이었는데, 그 육바라밀 불교 노래 중에 소프라노 솔로를 했고, 또 범패도 했고, 중창단도
1: 중창도 하고
0: 하고,
1: 합창도 하고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무대를 섰는데, 그 시대에 그 삼소음악회가 엄청난 큰 이슈였어요. 모든 신문 방송 잡지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사실은 어린이 포교를 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이 삼소의 인연으로 인해서 제 인생 행로가
1: 바뀌게 됐어요.
0: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1: 그렇게 그때는 성악 전공하기 이전이잖아요.
0: 이전이었어요.
1: 그럼 원래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하셨던 거예요?
0: 어려서 노래를 곧잘 한다고 들었고, 제가 이제 그 상군사령부 안에 있는 법당에 갈 때, 이제 거기 군악대장님이 저한테 참불가책을 주시고, 이러이러한 노래들이 있다 이러고, 처음에는 대장님이 가리키다가 나중에 곧일 후반 때부터는 저더러 이제 군인 아저씨들 법회전에 30분 노래를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1: 음악 선생님까지.
0: 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1: 알겠어요.
0: 큰 불교 행사에서 어줍지만 그래도 노래도 하고 그랬었죠.
1: 그러니까 타고난 실력으로 노래를 잘하셨고, 그렇죠?
0: 그냥 목소리가 조금 좋았다고 하지 아주 뭐 잘한 거는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1: 그래도요.
0: 아마추어였으니까.
1: 그래도 아무튼 고등학교 때부터
0: 네.
1: 장병들한테 노래를 가르칠 정도의 실력은 되셨던 거고,
0: 네.
1: 그다음 그 삼소음악회 사실 오디션까지 거쳤지만 소프라노 솔로이스트까지 하셨고, 그런데 아예 성악을 제대로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0: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스님들이 배워야 되는 부처님의 경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문사 승가대학을 갔는데, 그때 모든 이제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지금의 회주 스님이신 명자, 성자 스님께서 저를 이제 눈여겨보셨던 거죠. 그래서 운문사에 크고 작은 행사만 있으면 노래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제가 완벽하지 않으면 좀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자꾸만 시키시니까 제가 가끔은, 스님, 제가 감기가 들어서요. 이러면 회주 스님께서, 여러분, 우리 정률 스님 감기 들은 목소리가 더 매력적이죠. 이러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키시고, 또, 대구 사암연합에서 하는 성도제일 이런 데도 합창단, 스님들 합창단 한 30명, 40명씩 해가지고 가르쳐서 또 나가서 노래하는 것도 시키고 이랬는데, 4학년이 되니까 이제 스님께서 레슨 교수를 알아보자고, 스님도 알아봐라, 나도 알아볼 테니, 이렇게,
1: 성악과에 들어가기 위한 레슨.

0: 네, 전공을 하라고 계속 권유하셔서.
1: 예.
0: 그래서 다행히 운문사 피아노 선생님 인연으로 이제 영남대 학장이셨던 김그만 선생님하고 인연이 됐어요. 근데 딱 갔는데, 아, 스님은 제딸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니까, 아, 우리 딸이 이대 피아노과를 나왔는데 수녀님이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아주 뭐 정말 잘 가르쳐 주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마추어였고 레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바이브레이션이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1: 예.
0: 그 호흡을 잘 쓰는 방법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1: 기본을 이제 익히신 거구나.
0: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가대학 졸업하고, 아, 그래도 스님이면 선빵 문고리 한 번은 잡아봐야지 모든 스님들의 그 로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철에 선빵을 갔다가 와서 수능 공부해서 스님이 되고 10년이 훨씬 지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10년이 훨씬 지나서
1: 예.
0: 결국 갔지, 음대를.
1: 성악과를
0: 네.
1: 대학원까지 하셨다고.
0: 네, 대학원까지
1: 계속
0: 마쳤습니다.
1: 수석하셨다고.
0: 네. 학비 때문에, 네, 본의 아니게 열심히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아무튼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했고 여러 무대에 섰지만 본격적으로 6년 동안 체계적인 성악 공부를 하고 달라졌죠? 소리나 노래가.
0: 아무래도
1: 그렇죠?
0: 그렇죠. 네.

0: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1: 네.
0: 전국 사찰에서 찬불가 부르신 건 뭐 기본이고.
1: 네.
0: 그죠? 우리가 이 찬송가는 좀 익숙한데 찬불가는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거든요.
1: 제가 어디 행사나 강의를 갈 때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서 음성포교로 40여 년간 수행을 하고 있는 정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0: 예, 예.
1: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죠. 그래서 거의 한문화된 불교라서 일반 분들이 아, 참 어렵다 불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려운 한문화된 그거를 예쁜 한글로 옮겨서 거기에 아름다운 멜로디의 옷을 입힌 것이 예. 찬불가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불교 음악은 현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흔한 것이 아니라서
0: 그래서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아까 범패 같은 거였죠.
0: 그러다가
1: 이제 1920년 경에 용성 큰 스님이 아, 안 되겠다 이래서는 그래서 칠음계를 써서
0: 칠음계 서양
1: 네,
0: 칠음계
1: 네, 서양 칠음계를 써서 찬불가를 만드십니다.
0: 예.
1: 그다음에 청소년 어린이 포교를 하려고 하니까 노래 없이 애들을 모으는 건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온문 스님께서 이제 또 어린이 찬불가를 많이 만들어 냈어요. 50년 경에. 그러다 보니까 종단 자체에서 이거 정말 필요한 거 아니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1970년도에는 작곡가들에게 이제 의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불가가 의식 찬불가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부를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찰에서 합창단들이 결성되기 시작했죠.
0: 그렇죠. 교회랑 똑같네요, 그거는.
1: 맞아요.
0: 예,
1: 음악이라는 게 다 그렇죠.
0: 네. 그 직접 한번 좀 들려주세요. 찬불가. 뭐 제일 좀 즐겨 부르시는 찬불가.
1: 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노랫말을 쓴 향심이란

0: 곡이 있는데
1: 직접 그거 작사를 하셨어요?
0: 그때 TV 광고에서 나무만 무늬 이런 광고를 이렇게 한번 살짝 들었는데 아 그래 나도 겉으로만 먹물옷을 입는 게 아니고 저 뼛속 골수 깊숙이까지 정말 먹물옷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노랫말을 부처님께 끝없이 향하는 이 마음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노랫말을 쓰고 조용근 선생님이 곡을 붙이신 노래입니다.
1: 향심.
0: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
1: 조금 좀 들려주세요.

0: 지금 요 이게 뭐라고 부르는 거죠?
1: 싱잉볼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가할 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조가할 때 피아노 반주로 가면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슬픈 분위기가 안 되고 약간 떠버리니까 반주 없이 그렇게 할 때 이 싱잉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싱잉볼.
1: 네.
0: 울림 소리가 아주 굉장히 오래가네요.
1: 네, 이것도 7개가 있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같이 되는
0: 네.
1: 네, 그런 것도 있어요.
0: 그런 찬불가를
1: 네.
0: 이제 산사음악회에서도 하고 시민회관에서도 하고 네.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공연을 하셨죠?
1: 네, 많이 했습니다.
0: 뭐 예를 들어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한다 그런 거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1: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틀리는데 불교의 가장 큰 뭐 성도제일 행사라든가 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라든가
0: 그렇죠,
1: 지금은
0: 그렇죠.
1: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야외 학교 운동장이나 뭐 체육관 이런
0: 예,
1: 데서
0: 예.
1: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시민문화회관에서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0: 일반 대중을 상대로
1: 네,
0: 일종의 이제, 포교 행사로.
1: 네, 불자님들 위주로 이제 위주로 다 모인
0: 하지만,
1: 거겠죠. 네.
0: 그러니까 불자님도 위주지만 또 그분들이 다른 분들도 모시고
1: 네.
0: 와서 그런 거죠.
1: 네.
0: 음반을 모두 몇 장 내셨죠?
1: 7집까지 냈습니다.
0: 7집.
1: 네.
0: 그리고 아까 작사하셨다고 했지만 작곡도 직접 하십니까?
1: 네, 그래도 명상음악을 제가 2집, 4, 5, 6집은 명상음악인데 제가 거의 다 작곡했습니다.
0: 네. 성악과 다니시면서 작곡 공부도 따로 하신 거예요?
1: 네, 성악과 할 때 그런 대입법이나 이런 것도 다 수업시간에 네. 배우죠. 화성법, 대입법 이런 거.
0: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저희가 명동성당에서 아베마리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만
1: 네.
0: 또 아까 말씀하신 삼소음악회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종교를 넘나들면서 뭐 교회에서든 성당에서든 그렇게 또 함께 노래 부르고 하게 된 뭐 무슨 뭐 그 삼소음악회가 첫 출발인 거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게.
1: 삼소음악회 그 인연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엮어지고 또 여기에서 또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엮어지고 네 계속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정말 특송을 부르러 다른 성당에도 많이 갔습니다.
0: 네. 그중에 아주 특히 가까우신 수녀님이 계시다고?
1: 아, 저기 삼소음악회 때 99년도 저는 불교 일을 하고 우리 소피아 수녀님은
0: 소피아 수녀님
1: 네. 천주교 쪽에서 일을 같이 하셨던 수녀님인데요. 삼소음악회 할 때 좀 뜻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끝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태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좋은 인연인데 꼭 가야만 하나요?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래 제가 이제 섭섭한 마음에 그래 하니까 수녀님께서 누군가는 꼭 가야 하고 또 그 적임자가 나라면 가야 될 것 같아서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라면 종단에서 이렇게 내가 필요하니까 가거라 이러면 아 저렇게 쉽게 결정을

0: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물론 시스템 자체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태리 가서도 뭐 자연스럽게 메일 주고받고,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태리 있다가 러시아로 갔어요, 수녀님이. 그래서 뭐 그때는 컴퓨터 와이프 전화로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러는데, 수녀님하고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부딪힘에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어떤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서로 성향이 비슷하시군요.
0: 네. 그래서 정말 수녀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수행길에 있어서 수녀님은 큰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면 동업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과연 수녀님하고 나하고 전생부터 어떤 인연의 고리가 이렇게 얽혀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둘다참 부지런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검소한 거, 이세 가지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7년째 이렇게 깊은, 정말 하루 24시간을 말하지 않고 한 공간에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좋은 도반? 그런 도반입니다.
1: 방금 그뭐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 하셨는데 미국뿐이 아니에요. 태국, 대만, 스리랑카, 캐나다. 해외를 왜 이렇게 오래 또 많은 나라에 가 계셨습니까?
0: 가서 있은 것은 미국이 5년 있기는 했고요. 스리랑카에서 6개월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공연차 갔던
1: 공연차 가신
0: 거예요.
1: 거예요?
0: 네. 캐나다, 1999년도에 이제 캐나다를 처음 2주 동안에 불교 음악에 관한 강의와 또 의식 노래와 또 5대 명절 노래, 뭐 조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 이민 불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스쳐가는 생각에,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이민 불자들을 위한 포교도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자연스럽게 몇년 후에 미국에 가는 그런 인연이
1: 그래서
0: 지어지더라고요.
1: 미국에서는 5년이나 계셨어요?
0: 네, 정확히 말하면 4년 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6개월 있었고,
1: 6개월.
0: 네.
1: 그러니까 미국 4년 반은 뭐 역시 그 찬불가 등등을 통해 쭉 포교 활동하시고 뭐 미국을 쭉 돌아다니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0: 네, 한
1: 그런 거죠?
0: 10개 주를 돌아다니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합창단, 연합합창단, 그리고 LA 연합합창단,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정예사 합창단, 이세 합창단을 가르쳤고, 사실은 미국에 맨 처음에 이제 초파일 행사를 해달라고 3년 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제가 이제 너무 바쁘고 이래서 못 가다가, 그때 이제 스리랑카에 있다가 기회가 돼서 가게 됐는데, 저는 가면 저만 노래하는 줄 알고 갔는데, 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래를 해달라는 거예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수요일 날 퇴근하고 이제 3시간 가르치고, 토요일 날은 한 10시 반부터 뭐 5시까지 그렇게 두 달을 해서 거사님들, 남자분들도 한 8분 계셨는데 노래들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행사하고 저는 이제 또 LA 음악회, 뉴욕도 초청 음악회 계속 이제 타주를 이렇게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합창단들이 이제 찾아와서 계속 합창단을 해달라고. 그래서 합창단을 하다가 이제 3년 후에 제가 거기서 음악회를 했죠, 최초로.
1: 뭐 노래만 하신 게 아니라 합창단 만들어 지도하고 그런 활동을 하셨다 미국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2014년에 부다스 서울 합창단, 2015년에 부다스 부산 합창단 이것도 다 직접 만드신 거죠?
0: 제가 BTN 불교 TV에서 2000년도 초에 3년 정도 찬불가 교실을 진행, 이제 찬불가 가르치는 그런
1: 방송을
0: 방송을,
1: 통해서.
0: 3년 하다가 제가 또 미국 갔다 와서 또 3년을 하게 됐는데, 계속 많은 분들이 합창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1: 예.
0: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도 바쁘고 이래서 자신이 없었는데 계속 그러시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노래와 부처님 노래를 수행을 하는 제가 좋아서 모인 이 합창단 이름을 뭐라고 질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분들 또한 부처님들 아닐까?
1: 그러니까 부다스.
0: 그래서 부다스로 부처님께서 예. 이제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 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서울하고 2년 후에 또 부산 만들고 또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이제 제가 거주하는 천안 쪽에 이제 또 부다스 합창단을 다시 만들었죠.
1: 그렇게 그 스님도 가르치고 일반 합창단 조직해서 그것도 가르치고 뭐 어찌 보면 음악 교육을 또 평생 해오신 셈이에요.
0: 네.
1: 그죠? 네. 방송에서도 또 가르치시고.
0: 네.
1: 또 꼭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 2023년에 4대 종교 평화 음악회 버스킹.
0: 네.
1: 이건 뭡니까?
0: 제가 출가해서 오롯이 불교 음악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사비를 풀어서 정말 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내가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쩌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에 걸친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사찰을 찾는 많은 분들한테 커다란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스킹을 이제 준비했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 부다스 앙상블 선생님들이 있는데 다 전공자들이고 유학도 갔다 오고 전문 음악인들이에요. 지금 현재 13명인데 이 선생님들도 코로나 때 무대가 없었어요.
1: 없었죠.
0: 그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합창단들도 무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깜짝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감동받고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4대 종교 화합 평화 음악회 그래서 타이틀을 4대 종교 평화 음악회 장소는 화엄사 각항전 앞에 그 홍매화가 막 꽃봉오리를 터트릴 때
1: 봄에
0: 그때 하자 그래가지고 나를 미리 잡고 거의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하게 됐죠.
1: 화엄사 홍매화 저도 두 번 직접 가서 봤는데
0: 너무 아름다워요.
1: 정말 대단해요.
0: 네.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1: 오죠. 많이 오죠.
0: 네.
1: 근데 바로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깜짝 버스킹을 한다.
0: 네.
1: 이야.
0: 그래서
1: 모두 몇 명이나 참여하는 거예요? 4대 종단.
0: 그러니까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분상에서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수행자는 수행자들의 그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그 뒤로 이제 음악적인 부분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이제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들을 모았어요.
1: 그리고 아까 그 합창단도 다 참여할 거고.
0: 네. 그래서
1: 숫자가 대단하겠어요.
0: 제가 버스킹하면 거의 100명 이상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 앙상블이 연주도 하고 합창단이 노래도 하고 또 서로의 종교 노래를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하는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장르가 엄청난 거예요. 팝송부터 뭐 가곡, 가요, 트롯까지. 그래서
1: 몇 시간이나 합니까?
0: 2시간이요. 그 중간에 또 객석과 함께 이제 손뼉 치고 잠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동심의 세계로 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셨고 많은 분들이 참 편안하고 따뜻한 음악회였다. 그리고
1: 그걸 이제 매년 하는 거죠?
0: 네. 객석과 내가 연주자들이 따로가 아닌 하나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너무 좋았다. 이런 평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벌써 4년 전의 일이네요.
1: 그리고 2017년에는 돌아보니 당신이란 타이틀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셨어요.
0: 네. 제가 기획, 연출, 시나리오, 티켓 판매까지 다 했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했었는데 힘든 만큼 보람도 컸고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혼자였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연. 저희 108인의 부다스 합창단들이 예. 물론 두 명의 부주의자와 임원진 여러분들이 애쓴 거는 정말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애썼고 전 단원이 정말 우리 스님이 일생일 때 가장 큰 대작불사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똘똘 뭉쳐서 정말 저는 그 전라도 광주에서 1700석 이해 공연을 하는데 거기 절에 가서 잤어요. 무각사라는 절에서. 근데 공양할 때 80명이 밥을 먹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너무 감동받고 정말 너무너무 그런 질서 정연하게 예. 그리고 마지막 공연 끝나도 뒷 마무리 그 휴지 쓰레기 정리하는 것까지 무대 화장을 다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렇게 움직여주는 보살님들한테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스토리가 있는 힐링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1: 스토리가 있는 힐링 콘서트.
0: 네, 그래서 처음과 끝 부분에 명상 시간도 조금 가졌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 노래들 그런 노래 들려드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로서 예. 잘 견뎌야 하는 또 그런 노래들 또 이제 이 세상에서 엄마 그러면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대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그리고 그런 스토리 예. 이야기들 예. 뭐 그렇게 두 시간을 했는데 너무 많이 우시고 가시고 글쎄요.
1: 특히 네. 우리 스님 음악회는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운다면서요?
0: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1: 왜들 그렇게 울까요?
0: 그래서 저는 제가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웃고 행복해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우셔서 제가 옛날에 직지사 조실 스님으로 계셨던 관장자 큰 스님께 매해 이제 세배를 갈 때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 한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 자꾸 사람들이 우니까.
0: 네. 난 사람들 울리는 기계인가? 막 이런 생각. 그래서 큰 스님께 스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울어서 이러니까 큰 스님께서 우리 정률수자는 전생에 법화경을 많이 독송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에너지가 사람들한테 다 가기 때문에 그게 업장 소멸이 되는 눈물이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1: 업장 소멸.
0: 네, 그 뒤부터는 제가 누가 이렇게 울고 이러면 저거 업장 소멸의 눈물이야. 예, 이렇게 예. 저 스스로를 이렇게 위안으로 삼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 노래를 듣고 다 울었다는데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막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그분이 속으로, 제일 많이 울죠?
0: 제가 속으로 그래 한번 다음에 꼭 보살님 우나 안 우나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사찰에서 이제 법문을 하는데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시게 맨 앞에 와서 딱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날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와 더 많은 감정을 넣어서 노래를 딱 불렀죠. 네 마디 지나면서부터 이제 우시는 거예요. 맨 앞에서. 나중에 다 끝나고 보살님 왜 그렇게 우셨어요? 이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마구 나요.
1: 예.
0: 지금도 20년이 다 돼갔는데
1: 그게 업장 소멸이죠. 그러니까.
0: 네. 지금도 이제 제가 큰 공연하거나 이러면 꼭 나오시는데 그 노래만 들으면, 제 노래만 들으면 네. 지금도 이유를 모르시겠대요.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1: 자, 오늘 우리 정인우 스님하고 지금 아주 숨이 가쁠 정도로 워낙 왕성한 활동을 하셔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없이 많은 공연, 음반 제작, 합창단 조직하고 가르치고 각종 음악회, 버스킹에 이르기까지 참 바쁘게 사셨네요.
0: 네.
1: 근데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요 싱잉볼 아까 소개할 때 조가 부를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하셨던 말을 내가 기억하거든요. 조가도 조금 들려주셔야죠.
0: 제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셨잖아요.

0: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1: 네, 네.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 네.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찬불가는 뭡니까?
0: 그러게요. 모든 가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대중이 좋아하는 네. 노래가 있어요.
1: 그럼요.
0: 그렇죠. 그런데 제가 노랫말을 쓴 노래들, 뭐 영겁을 하루같이, 작은 마음의 노래, 또 뭐 초심, 뭐 수행의 나무, 이런 노래들도 저는 참 좋은데 우리 대중들은 제 노래 향심,
1: 아까 불러주신
0: 네 그 노래, 또 부처님께 귀합니다 노래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우시고요. 네. 또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이 노래는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찬불가입니다.
1: 네. 네. 부처님의 말씀을 쉬운 우리말로 노래에 실어서 들려준다. 뭐 그것만큼 네. 좋은 포교가 없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이렇게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지? 출가도 잘했고 음성포교도 너무 잘 선택해서 잘하고 참 기특해, 고마워, 이런 소리를 제가 자신한테 가끔 해주거든요.
1: 예.
0: 네, 한 번도 후회를 하거나 제가 출가한 것에 대해서, 또 음성포교로 수행을 한 것에 대해서 뭐 너무 힘들어 이러거나 후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스님처럼 노래로 하는 그런 활동을 음성포교라고 부르는군요.
0: 네, 네.
1: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0: 지금까지 이제 해온 버스킹, 이제 올해 11월 1일 날 통도사에서 또 2시에 하거든요. 4회째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정말 인연 있는 큰 사찰들에서 사찰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 커다란 위로와 힐링,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버스킹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노랫말도 더 쓰고 또 작곡도 더
1: 그렇죠.
0: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제 노랫말을 가지고 뭐 전국 합창제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앞으로도 왕성한 음성포교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스님 고맙습니다.
0: 네. 네.

네, 여러 동영상이 많습니다. 정일 스님 한번 딱 치셔가지고요. 그 아름다운 소리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정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투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

0: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있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최근에 섬 여행 다녀오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사는 섬만 480여 곳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갔다 온 섬 한 20곳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섬 구석구석 답사를 통해서요. 섬의 역사와 문화 또 그 생태적 가치를 밝히고요. 그리고 뭐 100곳이 넘는 섬 아름다운 길도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섬 주민들의 이동권 등등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우리나라 섬 지킴이가 있습니다. 섬연구소의 강재윤 소장 함께 만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섬연구소.
1: 네.
0: 언제 만드셨어요?
1: 2015년에 만들었습니다.
0: 뭘 연구하는 곳인가?
1: 섬을 연구하는 곳이죠.
0: 섬에 뭐예요?
1: 예.
0: 모든 것, 섬에.
1: 사실은 이제 섬을 연구하는 단체나 이런 데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섬의 이제 전반적인 것을 연구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은 이제 섬에 대한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정부나 지자체에 제안을 하고
0: 예.
1: 그런 것들을 이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었죠.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이제 섬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섬이 뭐 하여튼 동서남해에 그건 한 4천여 개가 있습니다.
0: 4천여 개?
1: 예, 예. 그리고 육상영토, 해상영토를 얘기하는데 해상영토는 뭐 영해나 이제 대륙붕 등을 얘기하죠. 해상영토는 육상영토보다
0: 넓죠.
1: 4.4배나
0: 그렇죠.
1: 넓어요.
0: 그렇죠.
1: 그 중심에 있는 게 섬이죠.
0: 그렇죠.
1: 근데 섬 주민들을 돕는 조직이나 단체 또 국가기관도 독립된 국가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섬 정책들도 또 중구난방이고 중복되기도 하고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섬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섬연구소에서 제안을 해서 정부에 제안을 해서 한국섬진흥원이라는 행안부 산하의 기관을 만들었고요.
0: 그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1: 2021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그 밖에 또 뭐 전남도가 섬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 광역
0: 그렇죠.
1: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도에도 섬만을 좀 관리하는 섬발전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서 만들었었고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4천여 곳 정확한 개수가 파악이 안 되나요?
1: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섬 숫자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0: 왜요? 왜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
1: 어렵지 않은.
0: 그러니까
1: 어렵지 않은데 그동안 이제 섬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주된 원인이었죠. 그러다 보니 뭐

0: 그 섬 정책들이 각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요. 그 관리도 섬은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죠. 근데 중앙정부에서도 유인도는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무인도는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1: 아하.
0: 또 섬에 사는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국립공원 지역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아주 뭐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일관돼 이게 통계 섬에 대한 통계조차도 행안부에서는 유인도 관리를 하니까 유인도만 파악을 하고
1: 사는 곳은 480여 곳? 몇 곳, 정확히 몇 곳입니까?
0: 좀 해마다 조금 바뀌고 있죠. 사람들이
1: 주민등록도
0: 들어가고
1: 왔다 갔다
0: 하니까.
1: 하니까.
0: 그래서 올해는 한 지금 485개 정도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섬에 사람 살고 있고 나머지 무인도는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전체 숫자, 섬 숫자를 발표를
1: 발표 안.
0: 안 해요. 문제제기가
1: 근데
0: 많으니까.
1: 뭐 위성 사진 같은 걸로 분석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맘만 먹으면 금방 할수 있지 않겠어요?
0: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금 부산에 있죠. 거기에 최지연 박사가 개별적으로 연구하면서 밝혀낸 바로는 뭐 위성 사진이나 그 다음에 전자해도 이런 것 물이 확 빠졌을 때 하고 들었을 때 다르잖아요. 근데 섬은 물이 만조시에도 드러나 있는 부분이 섬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그 숫자를 파악하니까 12,000개까지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1: 그건 너무 차이가 큰데요.
0: 엄청나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게 3,000에서 4,000개 정도인데 그것보다 한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
1: 뭐 참고로 전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0: 지금까지는 뭐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뭐 그래서 한국이 세계 4위에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월드 아틀라스라고 세계적인 지도회사에서 그 밝혀놓은 도서국가 순위. 그러니까 섬 국가 순위를 보면은 10위권 안에 한국은 없습니다. 없고 1위도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스웨덴인데,
1: 스웨덴이 제일
0: 네,
1: 많아요?
0: 22만 개 정도 된다고.
1: 21만 개?
0: 22만 개 정도요? 네.
1: 와.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실질적인 통계에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조그만 암초까지를 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또 차이가 나겠군요.
0: 그렇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섬이나 바다에 대한 그 헌장, 헌법 같은 걸 놓치는 게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인데 예,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몇 미터까지는 섬으로 보고 뭐 나머지 섬이 아니다 이런 게 없고 만조시에도
1: 드러나
0: 수면에
1: 있으면,
0: 드러나 있는 육지의 일부, 그러니까 섬은 섬도 육지인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육지의 일부를 섬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섬으로 보냐는 나라마다 각각의 기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 기준점을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요, 첫째.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 꾸준히 그 섬진 가치, 특히 이제 영토안보적인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1: 영토,
0: 예,
1: 그렇죠.
0: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섬 하면은 관광자원이나 뭐또그 수산자원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가장 피곤한 예로 독도를
1: 독도는 이제
0: 가지고 그렇게
1: 그럼요.
0: 하는 것도 사실은 영토안보적인 거거든요. 안보적인 관점에서 싸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섬의 가치를 제대로 그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1: 맨 동쪽 끝에 있는 게 독도,
0: 네.
1: 맨 남쪽 끝에 있는 게 마라도,
0: 마라도.
1: 맨 서쪽 끝은 뭐죠?
0: 서쪽, 정확하게 서쪽 끝은 우리가 그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흔히 이제 각어도를 최서남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이제 각어도, 이게 신안군에 있는 각어도죠. 이 각어도에서 북클도라고 네, 조금 무인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아마 이제 최서쪽으로 보는데 그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뭐 중부 쪽에서는 또 저쪽 해안의 경렬비도, 경렬비열도라고 하죠.
1: 경렬비열도.
0: 예, 그쪽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작은 무인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 있죠.
0: 얘기했듯이 실제로 정부에서 파악한 4,000

0: 이게보다도 3배나 많은 12,000년 되니까 정확한 기준점, 동해안은 워낙에 수심이 깊으니까 그 뭐 뻔하잖아요.
1: 뻔하죠,
0: 독도인데
1: 거기는.
0: 서해안은
1: 서해가 문제죠.
0: 서해가 문제인 거죠.
1: 얼마 전 중국 그 서해 뭐 인공 구점을 막 만들어서 네. 분쟁이 되고 그랬잖아요. 네네. 과거에 그런 분쟁이 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0: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4년에 태안에 가면은 그 태안의 제일 끝지점에 그 공해산에서 가까운 거죠. 경렬 비열도라고 있습니다. 경렬 비열도예요. 네.
1: 그러니까 무인도예요, 유인도예요.
0: 유인도도 있고 무인도 있는데 열도라는 것은 여러 개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서경렬비도, 동경렬비도, 북경렬비도까지 세 개의 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서경렬비도가 중국하고 가깝죠. 공해산 가까우니까 그 섬이 이제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경렬비도 들어보셨어요?
1: 못 들어봤어요.
0: 한국 사람도 모르죠. 모르는 섬인데 그게 매물로 나오니까 중국에서 바로 매입을 하려고 그 섬 주인하고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격이 안 맞아서 이제 매매까지는 안 갔었는데 만약에 가격이 맞아갖고 매매가 돼버렸으면은 거기도 새로운 분쟁.
1: 그럴 수 있었겠네요.
0: 그렇죠.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 어선들이 무단으로 우리 네. 공해를 침범해서 불법조업도 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강한 바람이 불면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앞바닥까지 들어온 건 허가를 하거든요.
1: 예, 예.
0: 국제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도 몰려들어요.
1: 근데 중국이 그런데 소유가 돼버리면?
0: 뭐,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중국이 자기 땅이다 핑계대고 다 들어가면 어느 순간 영토 분쟁이 되는 거죠, 당연히.
1: 예.
0: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 그 뒤에 이제 정부에서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맞긴 했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작은 무인도 하나도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1: 맞습니다.
0: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자, 영토, 국경 이런 의미에서의 섬의 중요성.
0: 네.
1: 그다음 또 생태적으로도 섬은 좀 특별하죠? 육지와 좀 달리.
0: 특별하죠.
1: 그죠?
0: 왜냐하면 고립돼 있잖아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뭐 동물도 그렇고 식물 자원들 같은 경우도 뭐 갈라파고스가 그런 가장 예, 대표적인 예잖아요.
1: 독특한 나름의 생태 환경을 네. 갖죠.
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식물 자원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그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울릉도의 옛날 이름이 우산국이잖아요.
1: 그렇죠.
0: 우산. 그다음에 섬. 이런 이름이 들어간 그 식물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 예.
0: 우산 고로쇠. 고로쇠 나무가 육제도 있죠.
1: 그런데 예.
0: 울릉도에서는 우산 고로쇠. 또 국화인데 울릉도에서만 사는 울릉 국화. 섬 나리꽃만 있잖아요. 섬.
1: 나리꽃.
0: 울릉도는 또 울릉도는 섬말 나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제주도에는 한라 물부추. 옛날 한라산에 있는
1: 예, 예.
0: 이런 식물 자원들이 있고 흑산도도 또 흑산도에만 있는 고리종이 있죠. 흑산도
1: 그런 거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전 세계에
1: 예, 예.
0: 그리고 홍도에만 있는 홍도 원추리 또 제주의 비양도에는 비양나무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한 그런 자원들이 고유 자원들이 섬이니까 있는 거죠.
1: 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우리 이제 강재훈 소장은 그 섬에 관한 그런 정책 연구, 주민들 삶을 돕는 활동 이것도 중요한데
0: 네.
1: 그 많은 섬을 직접 답사하신 걸로 유명하거든요. 사람 사는 곳 485곳 중에 몇 군데 갔다 오셨습니까?
0: 여객선이나 도선, 도선은 이제 작은 배를 얘기해요. 여객선과 같은 건데 인구가 적은 경우는 이제 도선이 다니죠. 그런 것이 안 다니는 섬들도 있어요.
1: 그 사람이 사는데 안 다녀요?
0: 사람이 사는데도 안 다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우리 육지에서 마을버스도 안 들어가는
1: 있죠.
0: 그런 것들이 있듯이 한 480곳 중에 한 400곳 이상의 섬들을 이제 직접
1: 400곳 이상을?
0: 네, 발로 걸어서 답사하고 기록했죠.
1: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0: 저는 원래 고향이 섬이에요. 보길도라는 섬.
1: 아, 보길도?
0: 그러니까.
1: 완도 밑에?
0: 예, 예. 구산연선도.
1: 예, 예. 예.
0: 근데 뭐,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섬을 다녔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1: 근데
0: 구체적으로.
1: 맘먹고 예, 다니시기 시작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다니기 시작한 거는 제가 육지에서 살다가 도시에 살다가 섬으로 돌아간 게 98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완도 주변에, 보길도 주변에 섬들을 다녔고 한 10여 년 가까이 보길도에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보길도를 떠나서도 쭉 섬들을 다니기 시작을 했죠.
1: 육지에 사시다가 98년에 다시 섬으로 가신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0: 이제 좀 도시 생활에 지치기도 하고 그동안 뭐 이제 사회 운동도 하고 하면서 뭐좀 많이들 그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귀농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 고향인 섬으로 갔었죠. 가서 좀 이제 유유자적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갔는데 뭐 거기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1: 왜요?
0: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섬의 하천은 물이 늘 흐르지 않아요. 장마철에만 흐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럴 수밖에 없죠. 수원지가 짧으니까. 그런데 당시 완도군에서 부왕천이라는 제가 살던 마을의 하천을 3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수해 상습지구로 만들어가지고
1: 수해 상습, 상습 수해.
0: 네, 그런 걸로 만들었는데 여름 한 철에 잠깐 비가 오는 것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년 동안 딱한 건의 수해가 있었어요. 아주 내가 가까운데 오래된 집 하나가 홍수 때 떠내려간 거 외에는 사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1: 근데 상습 수해라고 해가지고 그 강을 또 팔라고 그랬다고요?
0: 그거를 이제 직광화 시키려고. 그 사대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직광화 시키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1년 내내 건천인데, 어떻겠습니까? 거길 시멘트 호환블록으로 깔아버리면은, 비가 안 오는 철에는 허연 시멘트 구조물이 보길도를 가보셨죠. 그렇게 직선으로. 그리고 직광화하면 더 위험합니다.
1: 그걸 못하게 저지하는 운동을 하셨군요.
0: 그걸 이제 내려가자마자 했죠. 해서 결국은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보길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연하천 사형천이라잖아요.
1: 알겠어요.
0: 그거에 남아있는 게 이제 그 당시 제가 반대 운동을 했었고.
1: 조용히 살려고 갔는데 섬에 가서 또 주민운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0: 그러니까요.
1: 우리 섬뿐 아니라 다른 섬에도 문제가 많더라.
0: 그렇죠.
1: 이렇게
0: 지켜야
1: 된
0: 되겠다.
1: 거로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좀 떠돌게 된 겁니다.

0: was missing love, missing fun, losing game.
1: 지금 여기 몇 장의 사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게 다 좀 사연이 있는 사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첫 번째 사진은 이게 어디입니까?
2: 여서도라고.
1: 여서도?
2: 여서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산도는 아시죠?
1: 청산도.
2: 청산도.
1: 보리밭 유명한.
2: 아, 그렇죠. 청보리. 네. 청산도에서, 이거 완도의 섬이에요. 청산도에서 제주도에 가는 중간쯤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1: 이건 뭡니까?
2: 헛간입니다.
1: 헛간? 돌로 지었네요?
2: 예. 돌담을, 옛날에는 돌집. 예. 돌 쌓고 흙 넣고. 저걸 이제 완도 지역에서는 죽담집이라고 하는데, 여서도라는 섬이 제주하고 완도 사이에 있는 그 앞에 무인도도 하나도 없어요.
1: 그러니까 바람 막아줄 데가 없죠.
2: 그렇죠. 허벌판에 뭐 하나 있듯이, 산 하나 있듯이, 진짜 망망대해 섬만 하나 딱 있으니까, 태풍이나 일반 뭐 조그만 바람 세게 불어도 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그때 재보니까 높은 데는 담이 기단부부터 시작해서 12m, 13m까지 되는 담들이 있어요. 성벽이죠.
1: 돌담으로?
2: 돌담이죠. 돌 아니면 돌담이 아니면 바람을 막아줄 수 없으니까 한 300년 넘은 그런 돌담 집들이 그리고 밭까지도 다 돌담으로 쌓아서 안 그러면 작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1: 제주도도 그렇죠.
2: 제주보다 더하죠.
1: 더 심하겠네요.
2: 왜냐하면 여기는 작은 섬이니까 제주도는 뭐 산이라도 있고 뭐라도 막아주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1: 여기는 돌담으로 유명한 곳.
2: 그래서 돌담이 이제 300년 된 돌담이 섬 전체에 남아있는데 그 마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 길이를 따지면 한 3km 정도 돼요. 그게 완벽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주민들 중에 몇 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이제 돌담을 허물고 도로를 이렇게 했다, 마을 한중간에. 뭐 그 불편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 너무 아깝잖아요.
1: 300년 된 3km짜리 돌담.
2: 예, 예, 연총 연장.
1: 그걸 지켜내셨군요.
2: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설득을 2년 넘게 설득을 했습니다. 전남도 또 제가 전남도 공무원들 좀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면서 설득 끝에 네, 지켜졌죠.
1: 그렇군요.
2: 재밌는 게
1: 예,
2: 여서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억이 남는데 지키기로 이제 마을총회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여서도를 딱 방문했는데 그전까지 이제 돌담 때문에 힘들다 쩌고 했었는데 프랜카드가 돌담 천국 여서도로 붙여 있었어요.
1: 그걸 이제 건강 상품화 하는 거죠.
2: 예, 예.
1: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네. 어디입니까?
2: 그리고 이제 저기는 백령도 서해 최북단이죠. 백령도의 두무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해상 경관이 괴암교석이 가장 아름다운 섬이 이제 대표적인 거 세 군데
1: 예.
2: 있습니다.
1: 예.
2: 신안의 홍도 뭐 해상 관광의 메카죠. 그다음에 거문도의 여수 거문도의 백도. 그리고 여기 울릉 저기 백령도의 두무진인데
1: 네.
2: 여기도 뭐 두무진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백령도의 사고대변이라고
1: 사고대변
2: 네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인데 사고대변의 백사장이
1: 거기가 그 천연 비행장 아닙니까?
2: 네.
1: 그렇죠.
2: 과거에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 예.
2: 미군 수송기들이 뜨고 내리고 있던
1: 예. 예.
2: 그 천연 비행장.
1: 저도 거기 가봤어요.
2: 가보셨죠?
1: 차를 타고 달려도 그냥 모래밭이 아니에요.
2: 네.
1: 단단하더라고요.
2: 단단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어떤 문제냐면 농토를 만든다고 섬에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말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섬 이렇게 들어가는 그 갯벌이 있었어요.
1: 예, 예.
2: 섬 내륙 안쪽으로
1: 예.
2: 거기를 입구를 막아가지고 농토를 만든다고 해서 간척 사업을 해버렸어요. 간척 사업도 실패했죠. 실패해서 간척을 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농업용수가. 그런데 농업용수를 만들려고 한 백령호가 그 호수 민물 호수인데. 제가 측정해 보니까 염분 농도가 민물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염분 농도보다 2만 배가 많아요. 그냥 바닷물인 거예요. 잘못 설계한 거죠.
1: 예.
2: 그리고 백령호를 그냥 놔두면 썩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빼줍니다, 물을.
1: 물을 빼준다.
2: 그때 뻘물들이 나오면서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해변을 잠시
1: 사곳 해변이 예. 뻘로 그냥 덮치는군요.
2: 예. 그러면서 지금 가면 푹푹 빠져요.
1: 아이고.
2: 자동차 이제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교수님 그때 가셨을 때는 아마 들어갔을 텐데 지금 금지시켜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의료연구소에서 그걸 알고 천연금물이 일단 훼손되고 예. 비행기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곳이었는데 잘못된 관측으로 그걸 훼손된 거를 되살리자 역관측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미 매립된 땅은 어쩔 수 없더라도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 그 담수호라도 해수 유통을 시켜주면 새만금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운동을 지키기 운동을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역학조사, 지금은 이제 국가유산청이죠. 역학조사를 하는 예산을 만들게 해서 역학조사 중입니다. 중인데
1: 현재 그 진행 중인데.
2: 예, 중인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 좀 오래 걸리겠어요, 이거는.
2: 네네.
1: 마지막 사진은 어디입니까?
2: 지심도라고 거제 섬입니다. 예. 아시죠? 거제는 뭐 잘 아셨으니까. 예, 예, 지심도 들어보셨.
1: 예.
2: 요새 뭐 동백섬으로 유명하죠. 동백섬 뭐 여수의 오동도를 흔히 얘기하는데.
1: 근데 저쪽은 뭐예요?
2: 군사 시절입니다.
1: 언제 만든 겁니까?
2: 일제시대 때. 1937년부터 일제가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방공호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군사시설을 만들어서 하여튼 전체를 요새화했어요.
1: 그래서요?
2: 그때 주민들이 쫓겨났었죠.
1: 예.
2: 그때 흔적들이에요. 그랬는데 이 주민들이 쫓겨났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다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 보니까 이미 그 땅은 일본 육군성 소유로 등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1: 등기가?
2: 네, 등기가. 그러고 나서 등기를 우리가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갔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민들이 우리 땅으로 좀 등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1: 환원시켜달라?
2: 네, 당시 정부에서는 우선 지상권만 주겠다. 건물들. 건물들도 본인들이 살던 게 아니고 일제가 군사시설로 만들었던 건물들이에요. 지금 있는 집들이 다 일제 군사시설이에요. 건만 이제 바뀌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을 했었죠, 주민들한테. 우리가 등기를 되돌리고 나면은 주민들한테 주겠다. 땅까지. 근데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안 지키고 국방부 소유로 넘겨버렸어요.
1: 국방부 소유고 지상권만 주민들한테 있고.
2: 그는 50년을 세를 내고 땅에 자기 땅에 세를 내고 살았어요.
1: 세상에.
2: 기가 막힐 일이죠. 그것도 그 사이에 지금 주민들은 오고 가고 팔고 했겠지만 그래도 승계하는 거니까 예. 주민이잖아요.
1: 그래서 소유권을 결국은 확보했습니까?
2: 아니요, 못했어요.
1: 아직도 안 됐어요.
2: 예. 근데 그래도 당시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거제시가 지심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라고 군사시설이 있었는데 거제 본섬으로 가면서. 바꾼 거예요. 맞교환한 거 땅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당시에 국방부 소유였으니까 자기들이 소유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 예, 예.
2: 시로 가면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거제시에서 오히려 당신들 니네 땅이 아니니까 나가라. 우리 관광 개발하겠다. 기가 막힐 일이죠.
1: 강제 이주를 시키고.
2: 강제 이주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1: 그거는 막아냈습니까?
2: 막아냈습니다. 결국 막아냈는데.
1: 그런데 아직도 소유권은 없어요?
2: 섬연구소에서 당시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1: 예,
2: 신청을 해서 당시에 권익위원장하고 거제시장을 지심도 불러서 그 협상안을 만들게 했죠. 그래서 연구거주 권리를 받아냈었습니다.
1: 네. 참 섬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참 복잡하네요. 자 그런데 예, 예. 무려 뭐 400여 곳 넘는 섬들을 다니셨고
2: 네.
1: 그다음에는 섬 학교를 만드셔서 사람들과 함께 섬 답사를 또 한 100군데 다니셨잖아요. 그죠?
2: 그렇죠.
1: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2: 다
1: 아름답지만.
2: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섬은 있습니다.
1: 어디죠?
2: 이를테면 이제 인천에 대청도라는 섬.
1: 소청도 대청도.
2: 예, 소청도 대청도. 거기도 이제 NLL 안에 섬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이고 오랫동안
1: 예,
2: 그렇게
1: 예.
2: 해서 잘 보존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홍어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1: 북산도 쪽 아닌가?
2: 그렇게 생각하죠.
1: 대청도 쪽이에요?
2: 대청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어가 대청도에 살다가 흑산 홍어가 유명한 것은 그 산란철에 흑산도 어장으로 가서 새끼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것. 그때 산란철 홍어가 맛있잖아요.
1: 네, 네.
2: 그런 거고. 어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대청도가. 그래서 대청도 어부들이 흑산도 가서 홍어잡이 갔다가 거기서 눌러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관광업에 크게 신경을 안 쓴 겁니다. 백령도는 관광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자원이 엄청나게 잘
1: 보존돼 있어서
2: 엄청난 지질 국가 지질 공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의 욕지도 같은 경우
1: 욕지도
2: 예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섬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추천하는 곳입니다. 남해 바다는 일단 색깔이 아름답고
1: 욕지도를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하십니다.
2: 그리고 기본적인 또 시설도 예. 편의 시설도 돼 있고
1: 알겠어요.
2: 그리고 또는 이제 가거도 신안의 가거도 최서남단 섬인데 중국하고 국경이 있죠. 그건 진짜 어디 먼 나라 섬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대청도, 욕지도, 가거도 네. 이런 곳들을 꼽으셨네요.
2: 네네.
1: 그리고 섬이라는 게 아까 뭐 잠깐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섬도 육지의 일부잖아요. 사실?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어찌 보면 바다 위에 뜬 산.
2: 그렇죠.
1: 그게 섬이거든요.
2: 네. 동해에는 화산섬이지만 제주도도 그렇고 서남에는 그 빙하가 녹기 전에는 육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남은 것이 뭡니까? 제일 높은 산만 남아서 그게 그러니까, 섬이 된 겁니다.
1: 바다 속에 있는 산 꼭대기가 섬이에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모든 섬은 산이죠.
2: 그렇죠. 모든 섬은
1: 산이죠. 그 산길이 또 아름답죠.
2: 엄청 아름답습니다.
1: 그래서 백섬 백길까지 개발하시지 않았어요?
2: 네. 이제 기존에 물론 있던 길들인데 이제 제주올로에 같은 경우는 직접 그 개발하기도 했잖아요.
1: 예, 예.

0: 그 백성연구소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길들을 하나로 모아서 단일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섬을 많이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1: 예.
0: 그뭐 수많은 섬길들 중에서 이제 가장 아름답고 걷기 편한 길만 모아서 백선백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1: 네.
0: 사이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선백길을 치시면은 사이트가 나올 텐데 거기에는 이제 섬의 걷기 길 정보뿐만이 아니고
1: 그렇죠.
0: 거기 이제 섬의 역사와 문화와 자원에 대한 것들 뭐 구체적으로는 어디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1: 온갖
0: 아주
1: 정보가 다 있군요.
0: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에 가서 해변에 그 바다놀이보다 일종의 트레킹 가러 하러 섬 가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죠?
0: 그렇죠.
1: 그죠?
0: 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 캠핑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섬에 대부분 먹을 거고 바리바리 싸갑니다. 싸가지고 가서, 그냥 장소만 섬일 뿐이지, 그냥 육지 어디, 또 어디 뭐, 파티하는 곳, 처럼 그렇게 놀다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섬을 경험하지 못하죠. 경험하지 못하고 섬 주민들을 만날 수도 없고 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걸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백선백길을 뭐 일단 만들었고 가면은 섬 주민들이 사는 곳도 거칠 수
1: 민박
0: 있게끔
1: 같은 거 하면서
0: 네네 민박도
1: 거기
0: 하고
1: 토속 음식도 좀 먹고,
0: 그렇죠. 섬에서 하룻밤 자면서 섬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지 섬에 대한 이해도도 늘어나고
1: 그럼요.
0: 섬에 대한 애정도 생기는 거죠. 네, 그걸 생각을 하고 만들었죠.
1: 고향이신 보길도에도 그 아름다운 그 도치미 끝이라고 하는 그 길이 제 지금 기억이 나는데,
0: 네.
1: 그거 정말 뭐,
0: 환상적이죠. 거기도 뭐 산길이 이렇게 편안한 편이잖아요.
1: 예.
0: 갔는데 능선길을 쭉 가다가 갑자기 확 펼쳐지는
1: 바다,
0: 그 바다인데
1: 절벽.
0: 절벽이에요. 근데 느낀 게 아니 절벽이 이렇게 편안할 수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절벽인데 안식을 주는
1: 그런 길들 여러 곳 있죠, 사실
0: 많이
1: 또.
0: 있죠. 있는데 섬에서는 참 찾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섬에 가면 아주 수도 없이 있습니다.
1: 그 백선백길 중에 여름철에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어딥니까?
0: 금오도 비렁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청산도 순록길이라고 청산도는 너무나 잘 알려진 길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이작도 인천에 풀등이 있는 그 개띠길이라는 곳인데 거기도 해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1: 금오도,
0: 이제
1: 청산도, 대이작도.
0: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완도의 보길도 옆에 소한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인데, 조그만 면단위 섬인데, 공식적으로 인정된 독립운동가만 89명이에요. 엄청난 곳이죠. 항일 독립기념관도 있습니다.
1: 독특하네요.
0: 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인구가 6천 정도 됐는데, 800명 이상이 불령선인으로 낙인 찍혀서 감시를 받았던 그런 곳일 정도로 독립운동 강성했던 곳인데, 거기에도 이제 대봉산 둘레길이 있는데, 거기 또 미라리감 상록수지 말에 그 해변이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 있으니까, 거기 꼭
1: 알겠습니다.
0: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바다도 즐기고 산도
0: 네.
1: 즐기고 또 먹거리.
0: 먹거리.
1: 먹거리 책도 내셨잖아요.
0: 먹거리 책도 냈죠. 섬 음식. 제가 이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섬의 자원들, 그중에서도 이제 뭐 역사 문화 자원들도 있고, 뭐 섬의 당숲이라든가 돌담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에 대한 기록도 책으로 남겼고, 섬의 어로 문화인 파시에 대한 책도 쓰고 그랬고,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토속 음식, 섬의
1: 토속
0: 토속
1: 음식.
0: 음식 문화죠.
1: 딴 데서 못 먹는 독특한 음식들이 있죠.
0: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면 할머니들한테 특별한 음식 없어요?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1: 없다 그러죠.
0: 없다.
1: 그분들은
0: 그러면은
1: 맨날 먹던 거니까.
0: 그렇죠. 그러면 드시는데 숟가락 하나 얹을게요. 그럼 가보면 밥상에 특별한 음식들이
1: 그 중에 제일 특별했던 게 어떤 겁니까?
0: 있는데 뭐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뭐 기저국 같은 거
1: 기 뭐요?
0: 이제 게를 기라고 해요. 거기서 우리 뭐 돌개 같은 거 조그만 개 그런 것들을 확 독이 갈아가지고 뼈 껍질째 먹게끔 젖을 남아요.

0: 우리 보통 게임은 살만 발라먹고 버리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1: 게를 다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젓갈을
0: 젖을 담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갈아가지고 양념해 갖고 먹으면은 우리 그 뭐 같이 속점 먹듯이 다 먹을 수 있는
1: 대충물
0: 이런 음식은 그냥 일상적인 음식이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얼마나 특별합니까?
1: 또 뭐가 있습니까?
0: 또 뭐 여름에 연포탕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더운데 먹고. 뻘뻘 흘리면서 먹잖아요.
1: 뜨겁게 해가지고 살짝 데쳐서.
0: 섬의 원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1: 그럼요.
0: 시원하게 먹어요. 냉연포탕.
1: 냉연포가 네, 있어요?
0: 네.
1: 그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에 다시 식히는 거예요?
0: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하이도나 뭐 장산도 이런 낙지가 뻘낙지 중에서 신한 뻘낙지 중에서 진짜 맛있는 지역의 음식인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바닷가 옆에 있는 집들에서 갯벌이 냉장고였어요. 가서 밥하다가 말고 가서 돌아오면 낙지 있고 게 있고 건져다가 뒤에 뒤안에 그 남세밭에 있는 부추하고 야채 뜯어다가 이렇게 먹는 거였는데 낙지를 데쳐요. 대신 물이 남죠. 그 물을 식혀. 그리고 나서 얼음 같은 거 좀 넣고 낙지를 잘라서
1: 썰어서
0: 써놓고 야채 넣고 먹는 거예요.
1: 냉연포탕이 되는 거예요.
0: 그게 원래 연포예요.
1: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훨씬 더 쫄깃쫄깃할 것 같은데요.
0: 훨씬 시원하고 맛있죠.
1: 그렇겠죠.
0: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연포탕 여름에도 뻘뻘 흘리고 먹는데 그리고 이거는 계속 넣었다 뺐다 하니까 먹는데 힘들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먹으니까 쉽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1: 네.
0: 하이도나 장산도 이런 데 가면 식당에서도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1: 네.
0: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음식에 대한 책도 냈고 최근에는 제가 우리가 얘기했듯이 섬이 가진 이제 안보적 영토 안보적 가치를 좀 짚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모든 섬은 사실은 외국하고 혹은 공해상하고 맞대고 있는 국경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국경의 섬인데 우리가 그런 가치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국경 섬을 걷다라는 책을 이제 냈습니다.
1: 영토적 관점에서.
0: 네, 영토적 관점에서.
1: 네.
0: 그래서
1: 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건 역시 이동권이죠.
0: 그렇죠. 여객선 문제인데 지금 우리 뭐 육지에서는 가끔씩 뭐 대중교통 파업을 하면은 하루 이틀만 돼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섬 주민들 같은 경우 특히 먼바다의 섬, 뭐 흑산도, 백령도, 울릉도 이런 데 거문도 이런 섬 주민들 1년에 배가 안 뜨는 날이 평균 100일이 넘습니다. 3분의 1을 배가 안 떠요.
1: 예, 예.
0: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횟수로 따지면은 결항 횟수로 따지면은 전국의 여객선이 뭐 한 150여 개 되는데 결항의 수가 2만 평균 한 2만 5천 해요.
1: 먼 바다에 있는 섬이고 주민의 숫자가 많지 않고 그러면 큰 배를 띄울 수도 없고 작은 배를 띄우다 보면 날씨가 좀 안 좋으면 뜨지 못하고 이거 참 어쩌는 의미에서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0: 그렇게
1: 무슨 해결 방법이 있나요?
0: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풍랑주의보 내리면 배가 안
1: 뜨죠.
0: 뜨는데 그 기준점이요.
1: 풍랑주의보의 기준점.
0: 네, 기준점이 그냥 1톤부터 0. 몇 톤부터 2,000톤까지
1: 똑같아요?
0: 똑같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 그 기준부터 좀 바꾸면
0: 그렇죠. 그러니까 2,000톤 이상은 주의보가 내려도 배가 다닐 수 있는데 그 밑에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배를 안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객선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럼 큰 배가 다니는 데는 떠야 되잖아요.
1: 예.
0: 큰 배가 다니는 데도 안 뜹니다.
1: 그게 문제다.
0: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사들이 배가 다닐 수 있는데도 손님이 없으면은 안 띕니다.
1: 그거죠.
0: 세월호 참사 이후에 출항에 대한 결정권을 선사에 줘버렸어요. 선사 입장에서는요. 웬만하면 안 띄우려고 하는데
1: 그렇죠.
0: 그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라면 좋을 텐데 그렇게만 쓰면 좋은데 자기들이 손님이 없을 때 배를 안 띄울 수 있는 명분을 줘버린 거예요. 이런
1: 알겠어요.
0: 문제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1: 행정 체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네요.
0: 바꿀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여객선사들의 한 60% 이상이 자본금 10억 미만. 투척 이하 영세 업체들이에요.

0: 하겠다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다음 정부 때도 110대 국정과제에 들어갔어요. 중공영제는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낙도 보조 항로라고 이익이 나지 않은 항로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미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영제로 하겠다고 2025년까지 작년 올해죠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게 공영제가 필요한 게 그 배가 다닐 수 있는데도 안 다니고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0: 그 또 하나는 안전 문제인데 세월호 참사 이전 5년하고 이후 5년을 비교해 봤을 때 안전사고가 선박 안전사고 75%가 더 늘었습니다.
1: 오히려 늘었어요?
0: 오히려 늘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기관 고장 이런 거.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줄어들 수가 없는 거죠.
1: 배가 너무 노후해서 이제 그런 일이
0: 노후하고 또 하나는 이익이 안 나니까 안전을 위해서 돈을 안 쓰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우선 뭐 2000톤부터 이렇게 하는 그 풍랑주의보 등등의 기준점 바꾸는 문제.
0: 그렇죠.
1: 그다음에 공영제를 통해서 배의 노후 노령화를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문제.
0: 그렇죠.
1: 할 일들이 많네요.
0: 할 일이 많습니다.
1: 그래서 우리 강지현 소장님 인생에서 섬이란 뭡니까?
0: 섬이란 건 제 인생이죠.
1: 섬 그 자체시네.
0: 네. 네. 그래서 외롭기도 합니다. 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요.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이
1: 지금 뭐 이동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0: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동권 문제고 일단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지 섬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행자들도 안심하고 들어가서 나오는데 안심 언제 또 배가 끊기지 이런 마음 때문에 못 가고 선뜻 못 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체계 문제입니다.
1: 의료 그렇죠. 네,
0: 대부분 육지 같으면은 살 수도 있는 문제들이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 1년에 몇 분씩 그냥 골든 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헬기가 있다고 하지만 밤에는 띄울 수가 없고 없죠. 앞천후에 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점 섬 이를테면 백령도, 울릉도, 뭐 검은도, 흑산도 이런 데는 국립이든 뭐 그 지자체에서 하든 그런 기본적인 응급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섬 지킴이뿐 아니라 섬 주민 지킴이시네 사실.
0: 제가 뭐 태생적으로 섬 사람이기도 하고요.
1: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섬 한 곳 찾아서 트레킹도 하시고 민박도 하시고 아주 토속적인 그런 음식도 좀 맛보시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0: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5: 2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산골.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0: 진도가 품은 섬 중에 동쪽 끝자락에 있는 을단섬. 사나운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독거도. 그 물살을 견디며 갯바위에 뿌리 내린 돌미역은 거친 생명력을 품어 맛과 향이 좋아 국내 명품 미역으로 손꼽힌답니다.
1: 미역이 최상품이라. 보면은 이 좁잖아 이게. 잎이 많은 면 이게 상품이 못 되고 이게 최상품이에요.
0: 독거도 미역은 끓일수록 쫄깃하고 깊은 맛이나 예부터 혼수품으로 챙겨갈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답니다.
2: 이것이 휴가지. 여기가 휴가지.
3: 노동이지. 무슨 휴가 아니냐.
0: 뜨거운 땀방울로 바다가 내어준 보물을 건져 올립니다. 진도에서 출발하는 뱃길. 인근 서물이 있는 여객선은 여름이면 빈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는데요. 설렘으로 가득한 이들이 섬으로 향하는 이유는 휴가 때문이 아니랍니다. 저마다 양손은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4: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독고도 거기 물며 이렇게 미역 채취하러 가요.
5: 이제 명절 같아. 미역 딸 때는 사람이 많은데. 친척된 사람들은 가서 해주려고.
0: 이맘때면 섬을 나갔던 자식이며 친척들이 미역을 따러 돌아와 미역 명절이라고 부른다죠. 크고 작은 145개의 섬이 새떼처럼 모여있다 하여 이름 붙은 조도군도. 섬과 섬 사이로 물살이 거세 오가는 길도 쉽지 않은 독거도에 닿았습니다. 10여 명이 살아가는 작은 섬이 미역철만 되면 북적거립니다.
2: 우리 애들이 마시는 거지. 아이 젊은이들이 하소 그래도.
4: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6: 저는 포천에서 와요.
4: 포천?
6: 네.
4: 아버님은요?
7: 저는 옆에 고향 조도에서 옵니다. 미역 명절이라서요. 해마다 와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도와주고 갑니다. 시간 되는 사람은 보름 정도 있다 가고.
2: 고생했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8: 우리가 9남매인데 여덟 번째 동생. 또 일곱 번째. 저는 우리 사촌 저 동생인데 집안 사촌 동생인
2: 이모딸.
8: 이모딸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이모딸이. 네. 얼른 짐 넣어놓고 미역 따러 가자.
7: 오자마자
8: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 받는 시간이라 얼른 가야 되는 거예요.
0: 1년에 단 한 달, 그마저도 물때가 맞아야 가능한 미역 채취. 게다가 하루 중 물이 빠지는 시간도 놓쳐선 안 됩니다. 이러니 멀리서 달려온 동생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다로 나설 수밖에요. 미역 채취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가능한데요. 3대째 이어져 온 가족의 오랜 미역밭으로 향합니다. 돌미역이 자라는 곳은 거친 파도에 둘러싸인 바위섬. 문제는 미역밭에 닿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6: 카메라 들고 내리기 힘드시겠는데요.

0: 근데요, 저 조심해서 내려. 손 잘 잡아 내려.
1: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바다.
2: 이들 내려, 빨리.
1: 모두 안전하게 하선을 마쳤습니다. 거센 몰살을 견디며 바위에 붙어 자라는 돌미역. 온몸을 던져야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물이랍니다.
0: 큰 파도 한 번 오면 이 세 번이 온다고. 도망가야 돼.
3: 아, 그거 진작 알려주셨어야지.
4: 미역 따는 게 되게 위험하네요.
2: 네. 파도 안 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파도 쳐.
5: 오빠가 저렇게 파도 치는데 바다 들어갔으면 불안하진 않으세요?
2: 불안하죠. 위에서 보는 사람은 그건 너무 좋겠다.
1: 독거도에서 나고 자라 평생 미역 농사를 지어온 조남매 씨도 파도 앞에선 긴장을 놓을 수 없답니다.
0: 물 빠지고 좀 잔잔해지면 그때 채차지 기다렸다가.
1: 마음이 급하다고 파도에 맞설 수는 없는 노릇.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새 물이 빠지고 파도가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기다렸던 손길이 바빠집니다. 다시 물이 차기까지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3시간 남짓. 파도의 호흡에 맞춰 미역을 한 줌씩 끊어냅니다.
3: 아버님, 미역은 왜 이렇게 뿌리까지 딱 끊으시는 거예요?
0: 아, 이 귀가 있어야 그 상품성이 있죠.
3: 귀?
0: 네, 이게 귀라 그래, 귀.
1: 독거도 미역은 예부터 임금에게 올리던 진상품이었다는데요.
0: 이 미역이 최상품이라 이 귀도 적고 보면은 이 적잖아 이게. 잎이 많은 미역은 이게 상품이 못 되고 이 최상품이에요.
1: 귀한 대접을 받는 만큼 몸값도 만만치 않답니다.
3: 얼마 정도예요?
0: 한 무새 뭐 한 150만 원 정도 가고.
3: 150만 원이요?
0: 네. 20가닥이 한 무새예요, 이게.
3: 20가닥에 150만 원? 네.
0: 겨울에 개딱지, 개딱지. 개딱지를 고압 세척으로 이 싹 청소를 해내야 돼. 안 그러면 미역이 안 붙어. 그러고 나서 봄에 이제 5월달, 4월 말 5월달, 6월 중순까지 하나 기르갈 때 햇빛 맞으면 다 녹아없어요. 그때 물 뿌려줘야 돼요. 자연에서 그냥 한 채취하는 줄 아는데 이거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1: 자연산이라고 그저 때만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한겨울에는 갯바위를 일일이 닦고 봄부터는 햇볕에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뿌려줘야 한답니다. 그렇게 1년을 공들여 키워내는 미역. 그야말로 거친 바다에서 짓는 농사입니다. 태풍이 지나가 작황을 걱정했지만 이만하면 풍년이랍니다. 물기를 머금은 미역은 묵직해 옮기는 일도 예산 일이 아니라는데요.
6: 그리고 이제 이놈을 이따가 단악을 맞춰서 널게. 도시에서 말하면 이것이 수제야. 손으로 만드는 수제.
1: 시간이 흐를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에 허리 한번 펼 새도 없이 곧바로 선별 작업이 이어진답니다.

0: 2.25.
1: 따는 일이 파도와의 싸움이었다면 너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 무게를 맞추고 한 가닥 한 가닥 가지런히 펴서 반듯하게 모양을 잡는데요. 이 과정이 상품의 질을 좌우한답니다.
2: 반듯하게 예쁘게 놓으시고.
3: 이거 예쁘게 한 게 우리 애기들이 예뻐.
1: 바다에서 밥상에 오르기까지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답니다. 미역이 많을수록 독거도의 밤은 더 길어집니다. 늦은 저녁 갓 따온 미역이 밥상에 오릅니다. 바락바락 씻어 살짝 뒤치기만 해도 더할 나위 없는 별미라는데요. 줄기가 야무져서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
4: 이거는 저 어디 손가락으로 집어 그냥
5: 맛있어.
4: 이거 뭐야 맛있어.
6: 양말 하나를 똘똘 말아.
4: 먹어라. 아삭아삭해.
7: 네, 굉장히 아삭 그리고
4: 굉장히 맛있다니까.
7: 진짜 맛있다.
4: 갈매도 오늘 가져왔는데 그쪽 물이 다 있어.
5: 카메라 멘트가 아니야, 진짜로 진짜 맛있어.
4: 여름 되면 다 모여 우리. 동생들이 와서 나 도와주느라. 제사 때도 잘 안 와 이 동생들이. 미역하루는 하루 내일은 묻었다 초당.
8: 명절 때 나오는데 미역 때문에 오세요?
7: 오빠 도와줘. 아, 힘든 거지. 도와주려고 오겠죠.
9: 우리도 힘든데 솔직히. 어려서는 이제 오빠 혼자 하고 저는 담고 이럴 때는 혼자서 엄청 겁이 나요. 가끔 오빠가 물을 끌려갈 때도 있고 이러면 그게 이게 그게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비니까 오히려 편해. 안 보니까.
3: 위에서 보면서 불안해.
9: 이 언니가 더 불안해. 그러니까 자꾸 불러. 나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4: 그게 우리 동생이 빠져가고 죽을 것 같아서 물 먹고 놀래갖고
3: 코 딱 포기가 됐단 게. 물을 세 모금 먹어보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바위도 못 가갖고.
9: 근데 언니는 항상 물에 빠지면 낙은 버리고 미역만 치고 이런 거.
1: 저녁을 먹고도 미역 손질은 자정까지 이어졌답니다. 미역 서움으로 불리는 서움답게 독거도의 하루는 미역으로 시작합니다. 몸은 고단해도 미역은 서움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효자. 자식 먹이고 공부시키며 작은 서움에 삶을 이어가게 해준 든든한 생업이랍니다.
10: 어제 작업해 바닷가에서 이제 따와서 오늘 아침에 건조를 한 거죠, 이제. 한 6천만 원 되죠, 지금 바닥에 있는 게.
1: 거친 바다가 내어준 섬 사람들의 귀한 보물. 조남래 씨 가족도 새벽부터 다시 미역과 씨름 중인데요.
3: 끝이 없어. 아니. 일이 많이 비워갖고 나는 진짜 어디가 안 그어져서 놀 시간이 없어. 이놈 끝나면 되돌아서 저것도 손질해야 되니까.
1: 혼자서는 들기 어려운 건조대를 둘이서 손발 맞춰 옮기는데요. 채취부터 건조까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 미역 처리면 가족들이 달려오는 이유겠죠.
11: 좀 시원할 때 너희한테 갑자기 햇빛이 강하게 쬐을 때 넣으면은 미역이 이게 이거. 이제 시원할 때 온도가 낮을 때 물도 빻고 이게 어느 정도 말라야 괜찮지.
1: 시원한 아침 공기 속에서 햇볕에 1차로 물기를

0: 말려줍니다. 섬마을 마당 가득 바다의 진한 향이 번집니다.
1: 바람이 좀 불었으면 많이 말랐을 것입니다.
0: 햇볕이 강해지면 골고루 마르도록 앞뒤를 몇 번씩 뒤집어줘야 한답니다.
2: 휴가도 못 가시고.
1: 여기 휴가지. 여기가 휴가지.
3: 말고 노동이지. 무슨 휴가 아니나.
1: 그래도 도시에서는 우리가 시골 간다면 휴가 쉬러 간지 알아. 이렇게 고달프게 일한지는 모르고.
0: 꾸덕꾸덕하게 마르면 건조장으로 옮겨 한 번 더 말려야 한답니다. 몸은 녹초가 돼도 잘 자란 미역을 보면 그간의 고생을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4: 바다에서 길어갖고 막 어만큼씩 물에 막 가면은 막 할랑거리고 있을 때 그때 보면 여기 제일 이뻐. 바다에 달려갖고 가서 보면 잘 길었나 안 길었나 보고 매일 가서 본다고. 그때는 이쁜데 이게 채취할 때 되면 막 머리 무거워. 이게 한 3일 하면은 진이 빠져 사람이 잠 못 자니 낮에 덥지. 지금 멋대로 마르면 모양이 이제 이게 흐트러져서 안 좋으니까 아 이게 손질을 해야 된다고. 손질 안 하면 안 돼.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가도 이게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보물보다 더하죠 이게.
0: 독거도의 여름, 거친 바다에서 길러낸 보물을 지켜갑니다.
5: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저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6: 1박 30.
7: 이건 밥이 아니라 해산물 특급 수준인데? 내가 땅은 모르겠는데 먹을 보고 있다.

이야, 진짜 우아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지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마침내가 신선히 살고 있는 수목화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이 후난성은 고로가 뚫리기 전까지 아주 오지였던 곳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핫한 그런 도시입니다.

0: 와, 진짜 우아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지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1: 중국 남부를 대표하는 최고의 절경. 지상의 무릉도원, 장자제로 갑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풍경입니다.
0: 마치 꿈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1: 어둠과 함께 황홀한 마법이 펼쳐집니다. 오래된 마을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무릉도원을 찾아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후난성은 중국 남부 관광의 중심지인데요. 대부분 성도인, 창샤를 거쳐갑니다. 고속도로가 잘 건설돼 있어 취향대로 여행하기에 최고인데요. 후난성 최남단, 천저우에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가을 아침이면 피어나는 물안개. 천저우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여행지, 동강호입니다. 중국의 산수화를 현실 세계로 옮겨오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0: 와, 이 동강호의 물안개를 제가 보게 될줄 몰랐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뻐요.
1: 동강호는 1986년 동강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호수입니다. 넓이는 약 160제곱킬로미터로 후난성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입니다. 한때는 많은 어부의 터전이었지만 지금은 조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물안개 명소로 남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오! 와.
1: 동강호 입구에서 절을 맞이해주는 게 있네요.
0: 이 동장호에서 나는 이 물고기를 가지고 구워 먹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 동강에서 잡힌 물고기를 특산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보통 잉어나 붕어를 요리합니다.

0: 이렇게 생겼습니다.
1: 이렇게
2: 튀긴 생선에 매운 양념을 바른 건데요. 민물고기라 가시가 많지만요.
0: 아, 이 양념이 역할 제대로 하네요.
2: 생선과 양념이 찰떡궁합입니다. 동강호에 오면 꼭 먹어보세요. 갑자기 손님이 늘어나네요. 원래 누군가 먹고 있으면 따라서 먹고 싶어지는 법이죠. 물안개가 사라지기 전에 유람선을 타고 동강호로 나갑니다. 30분 동안 호수를 둘러보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서두른 보람이 있습니다.

0: 야, 이 안개 헤치고 나가는 이 느낌, 와.
1: 물안개는 주로 해 뜨고 2시간 후, 해 지기 2시간 전에 생깁니다. 이 시간에 맞춰 유람선을 타시기 바랍니다. 호련이 나타난 나룻배.
0: 이거 안 찍을 수가 없다. 와.
1: 멋지게 그물을 던집니다.
0: 아마도 옛날에는 이 똥장 여기에서 이 어부들이 저렇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그랬을 거예요.
1: 관광객을 위해 과거 어부들의 모습을 재현해 주는데요. 물안개와 잘 어울립니다.
0: 在那个 동장 후里面 哪里是最漂亮?
2: 在东江湖整个这一条最主要的就是这个雾茂小公路啊这里差不多总共长距离有10公里啊这一节呢就是说最漂亮而且看得远又有阳光啊又有雾而且水质好啊哦
0: 저기
3: 어?
4: 你好你好哎呀 我们要上船了。哦，来来来来来来，
5: 우리 배 탈 거래요.
4: 아,来,
5: 欢迎光临。是韩国的朋友。哦，怎么知道了？听出来了。啊，我以前的老板是韩国的。啊，真的。啊，真的。
0: 여기서 이제 공연하시던 분들인데.
6: 我们已经下班了。啊，他请你们那个可以唱歌可以吗？啊，可以。想听什么歌？
5: 那 뭐가 듣고 싶네요?
0: 他想听那个甜蜜蜜。
6: 甜蜜蜜是吗？
0: 对。可以啊。可以吗？哇！

0: 평화로운 호수의 풍경에 걱정, 근심도 모두 내려놓게 되는데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천저우에 오면 동강호 유람선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후난성에 왔는데 그냥 지나가긴 서운하죠? 이번에는 장자제로 갑니다. 한국에선 직항이 없어 창샤를 거쳐서 갑니다. 장자제시는 후난성 북서쪽에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연간 600만 명 이상 방문하는데요.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그 중심엔 장자제 국가산림공원이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국가산림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있죠.
1: 그죠? 사람 엄청 많죠? 왜냐면 여기는 장자제, 후렁징 취. 중국 정부에서 인증한 5A급 풍경 명승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아침부터 빨리 올라가서 많은 걸 보려면 많아야겠죠.
0: 정부가 인증한 5A급 명승지란 자연

0: 경관은 물론이고요. 문화적 가치나 시설과 관리 상태까지 최고 수준이란 뜻입니다. 장자재 국가 산림공원의 넓이는 130제곱킬로미터로 대충 봐도 3-4일은 걸리는데요. 저는 하루에 볼 수 있는 핵심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야. 이분은 우관중이라고 하는 중국의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장자재라는 이 천하의 절경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0: 1979년 중국의 국민화가 우관중은 장자재를 화폭에 담아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작가가 상상한 장소를 그린 것이라 여겼답니다. 이후 우관중의 그림과 함께 장자재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장자재는 교통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입장권을 구입하면 공원 내 셔틀버스가 무료입니다. 입구에서 30분을 달려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2: 자, 전 이제 장자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자재 안으로 들어오면 만나야 될 것, 꼭 봐야 될 것,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0: 2002년 개통된 이래 중국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아찔한 백룡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입장권은 따로 사야 합니다. 위안자재 구역으로 가기 위해서인데요. 예전엔 3시간 넘게 산길을 걸었다죠.
1: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럴 리가요. 지금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진짜 딱 사람이 없는 타이밍에 이걸 타러 가는 건데요. 근데 위에 가면 사람 많을걸요.
0: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또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신기하죠? 내리면 백룡 엘리베이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요.
1: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또 계단이 또 있군요. 이것도 신기하네.
0: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백룡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높게 솟은 기암괴석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백룡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자리 선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대한 정면에 있는 유리 쪽으로 붙어야 하는데요. 이유는 잠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올라간다.
0: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순간. 기암괴석을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시간은 단 2분. 짧지만 강렬한 경험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거대한 돌기둥을 지상에 내려보낸 걸까요? 신비로운 모습은 여행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1: 갑자기 땅속에서 확 튀어 올라가지고 이 장자재의 풍경이 눈앞에 싹 펼쳐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0: 뭔가 그 포인트가 하면서 이렇게 좀 감동을 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 위안자재로 가기 위해 다시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광저우에서 단체 여행을 오셨답니다.
0: 怎么 来到这里了?
2: 我们自己开车。自己开车。打他趴耶。啊，他真的是啊。
1: 광저우는 후난성 남쪽에 있습니다. 무려 1000km를 달려온 겁니다. 위안자재는 장자재 내에서도 백미로 손꼽히는 미혼대와 천하제일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미혼대로 가는 중인데요. 입구에선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네요. 갈수록 인파가 늘어납니다. 제대로 가는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다행히 미혼대 안내판을 발견합니다.
0: 와!
1: 정신을 잃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 미혼대입니다. 수직으로 뻗은 사암기둥들이 겹겹이 펼쳐집니다. 오랜 세월 물과 바람에 깎인 기암괴성, 웅장하고 기이한 봉우리. 진짜 중국 산수화를 마주보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0: 이거는 진짜 자연이 조각을 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산 스스로가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수천 년, 수만 년을 이렇게 깎아내려온 그런 지형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1: 흐린 하늘은 기어이 비를 뿌립니다. 기암괴석이 구름에 가려져 까마득히 멀어진 느낌인데요. 몽환적인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닐만 한데요. 비가 더 내리기 전에 서둘러 이동합니다. 와. 할렐루야 바위라고 부르는 돌기둥입니다. 왠지 익숙하실 텐데요.
3: 근데 이거요. 그죠? 이게 아마도 그 아바타에 나왔다는 그 봉우리인 것 같아요.
1: 아래가 좁아서 아슬아슬합니다. 기묘한 형상의 바위는 자연의 놀라움을 전하죠.
3: 이걸 보고 거기에서 그걸 만들었구나. 영화에서 봤던 그 한 장면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멋있네요.
1: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신비로움이 더합니다. 전설 속에나 등장하는 무릉도원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장자재 여행은 걷고 또 걷기의 연속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드디어 천하제일교회에 도착합니다. 높이 300m에 있는 돌다리인데요. 사실은 긴 세월 동안 풍화와 침식을 겪으며 다리 모양으로 남은 겁니다. 자연은 참 신비롭습니다. 천하제일교로 가는 계단에는 붉은 리본이 길을 안내해 주는데요.

0: 살아있는 산수와 잠자재를 떠나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미련이 남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구름 아래로 내려오자 천자산이 자신을 살짝 보여주네요. 반갑고 아름답습니다. 다음을 기약합니다. 장자재에 다시 올 이유가 생겼네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장자재 시내로 들어갑니다.
1: 오, 마을이
0: 다양한 숙박 시설이 많은데요. 저는 미리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1: 와, 진짜 옛날 무슨 객잔 같은 곳이네. 무협지에 나오는 곳 같은 느낌입니다. 오. 니하오. 와, 페이션하.
2: 와. 신분증 가메이던바.
1: 뭐다 신분증? 와, 진짜 예술이네 여기는. 이런 민숙이 되게 잘 된, 객장이나 민숙이 잘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곳들을 찾아오시면 저렴하게 현지 음식까지 같이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하면서 이 현지 문화를 훨씬 더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3: 니하오.
1: 니하오. 야, 장자재는 장자재다. 이런 소수민족 옷을 입어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돼 있네요.

0: 전통 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민박집입니다. 방은 어떨까요?
1: 네, 300이요.
2: 오호.
0: 웬만한 호텔 못지않게 시설이 깔끔하죠? 중국을 여행할 때 저는 민속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3: 중국 여행지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아주 괜찮습니다. 100원이면 18,000원인데 3, 40번 정도 더 하면 한 2만원, 2만 2천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2: 어우, 네, 창밖에도 되게 좋아요.
0: 낮과 달은 도시의 밤입니다. 음식도 저렴하고 야경도 멋지니 색다른 장자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장자재를 떠나기 전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3: 오, 메뉴 딱 좋아요, 아침.
0: 중국은 외식 문화가 발달해 있죠.
3: 제가 입원하려니까 도장, 샤오다.
0: 이른 시간부터 문을 여는 식당이 많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훈안식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이건 밀가루를 튀겨서 만든 중국식 꽈배기와 함께 먹는데요.
3: 아, 5년 하고도 2개월 만입니다. 제가 이게 진짜 그리웠거든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요거 이렇게 두유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아주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되죠. 20년도 훨씬 더 됐죠. 그때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 배우려고 공부하고 있을 때 두유에다가 요티아오를 시켜서 먹으면 우리 돈으로 1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없이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선 너무너무 고마운 아침 식사였던 거예요, 이게.
0: 20년 전 유학생 시절을 지켜준 소울푸드입니다. 추억까지 함께 먹으니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다시 떠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0: 후난성을 떠나 후이저우성 동부로 향합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 북전 위안 부전으로 갑니다. 전위안 구전은 명청시대까지 번성한 남서부 최대 도시입니다. 살아있는 건축문화 박물관이라 불리는데요. 후난성과 후이저우성의 관문 도시죠.
1: 여기는 전위안 구전, 그러니까 후이저우에서도 아주 유명한 옛 마을입니다.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는 그 역사가 진나라 때 주황 30년, 그러니까 기원전 22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0: 일찍이 강을 따라 상업이 발달했고요. 후이저우에 물류가 모여들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은 건물들이 지금도 잘 보존돼 있습니다.

0: 현지인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도시인데요. 세매도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세상 밖에 무릉도원이란 뜻입니다. 다리 위가 소란스러운데요. 갑자기 오와 열을 맞춰 춤을 추십니다.
1: 신청님은干什么?
2: 没事，我们活动活动。
3: 活动活动啊。

0: 같이 즐겨볼까요? 중국에는 광장이나 길에서 춤을 추는 거리 문화가 있습니다. 따라 추다 보니 혼자 신이 나버리네요. 흥겨운 마음을 안고 도시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현지인이 타는 버스입니다. 나무 의자가 있네요. 오랜만입니다. 왠지 정겨운데요? 순환 노선으로 운행하는 버스라 여행자에게도 편합니다. 여유롭고 좋은데요? 오래된 건물들은 크고 작은 상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생각보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둘러보는 재미가 꽤 쏠쏠합니다. 이것보다는 여기를 여행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어느새 어둠이 찾아옵니다. 강변의 상점들은 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전위안 구좌는 낮보다 밤이 더 유명한 도시입니다. 강변에 있는 건물마다 등불이 켜지고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변하는데요. 별천지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기엔 아까운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최고의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위안 구전의 명물, 유람선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운영하는데요. 해가 지면 모든 관광객이 유람선으로 몰려듭니다. 강과 고대 건축물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조명이 어우러져 특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0: 그냥 꿈 속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은 느낌? 과거 속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에게는 무척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 순간 입에 탄 모두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마다 추억을 남기기에 분주합니다. 소중한 사람과 다시 오고 싶은 빛나는 낙원입니다. 후이저우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중인데요.
2: 후이저우로 들어와서 지금 산 위로 향하는 아주 좁은 간이 도로를 따라서 구불구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끝에 젊은 남자가 한 명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를 만나서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1: 해외 신문에도 소개된 분인데요. 찾아가는 길이 점점 험해집니다. 후이저우답네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야시향입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합니다.

0: 마을 외곽에 있는 등산로 입구에 도착합니다.
1: 아이고, 하루야.
0: 이동 시간만 4시간 걸렸습니다.
1: 황량한. 진짜 황량하네, 황량해. 네, 황량하고 황망하고.
0: 목적지는 마을 안쪽이 아닙니다.
1: 뭐가 있는 게 이상한 동네. 여기는 그냥 소 키우는 우산데, 여긴. 여기 아니야? 어쩐지. 아, 여기는 소 키우는 데인 것 같아요. 우사밖에 없어요. 이쪽은 맞아요?
0: 초반부터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곳은 거의 산꼭대기인데요. 까마득합니다. 의지할 것은 두 다리뿐.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2: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데서 혼자 사는 걸까요?
0: 궁금증만 커집니다. 일부러 만들어둔 것 같은 구조물 같은데요. 예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일까요?
3: 아, 길이 이렇게 나 있구나.
4: 혹시 이 길도 만든 건가?
0: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웃게 되네요.
3: 피디님 그냥 오늘 알아뒀겠네.
0: 제작진의 사정도 마찬가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1: 도대체 왜 이런 데 사는 걸까요? 오메.
4: 여기 사람이 산다고요? 진짜? 이게 말이 되나?
0: 암벽 등반을 하는 기분입니다.
4: 오, 너무 위험한데? 오, 여기 낭떠러지야. 저 무서워요. 감독님, 저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작가님.
0: 전 세계 안 가본 곳 없는 제작진에게도 도전입니다. 도착 지점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그래도 길이 있으니 희망이 보입니다.
4: 어? 이거 뭐야?
5: 헐.
4: 이거 뭐야? 헐.
5: 이게 뭐야 이게? 아, 이런 걸 만드나 보네.
0: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있는데요. 언뜻 봐선 집 같기도 합니다.
4: 어? 이게 진짜 뼈대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2: 어떤 사람인지 진짜 궁금해져요. 자, 만나러 또 가볼까요?
1: 우와! 여기 이런 게 있다고! 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0: 1시간 반의 고행 끝에 도착입니다. 간박채 검소한 집이란 뜻이죠.
1: 우와, 우와, 이게 뭐야.
0: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네요. 중국의 옛 시인인 도현명이 쓴 도화원기가 떠오릅니다. 어부가 우연히 발견한 이상향. 외부와 단절된 채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 이야기였죠.
1: 왜니허?
0: 이 집의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드디어 만날 수 있습니다.

0: 你好。
1: 你们是干嘛的？
0: 我们找你来到这里了。
1: 你们走谁呀？
0: 我们听说了你的故事了，所以我想看见面你，所以我们来到这里了。
1: 你们怎么找这里？这里路这么不好走。
0: 我听说了你的故事，所以我想看见面你。
1: 进来坐嘛。
0: 好的，谢谢。
2: 22살의 청년 류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기해하며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0: 진짜 옛날 물건 다 갖다 놓고. 와, 어우, 시시.
2: 일자로 만들어진 집 끝에는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전망이 최고인데요.
0: 와.
2: 좋은 일이 생기는 집이랍니다.
1: 这是我自己做的灶。
0: 但是你自己做。对对，自己做。这石头的话，从山底下背上来，扛上来的。这个弄了差不多2天3天时间。啊，真的。对。
2: 산 아래에서부터 직접 자재를 가져와 집을 지었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1: 我就自来水。哦，需要。对，这个水的话，我是从山底上用抽水器给它抽上来，然后上面的话有一个储水罐，就储着现在这就行了。啊，从山顶里拿出来。对。哇，대단하다。
2: 전기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네요. 집 앞에는 작은 텃밭도 있습니다.
1: 这的话是我的菜园，中间有南瓜，还有西红柿、辣椒。
2: 먹을 만큼만 키운다죠. 욕심내지 않고 소박한 일상이 엿보입니다. 또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요.
1: 这就是我学的飞机了，你看一下。啊，这飞机啊！对呀，你去制作的。我是当时这个修的。啊，
0: 你做这个？对。啊，你如果看过你比斯坦呢？因为我没有坐过飞机，然后自己做一个，自作一个，自己上去坐一下。啊，可以坐吗？
1: 我应该是可以的吧，我上去给你演示一下。好的，好的，好的。
0: 이 위에 탑승석이 있대요. 거기 들어갈 거랍니다.
1: 就这样。哇。就这样。对呀。但是这里的话会弄一个盖子给它罩住。啊。哇。就这样。
2: 비행기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전투기 모양을 본떠 만들고 있답니다.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지 못해도 속상해하지 않고요.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동참합니다. 급한 것도 없죠. 자신만의 속도로 만들고 있답니다. 22살의 청년 류원이 산속에 터를 잡은 건 작년 여름부터랍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10대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6년간의 도시 생활에 완전히 지쳐버린 겁니다. 그러다 고향의 산을 떠올렸답니다. 단순하게 살고 싶어 절벽에 집을 짓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답니다.
1: 我现在的话，我感觉挺好，挺好。嗯，我觉得，因为自己想怎么生活就怎么生活吧。那个，不能一辈子那么拼命的去干挣钱，然后你想该享受，咱们也得享受。
2: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답니다. 자신이 머무는 곳을 이상향으로 만드는 거죠.
0: 好的。 끝자. 선생님 안녕.
2: 그곳이 진정한 무릉도원은 아닐까요?

0: 낮하고 밤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1: 두부의 고소한 맛을 끌어올려주는데 발밑은 6.5m, 높이는 150m.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별로 험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하느냐.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홍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전학자 김오래입니다. 손자병법 불패의 미래학 그 열 번째 시간입니다. 열 번째 시간에서는요, 귀를 빚어내는 힘이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라는 건 기이하다 할 때 기자인데요. 손자병법에서는요, 기이하다라는 뜻보다는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일반적이지 않다, 또 정격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발은 격식이라는 뜻이죠. 정격이 아니다 정도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손자는 이를 용병 전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데요. 이러한 맥락을 감안한다라면 기는 예컨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법이나 전략 전술 병법의 기본인 정공법을 변칙적으로 응용한 그런 전법이나 전략 전술이나 병법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기자를 열 번째 강의에서는요, 변칙 내지 변칙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좀 원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이란 전공법으로 교전하고 변칙술로 승리한다. 전쟁은 이러한 변칙술을 쓰는 것이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전쟁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걸로써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허실편에는요, 전쟁의 형세는 변칙술과 전공법의 두 가지에 불과하지만 변칙술과 전공법의 변화는 이루 다 궁구할 수가 없다. 변칙술과 전공법이 서로를 낳아줌이 마치 시점도 종점도 없이 순환함과 같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개편에는요, 전쟁이란 변칙적인 방법이다 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손자가 기를 최소한 두 가지 방향에서 사유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칙술은 전쟁에서 핵심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손자는 변칙술을 그냥 전쟁에서 활용하면 좋을 어떤 변수처럼 사용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만큼은 변칙술은 상수이다. 아니, 더 나아가 핵심이다. 전쟁 그 자체가 곧 변칙술이다. 이렇게까지 손자가 사유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변칙술과 전공법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공법 덕분에 변칙술이 가능해졌고 성립될 수가 있었고 활용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변칙술 덕분에 전공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혼란은 정돈에서 생기고 비겁은 용기에서 생기며 약함은 강함에서 생긴다. 다시 말해서 혼란과 정돈은 서로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와 비겁도 상반되는 거죠. 또 약함과 강함도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칙술은 뭐? 전공법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이런 언급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설 삼국지에 보면요, 제갈량이 공성계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공성계는 빌공자에다가 성성자에다가 계략했을 때 계자인데요, 성을 비우는 전략이다라는 건데 성이 텅텅 빈 것처럼 가장을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전략의 요충지가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그만 장수를 잘못 보내서 지키게 함으로써 가정을 위나라 군대에게, 적군이었던 위나라 군대에게 잃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적군의 수중에 떨어지니까 제갈량은 아뿔싸 이번 전쟁은 승리하기가 힘들다라.

라고 판단을 하고는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퇴각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성이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 효과적으로 퇴각을 할 수 있도록 군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자기 주변에는 한 5천 명 정도밖에 병력이 안 남은 겁니다. 아, 그런데 첩자들이 와가지고 득달같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이때 위군의 총사령관은 사마의라는 사람입니다. 사마의가 이끄는 위군의 15만 명의 군사가 지금 제갈량이 있는 그 성으로 지금 진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만 대 5천 명인 거죠. 근데 5천 명도 사실은 그 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500명은 그 주변에 있는 말에게 먹일 풀을 베러 이성 바깥으로 또 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2,500명밖에 없는 겁니다. 붙으면 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갈량이 꾀를 낸게 바로 이 공성계입니다. 성이 실질적으로 텅텅 비어 있었던 거죠. 오히려 이 비어 있던 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다 열어 젖힙니다. 그리고는 성문 바깥에는 이 노인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모셔와가지고는 성문 바깥에서 한가롭게 빗질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누각에 올라가가지고 검은 고를 갖다 놓고 한가하게 검은 고를 뜯고 양편에서 시종이 이렇게 부채질을 하게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태연자약하고 너무나도 태평성대한 그러한 모습을 구현을 합니다. 그 소식을 사마의 군사의 이 첩자가 사마의한테 보고를 하니까 사마의가 막 고민하다가 아, 이거는 제갈량이 자기를 성 안으로 이끌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치고자 하는 그러한 고도의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는 15만 대군을 방향을 돌려가지고 다시 물러납니다. 이게 바로 공성계입니다. 제갈량의 공성계라는 변칙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보통 전쟁을 하면은 성문을 꽉 닫고 물샘틈 없이 방비를 하면서 적군하고 교전을 하는 것이 전공법이다라는 이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공법과 변칙술은 서로가 서로를 성립시켜줘요. 이러한 변칙술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기의 활용 사례를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삼국지에 보면요. 유비, 관우, 장비라고 했을 때이 장비는 우락부락한 장수죠. 용장형의 아주 용맹한 장수 유형이죠. 저는 장비 그러면 선, 사고, 호, 수습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고부터 일단 치고 수습을 뒤에 하죠. 이 사람이 삼국지에서 계략을 꾀를 발휘하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장판교라고 하는 장소에서 벌였던 전투인데요. 조조의 대군이 밀려오자 소수밖에 없었던 이 장비가 그 대군을 맞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대군의 진격 속도를 늦춤으로써 유비가 이끌고 있는 본대가 조금이라도 더 도망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비가 꾀를 내가지고요. 장판교 양 옆에 아주 우거진 숲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우거진 숲에 말꼬리에 긴 장대 같은 것들을 묶은 다음에 말들의 엉덩이를 팍 때려가지고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막대기를 이끌고 막 이곳저곳 이렇게 뛰어다니게끔 합니다. 그럼 이제 먼지가 막 일겠죠. 그런 식으로 말 수백 마리를 이렇게 뛰어다니게끔 함으로써 그 양편에 늘어져 있는 숲에서 먼지가 뭉게뭉게뭉게뭉게 발생하게끔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요. 숲에서 먼지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는 적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면 된다. 요런 식의 취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멀리서 바라보고는요. 장판교 양옆으로 쫙 이렇게 숲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막 먼지가 뭉게뭉게뭉게 일어나거든요. 장판교는 다리 이름인데요. 장판교의 한가운데 장비가 장팔삼호를 들고서 쫙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거는 일종의 양옆에 매복이 되어 있는 거겠구나. 함부로 전진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조조가 판단을 해서 함부로 전진을 못 합니다.
이러한 그 정법을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어떠한 세력 같은 것들을 진짜 실제 있는 것처럼 펼쳐내는 전술을 바로 허장성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일종의 변칙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요, 이 기라고 하는 이 변칙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원문을 살펴볼 때 같이 봤지만 손자는요, 아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전쟁이란 변칙적인 방법이다. 결국 변칙술로 하는 게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손자의 규정에 대해서요, 역대로 사람들이, 논자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전쟁은 속임수다라는 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편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것처럼 보여주고 용병하면서도 용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며 공격 목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공격 목표가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자는 전쟁은 속임수다 라고 규정을 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역대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걸 과연 속임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성계를 펼친 제갈량더러 또 장판교에서 허장성세를 벌임으로써 조조를 속인 장비더러 우리가 사기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이란 변칙적인 방법이다. 이 변칙적인 방법이 궤도인데요. 이것을 전쟁은 속임수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좀 힘들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손자는요, 변칙술을 전쟁의 상수로 규정했다라고 제가 앞서서 몇 번 말씀드렸죠. 세 편에 보면 전군의 군사가 적을 맞이할지라도 반드시 패배하지 않음은 바로 변칙술과 전공법 덕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변칙술 때문에 적을 맞이해도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속임수로 이렇게 폄하해가지고 규정을 한다? 글쎄요. 예, 손자는 분명하게 변칙술을 이렇게 무패, 패배하지 않는다의 관건으로 꼽았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거짓 사기 그 자체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세 편에 보면 변칙술에 능한 자는 그 전술의 변화가 하늘과 땅처럼 끝이었고, 그러니까 변칙술을 구사하는데 그 구사할 수 있는 변칙술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마르지 않고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마치 해와 달과 같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마치 사계절과 같다라고 손자는 비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성된다라는 거죠, 변칙술이. 그런데 만약에 이 변칙술을 거짓 사기라고 단정한다라면, 아, 손자가 이렇게 거짓 사기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권유한다라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칙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적당하고 타당한 전법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속임수, 기만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군쟁편에 보면요, 용병은 가장 전술로 행하니 이익으로 적을 동역해 하여 병력을 분산시켰다가 집중시켰다 하는 변화를 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가장전술에 해당되는 원문이 사기치다 했을 때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봐라, 용병은 사기치는 것을 속임수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손자가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장전술에 해당되는 이 사기치다 할 때 사자도 속임수라는 뜻으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것은 상수로서 늘 활용하는 전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기만전술, 뭐 사기술, 속임수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예컨대 요때

사자 같은 경우는 가장전술이다.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기라는 것을 빚어내는 힘이 불패의 미래를 빚는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미래를 빚어감에 따라 저는 전공법과 이 변칙술 모두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칙의 구사 역량은 임기응변의 구사 역량과 동전 하나의 양면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빚어가는데 전공법만 필요하다라면 미래는 예측 가능하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가 예측 가능하게만 펼쳐집니까?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그 사회 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꿈꾸는 불패의 미래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충돌과 갈등 속에서, 경쟁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미래가 꼭 빚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전공법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임기응변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변칙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그런 것은 불패의 미래를 빚어가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를 빚어가는 힘이라는 각도에서 손자병법을 읽어낸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마다 각기 다른 색을 보여주는 익산시. 그중에 넓은 평야를 품고 있는 춘포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0: 일제 강점기 시절의 역사부터
1: 너무 재밌어요.
2: 둘 또 한다.
3: 제가 춤포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4: 촌스럽게 쓰면 안 되니까.
0: 조용한 농촌 마을로 찾아온 청춘들까지.
5: 카페집의 공주님.
6: 우리 집도 찍어 가시오.
0: 촌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넓은 들판처럼 넉넉하고 푸근하게 품어주는 고향 춘포의 이야기입니다. 아래로는 전주, 오른쪽으로는 완주 사이에 위치해 예로부터 지리적 요충지로 꼽혔다는 익산의 춘포 마을. 봉계산과 평야 사이로 익산천이 흐르던 마을. 만경강을 젖줄 삼아 넓은 들판에서 곡식을 키워내는 익산의 대표 곡창지대랍니다. 특히 쌀이 많이 나서 쌀촌이라고도 불렸다는데요.
7: 산이 없고 들판이잖아요. 구름도 다 비껴가고 태풍도 다 비껴가고 큰 재해가 없어요. 물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뭐 임무작하기도 부족함이 없고 곡식도 잘 내고.
8: 이 춘포의 땅은 농부에게 어떤 땅입니까?
7: 지름진 땅이죠, 얘가. 지름진 땅.
0: 지금은 넓은 평야를 자랑하지만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갯벌이었던 곳을 개간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데요.
9: 규모 면에서는 익산 지역에서는 오산 다음으로 저희 춘포면이 벼농사 농지 면적으로는 가장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편하고 또 넓은 평야이다 보니까 기계화 작업도 잘 되어 있습니다.
0: 큰 자연재해 없이 곡식을 길러내던 기름진 땅에는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9: 이쪽 지역은 익산에서도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그 쌀을 수탈을 해가기 위해서 농지 정리 사업을 해서 평야를 이루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춘포 역사를 통해서 군산 미국항으로 이 근처에서 생산됐던 쌀들을 전부 다 그 일본으로 실어 날랐던 곳의 곡창지대입니다.
0: 황금색으로 넘실거리던 들판은 수탈의 장소였던 것이죠. 일제 강점기 시절의 흔적은 춘포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근대 역사의 현장인데요. 아니 그런데 어디서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죠? 뭔 일이던가 참 심상치 않은 차림의 사람들이 춘포를 찾았습니다.
10: 들어오지 말라니까 왜 들어?
11: 안 됩니다.
10: 들어오지 마.
11: 어서 들어가십시오. 어서 내가 들어가십시오.
10: 대기 뭐야? 대기 뭐냐고?
11: 대기 숨기십시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12: 자 여러분들 태극기 춘포학군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3: 안녕하세요.
12: 자 가까이 오세요. 자 여기는 금촌농장 즉 이마무라 농장이 있었던 농장주가 있었던 집이에요. 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춘포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마무라 금촌이죠. 전판 그 다음에 호소가와 새 농장이 있었어요.
14: 농사를 지려면 가장 필요한 거?
15: 물.
14: 그렇죠.
0: 춘포 마을에 남아있는 생생한 역사 체험을 하러 온 모양이로군요.
16: 대원동님!
17: 우리 이곳에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왔다는 증거를 남겨야겠지요. 단체로 사진 한번 찍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직접 독립투사가 되어 경험해보는 만세운동. 춘포에서

0: 이런 행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1: 여기가 근대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익산에 보면은 그 사사 만세 운동, 문용기 열사의 사사 만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김명수 선생님의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본인 농장들이 많았던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이곳에서 또 하나의 아이들 동심으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2: 우리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 있으면 찍어드릴게요. 여기 오늘도 촌포에서. 얼음!
3: 시키면 안 하는 타입.
2: 네. 지금 3회차 되는 행사인데요.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저희도 나와서 같이 아이들처럼 같이 만세 운동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3: 저희 또 한다.
0: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준 이들은 누군가 했더니 행사가 치러진 이 공간의 주인장들이랍니다.
3: 나 그거 먹어볼까? 금방. 진짜 맛있어.
2: 난 씻어서 먹을래. 나는 씻어서 먹을 테야.
0: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세 사람. 농가가 들어선 마을 골목에 카페와 민박집을 열면서 지금의 여유를 즐기게 됐답니다. 이곳에 춘포 청년회관이란 이름도 붙였는데요.
4: 입구 쪽에 이게 사진이 있어요?
5: 네, 이 저희가 있는 공간이 예전에 이마무라 농장이었어요. 여기가 예전에 춘포에서 나는 쌀을 이제 재배해서 관리하던 그런 일본인 농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비워져 있던 곳을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지금의 이 춘포 청년회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0: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지주가 운영하던 농장터에 둥지를 틀게 됐다는 세 사람. 폐허로 버려졌던 땅과 집을 다듬고 고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꿨답니다. 서울에서 여행사를 함께 운영하던 세 사람이 춘포에 정착한 지 이제 1년 반이 됐다는데요.
2: 고향인 이곳에 내려오게 되었고요. 또 이제 또 우리 동료들이 같이 힘을 보태준다고 해서 첫 번째로 이 농어촌 민박 게스트하우스를 우선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대지가 넓잖아요. 그래서 작은 카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게스트하우스와 작은 카페를 함께 문을 열게 되었어요.
0: 도시 생활이 지쳐갈 때쯤 선택한 귀향. 고향 익산 시내에서도 조금 떨어진 농촌 마을 춘포를 만난 것은 마치 운명 같았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경험을 살려 시작한 농어촌 민박. 집안 곳곳에는 요즘 보기 드문 옛날 감성 가득한 소품들로 가득한데요.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전축. 예전엔 늘어지도록 듣곤 했던 카세트 테이프도 있네요. 곳곳이 모두 세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어졌답니다.
6: 예쁘죠? 저희가 여기 리모델링 같은 거는 거의 직접 했어요. 이것도 다 직접 붙이고요. 이런 것들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도 다 직접 가져와서 놨어요. 이런 장롱도 다 그대로 이 집에 남아있었거든요. 다 깨끗이 닦고 또 여기 보시면 이 옛날 문틀 있잖아요. 문이랑 그래서 이런 것도 살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옛날 뒤주가 있어요. 또 이 집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저희가 다 청소하고 새로 올스테인 바르고 수리해서 이렇게 선반으로 쓸 수 있게 했어요.

0: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식 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1: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또 있는데요.
0: 이거는 탱자나무고요. 아래에 있는 건 돌담인데요.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1: 이야, 거리 하나에도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기 바쁜 농촌 마을에 터를 잡은 세 사람. 촌포가 좋아 이곳을 선택했지만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다네요. 춘포에 적응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쌀 판매였답니다.
0: 어떻게 하면 이 춘포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을 분들과 잘 어우러지게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춘포에서 생산된 쌀이나 농산품을 한번 팔아볼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춘포도 쌀이 유명하다고 알릴 겸 해서 이렇게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제가 만든 달력이에요. 제가 만든 달력이에요.
1: 직접 디자인한 달력에도 춘포에 대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2: 이게 춘포에 제가 사계절을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춘포에 있는 유명한 그런 장소들도 있고 또 춘포역 여기 옛날에 이제 국회의원 하셨던 김성철님 가오, 일본인 농장 가오, 또 그리고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지금 그 농어촌 공사 자리랑 여기 지금 춘포 도정 공장 이렇게 만들었어요.
1: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마을 춘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 이거는 제가 춘포 저희 동네 마을 지도를 그린 건데요. 이게 작년에 그려놓은 거라 올해 지명 이름이 바뀐 곳도 있고 또 새로 오픈을 한 가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바로 또 출력해서 벽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1: 희서 씨의 지도는 골목길에서도 만날 수 있죠.
2: 여기도 이제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마을 지도예요. 그래서 춘포역부터 해서 저희 공간이 있는 곳까지 이 춘포를 한번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그대로 이 마을을 담으려고 했어요.
1: 이야, 골목 골목을 누비며 정겨운 춘포의 삶과 역사를 지도에 담았답니다.
2: 제가 춘포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춘포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손님들이 가는 것보다 여기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1: 춘포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골목마다 이야기가 있고 일제강점기 시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마을 춘포 알리미들을 따라 산책 한번 나서볼까요? 넓은 평야와 함께 춘포를 대표하는 건물 기차를 타고 내리던 춘포역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역이 됐지만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레는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는 장소죠.
3: 안녕하세요.
4: 이건 1914년도에 철도가 개설돼서 한 110여 년 됐습니다. 1950년대는 하루 일일 생활이 3,000명이고 80년대 넘어서는 한 반절 정도 1,500명.
1: 익산과 전주를 오가던 전라선의 보통역으로 운영을 시작했던 춘포역. 2011년 폐역이 될 때까지 춘포 사람들의 발이 되어줬던 곳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쌀 수탈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했던 춘포역.

0: 수확한 쌀을 군산항으로 보내기 위한 통로 역할을 했었죠. 아픈 역사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지만 춘포 사람들에게 이 작은 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춘포역. 마주 앉으면 무릎이 닿을 정도로 작아서 꼬마 열차라 불리던 기차는 설레는 추억도 많이 만들어냈답니다.
1: 열차 근교에 다 옛날에는 학교가 있었어요. 아~ 열차 역에서 그래도 좀 거래하죠.
2: 아~ 사람이 만나서 그 커피숍 같은 것이 없으니까 역에서만 만나고 그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 추억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학창시절에 사랑했던 그 사랑인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설레이고 두근거렸다.
0: 수탈의 아픔과 첫사랑의 설렘까지 녹아있는 춘포역. 한 공간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네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제주가 운영하던 세계 농장 중 가장 넓은 농토를 소유했다는 호소카와 농장. 마을의 중심 노른자 땅에 지어진 이 주택이 호소카와 농장 관리인이 거주하던 곳이라는데요. 일본의 건축 방식으로 나무를 덧대어 만든 목조가옥. 2층에는 농장 감시를 위해 사방이 창으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3: 일본 여행 온 것 같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이런 일본식 목재로 된 주택 중에 이렇게 2층이 많이 없대요.
4: 그렇죠.
3: 네. 그래서 좀 더 독특하기도 하고요.
4: 이제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안에 한 번씩 이렇게 오픈을 해주셔서 특별할 때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긴 했는데 지금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0: 현재 가옥의 소유주가 거주하며 관리를 해오고 있는 이곳은 외부뿐 아니라 집 내부도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 마당까지만 외부인에게 공개를 하고 있답니다. 대지주라 불릴 만큼 넓은 농작을 소유했던 호소카와 그때 운영했던 도정 공장의 규모가 그 크기를 짐작해 해주는데요.
3: 이 지역에 나는 쌀들을 다 여기서 이제 도정해서 얘를 이제 춘포역으로 가져가서 군산이랑 이제 다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하더라고요.
4: 일본으로 가져간 거죠. 80kg짜리 가마니로 2만 가마니 가져간다고 맞아. 하셨는데 여기 도정공장 규모를 보면은 뭐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0: 춘포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호소카와 도정공장. 정미소가 아닌 도정공장이다 불리는 이유는 내부에 들어서면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부지만큼 도정되던 쌀의 양도 어마어마했다는데요. 춘포 사람들의 땀으로 키워낸 쌀은 이곳을 거쳐 일본으로 보내진 것이죠. 이런 춘포 알리미들의 노력은 동네 분위기도 바꿔놨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고마워요.
6: 아우 이쁘다.
5: 카페집의 공주님. 동네에 나같은 할머니만 있는데 이렇게 이쁜 공주들이 왔으니 내가 얼마나 또 지나가다 나를 만나면 인사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내가 더 얼마나
6: 그렇게 인사를 예쁘게 할 수가 없어요.
5: 너무 좋아요. 내가 또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요.
6: 뭐
5: 이제 컴퓨터로 뭐 사는 거 모르면 사진을 다 보내는 것도 못이요. 그거 다 순서리 해야지. 물건 살 때도 할지 모르니까 이거 좀 사주시오. 그러면 다 사주고. 다 그렇게 해줘요. 난 그래서 너무 좋아.
6: 얼마든지 부탁하세요.
5: 그렇게 말해. 얼마든지 부탁하라고. 네. 난 그 말 너무 증거예요.
6: 우리 집 거 찍어가시오.
5: 우리 마당 거 찍어가. 네. 좀 이따가 우리 집에 하얀 백합이 펴요.
6: 여기 마당도 예쁜데.
5: 하얀 백합이. 이게 지금 백합이거든. 여기 이게. 요게 곧 펴요, 요게.
6: 진짜요?
0: 갑작스러운 만남에도 흔쾌히 마당 구경을 시켜주시네요.
5: 이건 하얀색이 피고 또 이것은 또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 이것도 피는데 그렇게 예뻐요. 이것도 난 너무 좋지. 이런 텃밭에서 무량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공기 좋고 꽃 좋고 또 마당이 넓으니까 이렇게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수확하고 우리는 양만 물 주는 거 봐요. 열심히.
0: 하하, 농작물이 아주 잘 자라겠어요.
5: 여름 내내 고구마순 따서 팔아요. 겨울에는 시금치 팔고 아욱 쑥가 팔고 고구마순 따서 팔고 계속 막 다 팔았어요.
0: 요 마늘은 뭐 담가요?
5: 이 언니한테 팔았어요. 제가요. 이 언니한테 팔았어요. 김장 배추 절이셔가지고 그것도 판매하시는 거 제가 그 종이에 써가지고 예쁘게 쓴 거야. 담벼락에다가 벽에 붙여서 뭐 도움이 실제로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4: 됐어요. 진짜요?
5: 내가 이제 못 오잖아요. 이거 써서 못 붙이잖아. 그때 그렇게 예쁘게 얼마나 또 심사숙고해 가지고 신경을 써서 붙여놨었어. 근데 그게 두고두고 나는 그냥 지우고 싶지 않았는데 비가 와서 그게 글씨가 떨어졌어.
6: 올해도 네. 또 써드릴게요.
5: 네, 그래요?
6: 네.
5: 늙었어도 거부감.
0: 조용하던 마을에 찾아든 청년들이 반갑고 고마운 춘포 사람들.
4: 너무 감사하죠. 이뻐해 주시니까.
6: 안녕히 계세요.
5: 네, 잘 가세요.
0: 고향 익산을 떠나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오던 시간. 우연히 찾아든 고향 춘포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됐습니다.
6: 여기 완전 힐링포인트.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0: 알면 알수록 그냥 정이 들고 예뻐 보인다는 춘포마을. 청년들이 추천하는 마지막 장소는 만경강이랍니다.
6: 역시 만경강은 역시 일몰은 만경강.
4: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아 일몰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선 한 번도 일몰 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7: 사무실에 있거나 지하철 안에 있거나
4: 사실 맞아. 해를 본 적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출근해서
6: 맞아.
4: 사실 해 지고 퇴근을 하니까
7: 그 우리 삶이 더 나아진 걸까?
4: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연, 그러니까 몸은 건강해지는 건 몸과 정신은
7: 정신은 건강해진 느낌. 자, 우리 오늘도 일몰을 보며 우리의 하루를 맞춰봅시다. 준비됐니?
4: 네.
7: 하나, 둘, 셋.
8: 오늘도 예쁘다, 춘포!
0: 쭉 뻗은 만경강 따라 넓은 평야를 품은 마을 춘포. 골목골목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이곳에서 새롭게 뿌리 내린 사람들. 아름다운 일몰처럼 오늘도 익산 춘포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9: 시장이 노후화되지 않고 젊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10: 이 사람 성공이 필수적이다.
9: 이 청년은 짱이에요, 짱.
8: 젊은이 돌돌아니 하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갈게요. 안녕.
1: 아빠라. 넌 누구야?
0: 나? 내 이름은 뾰족이. 나도 마니 마음속에 있는 꽃이야.
1: 꽃이라고? 네가? 근데 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0: 나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닌데?

0: 오래전부터 마리 마음속에 살고 있었다고. 자, 우리 같이 춤출까?
1: 야, 아파! 무슨 꽃이 이렇게 뾰족뾰족해?
0: 아이, 그래야 뾰족이니까 뾰족뾰족하지. 뾰족뾰족뾰족.
2: 미안. 잠깐만, 이게 왜 이러나 이게?
1: 진짜 아프잖아. 엄마는 한 번에 잘하는데.
2: 잠깐만 기다려봐, 마리아.
1: 아프다니까.
2: 안 되겠다. 저기 마리아, 오늘은 그냥 이렇게 풀고 가면 안 될까?
1: 싫어. 빨리 묶어줘. 일정 늦었다.
2: 알았어.
1: 묶어줄게.
2: 빨리.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됐다. 같이 가. 이제. 여기 잘 됐지?
1: 어떻게 작아?
2: 아우, 잘 됐다. 이쁘다.
1: 비 오는 거 진짜 싫은데. 오늘은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대구도 신었는데.
3: 마리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유치원 늦겠다.
1: 빨리 와. 빨리 와. 짜증나. 정말.
0: 뾰족뾰족. 머리도 마음에 안 들어.
1: 내 신발 사랑해. 우산도 망가져.
0: 이야.
1: 성신차려! 저 뾰족이들이 뾰족. 자꾸 마리 마음을 쿡쿡 찌르잖아! 안 되겠어! 당장 치워버리자! 근데 저걸 어떻게 치우지? 너무 뾰족해서 만질 수도 없고 담요 같은 걸로 덮어버릴까?
3: 마리아, 미안해.
1: 정말.
4: 얘들아, 간식 먹자.
5: 와, 간식이다.
4: 자, 오늘의 간식은 맛있는 당근 케이크.
1: 당근 케이크? 난 당근 못 먹는데. 나한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6: 마리아!
1: 짜증나.

0: 새끼들 왜 머리만 건드려?
1: 왜 당근 케이크 거기서 나와? 우산은 왜 망가지고 난리야? 머리 엉망이고 옷도 엉망이고
0: 기분도 엉망진창.
1: 아 짜증나.

0: 아주 아주
1: 못없애서 짜증나.
0: 어디 한번 해보시.
2: 정말 마리가 어디 간 거야. 비옷도 다 두고 가고. 아. 마리야. 선생님 여기서 뭐해. 갑자기 나가서 선생님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우 다 젖었네.
1: 딩동쌤, 다 망쳤어요. 머리도 망치고, 옷도 망치고, 기분도 다 엉망진창이에요.
2: 아이고, 세상에. 마리아, 아프다. 마리아, 마리아.
3: 우리 마리가 아주 속상한 일이 많았나 보네. 뭐가 그렇게 속상했을까? 딩동쌤한테 다 얘기해봐.
1: 오늘 엄마가 어디 가서 아빠가 대신 머리 묶어줬는데 너무너무 아팠고.
3: 아이고.
1: 열심히 그린 그림에 물도 쏟고. 전 당근 싫은데 이 간식으로 당근 케이크 나오고.
3: 아유 저런. 그랬구나. 아유 마리가 기분이 나쁠만 했네. 딩동쌤이었어도 진짜 짜증났겠다.
1: 짜증나니까 자꾸 더 머리가 아프고.
3: 그치.
1: 이제 그만 짜증내고 싶은데 근데도 자꾸 짜증만 나요.
3: 그래, 그럴 수 있어, 말이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 나쁜 기분도 다 말이 마음걸.
1: 이제 나쁜 기분 그만하고 싶은데.
4: 가리야, 빨리 와.
5: 아이, 댕구야, 같이 가.
1: 댕구랑 하리네. 근데 왜 비를 맞고 있지?
4: 지금 좀 시원하다.
5: 시원하다.
4: 어제까지는 진짜 덥고 짜증났었는데 이렇게 비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5: 진짜 시원해.
3: 하리랑 댕구랑 아주 신났네.
1: 쟤네들은 뭐가 저렇게 좋지? 비 맞으면 축축하고 짜증만 나는데.
5: 마리야! 딩동쌤!
4: 마리야! 너도 같이 놀자!
1: 뭐?

0: 난 싫어.
1: 아, 말이야. 비 맞으니까 엄청 시원하고 기분도 좋아.
0: 아, 다 적고 축축한 게 뭐가 좋아? 너네 둘 다 완전 축축해졌어. 어?
2: 근데 말이 너도 이미 다 젖었는걸? 어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축축하고 짜증만 날걸.
1: 그래, 난 실컷 놀고 이따 집에 가서 씻을래. 댕구야, 가자.
2: 가자.
1: 가자. 가자.
2: 같이 가.
1: 시원하다.
3: 말이야, 우린 어떻게 할까?
0: 잘 모르겠어요. 전 옷 젖는 거 싫은데.
4: 벌써 다 젖었는데.
3: 옷은 다 놀고 갈아입으면 되지.
0: 근데 저 한 번도 비 맞으면서 놀아본 적 없는데.
4: 정말? 와, 그럼 잘 됐다. 오늘 처음으로 비 맞으면서 놀아보는 거야. 신나게 놀다 보면은 짜증났던 게 한판 잊혀지기도 하거든.
2: 마리아, 너도 같이 놀자.
1: 딩동쌤, 우리 같이 놀아요.
2: 빨리 와.
1: 빨리 와.
0: 얘들아, 같이 가.
4: 좋았어. 나도 같이 놀자.
0: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원하고 재밌었다. 다 같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짜증나는 것도 다 잊어버렸다. 앞으로는 비 오는 날에도 재밌게 놀 수 있어.

0: 쩍.
1: 사라졌어! 뾰족이 너? 머리에 꽃이 피었네?
0: 거봐, 나도 꽃이라니까. 우리 마음속엔 너처럼 예쁘고 반짝이는 애도 있지만 나처럼 뾰족한 애도 있는 거라고. 아,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랬어.
1: 그렇구나. 너도 나처럼 마리가 가진 마음이구나.
0: 그래, 나도 마리의 마음이야.

0: 화이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신나!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0: 춤추는 까마귀에게 박수!
1: 고맙다, 카카.
2: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2: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2: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0: 소풍을 가?
2: 가!
0: 가!
1: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잔, 용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Okay.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소리 들어봐.
1: 소리?
0: 소리!
1: 자.
2: 우와! 책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나네.
0: 응. 우리 재미있는 소리를 또 찾아보자.
2: 그래.
0: 여기선 어떤 소리가 들릴까?
2: 아, 나도 재미있는 소리 찾았는데?
1: 자,
2: 들어봐.
0: 진짜 재미있는 소리야. 여기에 소리가 나는 물건을 담자.
2: 그래.
0: 자.
2: 그리고 소리라고 쓰자. 여기에 소리 나는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3: 바꿔라 한글.
2: 어? 우리가 찾은 물건들은 어디에 있지? 이건 소라잖아.
0: 소리가 소라로 바뀌었어.
2: 우리가 열심히 찾았는데 우리는 소리를 찾아야 해.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3: 어?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4: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소리가 소라로 바뀌었어.
2: 소리, 소리가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소리를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여기서 한글의 기운이 느껴져. 한글이야. 여기에 한글 소리가 있어.
1: 천지?
2: 한글 소리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블록이 막을 것이니. 헛!
3: 기우다!
2: 헛! 헛!
3: 차!
0: 어? 아니, 블록을 끼우다니.
4: 꿈쩍하지 않아.
3: 내가 해볼게.
0: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어떤 힘을 써도 소용없어.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끼우다에 맞서는 한 말은 뭐지?
0: 빼다.
2: 아니, 나의 끼우다 공격을 빼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한글!
3: 어쩌지? 한글이 파괴됐어.
0: 내가 태극봉으로 일을 쓸게.
1: 나와라, 한글!
0: 샷! 차!

0: 소리.
1: 저장 완료. 소리.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소리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소리.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야! 소리! 소리! 야하! 소라! 소라! 소라! 오! 소라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 야! 소리! 소리! 할아버지가 만든 소리 들어볼래요?
1: 한글 소리 먹어야지. 냠. 냠냠. 슈.
0: 잘 들리죠? 오잉. 한글 소리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소리. 소리.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오를 만나 소, 리을이 이를 만나 리, 소, 리. 자, 그럼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소, 리. 친구들 따라해봐요. 소리. 끝.
1: 소리에서 가운데 소리 이를 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리. 소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소리에서 가운데 소리 이를 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리. 소라. 히힛.
0: 소리. 소라. 훈민이와 정음이가 재미있는 소리를 찾아요. 소리 상자에 넣어두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소리를

0: 한글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소리 나는 물건들이 나왔어요. 재미있는 소리가 나요. 재미있는 소리가 나요. 재미있는 소리가 나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개미, 거미.
1: 우리 반 동극을 시작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더운 여름이 찾아왔어요. 나무 그늘 아래에선 배짱이가 노래를 해요.
2: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바로 모음 용사 아이야. 한글 용사 출동! 와! 아, 심심하다. 누구 나랑 같이 놀 친구?
1: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며 먹이를 나르는 친구가 보였어요. 그건 바로 개미였지요. 개미!
3: 영자, 영자, 영자, 영자. 나는 부지런한 개미.
2: 개미야! 일 그만하고 너도 좀 쉬어. 우! 나무 그늘 아래서 같이 놀자.
3: 안 돼. 겨울 내내 먹을 것 걱정 없이 지내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야 해. 자, 영자, 영자, 영자, 영자.
4: 바꿔라, 한글!
2: 이게 뭐야?
1: 개미가 거미로 바뀌었어. 우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인데.
2: 안 돼. 난 개미가 좋은데.
5: 개미를 찾아야 해. 한글 용사 아이야.
6: 어? 이
5: 야.
6: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개미가 거미로 바뀌었어. 개미, 개미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개미를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8: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십자를 잃게 될 것이다. 헛! 빼봐!
1: 어? 저리 가!
2: 이 용사가 위험해!
3: 어서 가자!
2: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빼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더더!
3: 괜찮아?
1: 난 괜찮아. 한글을 찾았으니 어서 가지고 가자.
0: 아니, 나의 빼다 공격을 더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3: 안 돼!
2: 한글 개미가 파괴됐어.
3: 이가 없어.
1: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 수 있어.
4: 나라 한글!
1: 자.

0: 저게 뭐지? 응? 우리가 찾는 한글이 틀림없어. 샷! 한글 개미를 찾았어.
1: 용캐도 찾았군.
0: 천지?
1: 한글 개미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내줄 순 없지. 한글

0: 개미.
1: 저장 완료. 개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개미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훈민 개미가 돌아왔네.
0: 개미와 배짱이로 돌아왔어.
3: 우와! 난 이제 거미가 아니야. 난 개미야, 개미. 부지런한 개미가 일을 해요. 영차, 영차, 영차, 영차.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개. 미. 개미. 거미. 거미. 거미가 벽을 타고 내려와요. 개미. 개미. 개미가 책상 위를 기어다녀요. 개미야, 어디 가니?
1: 한글 개미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개미야, 안녕. 오잉. 한글 개미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개, 미, 개미.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애를 만나 개. 미음이 이를 만나 미. 개, 미.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개, 미. 친구들 따라해봐요. 개, 미. 끝.
1: 개미에서 가운데 소리 애를 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거미, 취미.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개미에서

0: 가운데 소리 에를 어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거미, 취미, 히힛.
1: 개미, 거미. 훈민이와 정우미가 동극을 해요. 난 배짱이 할래. 난 개미 할래.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개미를 거미로 바꿔라 한글. 개미가 거미가 되었어요. 천지가 빼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더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개미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 개미가 돌아왔어요. 개미가 일을 해요. 개미가 일을 해요. 개미가 일을 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어떤 요리를 해볼까?

다른 것 좀 찾아볼까? 이게 뭐야? 먹는 거야? 에이, 이건 옛날 방식이잖아.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모든 친구들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야. 어? 이걸 어쩌지? 난 특별한 옷이 없는데. 특별한 옷, 특별한 옷이 필요해. 나 어떡해. 도대체 뭘 입어야 하지? 아, 제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봤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봤지? 역시 나 없이 뭐가 안 된다니까. 괜찮아. 12시까지는 아직 멀었어.

출출할 시간이야.

좀 도와줄까? 그래, 그럼 잘했다.

0: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1: 좋아.
0: 내일 내가 데리러 갈게. 다 잘됐지 뭐. 나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핀과 함께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3: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2: 출발.
4: 돼버리가 도망간다.
2: 3위 쫓아가야지.
3: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6: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3: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8: 눈꽃섬으로 가는 길!
9: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

0: 눈꽃섬이 위험한 것 같아.
1: 제발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0: 빨리 가자, 빨리.

0: 빨리 가자, 빨리.
1: 저기 봐, 쓰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어.
2: 저기 봐, 물고기들도 쓰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
0: 일단 천천히 가보자. 길이 막혔어.
3: 에휴, 저 쓰레기들 대체 누가 계속 버리는 거야?
1: 다른 쪽으로 돌아갈까?
2: 아픈 친구들을 놔두고 갈 수 없잖아.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자.
0: 지금 눈꽃섬이 위험해. 빨리 가야 한다고.
1: 맞아, 가야 할 것 같은데, 호프?
3: 아니, 그럼 뭐, 빨리 치우고 가면 되지.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 마법을 쓰자.
0: 아니, 지금 눈꽃섬.
3: 자, 이 하프가 나가신다. 흑야. 어떤 마법이 나오려나? 딴딴딴딴딴딴. 하프!
4: 우와!
3: 님이 바다를 깨끗이 만드셨도다.
2: 이 호프님도 함께 했도다. 하하하.
1: 이제 눈꽃 젤리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어.
3: 아직 네 개나 더 남았네.
0: 이것 봐. 블루진지의 힘이 다시 생겼어.
2: 우와, 바다색이 돌아오고 있어.
1: 그래, 미로동굴에서 두 번째 문자. 나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두 번째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푼 거야.
3: 뭐야? 또 열쇠가 생겼다고?
1: 하프가 용기 내어 한 작은 행동이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거기 쓰여있는 문자에 맞는 행동을 할 때마다 블루진주의 힘이 되돌아오는 것 같아.
3: 블루진주 힘도 되찾았겠다. 눈꽃섬으로 출발!
2: 잠깐! 가기 전에 작아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가자.

0: 굴라야! 굴라가 또 괴물로 변했어!
1: 없을까?
2: 너무 많아.
3: 그냥 나의 꼬리치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저거야. 괴물처럼 변장하자.

0: 아니야, 아니야, 안 될 거야. 나 못해.
1: 저게 통할까?
2: 한번 해보자, 해보자.

0: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어 큰일 날 뻔했네.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1: 그라
2: 무너지는 눈꽃성.
3: 이제 마법의 힘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 뭐야? 하프! 어떻게 보호막을 뜯고 들어왔어? 너희들 괴물들처럼 변장하고 온 거니?
4: 네, 랄랑님!
5: 랄랑님!
3: 그래, 얘들아.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4: 보고 싶었어, 얘들아.
0: 랄라님, 우리가 블루진주를 찾아왔어요.
3: 그래, 너희들이 해낼 줄 알았어.
4: 랄라님, 블루진주 여기 있어요.

0: 무섭기도 하고.
1: 으이구, 칠칠치 못하기는.
2: 얘들아, 괜찮아. 찾으러 가면 되지.
3: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보자.

0: 어? 괴물들이 다 어디 갔지? 보호막이!
1: 저기 봐! 운동선도 사라졌어요. 아, 진짜 사라졌네.
2: 아, 난 아직 컬링 대회에서 1등 못했는데.
1: 하프, 지금 그런 말이 나와.
2: 아니, 넌 1등 해봤으니까 내 마음을 몰라.
3: 어,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1: 어? 어, 문어 같은데?
0: 나도 분명히 봤어. 바다 밑으로 무언가 사라졌어.
2: 어디? 어디? 뭘 봤다는 거야? 나도 좀 보자.
0: 지금은 사라졌다니까.
2: 응, 궁금한데. 뭔지 나와라, 얼른.
0: 푸른 빛이야?
3: 저기 있었네.
0: 빨리 가보자.
2: 이 근처인 것 같은데.
0: 아, 저기 있다. 찾았어.
2: 우와, 다시 찾았어.
3: 다행이야.
0: 빨리 가지고 가자.

0: 얘들아! 얘들아, 서둘러! 등대섬으로 가야 해!
1: 이쪽이야, 빨리! 랄라님, 저 문어는 뭐예요?
0: 마법 오븐이 만들어낸 문어 괴물이야!
2: 마법 오븐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1: 오븐 모자를 쓴 문어 괴물이라니!
3: 문어 괴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0: 확실하진 않지만 그건 말이야! 얘들아! 얘들아, 블루진주의 힘이 누꽃섬을 구해낼 수 있어. 등대섬에서 블루진주의 힘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 그 힘으로 너희가 문어 괴물을 막아야 해.
2: 무슨 말이에요, 랄라님?
1: 저 문어 괴물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0: 블루진주의 힘을 크게 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찾아야 해. 그러니까 어서 가! 서둘러! 시간이 별로 없어!
1: 랄라님과 함께 가요!
0: 지금 저 녀석을 막지 못하면 눈꽃섬을 살릴 기회는 없어!
1: 랄라님!
3: 랄라님! 마법 젤리로 저 녀석을 물리치면 돼!

0: 것이 해야 해. 호프, 네가 해봐.
1: 호프! 야호, 성공이다!

0: 얘들아, 붉은 진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야 해. 어서 가.
1: 우리가 눈꽃섬을 꼭 되찾을게요, 랄라님.
2: 그래.

0: 이 문어 녀석, 내가 문어 다리를 다 묶어놓겠어.
1: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해?
0: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보자.
2: 해볼까?
1: 아니, 내 말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하자.
0: 지금 생각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빨리 나가자. 마법 젤리 남아있지?
2: 마법 젤리? 두 개 남았네.
0: 두 개면 충분해.
1: 아까 마법이 안 먹히는 걸 봤잖아. 소용없어.
3: 그래도 가보자. 이번엔 될 수도 있어.

0: 뭔가 기분이 편안해지는데.
1: 우리 조금 더 힘내고. 그래, 힘을 내야.
0: 우리 조금만 쉬고, 아주 조금만 쉬고 나가보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홍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함께해.
4: 우리 같이 놀자.
3: 5월 3일 만나면
1: 8이야.
3: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4대 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먹을까? 맛있겠다.
2: 1, 2, 3.
1: 플로케이크 3개. 하나는 내꺼. 3개에서 하나를 빼면
3: 1, 2. 블록케이크 2개, 하나는 내꺼. 2개에서 하나를 빼면
1: 1. 블록케이크 하나, 하나는 내꺼. 1개에서 하나를 빼면 1에서 1을 빼면 뭐지? 알아낼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이 깡통 위에 블록이 몇 개 있어?
3: 1개?
1: 준비됐지? 당겨. 1 빼기 1은 바로 0! 어? 넌 누구니? 나는 0은! 바로 0이야! 1보다 하나 작아!
3: 네 블록은 어딨어?
1: 난 원래 블록이 없어. 블록 0개. 잠깐! 왜 노래가 없는 거야? 따라와! 바다에 배가 하나도 없으면 그게 0이야. 새들이 모두 날아가 버리면 그게 0이야. 컵케이크를 다 먹어버리면 밀크쉐이크 다 마셔버리면

버리면 그게 경이야. 오두막이 날아가 버리면 잣잔이 모두 깨지고 오두막 없어 잣잔 없어 그게 경이야. 난 일보다 하나 작은 숫자라네.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나 경.